0: 난 네 두려움인데.
1: 우정을 위해선 두려울 게 없지.
2: 후기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1: 날 찾으러 와줘서 고마워 아리.
2: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후기.
1: 좋아.
2: 후기 드디어 깨어났구나. 후기
3: 괜찮아?
4: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1: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괜찮아.
3: 아리 해냈구나. 후기를 꿈에서 데리고 나오다니.
5: 우후! 정말 정말 다행이다.
4: 그래서 꿈나라 여행은 어땠어 호기? 재밌었어?
1: 정말 이상했어. 맥스가 무섭게 변해서는 화를 내면서 날 공격했거든.
2: 그러더니 마지막에 맥스가 거대한 골든보이로 변했어.
4: 그거 정말 엄청 무서웠겠다.
1: 그치만 아리가 날 구하러 와줘서 이젠 괜찮아. 아 맥스 아직 진짜 맥스를 못 찾았잖아.
3: 저기 봐, 누가 월드 우주본부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
1: 저건 골든보이의 로켓이야.
2: 맥스가 지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나 봐.
4: 이런, 연결이 끊겼어. 이제 어떡하지?
5: 걱정 마, 맥스가 남긴 단서를 쫓아가면 돼.
2: 얘들아, 방금 거대한 검은색 큐브 봤지? 그게 골든보이의 기지야. 그럼 그 기지를 찾아야겠네.
1: 우리한테 맡겨. 맥스 기다려, 우리가 곧 구하러 갈게.
6: 사라진 맥스.
0: 드디어 집에 다 왔네. 집처럼 편하고 좋은 데는 없지.
7: 우와, 엄청 거대한 기지잖아.
0: 내 골든 큐브는 상상을 뛰어넘는 최첨단 과학 작품이라고.
7: 우와. 여기가 네 관제실이야? 멋지다.
0: 이봐, 조용히 해.
8: 돌아오셨군요, 주인님.
7: 너 AI 비서도 있었어?
8: AI 비서라니,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지식을 지닌 양자 동력 인공지능이자 블랙홀 에너지를 흡수해 골든보이님의 힘을 키웠으며 우주와 지구를 휩쓴 우주 폭풍을 만들어낸 진짜 배후죠.
7: 오, 그게 너였구나. 근데 그렇게 중요한 1급 비밀을 나한테 다 말해줘도 되는 거야?
8: 물론이죠. 상관없어요. 당신은 여기 갇혔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할 테니까요. 은신 모드 작동.
7: 혹시 나 평생 여기 갇혀서 너희 대신 청소하고 빨래해야 하는 거야?
0: 그럴 리가. 내가 널 데려온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7: 뭐 하는 거야?

0: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서 맥스를 어떻게 찾지?
1: 구조 활동을 엄청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길을 잃은 기분은 처음이야.
0: 어? 이게 뭐지?
1: 그건 위성 접시 안테나야. 어디서 온 걸까?
0: 무슨 일이야?
1: 기다려, 호기! 구제용 러프 액션! 호기! 절대 끌려가게 두지 않아!
0: 너무 무리하지 마, 아리!
1: 호기?
0: 샛별아! 아리, 로프 그만 당겨! 샛별이야!
1: 오랜만이야, 얘들아!
0: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샛별아?
1: 그게 우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서 내 위성 친구들이 망가졌거든. 고치려고 부품 모으던 중이야.
0: 오, 그래서 이걸 가져가려던 거구나. 여기 받아.
1: 고마워. 근데 너희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맥스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갔어. 빨리 찾지 못하면 맥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0: 근데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1: 그게 문제라면 내 위성 친구들이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먼저 떨어져 나간 부품을 모아서 수리해야 해.
0: 그건 걱정 마.
1: 우리가 금방 모을게.
0: 허기, 힛!
1: 자,
2: 흥! 부품 모기 완료!
1: 둘 다 고마워. 이제 위성 친구들을 고치러 가볼까? 얘들아, 부품을 다시 붙이자. 다 됐어, 위성 친구들! 깨어날 시간이야! 내 안테나가 돌아왔어!
3: 자, 내 접시도 다시 작동해!
4: 야하! 내 동력이 다 충전됐어!
1: 고마워, 슈퍼익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만 해!
0: 그게 실은 우리가 지금 친구 맥스를 찾고 있거든. 도와줄 수 있어?
4: 아하! 그런 거라면 자신 있지! 자, 팀원들 모두 모여! 맥스의 좌표 탐색 시작!

0: 샛베리한테 맥스의 좌표를 보냈어.
1: 좋았어. 이제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공간 이동 액션. 우와. 어? 꽉 잡아 얘들아. 그럼 출발.
2: 날 바비큐 통구이처럼 구워서 잡아먹으려는 건 아니지.
3: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슈퍼믹스 볼을 보관하는 상자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열지?
2: 어, 내 슈퍼박스로 뭘 하려는 거야?
3: 어? 이건 내 거야! 어? 우, 공에서 빛이 나네.
4: 골든보이 볼을 얻으셨군요. 축하합니다, 주인님.
2: 아, 골든보이 볼?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3: 어, 그래? 이걸로 지구에서 내 신기술을 시험해봐야겠는데?
2: 뭐?
4: 경고! 미확인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1: 여기가 골든보이 기지가 분명해.
5: 어디가?
6: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결가루 액션!
5: 우와! 이제 기지가 보여!
3: 어리석은 슈퍼윙스 녀석들,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너무 시시하잖아.
5: 골든보이, 우리는 맥스를 데리러 온 것뿐이야.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6: 맞아, 어서 맥스를 놔줘.
3: 어, 걱정 마, 곧 만날 테니까. 이제 너도 필요 없겠다, 맥스. 잘 가.
2: 거기? 와줬구나.
5: 당연하지. 지금 바로 꺼내줄게.
2: 고마워.
6: 이제 안심해.
5: 어, 얘들아, 우리 쓰레기 처리 시설에 떨어진 것 같아.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4: 그럼 흩어져.

0: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어? 어? 작동을 시작했어. 어? 어떻게 된 거지?
1: 호기, 아리, 작별아.
0: 어디로 가는 거야?
2: 오, 안 돼. 설마 우리를 저 안에 빠뜨리려는 건 아니겠지?
0: 멈췄어. 다시 움직이는데. 빨리 뭐라도 해야 해.
2: 저 벽을 뚫으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0: 좋은 생각이야. 홀로 망치를 써볼게. 얘들아, 자석을 흔들어.
3: 영창.
0: 나와라. 홀로 망치 액션.
4: 맥시멈.
5: 슈퍼윙스가 탈출했습니다.
6: 잘 됐네. 이 골든보이 볼이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0: 어서 피하자, 얘들아.
6: 어? 어딜 가려는 거야, 슈퍼윙스?
2: 이제 우리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집에 가려던 참인데.
6: 이런 말도 했잖아. 너흰 여기서 절대 못 나갈 거라고. 나와라, 골든보이 볼! 내 새로운 주먹의 힘을 확인해볼까? 가라, 다크 토네이더!
0: 피해!
7: 언제부터 저런 게 가능했지?
6: 이번엔 더 재밌는 걸 해보겠다. 다크 토네이더 합체!
0: 다들 멈춰! 빨리 들어가면 안 돼!
6: 좋아, 이게 바로 골든보이 볼의 힘이군.
0: 바람이 너무 세.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동좌표 확인. 공간 이동 액션.
6: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슈퍼윙스 녀석들.
0: 정말 큰일 날 뻔했다.
2: 얘들아, 골든보이가 새로 생긴 힘을 시험해 볼 거라고 했어. 그것도 지구에서.
7: 뭐? 그럼 가서 막아야지. 골든보이가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8: 도와줘서 고마워, 샛별아. 위성 친구들도 고마워. 이만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0: 어서 가자, 지구로 출발. 조심해, 얘들아.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2: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4: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라디오 자이언트 팬TV. Let's go. 도.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선생님 맞으시죠?
1: 언니 안녕하세요.
0: 아침부터 엄청 바쁘시네요.
1: 그럼요. 우리 그 유치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보세요. 저야 8시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8시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거.
2: 안녕하세요.
1: 선생님이세요?
2: 네, 늦어서 죄송해요.
0: 아우, 힘들어.
1: 아니, 잠깐만요.
2: 네.
1: 오늘 첫 출근 아니세요? 근데 what time is it now?
2: What time is it now? It's 8 o'clock.
1: 8 o'clock까지 와야 되는데 왜 8 o'clock에 왔어요?
2: 아, 죄송해요. 그 차가 조금 막혀가지고.
1: 차가 막히는 건 차 사정이고.
2: So sorry.
1: 제가 그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2: 우리 커플 앞치마인가?
1: 이게 원피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2: 맞아, 아이스케끼니까 이렇게.
1: 어머,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제가 선배예요. 자, 일단은 이거 여기 들어가서 입고 나오세요.
2: 알겠습니다, 선배님.
1: 자, 시간이 없어요.
2: 네, 빨리 입고 나올게요.
1: 아니, 우리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직 처음이시잖아요.
1: 뭐 그러면 처음이니까 다 이해하고 처음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자, 넉넉 선생님
2: 나왔습니다.
1: 자, 어디 보세요. 뭐 조금 크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2: 큰 그러니까 건가요?
1: 일단 뭔가 저처럼 이렇게 듬직해야.
2: 듬직 이렇게.
1: 그래요, 그래요. 뭐 듬직하시네. 우리 친구들이 오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예요, 인사.
2: 인사, 인사.
1: 네, 자고로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하루의 네. 시작이기 때문에.
2: 네.
1: 반갑게, 아주 반갑게 시작.
2: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렇게.
1: 이렇게는 반말이고.
2: 아, 이렇게.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2: 이렇게요.
1: 이제 애들 오니까 네. 잘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2: 네.
1: 반가워, 얘들아. 안녕.
4: 안녕.
2: 안녕.
1: 아이고, 잘했다.
0: 아이고, 잘했어요.
1: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인사도 했으니까 다 같이 들어갈까요? 다 같이 들어갈까요?
2: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같이?
4: 네.
2: 네.

0: 자, 여기서 선생님 이름 아는 사람?
1: 태유정 선생님.
0: 오, 오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 이름은 뭘까요?
1: 태유정 선생님.
0: 맞아요.
2: 전혀 없어 보이네.
0: 나한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그럼 저는 펭귄일까요? 강아지일까요?
1: 펭귄.
0: 아니에요. 저는 강아지예요. 다 같이 강아지 해볼까요? 시작. 강아지로도 이렇게 네. 웃길 수 있어요.
3: 저는 아기 강아지랑 큰 강아지를 할 수 있어요.
0: 저기 오늘 수업이 뭐냐면 동화책을 읽어줄 거예요.
3: 동화책 좋아해요?
1: 네!
3: 책 좋아해요. 오늘 읽을 책은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라는 책이에요. 왜 됐을까? 유령이 엄마가? 엄마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유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이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4: 나 돌아왔다니까.
3: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니 벌레 어머!
0: 선생님 우리 친구들보다 무서워하시면 어떡해요.
3: 안돼 무서워. 아니야.
0: 벌레가 유령이 되었어요. 유정쌤,
3: 네?
0: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 네. 여기 엄마와 건이가 있죠. 여기에 엄청 많은 유령들이 있어요. 어떤 유령들이 있는지 볼까요?
0: 뺏긴 게 아니라 그 동화책을 읽을 때는 화자가 둘이면 안 돼요. 네. 집중력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유정쌤?
3: 네?
0: 잠깐 이제 정리 잠깐 멈추시고 네. 잠깐 여기 앉아봐요.
3: 네.
0: 그래서 오늘 친구들 처음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3: 친구들이 좀 수줍음이 있지만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0: 그건 유정쌤 생각이고. 자, 우리 친구들은 확실하게
3: 네.
0: 스펙타클한 걸 좋아해요. 먼저 엄마.
3: 엄마.
0: 허나.
3: 아.
0: 자, 그리고 다른 톤으로 할게요. 이제 건이로 할 거예요, 건이. 엄마!
3: 거의 토한 거 아니에요?
0: 정확해. 정확해요. 자, 이제 할머니 가볼게요, 할머니.
3: 네.
0: 이제 할머니는, 거냐. 그 문이 열리는 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그 캐릭터가 분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3: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빨리 갑시다.
3: 네.
0: 자, 친구들, 이제 밥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먹어요.
3: 많이.
0: 아,
3: 너무 큰가?
2: 오구, 잘 먹었네.
3: 입도 크고.
0: 이거 먹어볼 사람. 아, 싫어? 나도 싫어.
3: 맛있다? 맛있다?
0: 너 실비김치 먹어봤어? 실비김치 먹어볼래?
3: 아니 선생님 무슨 애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0: 아니 실비김치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요?
3: 그래도 그런 거 먹으면 배 아프단 말이에요.
0: 다 고진감래라는 말을 배울 수 있어요.
1: 생각보다
0: 먹을래?
1: 먹으면 안 되는데.
0: 6, 3, 이.
5: 자,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장난치지 않아요.
6: 아니, 다 괜찮은데 식사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0: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 밥을 먼저 먹으라고.
5: 밥을 먼저 먹으라고. 밥을 먼저 먹어야 낮잠 잘 잘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런 얘기한 거예요.
0: 그 컷. 컷 하세요, 컷. 이경쌤, 아니 그래도 카메라 있을 때 자기가 더 친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6: 아니 아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안 되나요?
0: 오늘 수업은 영어예요, 영어. 뭐라고요?
1: 영어.
0: 자, 우리 유정쌤.
5: 네.
0: 잉글리시 잘하십니까?
5: 너무 못해요, 저는.
0: 그게 무슨... 잠시만요.
5: 저도 혹시 여기 앉아도 되나요?
0: 자,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에요. 오늘 수업은 영어가 아니라 모자래요, 모자래요. 모자라시냐고. 이렇게 해줄 만한 뭐.
5: 선생님이 그러면 마술을 보여줄게요.
1: 마술?
5: 짜자자자잔. 마술쇼를 해볼게요.
0: 뭐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대?
5: 자, 윙가르디오 레비오소! 손가락!
1: 아, 가짜 손가락인데.
5: 맞아요, 가짜예요. 짠!
1: 가짜 손가락이에요.
5: 진짜 크죠? 어? 불빛이 나왔네?
0: 뭐야?
5: 뭐야? 기침을 했더니 불빛이 나왔어요. 바람에 슝! 하고 사라졌죠? 불빛이 나왔어요. 여기를 옮겨볼게.
0: 우와! 오, 하면서 느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보시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5: 웃었다. 귀에서 나왔네. 자, 지금까지 선생님 마술사였어요.
0: 설마 이게 끝이에요?
5: 아니요! 선생님이 손가락을 자를 수 있어.
0: 어머머머!
1: 우와!
5: 어때?
1: 이 손가락이잖아요.
5: 맞아요.
0: 마술은 말하면 안 돼요.
5: 그러면 선생님이 또 보여줄 게 있어.
1: 또 보여줄 게 있다고?
5: 여기에 선생님이 피자를 넣었어요. 이 피자를 여기로 옮겨볼 거예요. 선생님이 피자를 옆으로 넘겨볼 건데요.
1: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
5: 여기에 있게 없게? 없어. 맞아. 없어요. 여기에 없어지게 해볼게요.
0: 아니 일단 여기,
5: 여기
0: 있잖아.
5: 있어요, 네.
0: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리 팽터입니다. 반갑습니다.
5: 해리 팽터, 해리 팽터.
0: 이 모자 안에, 지금 모자 안에 뭐가 있어요?
1: 없어요.
5: 없어요.
0: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 모자 안에서 무언가 꺼내보겠습니다.
7: 무언가를요?
0: 오! 오, 뭐야?
5: 뭐?
0: 어, 뭐야? 뭐야? 어우, 비둘기.
5: 거짓말.
0: 자,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직 버켓이에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어요.
0: 있어요.
5: 없는데요?
0: 아, 비둘기. 지금까지는 진짜 장난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자, 선생님이 손가락이 생겼어요. 여러분, 순간이동 알아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 자, 사라집니다. 자, 하나, 둘, 셋.
1: 내려갔잖아요.

0: 부모님.
1: 네?
0: 지치시면 안 돼요.
1: 앉으셨어요?
0: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1: 저 앉으셨어요.
0: 아니 그리고 맛을 처음 해보는 것 같더만.
1: 네.
0: 아무튼 유정쌤.
1: 네.
0: 그 산책 때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1: 네, 제가 잘 해볼게요, 선생님.
0: 저 먼저 나갈 테니까 준비 좀 잘하고 오세요.
1: 네. 우리 친구들 산책 갈 준비 됐어요?
2: 네!
1: 아, 선생님도 됐어요? 근데 잠깐만요. 생수 선생님 왜 안 올까요?
3: 아!
1: 저게 뭐예요? 아니, 선생님! 어머.
0: 얘들아! 너네가 타고 싶은 카트에 타! 여기 탈 사람!
1: 여기 한 명 더!
0: 자, 여기도 자리가 있는데!
4: 아니에요, 아소리는 걸어갈 거예요.
1: 아소리!
0: 아니!
1: 아줌마 여기
0: 카트가 못 타나? 있는데! 자, 여기 앉을 수 있는데!
5: 얘들아! 누구나 없죠? 최고! 와,
4: 됐다!
5: 아니로 같이 탈까, 아소리랑?
6: 이게 진짜 특별한 건데?
1: 아이들이 착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카트에도 탔네요.
0: 아이들을 착해서 탄 게 아니고 아이들이 타고 싶어서 탄 거예요.
1: 오케이.
0: 자,
1: 오케이.
0: 준비됐습니까?
1: 자, 네.
0: 자, 출발합니다.
1: 하나, 둘, 셋.
4: 출발!
0: 잡으러 가자.
1: 빵빵빵빵.
4: 네, 저쪽으로 가면 돼.
0: 잡으러 가자.
4: 잡았다.
0: 자, 소개합니다. 여기가 바로 선생님의 집이에요. 자, 지금부터
1: 어때?
0: 선생님 집 갈 거예요.
2: 네,
0: 우리 집들이 가는 거예요, 집들이.
1: 조심조심히.
0: 자, 친구들 일로 와봐요. 우와. 선생님 집이에요.
4: 선생님 에게 누울게요.
0: 아, 누워. 여기 선생님 집이야. 멋있지?
4: 아니에요.
1: 네. 아이들이 선생님 집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0: 여기 작아야.
1: 아, 애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0: 조기교육을 해야지 집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1: 선생님이 그러면 돼요? 아, 근데 너무 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공간에 제가 있는 게 좀 힘드네요. 아이들도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0: 아, 그래요. 뭐 다들 구경한 것 같으니까 나갈게요.
1: 네. 네.
0: 다음에 또 놀러 와요.
7: 냄새 나요.
0: 선생님, 빨리 오세요.
1: 네. 그럼 다시 교실로 가볼까요?
0: 좋아요, 선생님. 자, 다들 자리로 가세요. 다들 자리에 눕습니다. 자, 누웠습니까?
1: 잘 누웠어요.
0: 잠을 잘 못 자는 친구가 있어요. 잠을 어떻게 자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 먼저 이불 위에 눕습니다. 눕고
1: 와, 자는 거야? 잠 안 오는 사람 손, 잠 안 오는 사람 손, 잠 안 오는 사람 선생님이랑 놀러 갈래?
4: 네.
1: 진짜?
4: 네.
1: 그럼 출발.
8: 갑자기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1: 네. 아이들이 저를 따라 나왔는데 어떡해요? 근데 아직 혹시 선생님 자고 계시죠?
8: 지금 완전 골아떨어졌죠?
1: 골아떨어졌죠? 어떡해. 응.
0: 다음 편! 야구란 무엇입니까?
9: 꼴등팀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게 야구야.
0: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잡히지?
10: 야구 안 할 거야? 아! 그래, 한번 질러봐. 또 질러. 끝까지 해봐.

0: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2: 빠우! 지메!
1: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4: 첫 성교육.

자,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두고 왔는데요. 뭐 이거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뭘까요?

0: 게 있잖아.
1: 그렇지, 연애. 우리 할 수 없는 거.
2: 그렇죠. 유기 씨 많이 아쉬운.
1: 아, 전혀. 전혀. 지금 집에서 열심히 연애하고 있습니다.
2: 오, 그래요.
1: 매일 연애합니다.
2: 아, 그래요, 매일. 네. 좀 자연스럽게 웃어주시고.
1: 아, 저 와이프 사랑합니다.
2: 네. 근데 저희 딸도, 테리도 9살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연애라고 할지는 모르겠고 남자친구? 남사친? 이렇게 좀 사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아예 연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자, 질문 드릴게요. 초등학생 나이에 연애에 찬성하면 O, 반대하면 X. 자, 자유롭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우리 쌤 씨랑 우리 배 교수님만 X, 안 된다! 라고 하셨고. 우리는 다 이제 오를 했는데 우리 쌤 씨한테 좀 먼저 여쭤볼게요.
3: 솔직히 네. 우리 딸 엄마들도
2: 네, 우리 딸도 우리도 오픈하고
4: 딸 아빠도
1: 아예 안 되는 것보다 네. 솔직히 초등학생 때가 이 감정이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표현 쓰면 약간 애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성별도 나서 그냥 친구는 맞다고 생각해요.
2: 친구죠.
1: 네. 연애 그 언어 자체가 조금
2: 단어가 조금
1: 단어가 이상하다. 조금 그래요.
3: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주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감정을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방법으로 좀 같이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 우리 황순원 작가의 그 소나기를 보면 아이들끼리의 그 순수한 그런 연애들이 너무 또 아름답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3: 맞아, 맞아.
2: 그래서 약간 로망을 가진 건지
3: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근데 딸아이 아버지인데 우리 종태 씨는 괜찮으세요?
4: 저도 그 동일한 따라하는 건 아니고
3: 따라하지 말고 본인 생각 말하세요.
2: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왜
4: 제가 연애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2: 어? 네, 진짜 빠르다.
4: 네, 5학년 때 첫 연애를 하고 그때 제가 이사를 가서 막 장거리로 제가 가서 만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2: 열정이 네. 있었네요. 네.
3: 남자아이들의 그 의시됨.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어서. 걸러들으시고
2: 약간 삐지신 것 같은데.
3: 아, 아니에요.
2: 약간 은지 씨 약간 삐졌는데.
3: 너무 빠르잖아요.
2: 지금 약간 삐졌어요, 은지 씨가.
3: 옛날 추억.
2: 아, 그래요? 예, 옛날 추억이니까.
4: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지라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예.
2: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럼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1: 은지는
2: 그 연습을 통해서 은지는 내 거다. 그럼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죠.
4: 네네. 네.
2: 어디 원산 작업 어디 보시는
3: 어딜 보세요? 연애 조기 교육으로 잡아 놨네요.
2: 그러니까.
5: 왜 제가 X 들었잖아요.
2: 네네.
5: 근데 그거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5: 왜냐하면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누군가를 각별하게 좋아하는 감정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자꾸 아이들의 감정을 연애라고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오히려 요즘은 좀 쿨하다는 함정에 빠져서 너무 왜 어른의 그 관계들을 아이들한테 좀 붙여주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X라고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사람을 좋아하는 다양한 관계는 맺는 게 좋죠.
6: 또래 문화에서 확실히 이런 게 요즘은 트렌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나도 남들하고 동등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혹은 다뤄주는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보단 아 얘가 왜 이거를 가지고 속상해할까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탐색해 보실 수 있으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2: 많은 부모님들이 네 아이의 연애를 어디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또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누기 위해서 먼저 요즘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부모님들과 아이들.
7: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설레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 이제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행복한
8: 설레임이라고 적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 그런 게 좋아서 적었습니다.
2: 진짜 좋은 감정이에요.
3: 맞아요.
2: 행복한 감정.
1: 사랑했어.
2: 사랑의 추억. 추억으로 넘어가 버렸어.

0: 저는 이렇게.
1: 연애 경험 입술.
0: 그 제가 3학년 때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랑 놀면서 공개 고백을 했어요. 근데 4학년 때 헤어졌어요.
2: 했을 때 좋았어요? 연애할 때?
0: 많이 좋았어요. 귀여워. 여자친구가 바뀌었어. 저는 일단은 생겼어는 말을 했거든요, 엄마한테. 근데 바뀌었어는 말을 안 했어요. 약간 엄마한테 갑자기 막 엄마 나 여자친구가 바뀌었어 이러면 뭔가 엄마한테 혼돈이 올 것 같아서. 그 초등학생이라고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초등학생들도 약간 사랑이라는 감정을 엄마가 아닌 다른 이한테 얻는 거를 저는 약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근데 엄마 입장 서운해. 엄마 입장 벌써 서운해.
3: 그래도 저희는 고등학생이나 거지 성인 반열에 들어왔다 싶을 정도의 이런 감정들을 느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런 감정을 알아가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1: 진짜 신기해요.
3: 재밌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아유 예뻐라 인기 많겠다.
4: 제가 먼저 고백을 했었어요.
1: 그게 먼저?
4: 카톡으로 우리 사귈래? 하고 물음표를 보내면 고민도 없어요. 그래? 하고서 이제 1위를 시작된 거예요.
1: 어머 1위를 어떻게 알아 벌써? 미치겠다.
4: 아니요. 안 들렸어요. 다른 친구한테도 시도를 걸어볼 수 있으니까.
1: 불안해요. 아님 말고 다른 친구
4: 괜찮다. 어차피 걔도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에요.
5: 일단 루이 기준에서 보면 아직 어리기도 하고 판단력이 잘 서지 않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냥 더 친하게 지내는 정도? 이 친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지내시길 바랄 뿐이지 이 연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좀 더 깊이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1: 단어가 연애라는 게 조금 그쵸?
2: 지금 지금 연애 중이에요?
6: 네.
2: 연애한 지 얼마나 됐어요?
6: 한 4년 됐을걸요?
1: 아니,
6: 1학년 입학했는데 유치원 때 같이 있던 친구가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7: 그 여자친구를 이제 그 여자친구 연락 와서 사귀고 있는데 반에 또 여자친구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또 여자친구 놔두고 또 새로운 여자친구 사귀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 아,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성립된 상황이 아니니까.
7: 그거는 이제 그거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바람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주면서 아, 그럼 두 명이 동시에 만나면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걸 설명을 해줬죠.
6: 제가 먼저 사귀자고 말을 했어요.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과자 같은 거 주고받고 사주고 목마른다고 해가지고 물병 같은 거 갖다 준 적 있어요.
8: 저는 남자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하면 엄마 입장에서 좀 서운해요.
1: 그치, 내 아들인데 아직은. 예. 저는 근데 진짜 보면서 너무 지금 공감이 되고 아이들이 연애라는 개념을 정말 아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어요?
9: 큰 딸이 아직 만으로는 3살 이거 아, 예, 이제 그냥 한국 나라는 5살인데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해요. 나는 기저귀 안 찬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딱 이 정도예요. 근데 굉장히 네, 굉장히 얘 어때? 하면은 걔는 기저귀 하고 있잖아.
1: 그렇지. 아, 근데 우리 똑똑하네요.
9: 똑똑해. 딱 엉덩이만 딱 보면서.
1: 기저귀를 안 찬 아이가 그래도 조금 발육이 더 된 상태니까.
9: 맞아.
1: 근데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연애 경험을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좀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배 교수님?
10: 실제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보통 첫 연애의 시작이 만으로 남자 청소년은 12.3세, 여자 청소년은 12.7세 그래서 남자애들이 조금 빠른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저거는 남자애들은 그냥 왜 조금 각별하게 뭘 챙겨주고 이걸 연애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자애들은 좀 깊은 어떤 정서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연애라고.

0: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1: 네.
0: 또 이, 왜 남자애들은 좀 약간 과시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2: 아,
0: 나 여자친구 있어. 예, 막 이런 것
2: 있죠.
0: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학생들이 사춘기가 남자애들보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빠르거든요.
1: 네.
0: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겠지.
1: 그렇군요.
0: 예.
1: 우리 여러분들은 처음 연애했을 때 언제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3: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1: 안 나요? 네. 지금 괜히 의식하지 마세요. 정태 씨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느껴져서 그런 거 아니고.
3: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2: 아까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이미 누군가가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3: 저는 고등학생 때 진짜 딱 손 잡는 정도의 연애 해봤었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뭐, CC를 좀 오래 했습니다.
1: 네. 저쪽은 되게 안 보고 얘기하시는데.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뒤에.
3: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네네. 이제 동태랑도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한 거라서.
1: 어쨌든 뭐 지난 추억이니까.
3: 맞습니다.
1: 네. 어땠어요? 아내분과 이게 연애할 때 좀 어떠셨어요?
4: 네. 일단 제가 제 친구랑 술 먹으러 갔다가 네. 옆 테이블에서 우리 와이프, 그 친언니랑 친구 셋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 영어로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 오,
4: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맞춰봐. 한국말로 했더니
1: 한번 맞춰봐.
4: 우리 둘이 그냥 이차로 가서 또 한 잔도 하고 그 다음 날은 우리 피카딜리 극장 그 정로 앞에서
1: 피카딜리
4: 뭐, 만나기로 했거든요.
1: 정로 상가.
4: 근데 그때 이거 다가왔는데 되게 이국적이고 굉장히 막 아름답고 되게
1: 이국적 이국적이야. 외국 사람이 이국적이야.
3: 아, 그러네.
4: 그러네. 그 되게 그 몸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타일도 그렇고 그때부터 되게
1: 아 그날 반하셨구나. 네,
4: 그때 반했어요.
1: 지금도 그럼 막 보면 막 설레고 그래요?
4: 아 매일 설레죠.
1: 영혼을 좀 담아서.
4: 매일 설레요. 무슨 말 할지도 모르니까 설레요. 혼낼지 뭐 어떨지 모르니까 일어나면 설레요. 조금 무서워.
1: 네, 저는 의외로 짝사랑 약간 좋아하는 마음은 중학교 때 가졌던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럴 때 이제 갑자기 급진전했던 그 발진 뒤늦게 약간 탄력을 받아서 막 속도감 있게 진도를 뺐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3: 밀린 숙제들을
1: 밀린 숙제처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아이들이 말하는 연애의 개념과 부모들이 말하는 연애의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사귄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0: 저는 제 얘기 조금 하고 싶은데요.
1: 네네네.
0: 그 첫 연애가 아니라 연애로 떠밀려져서 오히려 우정이 깨지는 경우예요.
1: 네?
0: 지금 생각하면
1: 네네.
0: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때는 남자는 무조건 반장, 여자는 부반장 이랬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제가
1: 때도 그랬어요,
0: 예, 그 남자 반장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걔도 저를 좋아했고 그건 그냥 우정이었을 거예요. 이제 1학년이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을 텐데 부모님이 자꾸 너 내 며느리지? 너 좋아하지? 와. 결혼할 거지?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 남자도 그 반장.
0: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1: 아, 서로가 그러니까, 또.
0: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걔랑 그냥 놔뒀으면 좋은 친구로 발전했을 텐데, 오히려 부모님이 그러니까 얘기도 못 하겠고, 더 왜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우정도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른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우정이라기보다는 사랑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떠밀림? 사회의 떠밀림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1: 야,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초등학생들의 연애를 또래 문화의 한 과정으로 봐도 되는 건지 조성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5: 어른의 연애는 성적인 의미도 들어가지만
1: 네.
5: 아이들의 연애는 그렇게까지 생각 하고 미리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좋은 친구들이지만 그 중에서 나는 조금 더 특별한 친구라는 대적 그런 느낌으로서 친구 이제 이성 친구의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또래 문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해보고 싶은 거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동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되게 좋은 게 아니어도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좋은 게 아니지만 우린 사귀는 사이야. 라는 것 자체에 아 나도 이제 사귀는 사이가 생겼어 이렇게 이런 이제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1: 자, 근데 우리 막상 이제 또 우리 아이를 생각했을 때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들 반응이 다 동일할 수는 없을
3: 네.
1: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유형이 있다고 해요. 다들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형입니다. 결사반대 철벽 수비형이에요. 아니, 야 너는 공부는 안 하고 가서 뭐 받으려고 그래?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B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갔어? 손잡아. 네, 이렇게 과몰입형이 있고요. 자, C형입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 방치 희화화형이 있어요. 야, 너네가 사귀는 게 뭔지는 아니? 아유, 야, 그냥 숙부놀이 하는 거지. 뭐 너네가 뭘 알아? D형입니다. 든든한 가이드, 열린 소통형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하지만 지켜야 할 약속도 있단다. 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들 어떤 유형에 해당되시나요?
6: C형, 비꼬듯이.
1: 네가
6: 뭘 알겠어, 너네가. 아유, 그래, 잘 놀아라. 약간 이런 느낌?
1: 아,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 우리 종태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연애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뭐 어머니 아버지 반응은 어떤 형이었어요, 저기서?
6: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 아, 몰래?
6: 네. 아, 몰래도 아니고 그냥 말할 생각조차.
3: 그 처음 어머님한테 종태가 저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네? 어머님이 그러지 않나? 예전에 너 그 배드민턴 하던 여자애랑 되게 닮았다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1: 그런 얘기를 은지 씨한테? 은지 씨한테? 저한테? 야, 종태야, 예전에 그 탁구 치던 애가 걔랑 닮았다.
3: 어머, 세상에.
1: 어머니 많이 놀라셨, 많이 당황하셨. 네, 탁구 치는 근데 약간 좀 취향이 한결같은 조금 스타일이
3: 그랬던 것 같다. 그렇기도 하고요.
1: 네. 우리 쌤 씨는 어떤 유형이에요?
4: 저는 일단 D형이라고 생각해요. D형. 어차피 아주 환영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와서 얘기하면 그냥 다 오픈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킬 거 지켜야 되는 게 이거 좀 얘기할 것 같아요.
1: 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D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마음속에 는 C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마음속 진짜 깊이 안에는 C가 있고 실제로 이게 D처럼 얘기를 하겠죠.
3: 맞아요.
1: 꾹꾹 누르면서. 부성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아이가 엄마 나 남자친구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5: 저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고등학생 때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부모님한테 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이렇게 A형이시죠, 이제.
1: 근데 지난주에도 어머님이 네. 털 났다고, 뭐, 네. 조그만 게 털이 났다고. 그래서 네. 어머니, 얼굴 괜찮으세요? 네. 어머니가. 괜찮습니다.
5: 괜찮습니다. 관계는 아주 굳건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팔고 다녀도 됩니다.
1: 다행입니다. 네.
5: 여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머니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숨기게 돼요.
1: 그래서. 혼날까봐.
5: 네, 혼날까봐. 그래서 맨날. 뻥을 많이 쳤죠.
1: 나
5: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들어갈게 하고 이제 몰래 데이트를 하고 막 늦게 들어가거나 이런 네.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걸리면 또 거짓말했다고 굉장히 또 심하게 혼나고 나중에 이제 결국 타국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나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반에서 친한 친구가 생겼어라고 하면 부모님들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즘같이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특별한 친구가 생겼다면 굉장히 좋겠죠.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모가 앞서서 깊게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아이일까?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사람에 대해서 직접 네. 궁금해하는 것들. 네. 진짜 또 배우네요. 네. 아이들 연애를 우리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초등학생 커플들은 어떻게 사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짝 좀 들여다봤습니다.

0: 친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1: 부모님들께서 잘 아시는
2: 것 같아요. 안녕.
3: 아, 소개팅 하는 거
4: 벌써 2년째?
5: 와우.
6: 할머니는 올라가서는 지나고 게임할 때는 지나고
7: 귤을
6: 깨진 거 아니지?
7: 아니야.
6: 아, 뭐 카자 예쁜 맛이 나. 뭐 이거 초코에서 그냥 끼려도 이렇게
1: 리액션 좋다.
3: 너무 귀엽다.
6: 너 옛날 생각나?
7: 뭐?
6: 데이트했던 기억. 아, 생각이야. 인형토끼하고 치킨집 가고 인생 메커지고 할 건 다 했어. 맞아.
3: 야, 우리 어른들 하는 거 다 하네요.
1: 할 거 다 했대.
6: 우리 만난 지 2년 됐어. 벌써.

0: 시간 참 빠르다.
1: 시간이 빠르다.
2: 무슨
1: 진짜 미치겠다.
0: 뭔가 예쁘면서 많이 재밌고 좋죠.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정말 저한테 좋은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3: 진짜 저기 먹여준다고? 진짜 먹여준다고?
4: 어머나.
5: 아, 일부러 이거 이렇게
1: 지금. 아니, 너무 힘들어 보여, 아빠가 지금.
6: 마음 아프시겠지만, 서우가 너무 이쁘다고. 철벽, 철벽.
7: 꼭지가 아주 다 완전히.
6: 3년째 안 벗겨지고 있고.
7: 맞아.
6: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둘이 맨날 놀 때 구석 가서 테이블 같은 거 두 개 만들어 놓고.
3: 여보의 번호를
6: 했지. 맞아.
3: 여보의 번호를 했어.
6: 아니, 진짜.
3: 풀어, 풀어. 입가 깨물지 마.
6: 왠지 빼가시려는 거 아니야?
3: 아유, 여기 어금니, 어금니 깨져있다, 이거.
8: 뭐,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조금 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건 사실적인 부분이죠. 불편하다고 보기보다 그냥 그래도 아이들의 건강한 우정과 사랑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지켜보고
1: 필요가 있다.
6: 처음에는 조금 이제 엄마보다 서우가 더 이뻐 막 이러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9: 사진 사진 사진 사진
7: 가자.
9: 사진 여기예요?
1: 자, 애기 귀여워. 입 빠져가지고.
10: 별로 안 좋아요.
1: 아버지는 계속 한결 같이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11: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커서 혹시 둘만 만나게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12: 고민은 되는데 그렇다면 뭐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뭐 그런 놀이 정도 하는 데이트는 가능할 것 같아요.
13: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 혹시나 놀이터 가서 한 시간 놀다 와 하고 뒤에 숨어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 우리가 이제 서우랑 강빈이랑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건강하게 지내려면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 규칙. 지켜야 될 약속들을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지키면서 이쁘게 만나는 거야. 뭘 하면 좋을까?
0: 나쁜 말 하지 않게.
7: 나쁜 말 하지 않게. 나쁜 말 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면은 헤어질 수도 있어. 또 뭐 있을까?
0: 존중해주기.
7: 존중해주기. 누구를?
0: 강빈이.
7: 강빈이래.
0: 여기 크겠어요?
7: 여기서부터 서우랑 강빈이가 박수.

0: 정말 너무 귀엽죠.
1: 너무
0: 예,
1: 귀엽고 너무
0: 너무너무
1: 사랑스럽고.
0: 예쁘게. 보면서 아,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많이 갔나요?
2: 옛날 생각하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0: 저요?
2: 예.
0: 뭐 이건 방송 안 보겠죠. 왜냐면 옛날에 진짜 저는 약간 연애할 때는 항상 몰입을 해요. 이 사람하고 정말 결혼할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또 헤어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고, 약간 극단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뭐 새로, 진짜 다시 연애하는, 난 진짜 이제 인생이 끝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또 잊어버리고, 약간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조성우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항상 자상하게 또 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내분과의 또 어떤 연애담 이런 것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3: 저는 이제 아내하고 연애를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만나서 결혼까지 전 9개월 걸렸어요.
0: 진짜?
3: 네. 연애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연애하듯이 한 2년 정도 하고 이제 아이, 이제 3년째 아이를 갖고 이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0: 잘 살고 있죠. 네.
1: 지금 설레죠?
0: 그럼요, 설레죠.
2: 아니, 무조건 다들 설레잖아. 저 가장 설레잖아. 아, 예. 진짜 안 설레는 것 같아.
0: 아, 맞아요. 네.
2: 설레죠, 설레죠, 이러니까. 네.
0: 보고 있지? 보고 있지? 네.
3: 아니, 근데 저는 배정원 교수님도 너무 네, 궁금해요. 연애 시절 기억나세요?
4: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나죠, 당연히. 좀 기다리는 연애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있는 연애.
3: 핸드폰이 그래서, 없었어요.
4: 그래서 그렇죠. 네.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도 받기가 좀 어려웠죠. 이렇게 신호를 두 번 울리고 끊으면 나다. 뭐 이런 아, 식의.
3: 그러니까 네. 엄마가 받고 이러니까.
4: 아버지하고 그렇죠. 이제 엄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손편지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3: 편지 시대.
4: 예, 근데 이렇게 손편지를 쓰다 보면 왜 상상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에다가 채워넣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사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저는 제 연애는 그랬지만 요즘 대학생들의 연애가 어려워진 게 상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3: 바로 다.
4: 예, 그러니까 뭐 만나는 장소도 그렇게 뭐 정할 필요 없고
3: 맞아요.
4: 시간도 정할 필요 없고 항상 접촉이 되니까 별로 이렇게 그리워할 시간이 없는 거죠.
3: 배 교수님은 그러면 그때 편지로 해서 그렇게 좀 애틋하고 그런 사람 지금도 좀 많이 애틋하고 뭐 서로 그러세요? 상상하시면서
2: 방금 아르니스로 꽉 깨무신 건지 잘못 봤는지
4: 노코멘트 모든 희극으로 끝나진 않는다.
3: 아, 네, 오늘 이제 함께 해준 종지부부. 네. 연애 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 연애 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5: 전부 다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3: 많은 게.
5: 네.
3: 오늘 씨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5: 아니, 그냥 제가 좀 챙겨왔는데.
3: 네.
5: 사실.
6: 뭐죠?
5: 저희가 주고받은 편지책들이에요.
4: 와, 저희는 주고받았다.
5: 편지를 진짜 많이 주고받았고 네. 종태가 매 100일 때마다 1일부터 100일까지 쓴 편지 한 권, 100일 때, 200일 때, 아유, 300일 때 다 종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총 저희가 3년, 1000일 가까이 만났는데 제가 이 책이 10권이 있어요. 편지책이. 종태가 지은 제목인데 뭘 해도 촌스럽지 않은 내 사랑 은지에게. 뭐 이렇게 잘 까먹는 까마귀 은지에게. 뭐 매일매일 기억하고 싶은 은지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은지에게 호르몬까지 사랑해주고 싶은 은지에게.
3: 야, 종태 씨 완전 스윗하네요. 네. 내용이 근데 내용이 진짜 있어요?
5: 아, 네, 그럼요. 내용이 이렇게
3: 있네.
5: 이렇게 내용이 다 있습니다.
6: 우와. 네.
5: 이제 2017년 7월 8일 오늘은 뭔가 은지랑 진짜 결혼한 부부같이 하고 데이트했다. 결혼하면 이런 기분이겠거니랄까 최고의 데이트가 아닌 1일 부부 체험이었다.
3: 약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한테
1: 이때까지 너무 잘못 봤어요.
3: 그러니까 되게 반전이에요.
1: 완전히 반전이에요.
3: 네. 약간 아니 근데 진짜 은지 씨가 아직도 보면 막 설레고 좋아요.
6: 아니 막 설레는 거.
5: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3: 여기까지 우리 넘어가자고 중요해요. 아니 같이 살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예, 네,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남편이랑 만나자마자 거의 저도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애 시절 에피소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너무 영혼 없었나?
5: 네, 언니.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큐.
3: 너무 연애하는 것처럼 지금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1: 근데 저 현실적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부모 입장에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고민되거든요.
3: 맞아요, 맞아요.
1: 뭐 예를 들어 단둘이 영화 보는 거, 뭐 덩금 시간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건지.
3: 진짜 네. 다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0: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부모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면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겠죠. 그리고 이유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유를 좀 설명해 가면서 규칙을 좀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방문을 좀 열어두고 데이트를 한다. 귀가 시간은 언제까지 들어와야 한다. 행선지는 꼭 얘기해 줘야 된다. 누구랑 나가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꼭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 그렇죠. 놀거나 할 때도 항상 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이랑 얘기하면서 정하시거나 또 둘 사이의 일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서로 사생활 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규칙을 하나씩 하나씩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외래에서는 아이들이 헤어지고 나서 소문들 때문에 힘들어서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3: 그렇군요. 네. 야, 요즘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은 조심해야 하고 아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치아 교정기를 끼운다는 거예요.
3: 왜, 왜요?
5: 치아가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4: 응, 교정을 치아 교정기를 싶어? 끼우면 못생겨 보인대요. 그리고 그러면 연애를 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이성교제를 했다가도 키스 같은 거를 거의 못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로 지금 벌써 몇 년째 나오는 얘기인데 그 아이한테 정관수술을 해주겠다. 피임 방법으로.
7: 진짜 처음 들어요. 예,
4: 정관수술은 영구 피임 수술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그게 실제로 공신적 있는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3: 선생님 씨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니,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4: 그렇죠. 저도 굉장히 놀랐었어요.
1: 뭐 책임질 수는 뭐
4: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를 항상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3: 근데 이제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해 보면 이제 서로 존중하는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서로 좋아하다 보면 스킨십에 대한 고민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스킨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8: 친구들하고 놀면서 감싸주는 것 정도까진 신체적인 터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9: 손 잡는 거 그리고 그냥 가볍게 안아주는 거 반갑다고.
10: 손 잡는 거? 근데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11: 그냥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거나 이런 거 정도는 그냥.
3: 그쵸. 손 잡는 거야 뭐.
12: 여자친구랑 뽀뽀를 하긴 했어요.
3: 오! 진짜 엄마 몰랐다, 엄마 몰랐다.
1: 엄마 몰랐다.
12: 키스는 안 했어요.
3: 키스를 안 했어요. 키스를 안 했어요.
12: 사귄 지 약간 한 200일 그 정도 됐을 때. 둘이 사귀면은 뽀뽀해 이러면서.
13: 기분이 어땠어요?
12: 많이 설렜어요.
14: 좀 놀랐네요. 네.
11: 하지만 그 이상의 거는 조금 책임질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3: 엄마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
13: 없다가. 스킨십할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12: 그냥 좋았어요. 약간 포근한 느낌 들어요.
9: 예전에 그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어떤 여자애랑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어, 네가 먼저 했어? 아니요? 그러더니 그 여자애가 먼저 우리 뽀뽀할래? 그 수도가에서 너무 깜짝 놀라서 너 절대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여자친구 몸 손대거나 뽀뽀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
15: 남자친구랑 짝꿍이 되었을 때 밑에서 손을 잡았던 상황이 있어요.
3: 엄마도 놀랐네. 몰랐던 사실.
15: 엄청 설레고 조금 부끄러운 기분이었어요. 딱힘 넣고 막 손 잡은 거? 그것만 안 말했어요. 말하면 뭔가 엄마가 놀라고 화날까 봐?
10: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가지고 오늘 처음 들은 거라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3: 이런 장면 많이 나와요, 드라마 속에서.
1: 드라마 속에서 많이 나와요.
3: 네, 꼭 벽쪽으로 밀어놓고.
5: 맞아, 맞아.
3: 벽쪽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으로.
5: 맞아, 맞아.
15: 둘이 좋아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여자애를 벽에 붙이고 뭐 안아주거나 뽀뽀를 하겠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엄청 막 떨리고 무서운 마음일 것 같고 누군가를 불러야 되나? 막 소리를 쳐야 되나?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16: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5: 나쁠 것 같아요.
12: 한쪽이 싫어하면 하질 말아야 되는데 나만 좋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너무 앞서가는 느낌인데 벽에 이렇게 밀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다가 한번 쭉 하고 이렇게 갈 것 같긴 해요.
10: 저는 이제 뭐 어른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뭐 그냥 박력 있다. 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0: 근데 또 루이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1: 그래, 와, 진짜. 전 음악, 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저는 사실 제 딸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뽀뽀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2: 언니. 무조건 했어요.
1: 무조건 했어?
2: 네, 왼쪽으로도 다 했어요.
1: 그래? 아, 미치겠네, 진짜. 죄송합니다.
3: 아, 근데 그거도 네네. 뭐 외국에서 인사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되니까.
2: 수식으로 인사했다가.
1: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커플끼리의 그 스킨십에 대해서 우리 상황극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쌤 씨가 이렇게 요거 한번 잡아주시고 아, 제가.
2: 쌤 씨? 안녕.
3: 안녕.
2: 안녕.
3: 우리 지금 사귄 지 100일 됐는데 우리 한번 뽀뽀해볼까?
2: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부끄러운데 나 싫어 안 할 거야.
3: 아, 그래야 100일인지 티가 나지. 뭘 어때. 좋아하는 사람인데. 안 그러면 너 나 안 좋아하는 거잖아.
2: 아,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1: 자. 저도 모르게 네, 저도 미천이나 평소 바로씨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약간 요거는 보기만 해도 약간 불쾌한 기분이 들어요.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뽀뽀를 했다. 요거는 좀 원하지 않은 걸 한 거잖아요. 이런 걸 요즘에 경계 교육이라고 하던데.
4: 핵심이 이제 네 몸과 마음은 바로 네 거라는 거. 어쨌든 내가 불편하면 거절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고 또 상대가 불편해하면 멈춰야 된다.
1: 근데 이제 아까 그 비밀 얘기할 때 엄마 표정이 뽀뽀한 거를 처음 들었을 때 엄마가 턱이 여기까지 내려졌어요. 많이 그 다음부터 얼굴이 많이 커지셔가지고 예, 좀 많이 놀라시긴 하신 것 같은데 맞아. 그나저나 이제 우리 종태 씨가 어디 가셨어요?
2: 아, 네. 그 저희 안 사람이 그가 이제 나머지 하고 하러 좀 먼저 갔습니다.
1: 그랬군요. 네. 또 아이를 또
3: 청태 씨라고 생각하시고
2: 네, 네 맞습니다.
3: 할 일 있으면 네.
2: 거기다 오, 그럴게요. 네. 뭘 봐.
1: 아, 네. 뭘 봐. 유방 탐정하러 가셨는데.
2: 아, 네. 근데 아까 그 저희 영상에서 봤을 때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 벽에 딱 밀치면서 뭔가 뽀뽀라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1: 네.
2: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어머 박력 있다 막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5: 미디어와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히어로물에서 막 이렇게 사람이 총이 빗발처럼 날라오는데 죽지도 않고 다 살아났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영화적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연애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판타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의 경험으로 좀 풀어주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현실하고 좀 다른 부분이야라고 얘기를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4: 네. 네, 그런 장면들 자꾸 반복해서 보면 아이들은 거절하면 한 번 더 밀어붙이라는 신호인가? 뭐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왜 아까 어떤 부모님이 그 박력이 있잖아요.
2: 뭐 어, 맞아,
4: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 아, 그럼 근데, 그거 듣고 그렇게 생각하겠다.
4: 예, 그래서 부모가 멋지다 이렇게 넘기기보다는 저거 현실에서 일어나면 폭력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러니까 미디어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육이거든요.
3: 한국 처음 왔을 때
1: 네.
3: 이거 싫다고 해도 계속 대시하라. 그래. 열 번 찍어야지 안 넘어갈 나무 없다.
1: 맞아요, 맞아요.
3: 이런 것처럼. 근데 외국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하면 거절당하면 그냥 끝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2: 그거 나가면 스토킹이죠.
3: 그렇죠.
2: 그렇죠.
3: 그거 그 선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하면.
1: 아, 근데 듣다 보면은 계속 이제 부모님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를 알아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가 매번 방송을 녹화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3: 저는 뭘 보다도 고백 그렇지만 거절, 이별할 네. 때에도 걱정이 되는데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당해봤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1: 안 당해봤어요?
3: 아니 뭐 아, 나만 네. 아니 뭐 그런 일이 없었죠. 전혀 한 번도 없었어.
2: 역시 역시.
3: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맞아, 이거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만나고 나서.
5: 이게 거절은 사실 늘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살면서 꼭 그게 뭐 이성 간에 그런 게 아니어도 거절이라는 건 늘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나 좀 힘든 일이죠. 또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거절당했거나 이별을 당하게 되면 내가 뭔가 결점이 있거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에게 네가 되게 크게 부족한 게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좀 위로해주거나 다독여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다뤄가는 방법을 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4: 그러면 대학에서도 사실 그 이제 성과문화 제가 수업을 하면 애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관심 있는 수업은 잘 헤어지는 법이에요.
1: 그러니까 말이 쉽지, 잘 헤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4: 잘 헤어지는 게 쉽지 않지만 내가 한 어떤 성취가 나를 성장시키기보다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났을 때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너무 막 그 생각에만 빠져 있지 않고 친구나 가족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일을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음악을 들으러 간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그거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거절했어. 이런 거를
1: 두 번 죽이는
4: 소문내는 거, 예, 그거 하지 말고 그 아이의 그런 어떤 그 상처든 뭐 비밀이든 실패든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 주라는 거고요.
1: 결국 아이들의 연애는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부터 거절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연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긴 시간 우리 아이 연애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저는 이제 연애, 아이들 연애에 대해서 보면서 저희 아이도 요즘 친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그 아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에 대해서 생각해본 기회가 돼서 굉장히 재미있기도 했고 옛날 생각나서 참 좋았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내 경험을 아이에게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네.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니까. 네. 그런데 그 시절에 내가 어땠었나라는 내 감정을 좀 생각해보면 얘를 훨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배우는 거라 부모님이 두 분이 어떤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 이 스킨십 그 경계선 그거 지키기 계속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 듣고 저도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한번 좀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뽀뽀 어느 집에 가서 우리 뽀뽀할까?
1: 저 아이들 이렇게 연애인데 해보... 본인 연애도 좀 신경
3: 쓰는 아니 근데 그거는 부모도 그런 거 어느 정도 맞아요. 보여줘야지 애들도 쉽게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2: 애들이 막 어떡해 아빠 또 거절당했어
1: 야 어느 거절도 거절하면 하지 않는 게
2: 야 저게 거절이구나 약간 이렇게
1: 잘 받아들이고 네. 예.
2: 저도 정말 같은 맥락으로 그 아빠랑 엄마가 건강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의 언어를 나누는 모습들을 잘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 오늘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은데요. 건강한 아이들의 연애를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6: 성인이에요.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슈퍼히어로의 탄생입니다. 삼신할머니가 점재해줬다. 가림이 돼서 좋았어.
4: 형제가 물어왔다거나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사왔어.
1: 엄마, 아빠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아, 야, 엄마, 알려주세요.
4: 발가락 10개.
7: 맞아.
4: 정상이에요.
3: 괜찮은데 왜 이렇게 이 걸음이 왜 이렇게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음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7: 얼굴이 빨개지죠.
3: 진짜요.
5: 초등학교 입학 전후 그다음에 사춘기 전후 이렇게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1: 우리 모두 성장하세요.
8: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날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0: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1: 네.
10: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6: 와.
1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0: 받게 해드린 거죠.
1: 어떻게?
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단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활동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4: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1: 특이하다. 얘를 내가 키운 딸이 맞나?
2: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0: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3: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4: 아이고야.
3: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집밥의 여왕, 빅마마 이혜정에게 배우는 맛이 살아있는 한식 요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아주 특별한 김치찌개. 새콤한 김치와 고소한 고등어가 찰떡궁합인 고등어 김치찌개부터 육즙이 팡팡 터지는 완자의 매력에 모두가 반한 그 요리. 한 그릇으로 끝나지 않는 마성의 돼지고기 완자 수프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6: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희고요.
7: 네, 안녕하세요. 팽마마 이혜정입니다.
6: 네, 반갑습니다.
7: 네, 오래간만에 봬요.
6: 그렇죠. 네. 선생님, 네. 이 고등어 김치찌개 이름부터 밥맛이 사는데요. 국민 생선 고등어로 만드는 오늘의 요리 얼마나 맛있게요?
7: 맞아요. 이거 정말 얼마나 맛있게요.
6: 그렇죠.
7: 집에 누구나 다 김치 있잖아요.
6: 그럼요.
7: 고등어 또 그냥 금방 나가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6: 맞아요.
7: 얼마나 영양이 많으면 네. 국민 생선이겠어요.
6: 그렇죠.
7: 오늘 이걸로 요새 밥 파는 기회가 너무 많아져서
6: 네?
7: 주부들이 힘들 때 조금 편안하게 쉽게 네. 맛있게 할 거예요.
6: 자, 네. 그럼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7: 자, 김치하고요.
6: 네.
7: 또 고등어가 들어갈 거예요.
6: 네.
7: 근데 오늘 특별하게 여기다가 팽이버섯 좀 함께 해서
6: 네.
7: 영양적인 면도 생각했고요.
6: 예.
7: 여기다 김치국물로 좀 맛을 내고요.
6: 네.
7: 여기에다 이제 천연 육수로 만든 이렇게 그 육수가 있죠.
6: 아.
7: 네.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간단.
6: 그러게요.
7: 네.
6: 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저녁 식사 퀄리티가 바뀔 것 같은데요.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의 맛있는 입담도 기대하면서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고등어 김치찌개 시작해 볼 텐데요.
7: 네.
6: 어떤 과정부터 하면 될까요?
7: 자, 있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6: 네.
7: 이제 좀 연한 것부터 먼저 손질을 할게요.
6: 그럴까요?
7: 요거 팽이버섯이잖아요.
6: 네.
7: 요 팽이버섯은 밑둥을 자를 거예요.
6: 네. 사실은 이 네. 재료들이 저희가 다 있는 재료들이라 너무 간단하고 네. 김치찌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7: 맞아요. 예. 이게 김치찌개 못하는 분 아마 없을걸요?
6: 네, 맞아요.
7: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예. 첫 번째 메뉴가 된장찌개보다도 김치찌개래요.
6: 아, 맞아요.
7: 네, 그래서 이거 조금만 다르게 하면
6: 네.
7: 더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팽이버섯은 우선 요 밑부분이 포자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6: 네.
7: 얹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쓸어 놓고요.
6: 쓰지 않고요.
7: 네,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좀 잘라 놓을게요.
6: 예.
7: 파는요.
6: 네.
7: 마찬가지예요. 몇 센치를 어떻게 썰어 신경 쓸 거 없고요.
6: 네.
7: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으세요.
6: 큼직큼직하게.
7: 네. 너무 얇게 썰면 이것도 조금 뭐랄까 지저분해지거든요. 후들거려서.
6: 예.
7: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썰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요 백접 저 고추도
6: 네.
7: 파의 두께에 따라서 같이 가시면 돼요.
6: 오.
7: 그래 일률적이라야지
6: 예.
7: 이 음식을 완성해서 놨을 때 지저분하지 않죠.
6: 맞아요.
7: 이렇게 청고추 하나,
6: 네.
7: 또 홍고추 하나 가죠.
6: 오늘은 네. 이제 크기를 네. 큼직큼직하게 일정하게 좀 해봤어요.
7: 네, 맞아요. 주재료가 이렇게 김치니까
6: 네.
7: 이렇게 해서 썰어.

0: 두시고요. 네. 도마가 깨끗할 때 이제 먼저 하시는 거죠. 자, 김치를 갈 텐데. 네. 이렇게 요거를 꼭 짜세요.
1: 자, 김치는 양념 좀 짤게요.
0: 손으로 짜세요. 네. 이게 다 들어가면 좀 텁텁해지니까. 네. 어차피 김치 국물을 제가 나중에 간을 보면서 조금 넣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짜신 다음에 전 이 머리 줄기가 비타민C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요, 이렇게 쓰기가.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비타민C가 아주 많대요, 이 머리가.
1: 그러니까 뿌리 쪽이.
0: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1: 같이 넣을까요? 그러면?
0: 네, 큰 거 하나 주시면. 네. 야. 자,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버리지 말자고요,
1: 우리. 아까워요.
0: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네. 좋을 때도 쓰세요. 이렇게 쓸어도 되고 길이로 쓸어도 되고. 네. 근데 저는 길이로 쓰니까 좀 세련되기는 하지만. 네. 먹기가 좀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일일이 또 잘라야. 네. 돼서.
0: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두 가지를 썰어봐요. 마음대로 썰으세요. 이거는 밑도만 이렇게 썰고. 네. 위에는 그냥 길이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 김치까지 넣어봤어요.
0: 네, 김치 썰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 예. 아니, 재료들이 다 저희에게 익숙해서.
0: 그럼요.
1: 네. 저희가 이제 재료들이 순식간에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등어를. 예. 세장뜨기를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사실 때.
1: 이렇게 해서. 구매할 때.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 정도.
1: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생선은 그 펠레? 필레?
0: 필레라고 하죠. 예, 예. 필렛이라고 하죠.
1: 필렛이요.
0: 뼈 발라내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편하게 세장뜨기.
1: 아, 세장뜨기.
0: 이렇게 말하죠.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아주 준비를 해주시니까.
1: 너무 잘 돼 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말씀만 하시면. 예. 다 해주시죠. 그래서 요거를 소금을 직접 뿌리지 말고요. 네. 제일 좋은 건 물에다가 소금 좀 넣고요. 여기다 오늘 요거 소주예요.
1: 아,
0: 소주 조금 넣고.
1: 소주요?
0: 네, 이렇게 해서 한 15% 정도 염도가 나게.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 한 30분 정도 담궈 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고등어 비린내도 없어지고. 예? 이렇게 끓이는 동안 단단해져서 김치찌개 하는 동안 무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1: 밑간도 미리 되고.
0: 그렇죠. 이렇게 준비할게요. 자. 이제 준비 다 됐어요.
1: 그래서 순식간에. 네. 재료 손질이 끝났는데요.
0: 다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뭘 해볼까요?
0: 자, 이제는 이제 가스레인지로 이동해서. 네. 한번 이제 조리해보죠.
1: 그럴까요?
0: 네, 옮겨갈게요. 네. 자. 네, 냄비를 먼저 조금만 30초 정도만 달구세요.
1: 네.
0: 처음부터 그냥 탁 이제 김치를 볶을 건데 그냥 넣으면 김치가 이렇게 물러지면서 아삭거리는 맛이 덜해요. 그러니까 30초 정도만 이렇게 가스불을 좀 켜놓고요.
1: 네.
0: 여기다가 요거 참기름이에요.
1: 참기름을. 네. 미리.
0: 참기름 한 작은술 정도만. 네. 이렇게 해서 기름을 넓게 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요거 김치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1: 김치를 넣고.
0: 네. 네. 자. 이렇게 할게요.
1: 냄비를 좀 달군 후에. 네. 김치를 넣었죠.
0: 그래서 김치가 넣었을 때. 예. 자그락 하는 소리가 나도록.
1: 아, 방금. 네. 소리, 방금처럼.
0: 네, 네,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볶은 상태, 저 달군 상태에서. 네. 볶으면 김치가 익지만 물러지진 않는 거예요.
1: 오.
0: 네. 그래서 찌개했을 때 맛이 달라요. 네, 이렇게.
1: 이런 비교를 통해서.
0: 네, 네, 네.
1: 근데 선생님. 네. 김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주면 될까요?
0: 그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약간 투명해져요. 지금 김치가 이렇게 뿌였죠?
1: 예, 아직은요.
0: 네, 근데 여기 뿌였는데 여기 투명하게 변해요. 그럴 때까지만 익어주면 되는데.
1: 네?
0: 사실은 김치를 많이 볶아주는 게 물을 붓고 오래 끓이는 것보다 맛있어요.
1: 아. 네.
0: 그래서 그게 사실은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러네요. 네. 사실 이제 김치찌개 하는데 어느 정도 살짝 볶아주다가. 네. 이제 물을 넣고 오래. 네. 끓이는데 그 오래 끓이면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0: 그렇죠. 처음부터 물을 붓고 끓이기도 하는데. 네. 물론 취향이긴 해요. 네. 근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볶아서 익은 다음에. 네. 저 물을 붓고 끓이면 훨씬 더 맛이 나더라는 거죠.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저 육수 좀. 그러니까 이 천연 육수라는 게. 예. 멸치나 다시마나 양파나 어떤 거든 집에 있는 대로. 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뭐 꼭 어떤 거라야 돼라는 건 없고요.
1: 예.
0: 그냥 여기다가 멸치만 있으면 멸치만 아니면 다시마까지 하시면 더 좋죠.
1: 네. 선생님께서 오늘 또 김치 국물을. 네. 준비하셨어요.
0: 네. 이게. 예. 이렇게 처음부터 넣으면 약간 물레 난다고 그러시죠, 어른들이.
1: 예.
0: 그러니까.
1: 아, 맞아요.
0: 완전 이게 끓어가 들어갈 때 김치 국물을 얼른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1: 예?
0: 이게 가운데까지 막 끓을 때 그때 김치국물을 넣어야 텁텁하지 않아요.
1: 와, 저는 다 한 번에. 네. 넣었었는데. 네. 이게 또 비결이네요, 선생님.
0: 네, 조금 나눠서 넣으면. 예. 훨씬 더 감칠맛 나게. 아. 짠맛 덜 느껴지게.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1: 이따가 또 저희가 또 간을 할 건가요?
0: 그렇죠, 그렇죠. 간하죠. 드셔보시고. 네? 이제 간이 부족하면 또 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예. 김치국물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이 많아지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조금만 맛을 내는 걸로 조금만 넣으시고.
1: 네?
0: 나머지 간은 또 따로 하시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끓여보겠습니다.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이야. 끓고 있어요.
1: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0: 그죠, 그죠.
1: 우리가 여기, 좋아하는 그 김치찌개의 향인데.
0: 맞아. 여기다가 이렇게 고등어 등이요. 밑으로. 예? 가도록 이렇게 해서 고등어를 넣으세요.
1: 근데 이유가 뭐예요? 네.

0: 이제 좀 풋고추 쓴 것도 넣고요.
1: 예.
0: 불을 조금 낮출게요.
1: 아.
0: 네, 꼭 불을 좀 낮춰서
1: 예.
0: 고등어가 뜸이 들도록 요쯤 하면 생선 비린내가 나갔겠죠.
1: 그럼요, 그럼요.
0: 이렇게 해서 1분 정도만 뚜껑 덮어서 익혀주세요.
1: 아, 불을 줄인 네. 상태에서?
0: 네, 네, 네.
1: 자, 식탁에 내기 1분 전쯤에?
0: 그렇죠. 네, 그러면 고등어 안에까지
1: 예.
0: 폭 열이 가서 익어주죠.
1: 아, 스팀으로?
0: 네. 네, 그렇죠, 그렇죠.
1: 선생님, 고등어를 굉장히 또 예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게, 고등어가 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예. 예뻐하진 않아요.
1: 아,
0: 좋아는 해요. 왜냐면 좋은 영양을 가격에 비해서,
1: 네.
0: 진짜 가성비 좋은 영양 식품이잖아요.
1: 네.
0: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며요.
1: 그러게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고등어가.
0: 고등학교 나왔대요.
1: 네,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0: 네.
1: 예.
0: 그러니까. 그런데요, 문어가 아무리 커도,
1: 네.
0: 저, 뭐야, 저 취급을 별로 못 받는데요.
1: 아,
0: 고등어 앞에서.
1: 네, 아, 고등어. 고등학교 네. 졸업을 해서.
0: 네, 고등학교 졸업을 한 건 고등어밖에 없어요.
1: 그 생선 중에서.
0: 네. 네, 아니 바다 전체에서.
1: 어, 그러네.
0: 네, 바다 안에서. 네,
1: 똑똑한 친구예요.
0: 그렇대요.
1: 예.
0: 다 된 것 같아요.
1: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0: 맞아요. 아이고 요리도 이렇게 즐겁게 하면 좋죠.
1: 그렇죠.
0: 그래서 광희 씨랑 하는 요리가 즐거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닫지 마세요.
1: 네,
0: 네 이렇게.
1: 이 팽이버섯이 네. 들어간 후에는
0: 네.
1: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될까요?
0: 이제 이거는 거의 뜨거운 여열로 남아있는 열로 이렇게 끼얹어서
1: 네.
0: 숨만 한번 폭 죽이면 돼요. 오래 굳이 끓일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여기다 소홍주나 소주나
1: 네.
0: 뿌리시고요. 자 보세요. 만약에 좀 싱거우면 이거 멸치 액젓이에요.
1: 오.
0: 지금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여 조금 끝맛이 조금 심심하나 할 때는 요 액젓을 조금만 넣어서
1: 액젓으로
0: 네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이나 이렇게 해서 간을 하시면 아주 딱 소금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1: 우와 고등어 살도 부스러지지 않고
0: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이거를 저 고등어를 김치에 싸서 드시면 김치찜 같이도 되고
1: 예.
0: 요거 고등어 조림 같이도 되고
1: 네.
0: 찌개도 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1: 어 근데 선생님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혹시나 고등어 비린내를 걱정하셨는데 전혀 안 나고
0: 전혀 네 전혀
1: 선생님 저는 사실 이제 김치찜 먹을 때
0: 네.
1: 뭔가 국물이 좀 자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0: 맞아요. 네.
1: 그때 이 고등어 김치찌개 만들어 드시면
0: 맞아요.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그저 있는 재료에
1: 예.
0: 팽이버섯 정도야 우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이고 주말에 맛있죠.
1: 네. 너무 푸짐하게
0: 맞아요.
1: 먹음직스러운 고등어 김치찌개가 준비가 됐는데요.
0: 네.
1: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등어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고등어 김치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하고 대파, 풋고추, 홍고추는 어슬 썰어주세요. 김치는 국물을 짜낸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고등어 필렛은 반으로 썰고 소금을 뿌려주세요. 찬물에 소금과 소주를 섞은 뒤 고등어를 넣어 30분 정도 담가줍니다. 이렇게 소금과 소주를 탄 물에 고등어를 담가 놓으면 비린내도 제거되고 고등어의 살이 더 단단해져요.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넣어 볶다가 육수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김치 국물을 넣고 끓이다가 고등어를 넣어 끓여줍니다. 대파, 풋고추, 홍고추도 넣어 끓이다가 팽이버섯을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청주와 멸치 액젓을 넣어 간한 뒤 그릇에 담으면 고등어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
1: 빅마마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더 맛있는 이 시간
0: 네.
1: 돼지고기 완자수프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자, 우선 돼지고기를 좀 갈았어요.
1: 네.
0: 이거는 삼겹살이나 이런 것보다 등심을 사용하시면 더 기름기가 적어서
1: 네.
0: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옆에는 오늘 냉장고 청소 좀 해요.
1: 네.
0: 뭐 가지나 요새 당근이나 오이 같은 거 왜 꽁댕이들 남아있죠?
1: 맞아요.
0: 그걸 쓸 건데요. 이제 곧 명절이 오면
1: 네.
0: 아무래도 배나 이런 과일들이 조금 흔하게 있겠죠?
1: 맞아요.
0: 이렇게 남아있을 때 이거 같이 넣어서 아주 시원한 그런 오늘 수프 만들 거예요.
1: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1: 신선한 고기와 향긋한 채소의 조화로 이 풍미 가득한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선생님.
0: 네.
1: 옆에서 막 이렇게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0: 자, 물이 끓어요. 요즘 여러분들 치킨스타 많이 아시잖아요. 네? 혹시 삼계탕 드시고 나면 국물이 있으면 더 좋고요.
1: 네.
0: 없으면 냉물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1: 네?
0: 요즘 이렇게 상품이 나오니까 가지고 있는 조미료 활용하세요.
1: 네.
0: 요거를 물을 좀 넣고요.
1: 예?
0: 여기다가 치킨스타부터 넣고요. 이렇게 끓일 거예요. 요거 요렇게 해서 먼저 끓이면서 네. 요걸 끓여서
1: 예?
0: 요렇게 해서

0: 뚜껑 덮어서
1: 예.
0: 자리를 조금 바꿀게요.
1: 네.
0: 여기다 채소를 좀 제가 데쳐내야 되거든요.
1: 그럴까요?
0: 그래서 네, 강희 씨가 도와주시면
1: 네. 이렇게 한번. 자, 이거는 저희가 요리하는 동안 이 치킨 스톡, 치킨 육수를 한번 네. 뽑아볼게요. 네.
0: 여기다가 잘 기름을 올렸는데 이 기름은
1: 예.
0: 채소 데치는 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팔팔팔 튀지 않을 거고요. 저는 예. 이거를 120도 정도에서 데쳐낼 거예요. 그러니까
1: 데쳐내는.
0: 네, 절대 기름이 막 연기가 나도록 달구지 마시고요.
1: 예.
0: 그저 매직자근한 이렇게 손 넣어서 매직지근하다고 그러죠.
1: 약불 정도로
0: 약불
1: 해서.
0: 약불로 해서 그렇게 갈게요.
1: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네.
0: 자, 이제 채소 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 네.
0: 이렇게 가져오셔서 자.
1: 사실은 너무 손님 감사한 게
0: 네.
1: 저도 이제 냉장고를 네. 이제 관심을 네. 갖다 보니까 냉장고
0: 네.
1: 안에 이렇게 항상 먹다 보면 자투리 채소가 남아요.
0: 그럼요, 그럼요, 그죠.
1: 예, 그래서 어디에 네. 넣어서 먹어야 되나 싶기도
0: 네.
1: 하고
0: 네.
1: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냥 저는 저의 그냥 편리상
1: 예.
0: 가진 이렇게 길이로 썰었어요.
1: 네.
0: 당근은 동그랗게 썰어도 되고 길이로 썰어도 되는데
1: 네.
0: 저는 그냥 오늘 동그랗게 썰을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썰어야 돼? 뭐 깍둑 썰기야, 뭐 길이 썰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1: 네.
0: 내가 썰고 싶은 대로 썰으시면 돼요. 있는 대로 넣으세요. 요거
1: 예.
0: 뭐 당근 반 개, 가지 한 개 이럴 거 없어요. 오늘 냉장고 청소하는 날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죠.
1: 그렇죠.
0: 이렇게 하고 요것도 그냥 이렇게 썰어서 넣을게요.
1: 네.
0: 자, 오이조차도 저는 오늘 익혀낼 거예요. 오이는 이렇게 썰게요. 이렇게, 이렇게.
1: 이거 나박썰기인가요, 선생님?
0: 연필깎이처럼 썰는 건데
1: 예.
0: 오이가 동그란 이렇게 돌려가면서
1: 예.
0: 이렇게 각을 지게.
1: 아.
0: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썰거나 오이는 빨리 물러요. 그러니까
1: 네.
0: 이걸 이렇게 해서 각을 주게 이렇게 썰게요.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썰으세요.
1: 자.
0: 이렇게 썰시고요. 여기 저 뭐야. 배는
1: 네.
0: 이렇게 길이로 그냥 썰 거예요, 제가.
1: 배가 이제 또 한창 나올 때죠, 또.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절 지내고 나면 곧 명절이잖아요.
1: 예.
0: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과일 같은 게 많이 남으니까
1: 네.
0: 이걸 이렇게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상에서 남은 과일을 억지로 막 드시지 마시고
1: 예.
0: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배를 이렇게 줘서
1: 네.
0: 배가 또 좋은 식재료가 되거든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기름을 옮겨가 볼 건데요.
1: 네.
0: 기름에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되셔서 네. 여기에 화기가 안 느껴지게 돼요.
1: 네. 아, 너무 네. 뜨거운 느낌이 안 들 때.
0: 그렇죠. 자, 순서를
1: 예.
0: 저는 여기서 당근부터 갈게요.
1: 당근부터요?
0: 네, 당근이 채소 자체에서 단맛이 많이 있죠. 온도 딱 맞았어요.
1: 아무래도 지금. 제일 단단하기 네. 때문에
0: 네.
1: 넣어볼게요.
0: 그리고 당근이 넣으면 기름 자체가 맛있는 맛이 돼요. 그러니까
1: 아~
0: 네. 이렇게 해서
1: 당근에서 맛있는 맛이 나와서
0: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 예.
0: 하나씩 하나씩 데쳐낼게요.
1: 네.
0: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튀길게요.
1: 1분 정도?
0: 네, 네, 네.
1: 근데 선생님
0: 네.
1: 사실은 이렇게 채소를 데쳐내는
0: 네.
1: 이 기름에 튀기듯이 데쳐내는 게
0: 네.
1: 저희가 흔하게 하는 방법은 아닌데
0: 네.
1: 이렇게 하면 맛이 어떻게 또 좋아지는지
0: 이게 궁금해요. 채소가 조금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1: 예.
0: 사실은 여기 이렇게 기름을 먹으니까 특히 당근 같은 건 지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1: 네.
0: 기름이 갔을 때 제일 좋은 건강을 주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데쳐내서 사용해요. 저는 오늘 하는 음식이 아이들도 좋지만
1: 예.
0: 저처럼 조금 나이 먹은 아유 그냥 조금 뒤로 바깥으로 나가 있는
1: 예.
0: 시니어들에게 좀 좋은 음식 아닐까 싶어요.
1: 네. 네. 아무래도 영양이
0: 그렇죠.
1: 많이 들어있게 영양 네. 만점이기 때문에
0: 보세요. 이게 순서를 이렇게 주는 게
1: 예.
0: 제가 배가 한 20도 정도에서 이렇게 데쳐내기 시작했어요.
1: 예.
0: 당근이 갔다 오면서 기름 온도를 또 떨어뜨렸죠.
1: 예.
0: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새파랗게 변하면서 악 이렇게 쭈그러들죠.
1: 그러게요. 타지
0: 이렇게,
1: 않고 예.
0: 네. 이렇게 데쳐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지는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가 확 튀기죠.
1: 예, 예.
0: 그래서 당근으로 온도를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튀기는데요. 이렇게 새파랗게 지금 색이 변한 거 보이세요?
1: 예.
0: 초록색 약간 초록빛이 돌죠.
1: 맞아요.
0: 이럴 때 저는 건져내요.
1: 이럴 때
0: 네.
1: 자, 넣고 나서 한 30초 정도 지났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건져내요.
1: 네.
0: 자, 이런 다음에
1: 예.
0: 더 낮은 온도에서 오이를 또 넣죠.
1: 더 낮은 온도에서.
0: 네.
1: 아까 불색이는 약불로 네. 저희가 고정해 놨고요.
0: 그죠, 그죠.
1: 자, 네. 기름의 온도가 조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채소마다 성질을 살려서
1: 예.
0: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1: 이것도 한 30초 정도.
0: 네, 오이도 이렇게 사실 뜨거운 기름이 만약 기름 온도가 오르면
1: 예.
0: 오이 같은 걸 먼저 이렇게 샤워시켜서
1: 아, 끼얹어서
0: 이렇게, 네 기름 온도만 조금 내려주세요. 보세요, 오이도 색깔이 좀 변했죠.
1: 그러게요.
0: 새파랗게 이렇게 해서 끓일 거예요.
1: 오, 진짜 아니 근데 기름 하나 이렇게 튀지 않고 깔끔하게. 네.
0: 배는 기름에 데치지 않겠습니다.
1: 아, 배는요?
0: 그래서 놔두고요.
1: 네. 선생님.
0: 네.
1: 자, 이번에는
0: 네.
1: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 주인공인 완자 만들어야죠.
1: 그럴까요?
0: 네, 그래서 이거 좀 빚어보겠습니다.
1: 또 완자는 남녀노소
0: 네.
1: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는
0: 맞아요.
1: 음식인데요.
0: 우리 명절에 동그랑땅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부위예요. 그런 고기.
1: 네.
0: 자, 여기다가 마늘을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이런 정도. 네. 이거 이제 국물에 넣을게 조금 제가 냉겨 놓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광시적이 소금하고 후추 있죠.
1: 예.
0: 그리고 자, 요거 소금추 조금 넣을게요.
1: 자, 소금 후추도 네. 밑간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여기 저 술하고 네. 마늘만 넣은 다음에 우선 이렇게 손으로 미운 사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주물르세요. 입에다 힘 딱 주시고.
1: 바락바락.
0: 네. 자, 소금을 밑간이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자, 요만큼 넣었습니다. 네. 한번 주물러 주세요.
1: 주물러 주시고
0: 주물러 주신 다음에 후추.
1: 네.
0: 후추는 조금 넉넉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주물르신 다음에
1: 네.
0: 자, 이렇게 잡고는 예. 요거 요렇게.
1: 오!
0: 요렇게.
1: 아, 이렇게 네. 이게 완자를 빚는 방법이에요?
0: 요렇게.
1: 네, 오,
0: 이렇게.
1: 따로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0: 그치? 그냥 손 묻힌 김에 해요.
1: 예.
0: 이렇게 잡으시고 엄지하고 저기 손하고
1: 예?
0: 이렇게 여기 중식에서 이제 뭘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1: 아, 엄지와 검지를 잡으면 네. 누르면
0: 네. 너무 매끄럽게 안 하시고요.
1: 예.
0: 이렇게 약간 러프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1: 투박스럽게. 예.
0: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세요.
1: 맞아요.
0: 한 손으로 이렇게 그냥 대강 주물러서.
1: 어떨 때는 이렇게 투박스러운 게 또 더 먹음직스러울 때 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네. 금세 저희가 또 완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0: 네.
1: 이제 또 자, 이제 숙주를 끓여봐야죠.
0: 끓고 있으니까 글로 옮겨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볼게요.
1: 가볼까요?
0: 네. 네.
1: 자, 치킨 육수가 네. 다 끓고 있는데요.
0: 자, 여기다 마늘 조금 넣죠?
1: 네.
0: 자, 마늘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좀 넣고요.
1: 네.
0: 술 조금 넣고요.
1: 네.
0: 자, 여기다가 자 전분을 저는 여기다 조금만 아. 그냥 바로 넣을 거예요.
1: 농도를 잡기 위해서.
0: 빨리 풀으세요.
1: 아, 빨리 풀어요?
0: 빨리 휙 풀었죠?
1: 오.
0: 자, 보세요. 이렇게.
1: 덩어리지지 않았네요.
0: 네, 덩어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요. 아, 빨리.
1: 풀을 건 빨리
0: 네,
1: 풀어라.
0: 빨리. 이렇게 해서 물에 물 개지 말고
1: 예?
0: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버리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끓을 때요. 똥.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요.
1: 이렇게 바로 그냥?
0: 네.
1: 바로 넣었네요, 선생님.
0: 바로 넣어요, 네. 바로 넣어요.
1: 근데 이 완자는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완자가 안에까지 할 동안 한 3분 정도 끓는 상태에서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서
1: 예.
0: 배를 미리 지금 넣으세요.
1: 완자랑
0: 같이. 네. 이제 배가 조금 익어서
1: 예.
0: 시원한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함께 가죠.
1: 달큰한 물도 나오도록.
0: 그렇죠. 우선 이렇게 담아요.
1: 아니, 전분을 이렇게 빨리 넣으셨던 이유가 있으신지 혹시?
0: 이유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점성이 물이 지금 막 넣을 때 완자 넣잖아요.
1: 예.
0: 넣고 할 준비할 때 뚜껑 열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죠.
1: 예.
0: 그럴 때 빨리 넣으면 뭉치잖아요. 그리고 물에다 풀어서 넣으시면
1: 예.
0: 걸쭉해서 개운한 맛이 덜해요.
1: 아.
0: 그래서 오이가 들어가서 오늘은 되게 아주 시원한 그런 수프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풀어서 넣으시면 걸쭉해서 맛이 덜해요. 아,
1: 너무 네. 걸쭉한 것보다 약간의 네. 점성만 띄게.
0: 그렇죠.
1: 그러려면 그렇죠. 빨리 전분을 풀어야 한다.
0: 넣자마자 휙 이렇게. 아. 그러니까 많은 덜 들어가니까
1: 예.
0: 요것조차도 탄수화물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1: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자, 오늘의 요리 비결이었습니다.
0: 이게 익으면 이제 뜨죠. 다 예? 익으면.
1: 또 흰색으로 바뀌어요.
0: 그렇죠.
1: 흰색이.
0: 그럴 때 여기다가 가지를 넣어요.
1: 네, 이건 또 익혔으니까.
0: 네. 네, 당근도 넣어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오이도 넣죠.
1: 오이도 넣고요.
0: 네. 여기다가
1: 예.
0: 간 한번 보시고요.
1: 예.
0: 내 입에 맞춰서 소금 조금 넣으셔도 좋고 후추는 마지막에 조금 꼭 넣으세요.
1: 자, 근데 선생님.
0: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채소도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1: 야.
0: 이건 끓여서 아침에 냉동실에 있는 인절미나 이런 예. 거랑 같이 하나 드시면 좋죠. 자, 이제 다 끓였으니까 옮겨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1: 아니, 저는 진짜 아니 너무 끓여 먹어보고 싶은.
0: 네, 꼭 해보세요. 예. 이거는. 정말 노력 대비 영양도 아주 좋고요.
1: 예.
0: 정말 요건 아주 아침에 스프로 드시면 진짜 맛있는데 재밌는 건요. 배에서조차도 약간의 고기 맛이 나서
1: 예.
0: 우리가 뭐 갈비 같은 거 먹고 반드시 저 배 먹잖아요. 소화되라고.
1: 맞아요.
0: 영양적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1: 진짜 사실은 저는 스프라 그래서 되게 사실은 간단하게 먹는 네.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0: 네.
1: 정말 진해요.
0: 재밌죠?
1: 예.
0: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것도 가리시지 말고
1: 예.
0: 박이 나오면 박나물도 좋고 마가 있으면 마도 좋고요.
1: 예.
0: 고구마 같은 것도 이렇게 똑같이 기름에 데쳐서 넣으시면 돼요. 자.
1: 진짜로 꼭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1: 예.
0: 네.
1: 자, 간단히 만들어 진하게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완자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2: 돼지고기 완자 수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치킨 스톡을 넣어 끓여주세요. 식용유 담긴 팬은 약불에 예열해줍니다. 가지는 길쭉하게 썰고 당근은 편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오이는 돌려 깎은 뒤 배는 길게 토막내어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예열된 식용유에 당근은 1분 정도, 가지는 30초 정도,

0: 오이도 30초 정도 각각 튀겨내줍니다. 다진 돼지고기에 다진 마늘, 소홍주,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버무린 뒤 동그랗게 원자를 만들어주세요. 끓는 육수에 다진 마늘, 소홍주, 전분, 고기 완자, 배를 넣어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전분은 넣자마자 풀어야 국물이 걸쭉해지지 않고 개운해져요. 여기에 튀긴 가지, 당근, 오이를 넣어 끓이다가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돼지고기 완자 수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짭조름한 불고기와 쫄깃한 가지를 함께 볶은 불고기 가지 볶음부터 자극적이지 않아 끊임없이 들어가는 고구마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1: 삼다만유씨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욱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청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뭐가 된다고요?
2: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 이미역이 최상품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입니다.
1: 150만 원이요?
2: 네. 와,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봉으로 가죠, 이게.
1: 방금이랑 그것밖에 안 나.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위로 오겠죠.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3: 그래서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0: 띄워진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1: 야, 귀여운 게 많네.
0: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2: 아. 쭉 받아보세요.
3: 어떤 일을 하셨나요?
0: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0: 예뻐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잇몸 튼튼 이가탄.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5: 아이고 잘하네.
4: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왜 북유럽 신화가 노르웨이 배경으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살짝 빌린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와, 엄청난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풍경을 만들었을까요? 노르웨이 대자연이 전하는 경이로운 감동. 길은 굉장히 험한데요. 올라가는 길마다 자꾸 보고 싶은 풍경들이 막 나와요.
7: 신이 만든 놀이터에는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노르웨이의 여름 속으로 같이 놀러 가실까요? 노르웨이는 북쪽으로 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인천에서 암스테르담을 거쳐 다시 북쪽으로. 17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면 오슬로에 도착합니다. 오슬로는 피오르 여행의 관문 도시입니다. 북유럽에 살 때 여러 번 방문했는데요. 이번 여정은 오슬로에서도 북쪽에 있는 올레순에서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저는 단연 피오르가 떠오릅니다. 피오르는 노르웨이어로 내륙 깊이 들어온 만이란 뜻입니다. 빙하의 침식으로 U자 모양의 계곡이 만들어졌고 그 사이로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된 지형입니다. 산악지형을 따라 여름이면 빙하가 녹아내려 수많은 폭포가 장관을 이룹니다.
6: 노르웨이는 험준한 지형 탓에 아름다운 산악지형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그런 탓에 이렇게 터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곧 터널을 지날 건데요. 이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7: 레르달 터널입니다.
6: 이제 막 터널에 들어왔어요.
7: 노르웨이에는 터널도 1,00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도 레르달은 노르웨이 터널 공사

0: 자동차의 백미라고 불립니다. 터널 설계 단계부터 심리학자와 조명 설계사들이 참여했는데요.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을 사용해 새벽 일출의 분위기를 연출했답니다.
1: 이렇게 깜깜한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어둠 속에 있다가 그 불빛을 만나면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같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0: 운전자에게 안정감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즐거움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1: 저 앞에 파란색이 또 보여요. 너무 반가워요. 6km가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0: 덕분에 터널을 통과하는 20여 분 동안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북쪽으로 달려갑니다. 1960년대까지 노르웨이 어업의 중심이었던 항구 도시 올레순입니다. 지금은 북유럽의 베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담고 싶어 전망대부터 찾아갑니다.
1: 여기는 올레순 마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악슬라 전망대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진 한 장에 매료돼서 사실 올레순에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여기 와보세요.
0: 두 번째 방문에도 설레는 건 마찬가지.
1: 너무 예쁘죠? 와.
0: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올레순. 풍요로운 자연과 아기자기한 건축물로 그림 같은 풍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1: 올레순은 1904년에 마을 전체가 불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르웨이와 인근 국가의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서 도시 전체를 다시 만들었어요.
0: 1904년 겨울밤, 올레순의 운명이 바뀝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대형 화재가 발생해 도시 전체가 전소됩니다. 3년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 Yes, because feature can't catch everything.
3: So we saw it 25 years ago. 30 years ago we have been here and now once more a last time. And the view it's excellent, great.
0: 바다 위에 떠 있는 작품 같은 도시 올레순. 여름이면 노르웨이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여드는데요. 이 도시의 매력 속으로 함께 걸어보시죠.
1: 이런 것처럼 꽃 모양 장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르누보예요.
0: 아르누보 양식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유행했던 건축 양식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테일한 장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북유럽 사람들은 자신을 막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겸손함과 되게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에서도 그런 북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작은 디테일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거를 막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북유럽 사람들처럼 이 건물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0: 해마다 6월이 되면 올레순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요. 특별한 여름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축제의 동반자를 만나러 갑니다.
4: Hello, welcome to Olsen.
5: Hi, nice to meet you. I'm MJ. From Korea, Eamon. Hi, nice to meet you.
4: And this is my son, Oscar.
5: Hi, Oscar, MJ. Hi, nice to meet you.
0: 미리 연락을 해둔 에이맨 씨 가족입니다. 대대로 축제를 준비해 왔고 지금도 해마다 참석하고 있답니다.
5: 오케이.
6: So this is me back in 1996.
7: I was the chief in Fort Fire back in 94, 95, and 96.
0: 에이맨 씨의 자부심이기도 한데요. 한여름에 열리는 하재 축제 슬리닝스 볼렛입니다. 나무로 탑을 쌓아 모닥불을 피우며 여름의 태양을 기념합니다. 늦은 오후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오스카. 올해 나이 20살로 축제를 이끄는 총 책임자입니다.
7: It's good to have some good boots and proper pants so you can store nails. And you have fast and free hammers and different tools.
5: Okay.
7: No, always good to have a extra sweater if the weather becomes worse.
0: 오스카는 두 달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How do you feel when you are working with piling up the bonfire?
8: It feels it makes me happy.
5: Happy?
8: It gives me purpose.
5: I see.
8: And, it makes me proud.
5: Oh, it's great.
8: And I enjoy being a leader.
5: Mm-hmm.
8: And the building with the hands and doing something practical is really it's fun. So it just makes it two happiest months of my life.
5: Oh, that's great.
8: Oh,
5: great. Wow. It's so high. So you made it.
8: We made it.
0: 오스카와 동료들이 함께 만든 탑. 해마다 여름이면 쌓아온 올레순의 역사입니다.
1: 저게 다 나무 팔레트로 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엄청나요, 진짜.
5: How high it is?
8: We are currently at 32 meters high.
5: 32 meters high. Wow, so
8: and,
5: high.
8: Tonight we're probably going to build 4 meters more.
5: 4 meters. Maybe you use crane?
8: No, for... no. We do everything by hand. All everything.
5: Incredible.
1: 와, 정말 말하니 크레인으로 했다고 해도 정말 높은데. 와.
0: 이렇게 멋진 탑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들이 궁금해집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을 주축으로 해마다 3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 Nice, MJ.
8: This is Henrik.
5: Henrik, hi Henrik.
9: Yes.
5: Oh, hello. It's nice to meet you to meet another ship.
0: 어떤 탑을 만들지 디자인부터 재료 선정과 일정을 짜는 건 모두 함께 정합니다.
5: 와우.
0: 이제 작업장으로 건너갈 시간.
5: Henry, can I join here?
9: Yes, of course. Come now.
5: Okay.
9: Just be careful.
5: I see. Wow.
1: 되게 오래된 방식으로 뗏목 타고 넘어가서 아, 너무 재밌네요. 어, 엄마야. I'm sorry.
0: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뗏목을 타니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5: 우라! What does it mean?
9: What
5: does it mean? 우라?
9: Like hippie parade.
5: Oh, parade. Okay.
9: It's like a cheer.
5: Cheer, great.
0: 또래들이라 그런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넘치네요. 드디어 섬에 도착. 가까이서 보니 정말 거대합니다. 때마침 경비행기가 지나가는데요. 생각지 못한 환영 인사까지 받았네요. 활기가 넘치는 현장입니다.

0: 그냥 막 올라가요.
1: 망설임 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0: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떨어질까 봐 말을 못 시키겠어요. 와. 아유, 오케이.
1: 다들 익숙한데 지켜보는 저만 아찔합니다. 와.
0: 가까이서 보니까 높이가 진짜 끝이 안 보여요. 와.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 팔레트들이 사용됐었던 용도를 바로 알 수 있게 막 냄새가 나요. 막 옛날 사실 묵은 생선 냄새가 나는데 그것마저도 뭔가 되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래된 이걸 모아온 느낌이 나서 올라가는데 나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랫부분은 특히 이렇게 중심부마다 다 못을 박아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놨어요.
1: 고기잡이가 발달한 도시답게 항구에 버려진 펠릿을 가져와 탑을 쌓는 겁니다. 일종의 재활용이죠. 3월부터 재료들을 준비해서 5월부터 탑을 제작합니다. 하지 축제는 바이킹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인데요. 슬리닝스 볼렛에서 불을 피운 건 1964년부터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인공섬을 선택한 겁니다.
2: Right now we're building the top of the bonfire here on the ground. So it's prepared for later tonight. Yeah, so we have all everything ready for the top. Yeah, if you want to. Henrik! Henrik! Hjelp opp da! Just come on, Henrik, we'll help you.
3: Please.
4: Hjelp oss, skal jeg løfte opp?
2: Vi må ta opp her og...
0: I'm sorry, luck! Wow, okay. Yeah. Like this? Here? No?
1: 저는 요만큼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요.
0: Wow. How are you guys going up when it's on the top? How are you going up when it's the top?
5: When we do it on the top?
0: Yeah.
5: Just like we do it on the ground, just a little bit more carefully.
0: Wow. Wow.
1: 크리스마스 트리에 마지막으로 별을 다는 것처럼 꼭대기를 장식할 부분이랍니다.
0: 와, 가만히 서 있어도 조금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5: It's on the top. It's, when it's blowing wind, then
0: Oh, I know, I know. It's
5: then it's a little bit wobbly.
0: I see. But you're going to wear like a harness or safety gear.
5: Yeah, when we put on the top today, everybody's harnessed in.
0: Oh, I see. 아, 위 올라가 보고 싶지만 저는 좀 그거 무서워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여기라도 올라와 볼 수 있는 게 뭔가 이 행사의 한 일부분 제가 참여했다라는 게 너무 흥분되고 재밌어요.
1: 이번에는 안전 장비를 챙기는데요.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20여 명의 청년들이 탑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달 동안 계속 해온 일이라죠. 마치 액션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0: Are you going up?
5: Yeah.
0: Okay, safe trip. 두두다.
1: 한꺼번에 올라간 청년들은 일렬로 자리 잡는데요. 급기야 끈으로 몸을 묶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사이 오스카도 자기 위치로 향합니다. 탑의 꼭대기입니다. 안전장비가 있어도 위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대부분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책임자 그룹입니다. 이것이 청년들만의 규칙입니다. 여기서부터 본 게임입니다. 시뮬레이션 해둔 모양대로 펠릿을 하나씩 전달합니다. 끈을 묶은 건 양손을 사용하기 위해서라죠.

0: 부모의 부모들이 그랬듯이 청년들은 자신들의 손과 손을 통해 올레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에 자신들만의 개성을 더해 올해의 탑을 만들어 간다죠. 계획 세우기부터 마무리까지 자신들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탑. 성취감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오늘의 경험은 청년들의 인생에, 올레순의 미래에 어떻게 기억될까요? 드디어 축제의 날입니다. 노력의 결과물이 위풍당당히 솟아있습니다. 저도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오스카의 집을 찾아갑니다.
1: Hello.
2: Hello.
1: Hi. Okay, you have a back.
2: Okay, preparing for our evening down at the bonfire.
1: Oh, it's exciting.
2: So we will stay out until 3, 4 o'clock.
3: Yeah, you are,
1: it's
3: me.
1: Yeah. It's Saturday.
0: 밖으로 나오니 오스카도 기다리고 있네요.
1: So when did you come back yesterday?
4: I came back at 7.
1: In the morning?
4: In the morning. So 6-7 hours of sleep and then...
1: Oh, I see, I see. So. Okay, I'm so excited to see your final result.
4: So are we.
0: 축제 현장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2: If you want, we can take a short stop.
1: Oh, okay.
2: One of the, they have a party up at this house.
1: Oh, oh really? Oh, okay.
2: They go in on that. So they have a... Like people meeting, eating something, and then going together down.
1: Wow.
2: So this is a small gathering before they are going
1: down. It's not a small gathering.
0: 1년 중 해가 가장 긴 하지를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노르웨이의 문화입니다.
1: 진정한 하지 축제가 시작되고 있어요.
0: 유연성을 자랑하더니 마지막엔 다시 부끄러운 무드네요.
2: 안녕.
1: Bye. Bye bye.
2: It's the midsummer night when the sun turns.
1: Right.
2: So this is the 23rd is the brightest day of the year. So from now on it will be a little bit darker every day.
0: 이맘때는 밤 11시 반에 해가 집니다. 백야의 시간이죠.
2: 어. Okay.
1: 어?
2: So this will be where we will stay tonight.
1: 와.
2: And have a perfect view for a bonfire.
1: It's very nice view. 나 어. 이거 이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완전 잘 보여요. 와우.
0: 최고의 명당입니다. 겨울이 길고 일조량이 부족한 북유럽에서 햇빛은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한여름의 태양을 기념하는 하지 축제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축제의 주역들이 등장합니다.
1: 그리고
5: Of course. Now we're going to light the fire.
1: Wow, it's a big time for you.
5: Very big time.
1: Are you excited or are
5: really
1: you nervous?
5: Excited.
1: Nervous a little bit?
5: Nervous and excited.
1: Oh, okay, I see. Yeah, I really want to you had a success with this one.
5: Yeah. We're looking forward to it. It's going to be a big party.
1: I see. Yeah. Fighting.
0: 오스카도 자신감이 넘쳐 보이네요. 탑으로 향한 청년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1: 와.
0: 가득한 청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갑자기 저를 부르는데요. 이런 순간에 인증사진이 빠질 수 없죠.
3: 와우! No way! What? Okay! Great! Okay!
0: On the set for Cobra! On the set for Cobra! 인생의 빛나는 순간을 제 손으로 기록하다니 영광입니다.
1: 와, 근데 이거 곧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저도 조금 아쉬워요. 아마 이거 만든 이 친구들이랑 되게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와서 이거 쌓아지는 걸 봤고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무너질 건데 아쉽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생각을 하니까 기대도 되고 저도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시간이 되자 명당 자리는 이미 만석입니다. 하지 축제는 노르웨이 전역에서 열리는데요. 올레순의 슬리닝스 볼렛은 노르웨이 내에서도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켜온 청년들의 열정 덕분이죠.
1: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아요. 와.
0: 오후 9시, 오스카를 비롯한 책임자 그룹이 꼭대기로 출발합니다. 대낮처럼 환한 백야, 폭죽 소리가 분위기를 띄웁니다. 어느새 정상에 도착한 청년들.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1: 와, 이제 막 불타고 있어요.
0: 지금부터 필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해집니다.
1: 빨리 내려와야 돼.
0: 아래는 흥분의 도가니.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기쁨을 나눕니다. 올렛은 주민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역사, 슬리닝스 볼렛의 모닥불이 피어오릅니다.

0: 순식간에 불꽃은 맹렬히 타오릅니다. 오래전부터 북유럽에서 한여름에 부른 태양의 불꽃을 상징합니다. 하지축제는 한여름을 기념하는 동시에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올여름을 감사하며 내년의 태양을 기다리는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데요. 잡념이 사라지네요. 이런 게 불멍의 매력이죠.
1: Yeah, it's really hot now.
0: 넉 달간의 대장정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올해의 불꽃이 나쁜 기운은 모두 태워버렸을 겁니다.
2: 쓰러질 때 불이 확 붙으면서 여기 열기를 완전 한번 불타오르게 만들었는데요. 진짜 대단하네요.
1: Now we really feel the heat wave from the fire.
2: 진짜 뜨거운 열기가 여기 다 덮칠 듯이 확 타올라요. 불로 한번 아픔을 겪었던 도시가 이렇게 큰 불을 다시 한번 지핌으로써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너무 즐거워.

0: 있었거든요. 와, 제가 2023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게 너무 흥분돼요.
1: Probably since I was 6 years old or something, so I've been here almost every year for over 30 years. I feel joy. Yeah. That's it, actually.
2: I'm very, very proud that we have been able to keep this tradition here and to transfer the knowledge and the methodology to new generation. You can see the young people here. They have got it from the first, from their generation.
3: Good fire. People celebrate. Maybe soon we will break record again. Next year? We're going for the record next year. It's going to be the best.
4: 불이준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황홀한 불을 만들어 도시를 일으킨 사람들. 한여름의 태양을 닮은 올레순의 열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도시를 떠나 아찔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쉐럭볼튼으로 향합니다. 노르웨이에는 피오르의 산악지대를 따라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발달해 있는데요. 여름에는 무조건 피오르 트레킹을 추천합니다.
5: 와, 지금 6월인데요. 지나가는 길에 눈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잠깐 내렸어요. 6월에 이렇게 가득한 눈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노르웨이의 매력인 것 같아요.
4: 이상하게 눈을 보면 자동으로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5: 눈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북유럽 사람들은 다 눈사람을 3등신으로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2등신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작은가요? 더 크게? 이걸로 눈을 만들어주고 이걸로 손을 만들어주면 눈사람이 완성.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눈사람 너무 순박하니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당근이 없지만 코가 완성됐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순박하게 생긴 게 태기가 좋을 것 같아요.
6: 왜 태기?
5: 지금은 세계 테마 게임을 찍고 있으니까요.
4: 재료는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저의 흔적을 남기는 것에 만족합니다. 눈사람 태기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길을 떠납니다. Makes me wanna wash away my whole world inside. Think it's time that I make changes in the things I do. 한참을 달려 주변 풍경이 바위산으로 바뀌자 나타난 주차장. 쉐럭볼튼 입구입니다. I've 노르웨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밖에서 살아야 제맛이다. 그만큼 자연 속에서 있는 걸 좋아한다죠.
5: 노르웨이 3대 트레킹 코스 중 하나인 쉐럭볼튼에 왔는데요. 쉐럭볼튼은 세계에서 가장 아찔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노르웨이 친구들이 저에게 쉐럭볼튼을 굉장히 여러 번 추천했었는데요.
4: 눈이 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산행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3대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험난한 산악고원을 걷는 트롤툰과 세계에서 가장 멋진 전망대 중 하나라는 프레이케스톨렌. 제 기준에서 세계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코스인 쉐럭볼튼까지 이렇게 세 개의 코스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 사람들의 인생 사진 명소인 쉐럭볼튼으로 올라갈 계획입니다.
5: 아, 여기 지도를 보니까 사실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세 군데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부터 높은 경사가 보이거든요. 우선 한번 발걸음을 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쉐락볼트는 초보자가 가기에는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노르웨이 친구들의 강력 추천을 응원 삼아 출발해봅니다. 쉐락산 정상에 있는 쉐락볼트는 급경사가 심한 세 개의 고개를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코스의 자체는 5.5km로 길지 않습니다. 경로 내에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시작부터 저를 맞이하는 건 급경사의 바위산입니다.
5: 사실 지금 올라온 지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지금 되게 조금 올라왔는데도 경치가 너무 대단해요.
7: 해발 825m에서 바라보는 푸른 바위산의 절경. 누군가 손으로 빚어내기라도 한 듯 동글동글한 바위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경사가 힘든 건 저 혼자만은 아닐 겁니다. 코스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줄이 생명줄처럼 반갑네요.
5: 키가 없으면 길 잃어버리기 딱이네, 여기.
7: 노르웨이 등산협회에서 표시해둔 트레일 마크입니다. 등산로를 안내해주는데요. 걷다 보면 크고 작은 돌탑들이 많이 보입니다.
5: 북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돌탑을 쌓아두면서 아주 옛날부터 그 길을 찾기 위한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해요. 요즘에도 이런 산에서는 길을 알려주는 용도로도 쓰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안전과 또 행복을 기원하는 식으로도 돌탑을 쌓는다고도 합니다.
7: 바이킹 시대부터 이어져온 노르웨이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길 바라는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그 위에 제 마음도 더합니다. 30분 넘게 이어지는 경사. 아직도 첫 번째 고개입니다. 평지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5: 와, 여기 물 있어요.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을지 몰랐는데, 아, 여기 바로 물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7: 쉐락볼튼 트레킹 코스에서 만날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
5: 물이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아, 너무 개운해요.
7: 한껏 달아오른 몸을 식히며 잠시 쉬어갑니다. 가만히 물소리에 집중합니다. 손끝에서 자연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평지가 익숙해질 무렵 두 번째 고개가 나타납니다. 해발 890m 고개를 향해 1km의 암릉을 걷는 구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코스일까요? 다행히 돌계단이 있네요. 첫 번째 코스보다는 걷기 수월합니다. 하지만 절벽을 옆에 두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5: 길은 굉장히 험한데요. 올라가는 길마다 자꾸 보고 싶은 풍경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7: 뒤돌아보면 위로가 되는 풍경. 여기까지 잘 걸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0: Thanks,
1: Thank
0: no
1: you.
0: problem. Bye-bye.
1: You're a liar. You're a cheat.
2: 지금 이 순간만은 하산길의 사람들이 부러워집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저는 저의 길을 갑니다.
3: 엄청 큰 돌탑이 보여요.
2: 다시 평지 구간이 나타납니다. 또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트레킹을 한 지 어느새 2시간이 넘어가고 두 번째 고개의 정상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쉐락폴튼 코스에서 가장 높은 고개, 가장 힘든 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급경사.
3: 여기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네 발로 올라오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2: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돌이켜보면 제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입니다. 얼마나 걸어야 할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평지 구간입니다. 힘들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편한 길도 나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3: 사실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하는 게 인생길 같다라는 표현이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식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앞에 지금 뭐가 있을지 모르는 기대감에 차서 지금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정점이 사실 어딘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도 저 끝에 올라가면 제가 궁금해하는 저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2: 걷다 지치면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부지런히 인생의 걸음을 쌓아가면 비로소 도착하게 됩니다.
3: 와, 보여요.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바위가 정말 돌 사이에 꼽혀 있어요. 와.
2: 절벽 사이에 끼어 있어 일명 달걀바위라 불리죠. 전설에 따르면 신이 만든 바위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이자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찔한 포토존, 쉐락폴튼입니다.
3: 저 뒤로 피오르가 보이는데 아 정말 아찔한 풍경이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멋있네요.
2: 쉐락폴튼이 있는 수직 절벽에 서면 리세 피오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노르웨이 3대 트레킹 코스 중에 두 군데가 리세 피오르에 있을 정도로 최고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위 위에서 찍는 인증사진은 필수 코스인데요. 전 세계 여행자들이 쉐락폴튼을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3: 오, hi. I saw you went up.
4: Yes, it was really, really scary.
3: Oh, really scary, but you're so brave.
4: Thank you.
3: Do you think, can I do it?
4: Be careful.
3: Be careful, okay.
4: But I think you can do it.
3: I see. So, yes. Do you have any other feelings that instead of scary, you feel excited?
4: Or slippery.
3: Slippery, okay.
4: Yeah, but I think you can stand on it, but I was like really shaky, so I can't recommend it. Maybe you can sit.
3: Ah, I see.
4: Better, I
3: think. Okay, okay. I will, so, I will try.
4: Yes, have fun.
3: Thank you.
2: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저도 한 장 찍어야죠.
3: 이쪽 편을 안 봐야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 바위엔 작은 손잡이도 있습니다. 시선은 정면으로 두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0: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1: 와, 저는 올라왔어요.
0: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듯 성취감이 차오릅니다.
1: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 혼자 붕 떠있는 바위 위에 제가 서 있으니까 마법을 부린 것처럼 막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0: 신이 만든 바위에 서니 저도 모르게 용감해집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덕분이겠죠. 노르웨이가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0: 저는 오늘 여름 별장에 초대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1: 와. 저도 제가 이런 거 갖고 되게 좋아할지 몰랐어요.
0: 세상에 되게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3: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3: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0: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상담을 요구해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된 학원 강사와 시험 문항을 거래한 교원 126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국회에선 문항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고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해 말 검찰은 학원 강사와 교사 등 모두 46명을 기소했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전현직 교사 사이에서 돈을 대가로 시험 문항을 거래한 혐의입니다. 이처럼 사교육 업체와 시험 문항을 거래해 징계를 받은 교원이 1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직 14명과 강등 1명, 해임 3명 등 모두 18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7명, 인천 1명으로 집계돼 징계 교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관련 징계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교원 249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약 6년 동안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해 1인당 평균 8,4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에서는 문항 거래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의된 학원법 개정안에는 문항 거래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징역형 또는 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 특히 문항 거래가 일어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금전적인 이유입니다. 문항 거래를 했을 때그 이익보다 벌금이 더 크도록 만들어야 문항 거래를 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2: 교육부도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신설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대폭 늘리는 등 문항 거래 근절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현행 대입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인 데다 지역 의사 전형과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변수도 적지 않은데요.
1: 네, 대학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과 제출 서류도 다른 만큼 수험생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수시 모집의 특징과 또 원서 접수 때 주의해야 할 점들 금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2027학년도 입시에서 4년제 일반 대학들은 수시 전형으로 신입생 27만 8천 명을 선발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80.3%로 신입생 10명 가운데 8명가량을 수시로 뽑습니다. 수시 전형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입니다. 먼저 상위권 수험생들에겐 지역의사 전형이 변수입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이 소재한 권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만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대에 도전할 수 있는데, 정원 409명 가운데 458명이 수시 전형에 배정됐습니다. 지역 국립대의 경쟁률 변화도 관심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대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실제로 한 원서 접수 업체가 수험생들의 수시 모의 지원 경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와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과 제주가 전년도보다 5.2%포인트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대전, 충남과 강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원서를 넣기 전에 지원 자격과 전형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개인정보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지원하려는 대학과 학과의 전형 요소는 물론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5: 대학별 고사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원서를 버린 일이 없어야 하고요. 전형별 지원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농어촌 전형을 비롯한 각종 특별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지만 대학마다 접수를 마감하는 날짜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형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원서 접수가 마무리된다며 접수 후 수험 번호를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형료를 결제한 뒤엔 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만큼 결제 전에 지원 대학과 학과, 전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0: 네, 자원 순환의 날을 알고 계십니까?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쓰고 재활용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외면하던 분리수거장을 직접 바꾸고 버려진 플라스틱과 옷이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1: 네, 쓰레기 버리기가 벌칙이었던 공간이 자원순환을 배우고 실천하는 배움터로 변했습니다. 황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서울의 한 초등학교. 분리수거함을 뒤지는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잘못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분류하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7: 얘 병뚜껑 뗄까 안 뗄까요? 안 떼, 안 떼도 돼. 네, 안 떼도 돼. 우리 뚜껑 닫아가 주는 겁니다.
6: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분리배출도 막상 해보면 헷갈리는 게 적지 않습니다.
8: 뚜껑을 따로 버리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같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정보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6: 아이들이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는 이곳은 자원순환 배움터. 깔끔한 분리수거함과 환경교육을 위한 수업 공간까지 갖췄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선뜻 찾고 싶지 않은 낡고 지저분한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9: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여기에 와서 쓰레기 코 이렇게 막고 쓰레기 빨리 버리고 오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완전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6: 변화를 시작한 건 학생들이었습니다. 낡은 분리수거장을 바꿔달란 편지를 교육당국에 보내고 공간에 이름을 짓고 벽화를 꾸미는데도 직접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10: 그냥 창고처럼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는데 되게 생기 있게 좀 꾸며진 것 같아서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6: 공간이 달라지자 아이들이 쓰레기를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11: 친구들이 그냥 그냥 여기다 다 때려 넣으면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 분리가 돼 있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건 여기였지 저기였지 하면서 되게 더 잘 분리수거를 했던 것 같아요.
6: 학생들이 하나둘 모은 플라스틱 병뚜껑은 테이블과 의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2: 물건을 더 훨씬 아껴린다는 생각이 또 들고 이제 더 써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6: 버려질 뻔한 옷과 교복도 학교 곳곳의 벤치로 되돌아왔습니다.
13: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 추억이 담겨있는 옷을 더 큰 추억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6: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자원순환의 날 주제는 약속을 넘어 실천으로. 학교에서 배운 실천이 일상으로 이어지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학교는 가정과 달리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법적 의무가 아닌데 생활 공간에 따라 분리배출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4: 이제 가정과 교실, 이 학교가 좀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되면서 학생들도 어디서든 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리배출해야 되는 것들을 잘 익힐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6: 쓰레기 버리기가 벌칙이었던 곳에서 자원의 다음 쓰임을 배우는 공간으로 약속을 넘어선 아이들의 작은 실천이 학교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1: 네, 이상으로 9월 7일 EBS 뉴스 12일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문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대단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는?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먹어야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5: 아이고 잘하네.
4: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집안 천장 속에서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는 말벌.
7: 어디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바닥에 내려.
6: 이번에는 땅 속에서 맹렬하게 치솟아 올라 때로 공격합니다.
7: 저 밑으로 지금 나는 뭘 잡고 있는 거예요.
8: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크다.
6: 곳곳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말벌 퇴치를 위해 폭염 속에서도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9: 모르긴 몰라도 40도 넘어갈 거야.
7: 나 이거 열대병 수준이야 지금. 네. 아.
6: 싱크대 밑 어둡고 습한 곳에서 기생하는 해충 바퀴벌레.
10: 대체수가 엄청 납니다 지금.
6: 호흡기 질환은 물론 질병까지 옮길 수 있는 바퀴벌레 퇴치를 위해 고군분투를 벌이는 작업자.
9: 알 안에 새끼들이 40마리씩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몇 수천 마리가 될 수 있죠.
6: 생활을 위협하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10: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조금 민망할 정도로.
6: 아직 끝나지 않은 폭염 속 말벌과 해충을 잡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말벌을 퇴치하는 이들을 찾아 충북 진천으로 왔습니다.
11: 저 오늘 말벌 잡으러 왔는데 우리 누인의 가게. 누인의 가게입니다. 누인. 자, 일단 가시죠. 누님 왔습니다.
12: 왔어? 네.
11: 우리 누이고요.
12: 안녕하세요. 지금, 네. 저는 말벌잡이 11년 차.
11: 11년 차.
12: 뭐 약초 산행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해서 뭐 셀 수가 없어요. 뭐 엄마와가 약초꾼이라.
11: 저도 이제 올해 한 10년 차 됐습니다. 말벌 잡은 지. 그리고 산에 다닌 지는 지금 저도 22년 차 됐습니다. 이름은 저 강전희. 화성이 있고요. 저희 누이는 진천.
12: 진천입니다.
11: 진천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누이 가게인데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리가... 이거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2: 야 어지간히.
11: 아 우에만 찍었어 그래서.
12: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될지.
6: 함께 말벌 사냥을 다닌 지 10년째라는 두 사람. 매년 8월부터는 말벌 퇴치 의뢰가 많아 바쁜 시기인데요. 이들이 주로 사냥하는 건 장수 말벌입니다.
12: 엄지손가락 갖기만 하다고 하거든요.
11: 일전에 제보가 왔는데 벌이 참새 많았다고. 우리나라에 그런 벌이 있냐고. 그리고 자기는 직접 봤다는 거예요. 벌이 참새 많았대요. 그런 거 거의 다 직방 장수 말벌이거든요.
12: 우리는 그 얘기 듣고 이거 100%구나.
11: 장수
12: 100%.

0: 구나.
1: 옛날에 미국 쪽에 넘어가가지고 K말벌 해가지고 한번 미국 난리 난 적 있잖아요.
0: 그벌의 장소예요.
2: 자, 유인이 오늘 바쁘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자.
3: 아이고.
0: 최대한 빨리.
4: 맹독을 품은 말벌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2: 여기가 보호복 판매하는 업체예요.
4: 안전을 위해 보호복은 필수품인데요. 해지고 찢어져 새로 구입하러 온 겁니다.
2: 1년 정도 쓰면 이게 수명이 다예요. 이렇게 덧대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덧대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데 벌이 붙으면 쏘여요. 근데 이 장갑도 지금 공업용 장갑인데 이것도 뚫립니다. 저희가 벌을 잡잖아요. 벌을 막 줄던가 손으로 잡고도 해요. 근데 내가 벌을 움켜쥐는 걸 3초 이상을 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쏴요. 그래서 손가락, 초창기 때는 손가락 진짜 많이 들었어요.
4: 말벌 퇴치를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는 전신 보호복이 필요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것인 만큼 소재나 재질을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요. 특히 보호복 표면이 미끌미끌한 걸 골라야 한다네요.
5: 나일론 원단에 우레탄을 코팅시킨 거예요. 말벌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쏘는 침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벌 대부분은 앉아서
2: 밀어요.
5: 그렇죠. 자, 허리를 밀어넣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앉지 못하게 하면 못 쏘는 원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얇은 비닐도 몸에 있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말벌은 못 쏴요. 근데 이제 그
6: 미끌미끌해서 거기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5: 앉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원단이에요.
2: 이거 두 번 주세요.
5: 예.
4: 무시무시한 크기만큼이나 맹독을 품은 장수 말벌.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워도 헌 보호복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 구비하는 겁니다.
2: 이게 거의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장수 말벌 같은 경우는 이 심정독을 갖고 있어요. 만다라 톡신이나 심정독을 갖고 있어서 그 호흡곤란이나 심장 쇼크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뱀에 물려서는 사람이 많이 죽는 보도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벌에 쏘여서 죽는 이유가 이 신경독 때문에 그래요.
5: 오늘 어디로 가세요?
2: 오늘은 이제 뭘로 저희 이제 논산으로 갔다가
5: 논산?
2: 네, 논산으로 가까운 거예요. 논산으로 갔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천 그리고 거제까지 넘어요.
4: 진천에서 60km를 달려 찾아간 곳은 충남 논산입니다. 야트막한 산속이 첫 번째 의뢰지인데요.
2: 여기는 이제 송전탑인데 송전탑 인부들이 작업을 하다가 벌 쏘임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고 설명상으로는 장수 말벌인데
6: 이 잠자리채는 뭐예요?
2: 아 이게 벌이 나와 있는 벌들 있잖아요. 그 제압할 때 씁니다.
4: 낫과 톱, 곡괭이와 삽은 말벌 사냥의 필수 도구입니다. 특히 삽 없이는 안 된다는데요.
2: 땅을 파야 되니까.
6: 땅을 판다고요?
2: 네. 벌집이 땅속에 들어있어요.
6: 저희 일반인이 쏘이면 어떻게 돼요?
0: 쏘이면 제일 좋은 건 병원에 빨리 가는 거고요.
2: 이게 쏘이면 병원을 안 갈 수가 없다고요. 망치질하다 손톱 때린 그 느낌이 4시간, 5시간 가는 거예요. 그 아픔이.
6: 아이고야.
2: 그러니까 심장 뛸 때마다 있잖아요. 심장 벌렁 탕탕탕 뛸 때마다 이게 통증이 계속 왔다 갔다. 근데 문제는 진통제가 안 들어요. 내 몸에서 그 독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완화가 돼요.
6: 그냥 안 아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4: 말벌 퇴치를 하다 보면 쏘이는 일은 다반사. 그렇게 10년을 하다 보니 이제는 일반 의뢰뿐 아니라 기업과도 협약을 맺어 일을 할 정도로 전문성까지 갖추게 됐다네요.
0: 새 나무 쪼로 세 개 있죠?
6: 예.
0: 그 세 개 앞에.
4: 벌집이 있는 곳의 위치는 미리 파악해둔 상태. 말벌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멀찍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작업 준비를 합니다.
6: 새로 사온 그 새 방호복을 안 입으세요?
2: 아, 입기는 입을 건데 그걸 저희가 입으면 피디님 뭐 입고 가시려고.
6: 아, 그 새로 산 거 저희가 입는 거예요?
2: 네, 맨몸으로 할 순 없잖아요.
0: 촬영 끝나고 돌려주고 가야죠. 안 돌려주고 가도 돼요. 한 벌 또 사주면 되지.
4: 새로 산 보호복을 양보해 준 덕분에 제작진까지 안전하게 준비 완료입니다.
2: 자, 가봅시다.
3: 진짜 아프다.
4: 장수 말벌이 있다는 송전탑 보수공사 현장으로 조심스럽게 진입을 시작합니다.
2: 자, 벌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4: 언뜻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0: 카메라를 풀숲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는 순간 포착된 말벌. 거대한 몸을 가진 장수 말벌입니다. 카메라를 발견하자마자 맹렬히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1: 밑에서부터 쳐보래. 밑에서 저 위에 치지 말고 밑에서부터 쳐올라가. 아, 풀을 쳐야지 작업을 하죠.
2: 아, 집 주변으로 풀 다 제거해야 돼요?
1: 네.
0: 조심스럽게 벌집 주변에 풀들을 베어내는 작업자. 침입자를 확인한 말벌이 땅속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말벌. 이럴 때는 10년차 말벌 퇴치꾼도 일단은 후퇴하는데요. 이대로는 작업 불가. 급하게 비장의 장비를 꺼냅니다. 아니, 이건 매미채 아닌가요?
2: 이건 저 뭐하고 있는 거예요?
1: 매미채로 지금 나는 벌 잡고 있는 거예요.
2: 이거 이렇게 일일이 잡아줘야 돼요?
1: 네네.
0: 무시무시한 장수 말벌을 고작 매미채로 휘적거리기만 해서 잡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야말로 효과 만점. 매미채로 잡은 장수 말벌을 곧바로 알코올에 넣으면 뚜껑을 닫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얌전해집니다.
3: 얘를 잡을 때 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바운딩 이렇게 하면 지네들이 왔다 갔다리 해서 공격해 줄 거예요.
0: 매미채로 장수 말벌을 잡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는 하네요.
2: 형님, 왜 풀리셨어요?
3: 검은 걸 지금 달려주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봐봐요, 가방에.
1: 가방에 있나 봐요, 진짜.
0: 천적인 오소리가 검은색이라 검은색에 공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라는데요. 보호복이 흰색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말벌집의 제거를 위해 계속되는 포획 작업. 겨우 10여 분 잡았을 뿐인데 말벌의 수가 꽤 되네요.
3: 지금 요거 대충 마리수 보면 한 500수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세력이 지금 한 보름이나 20일이 넘어갔다. 그럼 이거야 한 3곱 정도 불어나요.
1: 아, 너무 뜨거.
3: 아, 여기.
1: 어떡하지? 아, 너무 뜨거운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더운데 지금 해가 쨍쨍 내리치잖아요. 엄청 더워요.
0: 34도에 육박하는 기온. 거기에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보호복까지 입어 작업은 더욱 후된데요. 더 지치기 전에 서둘러 땅속에 묻힌 벌집을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자 보이는 장수 말벌집.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켜켜이 여러 단이 쌓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 다 나온 거예요?
3: 네. 이게 위에서 떨어졌어요, 여기가.
1: 아우, 너 벌집. 그거 다 아닌 것 같아. 빨리 안에 찾아봐. 나 왼쪽에 애벌레 떨어지는 것 같아. 있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 죽을 것 같아, 지금.
3: 이렇게 옷을 입으면 저희가 이제 온도가 저희 체온이 36.5 아니에요. 여기서 5도 이상 올라가면 열사병이 생겨요. 이 체온에서.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40도 넘어갈 거예요.
1: 나 열사병 수준이야 지금. 네.
0: 말벌 퇴치 작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더위. 오랜 경력자들도 더위만큼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한쪽에 쓰러져 있는 이는 누구인가요?
1: 뭘 잡는 게 아니고 피디님 잡겠는데? 빨리 몸에 열기 빼주세요. 자꾸 좀 열고 빼주세요.
2: 아, 이거 더워서 등죽이 좀 못해. 일사병 걸려서 쓰러진다는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3: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작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1: 속전속결. 아, 힘들어.
0: 말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 여름. 때문에 말벌 퇴치는 더위와의 전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 이봐요, 담지 않은 거.
2: 그거 땀이에요?
3: 땀이.
2: 아이고.
3: 땀 흘린 것도 아니에요.
1: 근데.
3: 땀 쓰고 뭐 다 젖어가지고.
1: 문제는 이렇게 땀 흘리면 살 빠질 것 같잖아요. 살이 안 빠져요.
3: 안 빠져요.
1: 죽여.
2: 배를 보면 알 것 같아요.
1: 안 빠져.
3: 아, 그래도 지금 제가 몸무게 좀 빼고 있어가지고 조금 빠진 거예요.
1: 더 이런 느낌이야.
0: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고된대요.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작업료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거기에

0: 수거한 장수 말벌과 벌집, 애벌레도 수입원이 됩니다. 특히 애벌레는 애완 도마뱀 등의 먹이로 찾는 이들이 꽤 있다네요.
1: 대부분이 대학교나 이런 연구소에서 이거 많이 가져가세요. 저희가 이제 지금 소비가 많이 되는 게 몇 년 전에는 저희가 등거미 이런 것도 막 몇만 마리씩 잡아다가 납품을 했어요. 학교 측에. 뭐 대학교에 벌 종류별로 다 잡아서 급냉시켜서 보내주면 자기네들 그 벌 독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2: 지금도 연구하세요?
1: 네, 지금은. 네.
3: 아, 독을 연구해야 돼서 이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0: 잠시 숨만 돌리고 바삐 길을 나서는 말벌 퇴치꾼들. 의뢰는 전국에서 들어오는데 이번 목적지는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4: 여기는 어떤 의뢰예요?
1: 여기는 천장 속에 있으니까 벌이 집 안으로 유입이 되나 봐요.
4: 집 천장이요?
1: 예예. 안녕하세요.
2: 요 뒤에서 공부.
0: 일단은 벌이 드나드는 통로 확인을 위해 집 뒤쪽을 확인하는데요.
1: 아, 지금 된 게, 지금 제일 많이 된 게.
4: 어디 있어요?
1: 저기.
4: 아, 저기.
0: 통로는 서마 밑에 틈새. 이곳을 통해 집안 천장으로 들락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1: 여기 보시면, 지금 얼룩졌죠? 졌죠?
0: 예.
1: 여기가 벌집이에요. 딱 보시면. 등거미 참말벌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좀 밑에 지방에서 세력이 엄청 좋다고.
2: 그리고 여기 뜯어야 하는 거예요?
1: 네, 여기 또 이만큼 뜯었다가 네. 다 원상복귀 시켜드릴 거예요.
2: 그럴 거예요?
1: 예, 예. 아, 그럼 원상복귀 시켜놔야지.
4: 어머니, 벌 때문에 좀 불편하셨어요?
2: 아, 불편하죠. 무서운 게.
4: 아, 무서워서요?
2: 네.
0: 집 천장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했던 말벌. 이를 퇴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작업 전 집안의 모든 문을 닫는데요.
2: 야, 이제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요. 위험해서.
1: 지금 작업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봐. 확인하셨죠? 여기는 좀 위험한 게 벌들이 좀 맞달려오기 때문에.
0: 문패된 공간. 이젠 어디 피할 곳도 없이 말벌과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오는 성난 말벌들. 말벌떼를 피하려면 구멍을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구멍을 넓히는 작업자. 말벌들이 순식간에 무섭게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 많은 말벌이 천장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1: 이제 천장으로 퍼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걸 해놓고도 또 와야 돼요. 나중에 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5: 입으로 이쪽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1: 네, 최대한 빼내는 거예요.
5: 이거 안 하고 언제 다 잡아요?
0: 또다시 매미채 기술을 시전하는 작업자들. 침착하게 매미채를 휘적거립니다.
2: 지금 매미채 하나 보이세요, 벌?
5: 와.
2: 야, 떼봐. 밖에 내려. 바닥에 내려야 돼. 안 그러면 나 올라가.
5: 이거 무슨 벌이에요?
1: 천말벌이잖아.
5: 천말벌이요?
1: 이게 벌이.
0: 어느 정도 말벌을 포획한 작업자들. 이제 벌집을 꺼낼 준비를 하는데요. 드디어 말벌 세력의 핵심 기지인 벌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 보이죠?
2: 천장 안에 짓다 보니까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뭐 열차도 안 돼서 집안에서 에어컨도 켜주죠.
5: 최적의 장소네요.
2: 그러면
0: 조심스럽게 벌집을 꺼내는 작업자. 얼핏 봐도 크기가 꽤 큰 벌집. 가로 길이만 50cm 가까이 돼 보입니다. 이게 천장에 있었다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군요.
5: 지금 다 뺀 거예요?
1: 네, 지금 다 뺐습니다.
0: 벌집까지 빼냈으면 이제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 남은 말벌들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살충제를 사용.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말벌을 잡습니다. 이후 뚫었던 천장 보수까지 하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1: 저희도 처음에는 이거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냥 따치고 갔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와. 한 5번씩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벌을 퇴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안 되는구나.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4: 그래서 벌을 초반에 시행착오가 좀 많았어요.
1: 예예. 그래서 다 끄집어내고 최대한 끄집어내서 잡아드리고 나머지는

0: 쳐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경험보다 큰 스승은 없다고 봐요.
1: 산전수전 겪으며 쌓은 경험 덕분에 안전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 와, 몸이 뭔 일 났대요? 어? 몸이 오면 어쩔까요?
3: 아니, 어쩌지 스폰이다 저기 났어. 어디다 들어가 어디 갈까?
2: 천장에.
3: 천장인가?
2: 어, 천장 속에.
0: 어머니, 시컵하시죠? 네.
3: 아, 그러지라 그러면. 걸레 하나만 봐도 무서운데.
1: 한 시간 남짓 걸린 작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안을 점검하는데요. 남아있는 말벌 한 마리까지도 잡아냅니다.
4: 이럴 때 신발이 필요해.
5: 이럴 때 신발이 필요해요.
4: 가리네 보이지만 쪼인 사람들은 전혀 안 가리네.
2: 그게 잡아야 돼.
4: 벌은 있잖아요. 아무데나 집 안 지어요.
2: 그래?
4: 네.
2: 매년 들어와, 우리 집 보일러 집.
4: 집터가 엄청 좋으신 거죠, 여기. 집터가 좋은 거죠.
0: 어머니, 오늘 복권 사셔야겠는데?
4: 아니, 대부분 집에 벌 들어오는 집에 가면 그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천장을 뜯고 복원까지 해야 하는 의뢰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때문에 관련 기술과 필요한 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대신 작업료도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된다네요.
0: 이런 집 천장 같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거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4: 아, 70에서 100만 원 정도.
0: 70에서 100만 원?
4: 네. 그 난이도에 따라 틀려요. 오늘 이 정도 난이도는 높은 난이도는 아주 높은 난이도는 솔직히 아니고요.
1: 쉴 틈도 없이 다음 의뢰인이 있는 장소로 출발합니다.
4: 양봉장인데 제보하신 분이 어제만 해도 그 장수말벌한테 벌통을 다섯 통을 초통하다 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오라고 계속 뚝뚝 전화가 오는 중이거든요.
1: 그래서 쉬지 않고 3시간을 달려 경상남도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야트막한 산속에 있는 한 양봉장.
4: 봐보세요. 벌 자네. 이거 어제 작살났다는 그거는.
0: 이런 양봉장 같은 게 있으면
4: 네.
0: 그 주변에 말벌들이 들어와 살아요?
4: 집 지키기가 좋죠, 일단은. 왜냐면 얘네들 말 그대로 도시락 안 도시락. 그러니까 식당.
1: 양봉장에 피해를 주는 말벌의 종류는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특히 장수 말벌은 두세 마리만 있어도 벌통 하나를 초토화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6: 안녕하세요.
1: 여름이 매년 더 뜨거워지면서 말벌이 더욱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매년 양봉장들의 피해도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6: 지금 상태로 보면 다 뭐 양봉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말벌하고 전쟁이죠. 지금 여름이.
1: 벌집의 위치를 알고 있는 양봉장 주인을 따라 산으로 이동합니다. 말벌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벌집이 있는 곳까지는 꽤나 올라가야 하는데요.
6: 아, 지칠라 그래. 아니, 이거 벌 잡다 지친 이거.
4: 벌 잡기 전에 죽었어요.
1: 필요한 장비까지 바리바리 들고 30여 분을 등산한 끝에 벌집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0: 빨간 리본이 벌 나와서 표시해놓는 거예요?
6: 아, 이... 그 풀을 대시는 분들이 이게 말벌이 나왔다고 이제 표시해놓은 거.
1: 벌집부터 확인하는 작업자들.
4: 뭐네. 아니, 오픈 데 있다니까, 저기.
6: 지금 나와.
4: 맨 밑에나 돌려.
6: 이제 나와 있는 이유가 있다.
1: 땅 속에 숨어 있어야 할 장수 말벌집이 밖으로 훤히 드러나 있는 상태. 왜 이렇게 된 걸까 궁금해지는군요.
6: 이게 오소리가 건드려서 이렇게 짐승들한테 공격당한 경우도 있어. 장수도 이게 곤충 세계에선 최상의 포식자라도 이렇게 공격을 당합니다. 어우, 영화 물렀다.
4: 영화 빨리 집어넣어라.
1: 장수 말벌이 다시 집을 짓지 못하게 하려면 여왕벌 포획은 필수. 이미 오소리에게 벌집을 공격당한 상태라 작업도 수월하게 진행되는데요. 10분 만에 작업 종료입니다. 양봉장 주변이

0: 아니라 말벌집도 한두 개가 아닌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위치가 파악된 벌집은 모두 제거할 계획입니다. 벌집을 찾아 한참을 헤매던 강전희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뭔가 찾은 걸까요?
1: 영지버섯이요.
0: 말벌 퇴치꾼이자 약초꾼이기도 한 두 사람. 산을 다닐 때면 귀한 약초는 덤으로 얻습니다.
2: 이거 어떻게 풀 속에 있는 게 보였어요?
3: 저희가 이제 어비 그걸 해서 스무그립 찾기를 잘해요, 산에서. 그 삼도 저희가 이제 삼을 저 산삼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저 멀찌가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찾아요. 그러니까 스무그립 찾기를 잘해요, 저희가.
2: 뭐 약초 하시면서 그러면 말벌 퇴치하는 건 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1: 있죠. 연관성이 많죠.
0: 약초를 캐러 산을 다니면서 말벌에 쫓기고 쏘이기도 여러 번. 피하지 못할 바에는 잡아버리자고 의기투합한 두 사람. 그렇게 함께 말벌 퇴치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3: 유희, 저기 있다.
4: 보인다.
3: 벌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
0: 또 다른 벌집을 금세 발견한 작업자들. 이야, 정말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 말벌은 크기가 좀 작아 보이네요.
3: 아니요, 그건 이거 참말벌이라 가지고요. 벌이 네. 그렇게 큰 벌은 아니에요.
5: 그래요?
3: 예예예. 예.
5: 우리는 그 장수말벌일 텐데 아이가.
3: 아니.
2: 장수말벌이 아니었어요?
3: 네, 이 장수 아니야.
1: 장수는 꼬리가 밑으로 터져서 나는 게 틀려요.
2: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리가 굽어서 날아요?
1: 꼬랑지가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2: 장수는요?
1: 네, 보여요. 그래서 금방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0: 참말벌이라고도 불리는 말벌 역시 양봉장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퇴치는 필수입니다. 거의 눕다시피한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보통은 벌집과 여왕벌까지 제거하지만 여왕벌을 찾지 못하는 경우 방제를 꼼꼼히 합니다.
3: 이게 방제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벌집이 얘네들이 오래 놔두면 여왕벌이 없어서 또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주위에 또 벌집이 되겠죠? 여러 군데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제거를 해주셔야 지금 이제 여왕벌이 없는데 9월달 되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0: 해 뜨자마자 시작해 지금 이 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작업. 정말 고될 것 같은데요.
2: 이게 작업 끝이에요?
3: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이거 정리하고 이거 거제도 나가야 돼.
2: 거제도까지요?
3: 예. 오늘 일정이 거기까지 소화를 해야 또 내일 일정을 또 소화할 수 있어요. 오늘 미루면 내일 또 골치 아파져요.
0: 오늘 하루 충북 진천에서 시작해 거제도까지 이동 거리만 대략 600km. 드디어 마지막 의뢰지인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작년에도 보고 또 올해 또 봅니다. 위치는 작년에 잡았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6: 네, 작년에 했던 꼭 그 자리입니다. 네. 예. 불배다가 막 도망간 데 따라와가지고 완전 헬급소름. 완전 죽는 날씨.
2: 쏘이셨어요?
6: 작년에 7번 맞았고요. 올게도 또 머리에 한 번 맞아가지고.
0: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 때문에 걱정이 돼 의뢰를 한 건데요. 신기하게도 말벌이 자리를 잡은 위치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7: 야, 올해는 빠르구나, 빨라.
0: 조심스럽게 벌집을 꺼내는 작업자. 아직은 벌집 크기가 좀 작네요. 다행히 큰 피해를 입기 전 벌집까지 제거 완료입니다. 이걸로 오늘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6: 얼마 없네. 이게 너무 작다. 이거. 작년에 이랬는데 이게 작년에 이렇게 거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네.
0: 오늘 하루 찾아낸 벌집의 총 무게만 4kg 가량.
3: 벌집 같은 경우는 지금 키로에 한 15만 원 저희가 계속 가져가시니까 저렴하게 주는데 키로에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드리는 거고.
2: 그럼 이거 60만 원 어친 거예요? 그리고 다 판다면?
3: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봐봐요. 지금 2인원이 하루 제일 그냥 예? 경비 쓴 거 생각해 봐. 경비.
0: 이제야 자리를 잡고 쉬나 했는데 벌집에서 애벌레를 꺼내는 작업자. 설마

0: 아니, 이 애벌레를 먹는다고요?
1: 아, 이게 고단백이에요, 고단백. 선생님.
2: 말벌 채취꾼들에게는 별미라는 애벌레 볶음. 참기름에 볶아서 소금 간만 하면 된다는데요. 애벌레 볶음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의뢰인. 조심스럽게 도전해 보는데요.
3: 맛이 맛있어? 뭐 무슨 특별한 맛은 아닌데 그 느낌이 없는데요.
2: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의뢰인도 맛있게 드시니 저도 그 맛이 궁금해지는군요.
4: 벌집 자체를 저희가 벌이나 그런 거 제거를 해주면 주위로부터 이제 위험성이 없어지잖아요. 다치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많죠. 그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하실 때 제가 보람되죠.
2: 이번에는 서울 성동구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이를 만날지 궁금하군요.
5: 저는 해충방역 8년째 일을 하고 있는 양선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주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출근길입니다. 저희는 소수 정예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실이 크게 크진 않고 아담합니다. 저희 팀장님들이 출근을 해 계시네요. 여기는 해충들 도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현장 작업하다가 채집해서 제가 박제를 해놓은 표본들입니다. 바퀴가 당연히 한 80% 차지하는데 빈대나 이제 각종 해충들도 가끔 들어오면 저희가 작업을 다 합니다.
2: 여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해충. 특히 요즘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 해충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6: 오늘 현장 가야 될 곳이 세 곳이라서 오늘 좀 바쁩니다. 오늘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네.
2: 여름이 작업자들에게는 가장 바쁜 계절. 눈꽃 뜰 새가 없다는군요.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6: 독일바퀴 좀 그 어르신 집인데 좀 심해가지고 출동하고 있어요.
2: 의뢰인은 홀로 거주하는 70대의 어르신인데요.
7: 어르신, 안녕하세요.
2: 혼자인데다 거동까지 불편해 평소 집안 청소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뢰인. 최근 들어 바퀴벌레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 작업자들을 부른 겁니다. 먼저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인 주방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싱크대 하부 칸막이를 드러내는 순간. 아이고, 이거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네요. 싱크대 하부는 바퀴벌레들의 최적의 서식지. 칸막이를 들춰낼 때마다 조그마한 바퀴벌레들이 튀어나오는 상황. 이거 어쩌나요?
6: 독일 바퀴는 제일 작은 종. 네, 그러니까 성충이 11mm, 뭐 12mm 막 이래요.
8: 원래 종류 자체가 작은
6: 바퀴예요? 네, 다 커도. 독일 바퀴는 사실 일단 들어오면 집에서 사니까 집은 우리나라 이제 뭐 겨울에도 난방을 하니까 이 독일 바퀴는 사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2: 독일 바퀴는 크기는 작아도 한번 들어오면 집에 자리를 잡아버려 더 골치라는데요.
8: 지금 못 찾으시는 거예요?
9: 그 채수가 얼만큼 되나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업체에서 이런 모니터링 트랩이라는 걸 설치했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사체가 어마어마하죠.
10: 이런 알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하나에 한 40여 마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지금 수천 개는 되니까 개체수가 엄청납니다, 지금.
2: 싱크대 안쪽 곳곳에 보이는 바퀴벌레의 흔적들. 야행성인 바퀴벌레가 밝은 낮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퀴벌레 알 주변에 쌓인 수상한 알갱이들의 정체가 뭔가요?
6: 검게 막 알갱이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이제 배설물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안 제거해주면은 이게 밖에서 또 끌어오는 이 페로몬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싹 치워줘야 박멸률이 더 높아집니다.
2: 집안 곳곳의 상태와 바퀴벌레의 종류까지 확인을 마치면 작업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바퀴벌레 소탕 작전이 펼쳐집니다.
6: 저 이제 바퀴벌레 저 사체 가루나 배설물 가루는

0: 바퀴벌레의 사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뭇거뭇한 얼룩은 뭔가요?
1: 바퀴벌레 배설물이 이제 여기다 이제 배설을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눌러붙으면 습기나 이런 때문에 눌러붙으면 이제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이제 이런 건 이제 청소기로 안 되고 이제 걸레로 닦아내야 되죠.
2: 바퀴벌레 똥인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똥입니다.
2: 아이고야.
0: 눌러붙은 배설물은 반드시 세제를 사용해 닦아야 하는데요.
1: 그냥 기본은 중성 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세제를 뿌린 후 살살 불려가며 닦아내는 것이 요령입니다. 특히 배설물은 또 다른 바퀴벌레를 불러들이는 요소가 될 수 있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리고 마무리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에탄올 80% 알코올인데 이걸로 이제 소독 작업을 한번 할 겁니다.
0: 바퀴벌레는 몸이나 다리에 병균을 묻혀 옮기기 때문에 소독은 필수. 살균력이 강력한 에탄올 80%를 사용하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작업하는 내내 바닥에 엎드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작업자들. 가정집의 경우 대부분의 바퀴벌레 서식지가 싱크대 하부라 어쩔 수 없는데요.
3: 허리를 숙이거나 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작업을 하다 보면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조금 민망할 정도로 땀이 좀 나긴 합니다.
0: 소독하려면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둬야 하는데요. 뜨거운 바람은 들어오지 자세는 불편하지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된 작업 끝에 깨끗해진 싱크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저 하수구 틈으로 바퀴벌레가 계속 공급이 되면 약으로 죽여도 계속 공급이 되면 계속 또 번식을 하죠. 그러니까 하수구를 일단 차단해야 하는 거죠.
0: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퀴벌레의 유입 통로들 중에 주요 경로가 바로 하수구입니다.
1: 이게 이제 하수구 구멍으로 혹시 실리콘이 흘러들어가면 물 원활하게 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0: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배수관과 하수구가 만나는 부분은 전기 테이프를 사용해 막아주는데요. 이후 그 주변은 아예 실리콘으로 완전히 봉쇄. 바퀴벌레 유입을 차단해줍니다.
1: 냄새부터 벌레까지 아예 1도 못 나오게.
2: 아,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할 때는 거의 독일 바퀴인가요?
1: 예, 보통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독일 바퀴는 일단 들어오면은 안에서 알까고 번식을 해버리니까 우리 집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많이 보여요는 보통은 독일 바퀴가 더 그런 가능성이 높죠. 예.
0: 주요 출입구를 막았으니 집안에 남아있는 바퀴벌레를 잡을 일만 남았는데요.
2: 근데 그 약을 너무 콩알만큼 넣은 거 아니에요?
3: 바퀴벌레는 겁이 많아서 자기보다 큰 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바퀴 같은 경우는 보통 약을 도포할 때 성냥개비 머리 뭐 반에서 하나 정도 그 크기로 약을 도포를 해야지 훨씬 효과적이에요. 일반 분들이 셀프로 약을 도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짜면 좋다고 생각하셔서 막 지렁이처럼 크게 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0: 꼭 성냥갑처럼 생긴 종이박스는 약품을 놓아둘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일반인들도 인터넷 쇼핑몰이나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0.1cm의 틈만 있으면 이동이 가능한 바퀴벌레 때문에 미세한 틈에도 반드시 약품을 놔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특수 도구를 써야 합니다.
1: 보통 이제 방역 업체들이 이런 이제 총을 쓰는데 저는 이제 좀 깊숙이 더 넣기 위해서 이제 연장 노즐을 좀 만든 거죠. 일반인들이 셀프로 하실 때 이제 그 완성도가 어쨌든 좀 박멸률이 떨어지는 게 이제 저희처럼 이런 장비가 없으시니까 이제 겉으로만 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박멸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0: 약품은 집의 면적을 고려해서 놓는데요. 이 집은 상태가 심각해 집 전체에 촘촘하게 도포를 했습니다.
4: 이 독비제를 사용을 하면은 또 바퀴벌레가 먹고 자기 둥지로 가서 두어 시간 후에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쇄적으로 둥지를 파괴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0: 약품 처리까지 끝나면 작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유입로 차단과 약품까지 놓은 후 1, 2주 아니면 바퀴벌레가 어느 정도는 처리되는데요. 새로 부화되는 개체들을 고려하면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2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1: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박멸해드리러 왔다가 저희가 또

0: 혹을 붙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천연 살충제로 이렇게 저희 이제 다 뿌리고 장비에도 다 뿌리고 이제 피디님께도 뿌려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1: 그러네요. 현장에 함께한 제작진도 소독은 필수겠네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강동구입니다.
0: 이제 두 번째 지금 방문처는 신축 빌라긴 한데 화장실에서 나방파리가 너무 많이 보이고 뭐 주방 쪽에도 좀 파리 같은 게 보인다고 하셔서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방파리 그 종류가 좀 많이 나오나요?
2: 주로 그렇게 생긴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나방파리랑 그 벼룩파리는 하수구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1: 먼저 주요 출몰지 화장실부터 확인하는데요. 아이고, 여기저기 죽어있는 나방파리들이 보이네요. 얼핏 봐도 개체수가 좀 많습니다.
0: 자, 이게 하트 모양, 그래서 나방파리라는 이제 소형파리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하수구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 곧바로 하수구부터 확인하는데요.
0: 여기 그래도 물을 사용해서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이 물이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닥은 문제가 없어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여기 하수구를 잘 못 보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도기로 가려놓으니까.
1: 세면대 아래쪽 물이 내려가는 부분을 확인해 보는 작업자. 아하, 하수구가 완전히 막혀 있지 않네요.
0: 잘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흔히 있어요. 이 하수구가 열려있을 때 나방파리들이
1: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 가능해 직접 할 수도 있다는데요.
0: 이렇게 물가 내려갈 때 열린 트랩을 사용해서 나왔습니다.
1: 트랩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나방파리의 유입 통로를 차단해 주는 겁니다. 하수구와 연결관 사이에 트랩을 설치 후 실리콘으로 미세한 틈새까지 밀봉하면 되는데요.
0: 예, 부인 들어가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오늘.
0: 건강하세요.
1: 끼니 챙길 틈도 없이 또 다른 의료인을 만나러 출동합니다. 이 일을 하기 전 제약회사 직장인으로 10년, 식당도 5년이나 했었다는 작업자.
3: 방역도 다 똑같이 약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그때 일했던 게 또 약품 이해도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저희가 이제 식당들 그런 방역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주방 시설물 구조라든가 어디에 이제 벌레들이 많이 꼬일 수 있다든가 그런 요식 업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경력이 다 지금 방역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찾은 곳은 경기도 연천.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인데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들리는 곳입니다.
0: 교수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아, 또 올해도 됐네요.
4: 네,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어떻게 의뢰하게 되신 거예요?
4: 시골집들은 여름만 되면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3년째.
1: 집이 하필 야트막한 산과 맞붙어 있어 집 안팎으로 벌레가 가득. 그야말로 골치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5: 그 효과가 좀 있었어요?
4: 1년 동안은 아마 거의 아마 저 없을 거예요, 벌레가.
6: 벌레가 절대 안 나오니까 하는 게.
5: 근데 여기 사방 천지가 다 벌레들인데.
6: 근데 우리 집 안 와요.
5: 아, 그래요?
6: 예. 네.
1: 본격적으로 집안 살충 작업에 나선 작업자. 곳곳을 살피며 꼼꼼히 살충제를 뿌려줍니다.
7: 아, 요거는 이제 피레트린이라고 국화꽃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에요. 바퀴벌레뿐만이 아니고 뭐 개미, 거미, 뭐 그리마, 진드기, 뭐 종벌레 모든 유해한 해충에게 다 효과적입니다.
1: 황토와 목조 구조로 지어진 집이라 특히 나무에 집중적으로 도포해 줍니다. 모서리의 틈새는 섬세한 노즐을 사용해 안쪽 깊숙하게 살충제를 넣어주는데요.
8: 그런데 보면 이제 틈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데 그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위주로 꼼꼼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1: 더운 날씨에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시골집에서의 방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충을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9: 창문 다 닫아요. 창문 닫아요.

0: 요거는 독한 약이에요?
1: 아, 아닙니다. 이거 원래는 어느 정도 화학약품을 써도 되는데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친화적 약품으로 뿌릴 겁니다.
2: 꽁꽁하게 잘 뿌려주세요.
3: 외부는 벌레의 진입을 막는, 한마디로 방어막을 씌우는 작업인데요. 실내와는 다르게 최대 7m까지 분사되는 기구를 쓰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살충제를 뒤집어 쓸 수 있어 방역복은 필수입니다.
0: 끝난 거예요?
4: 아, 아닙니다. 약도 한번 채워야 되고 중간에 저희 물 한번 먹고 예, 저희 뒷마당 쪽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철 땀 많이 흘렸을 때는 이렇게 나트륨 정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걸 두세 알씩 중간에 먹어줘야 탈수증에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3: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자들에게는 상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 아, 시원하다.
3: 일이 가장 많은 여름철에는 하루 출동만 세네 번씩은 하는데요. 이런 날은 하루 3,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2: 아쉬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일단은
4: 아유, 저기 믿고 맡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내년에도 방역 그래야 될까요?
2: 당근이죠.
3: 모두의 불청객인 해충을 잡기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는 이가 방역 전문가들입니다.
5: 해충이라는 것도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또 땀 흘려서 케어해드렸을 때 보람이 좀 이렇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보람 있는 것과 뭐 이제 그런 매출과 이제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저는 제일 같은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0: WC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욱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청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 저기 당신이가 또 암이래.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2: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1: 그러니까 암 보험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3: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4: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5: 좋은 소식이 뭔데요?
4: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5: 나쁜 건요?
4: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3: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6: 우리 저 한 번만 더 들자.
7: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원 필요하지 않을까?
6: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7: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3: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담완료 시 저압 압력솥에 청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저기 당신이가 또 암이래.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2: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1: 그러니까 암 보험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3: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4: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0: 들으실래요?
1: 좋은 소식이 뭔데요?
0: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1: 나쁜 건요?
0: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2: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번 걸리든 두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3: 우리 저 항보마로 들자.
4: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보험 필요하지 않을까?
3: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4: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2: 그래서 악사는 딱한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신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5: 상담원 씨, 저압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8: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9: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네번 정도 골절된 게 많아요.
10: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11: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12: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13: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11: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여기는 떠나는 이들의 설렘으로 가득한 한국. 결혼으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연 젊은 부부와 떠나보시죠.
1: 기다리고 있어.
2: 야!
1: 최근에 결혼하면서 신혼여행도 길게 갔다 오고 트레킹, 물놀이, 뭐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는 욕지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0: 10년을 연애했지만 이렇게 오래 붙어 있었던 적은 없었답니다. 유독 길었던 여행은 아내 평생 로망.
3: 근데 이렇게 눈이 마음이 맑아가지고 유단이
1: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여행 다니시고 하는 모습들이 저희의 후상.
3: 근데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최고다.
2: 맞아요.
0: 젊은 부부에게 떠남은 그리고 여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통영에서 바닷길로 1시간, 한려수도 끝자락에 있는 욕지도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섬에서 원하는 것을 두루 갖춘 종합선물세트 같은 곳. 발길이 이끈 곳은 시대극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고인 골목입니다.
4: 어? 오, 가족들.
5: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5: 숙박으로 전화기 때문에.
4: 옛날 사진도 있어.
5: 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
4: 5대 국민학교.
0: 육지도가 마련한 포토존은 예상밖의 선물이었습니다.
1: 오빠, 여기 앉아보세요. 아이고 힘들다.
4: 새로운 곳을 보고 거기서 또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1: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게 참 설레는데 이번 욕지도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여행을 함께 해보아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동행자의 진면목이죠. 오르락내리락 산등성이로 이어진 욕지도 트레킹 코스. 거기서 맞닥뜨릴 서로의 모습은 두 사람에게 또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1: 오빠! 힘내!
4: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2: 아, 쉽지 않네요.
1: 아니 뭘 그렇게 힘들어해? 어? 우리 알프스 산맥도 탔다 애가.
4: 그건 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지.
0: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랑 고백도 있었네요. 어쨌거나 아내 말 듣길 참 잘한 이유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2: 아, 근데 앞에 뷰 진짜 멋있다 근데.
1: 어, 위에서 볼 때 진짜 멋있어. 딱 커버 돌자마자 짠 하고 나오는 거야 풍경이.
0: 해안 절벽 협곡 위로 놓인 출렁다리.
1: 경치 너무 예쁜데? 너무 멋있는데 오빠? 어, 풍경 좀 봐봐.
0: 말해 뭐합니까? 두 눈에 꼭 담아가야 할 기가 막힌 절경이 즐비하건만 문제는 출렁다리의 위치. 누군가에겐 설레는 순간도 누군가에겐 아찔한 경험이 되기 마련이죠.
1: 오빠, 저기 절벽도 엄청 멋있는데?
2: 되게 무섭게 생겼어.
1: 협곡인데, 협곡.
0: 같은 광경, 다른 느낌의 벼랑길이지만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의견 일치를 볼 때도 있습니다.
4: 내려온 만큼 올라가야 한다.
0: 부부는 벌써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이어진다는 인생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이게 다 함께한 여행 덕분이었다죠.
1: 저 저기 갓 같은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 할아버지 여기는 무슨 밭이에요?
6: 고구마 밭입니다.
1: 고구마? 아.
6: 괜찮으시면 저희가 좀 일손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
1: 약간 옆으로 요렇게 살살.
6: 아니요. 호미를 하나
1: 밑으로 넣어.
6: 그럼 호미 고구마 찝히거든요.
1: 네. 아. 찾았다 고구마. 우와. 할아버지 얘는 진짜 큰데요?
2: 네. 우와. 얘는 상품 가치 있다.
1: 이거 오빠 팔뚝만한데.
4: 팔뚝보단 적지 않나?
1: 아, 팔뚝이 더 커요?
7: 여기도 고구마가 비탈 젖밭이 돼갖고 황토밭에다 비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빠짐이 좋아요. 고구마는 물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첫째.
0: 그러고 보니 비탈이 많은 욕지도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서 선택한 고구마가 지금은 섬을 먹여 살리는 특산물이 됐습니다.
8: 아,
1: 맞네요. 이거 이게 딱 생밤 같다, 생밤. 그냥 밤, 생밤 맛이야.
8: 생도
7: 이거 뭐
1: 대낮을
8: 못 넣게.
7: 우주
1: 생만
7: 먹는 거야.
1: 맞지. 그래서 방고구마였군요.
0: 이 넓은 고구마밭을 가꾸는 건 오롯이 두 분의 몫. 고구마밭이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개 넘어 저쪽에 두어 곳이 더 있다는데 달고.

0: 고슬한 고구마를 손에 넣기까지 노부부가 흘렸을 땀과 눈물의 시간이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1: 이정도 먹어도
2: 이 정도면
3: 타고 태어나서부터 지다 봐서 옳지.
2: 한 평생을 그럼 농사를 지으셨던 거네요?
3: 동생들이고 애들이고 공부 시키려고.
4: 땅은 보면 농사를 지어야 되겠고 남을 전화 놓으면 풀이 차서요.
3: 땅을 못 쓰게 됩니다.
4: 못 쓰게 됩니다. 예.
2: 그럼 결혼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3: 40년 넘었죠.
2: 40년.
4: 47년 차가.
3: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가리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도 애까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사람 재미 아닙니까?
1: 당연하죠. 저희는 무조건
0: 쿵짝이 잘 맞으시네요.
5: 반디 잡을게요.
0: 비탈밭 경작할 때 꼭 필요하다는 모노레일을 태워주셨습니다. 고구마까지 싣고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 오늘처럼 잔뜩 수확하는 날엔 낡은 모노레일이라도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1: 잘 먹겠습니다.
4: 수확이다, 이게.
2: 첫 수확이에요? 올해 첫 고구마네요?
3: 안녕히 가세요.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올해 처음 캔 고구마까지 한아름 받아 안고 향한 곳은 다시 바다.
1: 아, 드디어 이제 저희가 욕지도에 와서 꼭 하고 싶었던 스킨스쿱.
6: 안녕하세요.
2: 그냥 스노클링도 예쁜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얼마나 예쁠까.
7: 두 분보다는 이쁘지 않을 것 같아.
2: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0: 욕지도가 해양 레포츠의 숨은 강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10여 년 전부터 민관 합작으로 스쿠버 다이빙, 프리 다이빙 등 바닷속으로 통하는 여행길을 갈고 닦아왔답니다.
7: 여기 포인트는 초도라는 곳입니다. 초도. 휴만자라는 곳입니다. 초도.
0: 스쿠버 다이빙은 본래 남편이 즐기던 운동. 아내는 신혼여행지였던 이집트에서 자격증까지 따가며 원래 갖고 있던 물 공포증을 극복했다네요. 한 번 빠지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더니 과연 진 풍경이 따로 없습니다. 한창 먹이 사냥 중인 문어도 발견했는데요. 바다의 속살은 마음껏 즐기더라도 채취는 법적으로 금지. 수산물 자원 보호는 물론 무엇보다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죠.
2: 너무 좋았어요.
1: 생각보다 시야도 잘 나오고.
0: 원 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다 갔습니다.
8: 아, 근데 통발을 갖고 다녀요?
2: 항상 만선의 고민이신
1: 분. 언제 어디서
2: 낚싯대
1: 사용할지 몰라서.
0: 여행의 고수들다운 면모네요. 이제 필요한 건 노독을 풀어줄 아늑한 거처. 둘이 떠나는 여행에서 열 밤 중 일곱, 여덟 밤은 이 텐트 신세를 졌다는군요. 그새 통발은 좀 찼을까요?
2: 어? 뭐 찍었네? 걸렸어? 어? 뭐 했는데? 개공박두.
9: 불소라.
2: 불소라 하나. 불소라 파티네.
0: 그저 던져놨을 뿐인데 참으로 고마운 바다입니다.
2: 이런 게 멋있잖아요. 불이 손 막 갖다 올리고.
9: 지금 제 장모님이 싸주신 김치전.
1: 장모님이 싸주셨어요?
9: 네, 김치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오늘 밥상의 별책 부록은 장모

0: 김영림표 김치전.
1: 하나, 둘, 셋.
2: 와우.
1: 아, 이 정도면 맛있는 거지.
0: 무르익은 손맛에 기름칠까지 더했으니 5천만이 다 아는 맛의 보증수표입니다.
3: 외모에 정문이 생각난다.
1: 엄마 보고 싶다.
4: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시기인데.
3: 아버지들이 뭘 아시죠? 늘. 아무래도 어머니들은 그냥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1: 그 긴 인생의 약간 축소판 같은 느낌이었어요.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었고, 아, 우리가 미래도 이런 순간들이 온다면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3: 한동안은 한국 여행을 좀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왕 마음 먹었을 때 끝까지 한번 달려가보자.
0: 기나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에게 지금은 둘이 함께 뭘 하고 살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낄지 점검해보는 시간이랍니다. 부디 알찬 해답 얻으시길요. 다음 날 부부를 다시 만난 곳은 선착장.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낚시 나가시나 보네요.
6: 우리 지금 낚시 갈 거예요.
1: 안녕하세요.
6: 안녕합니다. 자, 조심해서 타세요. 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야, 이거 우리 낚시도 이쁘지만은 진짜 예쁜 낚시네.
0: 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련해 보이는 낚시꾼도 그중 하나.
6: 뭐 좋은 분 보세요. 오늘 날씨 참 좋고,
1: 네.
6: 좋은 사람 들어와서 그런지 용왕님한테 필요해 돼. 잡혀달라고. 바다를 잡았어요.
0: 낚시는 쉽지 않았습니다.
1: 실패.
0: 초심자의 행운에 빌어보는 수밖에요.
7: 오, 무거운데?
1: 보자.
7: 좋아.
1: 오, 진짜 세요?
6: 제일 맛있는 고기예요.
7: 와, 제빵 한 마리 잡았습니다.
0: 여름 제철 제빵어에 이어
6: 쌈뱅이다. 쌈뱅이다. 고소한고. 아, 쌈뱅이 커다.
1: 맛있는 고기.
0: 담백함의 대명사 쏨뱅이까지. 천혜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욕지바다. 그 참맛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사장님은 계속 욕지도에 사셨던 거예요?
6: 여기 15년 정도 계속 낚시를 자주 오다 보니까 공기가 맑고 무슨 사람들한테 안 부대끼고 자연하고 이렇게 숨쉬고 낚시 먹을만 심하자. 이 친구가 하더라고. 친구 한 친한 친구가 여기서 사귄 친구인데 빚쟁이 안 만나서 좋다.
0: 육지도의 매력에 반한 이들은 젊은 부부 이전에도 많았던 거죠. 낚시 다니던 섬에 아예 눌러앉게 됐다는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아이고, 제일 육지에서 맛있는 밥을 준비할게요. 안녕하세요.
1: 기대된다.
6: 그래요. 기대하세요.
8: 저 라면 준비하겠습니다.
0: 이 섬에서는 평범한 라면조차도 특별한 일품 요리로 둔갑하곤 합니다. 어제 오늘 바다에서 캐온 해산물 덕분이죠.
6: 비용 비용 비용 뜯게 주세요. 어떻게 알고 쟁반을 내놨어요?
1: 해산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잘해요 이런 거 잘해요.
0: 푸짐한 인심은 기본. 깊은 맛에 묵은지까지 더해지면 그 맛이야 따놓은 당상.
6: 띠용 띠용. 자, 물에 나왔습니다.
0: 여름에 더 맛있는 계절 별미 물회에는 바다가 통째로 담겼습니다. 이만하면 육지도 맛 구경 제대로 했다 말할 수 있겠죠? 여행자는 그저 마음 하나 주었을 뿐인데 두 배, 세 배 넘치게 돌려

0: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특별한 까닭도 있겠지만 어쩌면 넉넉히 받을 준비가 이미 돼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나중에 우리가 애 놓고 우리가 여행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데리고
2: 한 번 더?
1: 한 번 더.
2: 자자 내가 하는 걸로.
1: 위하여!
2: 위하여!
0: 이제 단짝이 된 두 사람. 함께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3: 저희가 자수로 떡을 만들거든요.
4: 이게 자연의 색이야.
3: 아직도 저는 가끔 적응이 안 돼요. 텐션이 높아요.
5: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탈이다?
6: 쉽지 않죠.
7: 어, 굿! 우리는 찰떡 같은 사이예요. 쫀득쫀득하게.
8: 상담원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3: 이번 전날부터?
9: 되죠.
14: 간병비까지
15: 모두 된다고요?
9: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3: 이번 전달부터?
9: 되죠.
14: 간병비까지
15: 모두 된다고요?
9: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건축 의뢰가 들어오면요, 우선 뭐 견적을 내드리는 것도 일이고, 업체들 비교 견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발주를 또 내고, 건축주 상대로도 설득을 해야 되고, 업체들도 현장 지시를 또 내려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게 건설 현장 수장의 일인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이제 현장 앞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고 인사도 하고 작업할 걸 좀 체크를 하려고 이게 현장 앞에서 나와 있고요. 오늘은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부 페인트 작업하고 있고 작업 전체 공정률은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한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30, 40개의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마다도 한 10명씩은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들어와요. 이 건물에 대한 기초부터 마감까지 모든 게 이제 다 제 머릿속에 있고,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제 꺼내서 이제 작업을 이제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브레인 일을 하는 거죠. 우선은 저는 저를 사실 못 믿어요. 완벽해, 문제 없어 이러고 뒤돌아 쓰더라도 다시 또 한번 또 체크를 하게 되는 게 약간 좀 직업병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완성도 있는 현장이 탄생이 되더라고요.
1: 구조죠, 이거 두 박스죠.
0: 주인세대. 많은 분들이 못 버틴다고 하셨어요. 이 건설 현장에서 여자가 버티기는 정말 힘들 거다. 못 버틸 거다. 도망갈 거야. 솔직히 좀 자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잡부처럼 청소만 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정말 눈과 귀는 열어두고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녹음기를 켜고 다녔고 메모를 해놨고. 처음에는 현장에 왔는데 되게 거칠잖아요. 작업자분들이. 여자가 괜히 현장에 와가지고 피해를 준다. 시집이 나가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해서 뒤에 가서 뭐 차에서도 울고. 그 초반에는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도면 파악을 할 때부터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도면을 봐요. 내가 살 집이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집요해지거든요. 그 집요함이 아마 여자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재산이고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지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초보자인 제가 너무 이제 죄송스럽고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키우면서는 더 예쁘게, 더 간결하게, 더 세련되게, 더 완벽함을 이제 추구해 온 것 같아요. 학력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사이버대학교 입학부터 신청을 했고요. 이제 큰 자격증이 올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력은 쭉 계속 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작업 하루가 다 끝나고 나면 오늘 했었던 하루 일과를 좀 생각을 하고요. 내일 작업을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서 이제 한 번씩 전화를 또 돌려보고 내일 작업을 뭐 하실 건지 몇 시 올 건지 이렇게 좀 체크를 또 하고 있어요.

0: 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2: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3: 이 얘기 최상품이라 한 문에 뭐 한 150만 원이니까.
2: 150만 원이요?
3: 네. 와, 아주 소중한 거는 여기. 어떻게 보면 봉우가 다 돼, 이게.
2: 감동장, 감동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4: 소리가 나.
2: 이게 우리 몸이죠.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0: 고!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주변에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말 몇 마디만 나눠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속마음까지 막 털어놓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또는 별 말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고 마음에 딱 이렇게 있고 그럴 때 있죠.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루는요, 저에게 연기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한 학생이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왜 오늘 많이 힘들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학생이 펑펑 우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요, 연기 실습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연기에 너무 자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연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자기 연기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 라고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펑펑 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잘 울어요. 네. 그러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아니, 선생님은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왜 그러죠? 제가 뭐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죠? 네. 사실 저에게는 말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들숨 날숨 그 호흡이요? 네, 맞아요. 그 호흡이에요. 선생님, 호흡은 누구나 하는 건데요? 뭐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닌데 뭐 어떻게 그렇죠? 아유, 그런데요. 우린 감정에 따라 숨소리가 달라요. 이걸 활용하는 거죠. 우리 화가 났을 때 숨소리는 어때요? 이렇죠. 네. 반대로 기쁠 땐 어때요? 이러죠. 또는 행복할 땐 어떻죠? 맞아요. 의지가 불타오를 땐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잘 들어보면요. 상대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제가 제자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 호흡에 듬뿍 담아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별말 안 했는데도 그렇게 펑펑 울었던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막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이럴 때가 있죠? 아, 그런데 호흡이 이렇게 없으면 맛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이딱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그러면, 어우, 진짜 맛있어 하는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이렇게 말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감정 호흡입니다. 연기자들은요, 이 감정 호흡을 써서 연기를 하는데요. 즉, 지문이라고 하는 거죠. 괄호 열고, 화내며, 괄호 닫고, 이런 거요. 아시죠? 네. 연기 대사를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보다는요, 감정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연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엄마 밥 줘라는 말을요, 엄마 밥 줘! 또는,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이 엄마 밥 줘라는 글자는 같지만요, 느낌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상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엄마 밥 줘! 이러면 밥을 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시죠? 우리 딸!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러시죠. 맞아요. 그리고, 엄마 밥 줘.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어유, 구대구대 우리 딸. 이러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 밥 줘. 이렇게 급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그렇게 배고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 감정 호흡을 쓰고 싶으세요? 말은 그럴듯한데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런데요. 대부분 이 마음을 듬뿍 담아서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왜 그러세요? 말을 좀 감정을 듬뿍 담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쑥스러워서요. 또는, 아, 그래도 이렇게 말해도 내 마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오늘은 호흡을 듬뿍 담아서 듣는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연습해 볼까요? 호흡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미소 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 미소 짓는 표정부터 만들어 볼까요? 입꼬리 올리고, 눈꼬리 내리고, 이렇게요. 그런데 표정은 이런데 호흡을 안 하면 무서워요. 네. 이때 미소 호흡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호흡에다가 말을 얻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고요. 표정 만들고 호흡 만들고 안녕하세요. 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네. 어때요? 미소 호흡으로 말을 하면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자, 다음은요. 말에 힘이 생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호흡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 신뢰감까지 쑥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제가 외유내강 말하기 또는 완두콩 말하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외유내강.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말하기입니다. 완두콩처럼 껍질은 부드럽게 쌓여 있지만 말하려는 내용은 콕콕콕 단단하게 박혀 있는 이런 말하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따뜻한 호흡으로 말을 씌우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 중요한 부분은 힘을 주어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말을 할 때,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 따뜻한 말하기가 되는데, 여기에 강조를 하는 거죠.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이러면 따뜻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때요? 말에 힘이 생겨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느낌마저 들죠? 이 외유내강 말하기를 좀 강하게 사용하면요. 부드럽지만 상대를 꼼짝 못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네, 이렇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오은영 선생님. 이호선 교수님, 이런 호랑이 선생님들이 이런 말하기를 하시죠? 그래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말에 거짓말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상황을 직시하게,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바로 말할 수 있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호흡은요, 말에 따뜻함도, 또 강인함도 줄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부드럽게 사용하면요, 상대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더 다양한 호흡으로 말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를 반갑게, 따뜻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세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반갑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엔 따뜻하게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요. 네. 자, 마지막으로 기분 좋게 해볼까요? 신나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기분 좋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세 개가 다 비슷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정 호흡으로 말하는 연습을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하면요. 어느새 우리 몸 안에 긍정 호흡이 슉 들어와서 가득 찹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정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호흡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해 볼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미소 지으며 말하는 거예요. 우선 표정부터 네. 다음은 미소 호흡으로 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렇게요. 네. 여기에 신뢰감까지 주고 싶을 땐 중요한 단어에 힘을 주어서 말하는 겁니다. 외유내강 말하기, 완두콩 말하기. 어디에다가 힘을 줄까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돼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강조를 넣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호흡으로 말하기도 배워봤는데요. 안녕하세요를 반갑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하고, 기분 좋게도 하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갑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요. 따뜻하게 할 때는요, 따뜻한 눈빛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따뜻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아우,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요. 다음은 기분 좋게요. 어떻게 하죠? 우선 호흡이 기분이 좋아져야 되죠? 네, 기분 좋은 호흡. 네, 기분이 좋죠? 이 상태로.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이렇게요. 이렇게 매일 반가운, 따뜻한, 기분 좋은, 행복한 호흡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서 긍정 호흡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가득 차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부드러운 말하기를 저절로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혹시 안 되는 발음이 있으세요?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들처럼 혀짧은 발음을 하거나 또는 쉬옷 발음인데 TH로 그랬 떠요 하거나 어떻게 조음하고 어떤 위치에서 조음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드리면 누구나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음을 고치면 발음도 좋아지는데 목소리도 좋아져요. 어? 발음 교정을 했는데 발성이 좋아진다고요? 다들 의아해 하시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동굴 소리, 오, 우를 활용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훨씬 더 멋있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공모음, 이중 모음들을 잘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요. 좀더 신중하고 신뢰감 가는 이미지도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아,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이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에는요, 따뜻한 호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즐겁게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이 하루에 5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5분 없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5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을 뭐 속도도 상관없고 그냥 천천히 달려도 괜찮으니까 5분만 달리십시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하이라입니다. 오늘은 상방 4강에서 배운 바로 포핸드와 백핸드, 그리 돌리는 방법과 풋오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테니스는 그립이 많이 바뀌다 보니 그립

돌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은 제가 저만의 방법으로 그립을 빨리 돌리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포핸드를 치실 때 공을 치고 나서 마지막 라스트 스윙을 보시면 마지막 스윙에서 왼손과 오른손이 그립에 위치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준비 자세로 다시 가져온 뒤 왼손에 힘을 주시고 오른손에 힘을 푸신 다음 왼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그립을 돌릴 때 가장 중요한 점, 오른손이 충분히 돌아갔나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테니스를 배우시고 그립을 돌리실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그립 돌리기라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눈으로 그립을 보시고 그립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예요. 공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으로 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때 그립을 눈으로 보아버린다면 다시 앞에 공을 봤을 때 공이 지나갈 확률이 정말 높겠죠. 저는 그래서 개인 연습을 많이 하라고 알려드린 이유가 손에 그립이 많이 익어야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느낌만으로도 그립을 돌릴 수 있는데요. 이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오른손에 힘을 빼고 왼손으로 그립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라켓을 그럼 돌릴 때 한 바퀴를 다 돌려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한 바퀴를 다 돌리게 되면 내가 잘 맞는 면을 찾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시고 다시 그립이 돌아왔을 때 많이 헷갈리겠죠.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자, 백핸드로 돌아갈 때 왼손을 라켓 윗부분에 두고 자, 왼손에만 힘을 준 뒤 그립을 돌려주세요. 어느 쪽으로? 바로 왼쪽으로 돌려달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왼쪽으로 돌린 뒤 자, 손과 손의 사이가 멀어졌죠. 라켓을 빼실 때 손과 손의 거리를 좁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핸드 스윙을 끝낸 뒤 다시 준비 자세가 됐을 때 오른손의 힘은 똑같이 빼고 왼손을 살짝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때 방향도 똑같이 포핸드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립이 잘 아주 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다시 라켓을 빼고 스윙을 하고 다시 준비 자세에서 왼손을 잡고 다시 그립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또 다시 붙여주시고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까이에서 보시니까 조금 쉬운 듯한 느낌이 나시나요? 그리고 이 그립 돌리는 걸 어떻게 연습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개인 연습하실 때 앞에서 공이 날아오는 머신들이 있죠. 그 머신 설정하셔놓고 한 방향에서 천천히 준비하신 뒤, 자, 포핸드를 하나 먼저 쳐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준비가 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 자, 옆으로 돌아서 또 백핸드를 쳐주시면 되세요. 이때 스텝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지금 배울 풋워크를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풋워크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바로 스플릿 스텝과 런닝 스텝입니다. 스플릿 스텝은 상대방이 공을 치기 직전 내 자리에서 한번 띄워주면서 공의 방향을 읽고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반발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스플릿 스텝을 이용하여 선수들은 공보다 먼저 달려나가 공이 치는 위치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제자리에서 한번 뛰는 것만으로도 공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초가 빨라질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스텝이라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러닝 스텝인데요. 러닝 스텝은 제자리에서 러닝, 즉, 뛰어다니는 스텝을 이야기해요. 우리 뛸때 이제 보편적으로 사이드 스텝을 정말 많이 쓰시는데요. 사이드 스텝은 제자리에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스텝을 이야기 드려요. 하지만 이 스텝은 허벅지에 힘이 많이 잘 가고 잘 버틸 수 있지만 빨리 달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드 스텝, 스플릿 스텝, 러닝 스텝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스윙을 하시는 걸 정말 저는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스플릿 스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플릿 스텝은 제자리에서 살짝 다리를 벌려주시고 라켓을 준비 자세로 항상 잡아주신 뒤 이렇게 띄워주시는 스텝이세요. 자, 스플릿 스텝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시고 반발력을 얻는다고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튀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자, 제자리에서 라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빠르게 반대발에 반발력을 이용해서 띄워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치고 나서 내가 공을 치기 전에 뛴다면 박자가 너무 느리겠죠? 스플릿 스텝은 자, 뛰는 것도 정말 간편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뛰느냐가 가장 중요하세요. 자, 상대방이 치기 직전에 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시고, 자, 스플릿 스텝을 뛰었다면 바로 러닝 스텝까지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러닝 스텝은 제자리에서 러닝, 즉, 이렇게 달리는 스텝을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달린 스텝인 만큼 엄청 쉽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치실 때 러닝 스텝을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 이유는 항상 중요하신 게 보폭이 좁은 상태에서 러닝을 뛰어야지 다리가 빨라지는데 다리를 넓힌 상태에서 러닝 스텝을 많이 뛰려고 하세요. 이렇게 되시면 자, 이렇게 뛰어지기 때문에 공을 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시겠죠. 러닝 스텝은 다리를 모으고 공이 만약에 내 몸하고 멀리 나간다 생각하시면 보폭을 넓게 잡아주시면 되시고 공하고 몸이 가깝다 하시면 제자리에서 뛰셔도 정말 좋은데요. 스플릿 스텝과 러닝 스텝을 한번 섞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앞뒤 양옆을 뛸때 가장 중요한 건 공의 속도와 공이 오는 방향을 보는 것인데요. 공의 방향이 내 얼굴 앞으로 오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제자리에서 러닝 스텝만 띄워줘도 충분히 좋아요. 하지만 공이 옆으로 살짝 벗어난다면 그 방향으로 러닝을 이용해서 뛰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앞으로는 언제 뛰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공이 약하면 공이 바운드가 되고 나서도 저한테 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내가 공을 허리 높이, 내가 좋아하는 높이에서 치기 위해서 몸을 그만큼 빨리 달려가줘야 되는데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높이가 허리 높이이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편하게 칠수 있는 높이가 허리 높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닝 스텝과 스플릿 스텝을 이용하여서 공한테 바짝 붙어주셔서 공을 치시는 게 좋은데요. 코트가 넓은 만큼 다리를 조금 여유롭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이 사이드 스텝은 말 그대로 옆으로 움직이는 스텝인데요. 이 스텝이 꼭 필요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 이 스텝으로 뛰어갈 수는 없지만 모든 스텝에
스플릿 스텝에도 그렇고 기초, 베이스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은 꼭 연습해서 쓰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플릿 스텝과 사이드 스텝 그리고 런닝 스텝을 한 번 더 제 자리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스플릿 스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연속으로 세 번을 해봤는데요. 자, 한 번만 뛰어주셔도 충분하시고요. 자, 사이드 스텝. 자, 다리는 똑같이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자, 이게 바로 사이드 스텝이고요. 그 다음 런닝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런닝 스텝은 첫 번째.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뛰는 방법. 옆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러닝 스텝은 마지막 스텝으로 쓰이는 만큼 마지막 발에 중점을 두어 체중까지 같이 앉아주시는 게 정말 좋겠죠. 자, 앉는 방법 하나의 꿀팁은 자, 처음부터 간 다음에 앉으려 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걸어가시다가 오른발 먼저 앉고 왼발 앉고 같이 앉아서 일어나면서 스윙만 하시면 바로 체중이동까지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립을 바꿀 수 있고 큰 움직임이 없이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풋워크와 스텝을 한번 배워봤는데

인데요. 다음 시간인 6강에서는 바로 곡식의 꽃이라고 불리는 발리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그동안 배운 내용들 많이 복습하시고 그러면 연습 많이 하시고 오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가 최보연입니다. 어느덧 강의가 중반부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의 개체만 그려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좀 더 풍성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다양한 꽃을 한 대 묶어 화려해 보이는 꽃다발을 그려볼 건데요. 여러 종류의 꽃이 이렇게 하나에 묶여 있으니까 화려해 보이고 시선이 끌리고 더 예쁜 것 같습니다. 1강에서 아크릴의 성질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하나 수채화처럼 그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크릴도 물을 많이 섞으면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의 가장 흔한 기법, 번지기 기법을 응용해서 이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기 전에 제가 한번 번지는 거, 수채화 기법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물감이 번지려면 물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동안은 제가 물을 조금만 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을 많이 쓸게요. 물을 많이 번져트리고 싶은 만큼 물을 먼저 칠해놓고 물감도 물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수채화처럼 이렇게 칠해줍니다. 조금씩 번지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한 색 파랑색을 사용해서 물을 많이 해서 안쪽에 이렇게 조금만 칠해주면 천천히 번지면서 두 색깔이 그라데이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번지시는 게 보이시나요? 이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오늘 꽃다발을 그릴 겁니다. 아까 짜놓은 색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그리고 싶은 위치에 꽃이 될 동그라미를 3개 맹물로 표시해줍니다. 한 3개 정도가 좀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좋아요. 물만 묻혀서 맨 처음에 하늘색 물 많이 섞으셔서 수채화처럼 해서 아까 그려놓은 동그라미 위치에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파란색도 중간에 칠해줄게요. 번지게 기다리는 동안 다른 색깔을 칠해볼게요. 색을 하나 좀 더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써볼게요. 보라색을. 진 보라색보다는 조금 연보랏빛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흰색을 살짝

이번에 파란색에 아까 짜놓은 보라색 흰색 조금 섞어서 연보라색으로 만들어준다 가운데 칠해줬어요. 저는 세 번째 꽃은 파란색과 보라색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작은 꽃도 하늘색에

이렇게 완전히 말린 후에 만져보면 완전히 말랐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에 쓰실 때처럼 물을 조금만 사용해서 꽃의 테두리를 그려줄 거예요. 프로펠라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그려놓은 동그라미보다 안쪽 들어가게. 줄게요. 흐트러지면 다시 하시면 되고. 보통 수채화를 그리면 위에 이렇게 덧칠을 하면 아래 색이 좀 번지기가 쉬운데, 아크릴은 한번 마르면 더 이상 그 변동이 안 되거든요.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덧칠을 해도 아래 그려진 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몇 개의 개체는 꽃주름이랑 꽃순도 같이 그려주면 좋아요. 작은 꽃을 이쪽을 빼먹어서 제발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한번 바깥쪽에서 한번 안쪽에서 한번 그리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채우면 그리고 꽃주 꽃을 먼저 완성을 했어요. 띄엄띄엄 있으면 꽃이 좀 심심해 보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색으로 중간중간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포도알 같은 아이들 그려줄게요. 이게 꽃다발 보시면 안개꽃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저랑 똑같이 그리시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비어 보이는데? 하시는데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빈 곳을 이파리로 채워줄 건데요. 저희 시아닌 그린이라고 약간 청록색에 가까운 색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채우면서 그러면 점에도

이파리가 똑같은 모양만 있으면 좀 아쉽다기보다는 심심해 보이니까 길쭉한 이파리도 그리시고. 아니면 이렇게 월계수잎처럼 생긴 또 작게 요거 그린 거보다 작게 그리면 되거든요. 안쪽은 좀더 진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라색을 좀 섞었어요. 어느 정도 칠하고 나면

멀리서 이렇게 살짝 눈을 감고 보시면서 빈 곳이 있다면 채워주세요. 제 그림은 지금 조금 왼쪽으로 너무 치우친 느낌이 있어서 오른쪽에 잎을 좀더 그려서 그림이 풍성해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풀이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좀더 화려하게 해줄게요. 밝은 파스텔 톤으로 여기 조금 밋밋한 부분에 작은 꽃들을 그려줄 거예요. 몇 개만 그려줄게요. 꼭 이렇게 꽃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찍어줘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색깔의 다양성을 위해서 일명 나폴리 옐로우라고 불리는 약간 노란빛 베이지색이 있어요. 이걸로 조금만 더 첨부해줄게요. 이게 은근 푸른색하고 대비가 되면서도 잘 어울리거든요. 포인트 느낌으로 살짝 주변에 그려. 얘네들도 안개꽃 역할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여기 조금 삐져나오는데 신경 쓰이신다면 흰색으로 한번 살짝 덮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 한 번만 흰색으로 살짝만 덮어줘도 깔끔해지거든요. 두껍게 바르실 필요는 없고 얇게만 한번 정리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만의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아크릴 물감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케이스 위에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흐의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명화를 그린 것인데요. 전체를 풀로 그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린 거라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고흐 그림을 그려보는 게 모든 미술인들의 꿈이지 않을까요? 너무 기대되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운명. 운명은 운과 명이 합쳐진 단어지요. 운명. 우리가 운에 대해서는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운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명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지요. 명을 한자로 써보면 명입니다. 명. 그러면 명이 뭐냐? 이 갑골문을 보면 이 명은 무엇인가? 윗부분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신전입니다. 신전. 네, 하늘의 목소리를 듣는 신전. 요 밑에 있는 거 입구자죠. 입구자. 입구자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목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된 건데 이제 펴져서 이건데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명이 뭐냐?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목소리를 사람이 무릎 꿇고 듣는 것. 그게 명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명은 천명을 말합니다. 천명. 그럼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일, 나에게 주어진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운전해 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운전. 운전. 운전에도 운이 들어있죠. 목적지가 천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길흉의 질곡, 기륜과 흉운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뚫고 천명을 이룬다는 목적을 위해서 운전해 가는 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운명이 뭔지를 알아야 그 운이 좋아지십니다. 예. 이 운명이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 운명도 우리가 뭔가 이 바라는 일이 뜻대로 잘안 되는 경우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명이야, 운명. 받아들여라. 인간의 의지대로 다 풀리지 않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운명을 부정적인 뜻으로 쓰는 것인데요. 이 운명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군자와 소인으로 나뉩니다. 지난 시간에 대인과 소인을 말씀드렸죠. 군자는 이제 이 역경, 주역의 주인공인데, 군자도 대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인과 소인의 구분, 군자와 소인의 구분, 뭐 같은 말인데요.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군자와 소인이 나뉩니다.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몸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인입니다. 몸. 몸이 나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몸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내몸 편한 것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입에 단 것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요. 이게 소인입니다. 그러면 대인과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나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 군자이고 대인입니다. 몸이 편안한 건 좋은데,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대인이고 군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몸으로 사는가 마음으로 사는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운명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어째서 나오는가? 마음으로 살때 나옵니다. 마음으로 살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주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뭐라고, 유교경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한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이른다. 성이죠, 성. 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가장 중핵을 이루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으면 가운데 우리 마음의 심연에 있는 우리 마음의 핵심, 핵이 되는 것이 성입니다. 오늘날 이 성적인 것으로 이제 의미가 많이 변질이 돼서 이 성을 오늘날 단어로 가장 가까운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성이 있죠. 이 영성이 우리 마음의 심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성, 성은 하늘이 명한 것이라는 거죠. 하늘이 명한 성이 나의 마음의 심연에 들어와 있다. 이걸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에 따라, 대인과 소인이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이 명한 성이 우리 마음 심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영성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역은 성 말고 정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정. 우리 인지상정, 인정할 때 정입니다. 정. 정은 뭐냐? 요 밑에 부분은 이 심연입니다. 심연의 동굴. 심연의 동굴에서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인데, 심연에서, 이건 싹 터올라오는, 싹이 터올, 심연에서 싹 터올라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인정이 있는 사람이다. 할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정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심연에 자리 잡은 영성. 영성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그게 정입니다. 정. 정.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마음이죠, 마음. 성도 마음이고, 정도 마음이죠.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따지고 보면 동물입니다. 사람은 짐승이죠. 그런데 이 동물인 사람이 영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심연에 있는 영성이 싹 터올라와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게 정입니다. 인정.
그래서 어떻게 이 영성이 물질 세계에서 표출이 되는가? 놀라운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무정하고, 무정.

하고 거칠고 딱딱하고 인정머리 없는 게 물질인데,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육체, 인간의 육체도 물질인데, 이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이 영성을 표출한다는 것.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생물학 시간에는 이 인간의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 가르치죠.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 과연 인간이 이기적이기만 한가? 가만히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이기심을 넘어 표출하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인간은 인정을 표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 자막 나가는데, 영성할 때 영이고 장, 첫째 간다는 게 장입니다. 첫째 간다. 만물의 영장, 영성이 첫째 간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담긴 영성이 정으로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인데 인정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직 사람이 못된 것입니다. 아직 축생, 축생, 가축, 동물 단계에 머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사람의 인정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마주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정을 보여줄 때, 아, 이 세상이 삭막하기만 한 곳이 아니구나. 아니면 내가 인정을 보여줄 때 상대방이 나의 인정을 느끼고 고마워할 때. 이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이 왜 최고의 순간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천명지 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한다. 하늘이 명한 것이 나의 영성인데, 이 영성을 발현하라는 것이 하늘의 명령인데, 천명인데, 천명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정을 보여달라. 너는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다. 너의 인정을 보여달라는 것이 천명입니다. 이 영성을 내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나의 육신이, 나의 육체가 이 물질 세계, 동물의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이 명한 성을 표출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우리 물질 세계를 사는 우리 몸이 우리 심연에 있는 영성과 공명합니다. 공명. 그 순간 나의 영성이 타인의 영성과 공명할 때, 그 순간이 기적적인 순간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가장 멋진 순간이죠. 소인으로 평생을 살면 이런 순간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순간을 인생에서 누리지 못하지요. 이런 순간이 신비의 순간입니다. 주역은 신비를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신비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기인에게 달려 있다. 이 세상은 신비한 곳인데, 그 신비를 누가 밝히느냐? 기인이 밝힌다. 기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극이자입니다. 아, 그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아,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 바로 저기 있다라고 할때그 사람입니다. 하늘이 바라는 천명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람이 되어 달라. 아, 이 세상의 신비를 밝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달라는 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신 여정에서 눈앞에 가시밭길이 펼쳐지는 것이 뻔히 보여도 피하지 않고 걸었던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피하면 되는데, 가시밭길 말고 그냥 꽃길만 걸으면 되는데, 왜 가시밭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피하지 않고 걸었을까요? 그거는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부탁했나요? 누가 부탁했을까요? 그것은 하늘이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가시밭길이지만 걸어달라고 하늘이 부탁한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의 바른 용법은 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걷겠다. 이것이 운명의 바른 용법입니다. 이때 사람은 운명의 고삐를 씌워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은, 운은 굴복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삐를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0: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야, 귀여운 게 많네.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
1: 쭉 뻗어보세요.
2: 어떤 일을 하셨나요?
0: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3: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모래풍질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4: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시켰습니다.

0: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을 저학자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를 개선하는 심리학.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성공만큼이나, 아니 성공보다도 훨씬 더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호감 가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자,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우리가 각자의 매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호감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호감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우호적 감정을 통칭하죠. 즉,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따뜻함, 친밀감, 혹은 나에 대해서 편을 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지에 대한 기대까지도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호감 간다라고 하는 건저 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가정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들로 하여금 나에게, 자기에게 호감이 오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호감은 주로 공감대나 공통점, 친밀함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만의 고유한 특징들에 더 많이 기인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당연히 둘다 구성 요소죠. 저 사람은 나한테 따뜻할 거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호감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사람들한테 느끼는 생물학적인 끌림도 호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 기반한 심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꽂힌다. 그리고 한눈에 반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피부 반응에서부터 호흡, 냄새, 화학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 개인이 유난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대방, 즉 타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 들어갈수록 분명한 건 바로 공감대, 따뜻함, 친밀함,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매우 우월한 외모적인 특징들이 호감을 구성하고 있는 그 비율은 나와 타인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는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죠. 저처럼 외모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여성의 외모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얘기를 듣고 웃어주는 여성에게 훨씬 더 강한 매력을 느낀다. 또 여성들도 굉장히 키가 크고 신체 조건이 좋은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라면 이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사회적인 능력에 높은 점수를 준다. 자, 이런 변화나 추이들은 왜 문화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관찰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 호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존적 기능에 그 의미를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와 연인이 되고 혹은 배우자로 만나서 후손을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해내고 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쁜 일을 막아내는 그런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호감은 이렇게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수 있는 방법과 경로와 맥락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자주 하죠. 호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포츠에 단일한 종목에 다 같이 경쟁하는 그런 경쟁자들처럼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했을 때저 사람이 이러면 나에게 호감 가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실제로 보면서, 아, 나저 사람한테 호감이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죠.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씨라고 하는 연구자는 몇해 전에 프라다 이펙트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프라다입니다. 자, 그런데 프라다, 명품이죠. 당신이 프라다를 가지고 있을 때와 프라다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떨 때 당신은 더 사람들이 당신을 매력적이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명품에 해당하는 프라다를 가지고 있을 때더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감 느끼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느냐, 어떤 사람이 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냐 라고 질문했을 땐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프라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도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프라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일 거야. 프라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더 유능할 거야라고 하는 판단은 높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괴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혹은 외부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매력을 줄수 있을 것 같은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는 협동을 잘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 혹은 조금만 마찰이 일어나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의 원인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의외로 너무 비싼 차, 너무 비싼 명품은 나에 대한 호감, 특히 공존과 협동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호감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를 늘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좀 비싼 차에 관심이 있고 그런 채널이나 기사를 인터넷으로 볼때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근검 절약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아, 저 친구 참 눈치가 빨라. 아, 저 사람 참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크게 느끼지 않았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인데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눈치가 빠르면 타인으로부터 호감받기가 쉬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별개의 요소가 결정합니다. 그걸 바로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와 같은 정직 겸손성 차원을 연구하는 성격 심리학자들이 아주 잘 지적하고 있죠. 이런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한가에 대한 판단이 상대방의 눈치가 빠르든 둔하든 자존감이 높든 낮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데 눈치 빨라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죠? 정직하지 않은데 자존감이 높아요. 나르시시즘 아닌가요? 정직하고 겸손한데 눈치는 좀 둔해요. 그러면 신중하다 그럽니다. 게다가 정직하고 겸손한데 자존감이 좀 떨어져요. 내가 왠지 올려주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격 요인들의 연구에서 혹은 대인관계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감의 가장 큰 반대말인 배신감, 모멸감을 정직 겸손성이 떨어지는, 즉 진정성이 없는 관계에서 느끼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이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진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본 적 분명히 존재하죠. 중요한 건그 관계들이 대부분 좋게 끝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든 나에게든 아니면 우리 둘 모두에게든 좋지 못한 기억 혹은 아픈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들고 싶다고요? 언변, 외모, 사회적 기술, 아니면 아주 뛰어난 대화적 스킬 필요하죠. 하지만 이건 결국은 정직 겸손성에 기반한 진정성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솔직한 게 아니죠. 바로 내가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상대방과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성숙함이 가장 중요한 호감의 요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호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항상 우리는 외모를 생각합니다. 외모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죠. 하지만 그 외모가 이것만 가지고 외모라고 생각하시거나 이것만 가지고 외모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외모, 어피어런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회사에서 탕비실에서 양치질하는 부장님만 보면 너무너무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다는 아주 재미있는 젊은 사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부장님을 만나봤더니 정말 잘생기셨어요. 꽃중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탕비실에서 양치질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소리도 외모입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계신 여성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24시간 납니다. 배견할 수가 없죠. 소리, 냄새, 동작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외모에 해당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나이 들어갈수록 소리, 냄새 관리하라. 실제로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더워라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묘한 냄새가 나는 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분들을 좋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총체적인 오감이 다 결국은 외모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외모에 있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자리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서 호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겠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한 친구를 멀리하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도 색채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솔직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옷을 잘 입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친구를 어느 날 만났는데 저한테 야, 병일아, 왜? 오늘 옷 깬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입은 옷을 사진으로 찍어서 생성형 AI에 넣어봤더니 촌스럽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최악의 패션 테러가 되는 건 막을 수 있었겠죠. 내가 매번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아도 나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나로 하여금 무언가 굉장히 어색하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주는 경우를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저 지적질하며 나에게 뭐라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예민하고 솔직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친구라면 꼭 하나 덧붙이는 게 있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입어. 야, 이런 냄새 나는데 그럴 때는 이런 화장품으로 막아봐. 대안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자, 얘기가 너무 많이 갔는데 어쨌든
오감이 다 포함된 외모가 호감의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매력으로 가는 차원이라기보단 비호감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차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 즉 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요인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쓰자. 저라면 외모는 거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이 있죠. 뭔가 특출난 게 없이 평범해 보이는데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기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인기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웃어주는 사람, 눈 잘 맞춰주는 사람, 그랬구나, 감탄사 잘 넣어주는 사람, 정신분석의 대가들이 상담가를 양성할 때 당신이 좋은 상담가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눈 맞추기, 고개 사선으로 끄덕여주기, 그리고 아 라고 감탄사 넣어주기. 그러면 그 사람을 왜 존중합니까? 나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특출난 게 없이 평범해 보이는데 인기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인기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런데 그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죠. 관심을 받기 위해서 관심 가질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는 건데요. 그래서 듣는 것, 고개 끄덕이는 것,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경청하는 것, 모두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에 대한 필수 기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스피치 학원은 많은데요, 리스닝 학원은 없더라고요. 잘 듣고 그 사람 얘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들 중에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까지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호감의 법칙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치자면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들도 마찬가지의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여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더 많은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꾸중을 듣는 그런 속상한 장면을 보죠. 사실 이건 그분의 탓을 하기에는 그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탓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착하다는 이유로 혹은 더 선하다는 이유로 더 많이 기업의 처벌을 받는, 더 많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를 항상 유의하고 조심히 기업의 대표나 조직의 리더라면 살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A라는 사람은 그런데 좀 되바라지고, 아니 사실 그걸 넘어서 좀 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B라는 사람은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 조직의 리더는 두 번째 사람인 B를 더 많이 징계하거나 더 많이 꾸짖을 수 있습니다. 왜? 질문 속에 답이 나와 있죠. 만만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그 회사는 망하기 딱 좋은 기업이 됩니다. 왜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하고도 덜 혼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못되지는 거거든요. 악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헌나빠지고 계속 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가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더 못되지고 최고의 악순환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착한데 만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바보 같다, 그 사람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더 부적응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걸 소위 말하는 이타적인데도 우호성은 적정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타적인 건 당연히 착한 것과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우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면 결국은 이타적이고 매우 높은 우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만만해 보이기가 쉬워집니다. 갈등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잡음이 일어나는 걸 피하고 싶으니까요. 싸우는 건 가급적 내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데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저히 같이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은 깨끗하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용기나 결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조리한 사람 혹은 무언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과도 잘 지내려고 하는 건 깨끗이 포기한다는 건 정의로운 거죠. 자, 그렇다면 나한테 정의는 무엇인가를 정의 내리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소한 동료의 중요한 기쁨이나 슬픔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직장이야. 그 사람의 정의죠. 혹은 일이라고 하는 건 됐어, 여기까지 하면 충분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급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야. 맞는, 틀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도 내 정의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의에 대한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선을 넘어서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부조리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을 이제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자각 능력이 생기게 되죠. 착한데 만만한 사람들의 굉장히 가슴 아픈 공통점은 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는 사람들이 선을 넘으면 그 선을 내 뒤로 물린다는 거예요. 비겁하면서 못된 인간들일수록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만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는 정말 동성 친구들한테는 인기 많아요. 아, 근데 이성들한테 인기 없다니까요? 사실 동성 친구들한테는 인기 없는데 이성 친구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나는 남자인데 말이야. 난 남자애들은 나의 가치를 너무 잘 봐. 근데 여자애들이 내 가치를 몰라보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왜 우리는 동성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데 이성 친구한테는 인기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요? 사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동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와 이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가 다른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동성에게 인기 없으면 이성에게도 인기 없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성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상당히 많은 평가가 내 동성의 평가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성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성에게 좋은 평판이 전염되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아니야, 그래도 좀 다를 거야. 그렇죠.
분명 완벽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0: 왜냐면 동성에게 바라는 건 나에게도 잘해줘야 되고요. 이성에게 바라는 건 나한테만 잘해줘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 인류에게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성 친구와 같이 많은 만남을 이성과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문화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동성에게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호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성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이야기는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계의 저변과 관계에 대한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차별적으로 보는 경향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와 이성에게 인기 있는 요소를 너무 구분하는 건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나의 평판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변명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돌이켜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성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오모파탈, 현모파탈. 소위 말하는 이성 중에 나쁜, 못된, 차가운 이런 캐릭터한테 끌리고 있는 그런 이 현상들도 분명 나타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외롭다는 뜻입니다. 외로운 사람은요, 못된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로운 임원은 못돼 보이는 직원을 능력 있을 거라고 의식적인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한 되게 중요한 건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외로운 사람들은 나쁜 것에 대한 매력을 느낄까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과 자극적인 것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현상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야식도 달콤한 칼로리 높은 걸 먹고요. 외로운 사람은 영화도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내용의 질과 수준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외로움은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매력을 느낄까요? 아주 물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외로움은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자극이 전혀 없는 싸움이든 갈등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사람에 대한 관계를 무의미하게 보는 결국 그러면서 외로운 사람으로 들어가면 의외의 나쁜 사람들한테 매력 느낄 수 있다는 함정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법, 내 매력과 장점을 잘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꼭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인기라고 하는 건 외부 사람들의 시선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당연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잘 한번 참고하시면 우리 일상생활에 좋은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 특히 타인을 분석하는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토니가 방송됩니다.
2: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3: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4: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3: 안 돼!
4: 뚱뚱 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3: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안전 스쿨.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위기의 점심시간. 점심시간이다!
1: 지롱, 내가 먼저 지롱.
0: 군타! 준이 또 준이 너
1: 안돼 이 소리는 슬픔의 울음소리.

0: 슬픔의 울음소리? 그게 대체 뭐야?
1: 핑핑이 배고프대.
0: 뭐야? 왜 밥이 없어?
2: 밥이 밥이 없다 핑.
3: 비상 비상. 마법조리 도구들이 모두 쓰러져버렸다.
4: 마법조리 도구가 쓰러졌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0: 어? 무슨 냄새? 맛있는 거야? 아우, 둘이!
4: 정신 차려! 빨리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진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1: 됐고! 얘들아, 기숙사 매점에 신메뉴나 먹으러 가자. 바로 토마토마토 치킨.
0: 토마토마토 치킨?
1: 토마토마토 치킨.
0: 토마토마토 치킨?
1: 토마토마토 치킨.
4: 아니, 누가 그런 괴상망측한 걸 먹겠다고 하겠냐.
1: 토마토마토 치킨.
4: 잠깐, 모두들 멈춰. 할 얘기가 있어. 설마 너희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날도 계속 토마토마토마토 그 이상한 치킨을 먹을 거야?
0: 와, 배고프다고. 너희 잊은 거야? 그때 그 꽃, 그 맛을.
4: 마법 조리도구들이 요리했던 그 맛을 떠올려봐. 매일 우리를 기다려주던 그 맛을. 우릴 위해 매일 요리하던 마법 조리도구들이 쓰

0: 이 로블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 모습을 멜리나님께서 꼭 보셨어야 했는데. 멜리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1: 아, 위험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
2: 자, 조심조심 안전하게 하나씩 시작해보자.
3: 잠깐! 나도! 같이 하게 잠갑죠?
1: 알바가 기름을 밟아버렸어!
4: 아니, 알바를 잡아!
1: 더러운 곳에 꽃이? 응? 베리공주라는 꽃이 피었네? 난 너무 예뻐! 으아! 어, 깜짝이야!
2: 나가!
5: 쉿! 조금 이따 나가서 여기 음식 우리가 모두 먹어버리자!
1: 먹어버리자, 핀!
2: 이제 좀 조용하네. 그럼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볼까? 응?
1: 뭔가 알아냈어?
2: 응, 마법 조리 도구들 모두 상처는 없고 요리 재료들이 묻어있어. 점심을 만들다 모두 당한 것 같아.
1: 우리도 만졌는데 왜 우린 멀쩡하지?
2: 응? 아, 그래! 장갑이 우릴 지켜준 거야!
4: 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마법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 묻어있다?
2: 응! 나한테 맡겨!
1: 응?
2: 쭈피쭈피쭈피쭈! 마법 캐닝!
6: 마법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서 뭔가가 보여!
1: 혹시 벌레?
6: 아니, 귀신!
0: 식중독 귀신.
2: 귀신인 줄,
1: 벌레인 줄.
0: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놀라야 하는 건 멜리나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단 거죠. 식중독균이 조리실에 들어오는 일 말이에요.
1: 깜짝이야.
4: 누구냐?

0: 소리 도구들의 음식 맛을 볼 줄이야. 들켜버렸으니 나의 택기로 처리해주겠다. 바로 숨어버리는 것이지.
1: 토니, 우리 마법의 힘이 필요해.
2: 너무 무서워. 뭐 귀신 같아.
1: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용기를 더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3: 응. 준이, 토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토니, 현신.
1: 조심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응.
0: 이거는 받아라, 세균 파워. 아,
1: 로블리.
0: 하나 처리했고 받아라.
1: 토니,

0: 아까부터 피하기만 하고 괜히 택기냐.
1: 아니거든. 이라고 말했지만 어쩌지. 일단 부딪혀보자. 쭈삐쭈삐쭈삐쭈 마법 이동. 아,
0: 어디에 노리는 거냐.
1: 제대로 맞은 거거든.
0: 도시라
1: 가더라. 3단 점프 드롭킥.
0: 아, 망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피해봐라!
2: 멈춰! 준이를 놔줘!
0: 내 세균에 감염된 조리도구들 난 전혀 피해 없다고! 뭐야!
1: 아하! 알았다! 빛이야! 창 밖에서 들어온 빛이 세균맨을 약하게 한 거야!
0: 빛이라고!
1: 토니, 세균맨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구나.
2: 당연하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군타, 핀핀, 이리 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시작.
3: 왜? 나 불렀어?
2: 아니야.
0: 이번엔 진짜 망했다. 다 아니었지롱.
1: 안돼. 세균맨이 사라지게 하고 있어.
0: 넌 분명 내 세균포를 맞았을 텐데.
4: 몰랐습니다. 저는 입이 없어서 세균이 몸에 안 들어와요.
0: 여러분 지금입니다. 망했다.
1: 얘들아, 우리가 이겼어.
2: 이겼는데 배가 고파.
1: 아, 어쩌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4: 먹을 게 없겠니요. 응? 여러분이 되찾아준 그 맛을 보여드릴 테니 그 전에 자,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지요?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5: 지구 영웅 헌개맨!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에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집 생겨서 좋겠다.

TV 없이도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데 줄 거라고? 이제 알겠다. 그래, 좋아. 친구를 찾아볼게.

엄마 이거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찾았어!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받아! 자, 너 하나! 또 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래!

얘들아, 안에 아무도 없어? 바다, 너희 거야.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신나겠지? 곰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실수로 죽은 길을 망가뜨렸거든. 그래, 곰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음악이 없으니 어떡하지?

0: 초코 타요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1: 가요 부를 거야 해.
0: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에 주차해줘.
2: 사슴.
0: 동물도 영화도 600여개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요 빅매트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1: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2: 곱하기 표시를 찾아라. 어디 있다는 건지. 아! 가을에 비친 나잖아. 안녕 나야.

0: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 탁자야? 곱하기 표시가 있다던데.
1: 맞아, 맞췄네. 가볼까?

0: 저건 X 아닌 하나의 단서. 내가 누군지 나만 모를 거야. 내가 바로 하나뿐인 탁자.
1: 와, 하늘을 나는 탁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0: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의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았다면 잔 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

1은 1,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9, 1은 9, 10, 1은 바로 10.

0: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찬 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1: 보자
0: 한 개는 1 두 개는 2 세 개는 3 네 개는 4 다섯 개는 5 여섯 개는 6 일곱 개는 7 여덟 개는 8 아홉 개는 9 열 개는 바로 10
1: 한 번 더
0: 1일은 2 2일은 2 3일은 3 4일은 4 5일은 5 6일은 6 7일은 바로 7 8일은

0: 그.
1: 어, 그. 오.
0: Lovely.
2: Gee, great galaxies.
3: Wonderful. Make a wish.
4: I wish for fun.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로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즈킨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샘이 난다, 샘샘이!
2: 안녕, 난 지아야. 오늘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이 있어.
1: 자, 오늘 그리기 시간에는 친구와 가장 즐거웠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짜잔! 이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인데 선생님은 얼마 전에 친구랑 미술 전시회 갔을 때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여러분은 친구와의 즐거웠던 순간 기억해요? 어, 희민이!
3: 저는 소희랑 같이 영화 보러 갔을 때 엄청 엄청 즐거웠었어요.
1: 영화 보러 갔을 때? 자, 또! 어, 은우!
4: 저는 시우랑 파자마 파티 했을 때요.
1: 오, 그럼 시우는?
5: 유미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넌?
6: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7: 은우라.
5: 우리 똑같은 거 그리겠네?
6: 그니까.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7: 이게 공부마입니다.
8: 공부마야?
2: 나는 윤희가 좋아. 윤희는 착하고 친절하고 뭐든지 다 잘해. 그래서 어떨 땐 윤희가 좀 부럽기도 해.
9: 선생님, 저 다 그렸어요.
1: 그래? 자, 어디 보자. 지아는 친구랑 뭐 하는 거 그린 거야?
9: 윤희랑 키즈카페에서 논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9: 선생님, 저도 다 그렸어요.
1: 오, 보자.
9: 이게 저, 이게 지아예요.
1: 아, 윤희는 지아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린 거구나.
9: 네.
1: 어, 볼풀장에서 노는 거 완전 신나 보이네.
9: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미끄럼틀도 엄청 재밌었어요.
1: 그러니까.
2: 똑같이 키즈카페 간 그림인데.
1: 맞아, 너 그려봐, 알았지?
2: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 그렸잖아.
1: 다 그렸어? 봐봐, 한번.
9: 지아야, 네 그림 봐봐.
10: 나 아직 다 못 그렸어. 더 그려야 돼.
2: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나는 윤이랑 희민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어.

0: 우리 대탈출 놀이할래?
1: 그래, 그래!
0: 그게 뭔데? 술래가 보물을 숨겨.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그 보물을 찾는 거야. 그리고 저 미끄럼틀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어. 아, 그리고
2: 윤희는 재밌는 놀이도 많이 알아.
0: 어때, 어때? 재밌겠지?
1: 와, 재밌겠다!
3: 준비, 빨리 하자!
0: 준비!
2: 그래서 친구들이 다 윤희를 좋아해. 나도 윤희처럼 재밌는 놀이 많이

0: 얘들아 안녕.
1: 안녕하세요.
0: 어머, 윤희 못 본 사이에 키가 많이 컸네. 뭘 먹고 이렇게 큰 거야? 우리 희민이한테도 비결 좀 알려주라.
1: 아, 저 매일 저녁에 줄넘기 하거든요.
0: 줄넘기가 비결이구나.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2: 나도 요즘 키 많이 컸는데. 나도 줄넘기 잘하는데.
0: 우리 다음에 그럼 또 보자.
1: 네.
0: 가자.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1: 대박.
3: 대박.
4: 근데 윤희 너 진짜 하루에 줄넘기 100개씩 해?
1: 응, 당연하지.
4: 나도 그 정도 한대. 그럼 우리 줄넘기 내기할래? 누가 안 걸리고 더 많이 하나.
1: 그래, 좋아.
5: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2: 내가 이길 거야. 줄넘기는 윤희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줄넘기도 윤희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
6: 와, 윤희야, 너는 어떻게 줄넘기를 그렇게 잘해?
2: 아, 윤희는 왜 나보다 뭐든지 더 잘하지? 그림도 나보다 잘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나 기분이 이상해.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0: 세미난다, 세미나! 세미나서 견딜 수가 없다! 세미난다, 세미나! 뭐든지 지아보다 잘하는 윤희한테 세미나서 윤희가 미워! 정말, 정말! 미워! 얄미운 윤희가 방! 발로 뻥! 차버려!
1: 어? 지아야. 내 가방 왜 발로 차? 실수야, 실수.

0: 시아보다 잘 그려서 꼴도 보기 싫어. 유니크림 내가 다 빵쳐버릴 거야.
1: 비상! 비상! 지아의 마음이 위험해. 지아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리.

어디지? 저 방에 누가 있나 봐.

0: 누구야? 어? 지하구나! 나야, 샘샘이!
1: 샘샘이?
0: 응, 샘샘이! 샘나고 질투 나는 지하 너의 마음! 지하, 너 윤희가 너보다 줄넘기 잘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그리고 친구들이 윤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샘나지?
1: 맞아, 샘나. 윤희가 나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 것도 샘나.
0: 그래서 윤희 그림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야!
1: 안 돼.
0: 어? 아니, 왜 안 돼?
1: 그러니까 좀 전에 나한테 윤희 그림 망치라고 시킨 게 샘샘이 너였구나.
0: 맞아. 윤희 가방 발로 빵 차버리라고 시킨 것도 나였어.
1: 그럼 안 돼.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0: 아, 그치만 윤희가 미운걸. 너도 윤희 밉잖아, 그치?
1: 밉냐고?
2: 윤희야, 나 너랑 키즈카페 간 거 그릴 거야.
3: 나도 그거 그리려고 했는데.
2: 우리 저 같은 거 그리겠네?
3: 그니까. 우리 둘 다 예쁘게 그려보자.
4: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아니, 나 윤희 밉지 않아. 나 윤희 좋아해.
0: 좋아해? 그런 거 같더라. 지아는 윤희랑 놀 때 엄청 즐거워 보여. 그럴 리가. 지아는 윤희랑 놀 때 행복하지 않아. 윤희는 다 잘하는 것 같고 지아는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지아는 윤희가 미울 거야.
1: 미운 게 아니라 나도 윤희처럼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그래서.
0: 그래서 지아 마음이 뾰족해졌군요. 바로 저렇게. 그래, 나 지금 뾰족해. 지아는 뭐든 다 1등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아가 다 1등 할 수 있나? 아, 당연하지. 우리 지아는 뭐든 다 1등 해야지. 그치 지아야, 1등 할 수 있지?
1: 샘샘아, 내가 어떻게 다 1등해?
0: 헐, 왜 못해? 너 태권도도 잘하고 그리고 여기 혼자서 단추도 잘 잠그잖아. 그렇게 다른 것도 다 1등으로 잘하면 되지, 안 그래?
1: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 근데 나보다 다른 친구가 더 잘하는 것도 있어.
0: 브라보! 지아 말이 맞아. 지아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것도 있지. 뭐든 다 내가 1등으로 잘할 순 없는 거야. 아, 그래도 난 지아가 뭐든 다 1등 했으면.
1: 그만! 삼삼이 너 사라져! 빨리!

0: 삼삼이 왜안 사라져? 왜 여기 있어?
1: 지아야, 샘샘이는 사라지지 않아. 항상 네 마음속에 있을 거야.
0: 뭐? 싫은데? 샘샘이 때문에 나 또 친구들한테 심술 부리면 어떡해?
1: 그래, 샘샘이 때문에 심술이 날 수도 있지. 근데 때론 샘샘이도 꼭 필요하다.
0: 샘샘이가 필요하다고?
1: 샘샘이는 지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도와주거든. 윤이 그림을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2: 나도 앞으로 그림 더 열심히 그려볼 거야
1: 하고 더 노력하게 될 수도 있지. 줄넘기 잘하는 윤이 보고 샘이 날 때 지아가
2: 나도 앞으로 줄넘기 더 열심히 연습할 거야
1: 하고 노력한다면 지아는 줄넘기를 정말 정말 잘하게 될지도 몰라.
0: 그렇구나. 샘샘아, 사라지란 말 취소. 너도 내 소중한 마음이야.
3: 지아야, 지아야.
0: 어?
3: 지아야.
0: 어?
3: 너 뭐해?
0: 윤이야, 아까 네 가방 발로 차서 미안.
3: 아, 괜찮아. 가방을 바닥에 놓아서 그래.
0: 근데 윤이 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3: 아, 나 매일 그림일기 그려서 그런가?
0: 그림일기? 그게 뭔데?
3: 매일매일 오늘 있었던 일 그림으로 그리는 거.
0: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림일기 그려볼까?
3: 그래? 근데 매일 하려면 엄청 귀찮긴 해.
0: 그렇겠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3: 그래도 좋지. 가자.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0: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디야!
1: 내일 또 놀자!
0: 똘똘이 유치원!
2: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거미가 커졌어요.
7: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8: 거미다! 거미 너무 무서워.
9: 거미가 뭐가 무섭냐?
8: 오, 넌 안 무서워?
9: 당연하지. 나 한정.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
8: 거미!
9: 우와, 거미 안 무섭다더니?
8: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야.
9: 아, 그래?
10: 천지 대장님이 주신 변하다 한글 카드로 변신해볼까? 천지 대장님으로 변하다! 자, 오, 멋져! 그럼 시작해볼까? 한글 용사 아이야가 오기 전에 오늘도 한글을 파괴해볼까?
11: 어? 천지지? 한글방엔 절대 못 들어가!
10: 벌써 들키다니! 이럴 땐! 도망 최고!
11: 거기 살아, 천지!
12: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0: 변신 마법이 풀려버렸네.
1: 어?
2: 계력?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닫히기 전에 파괴해볼까? 어, 저게 좋겠군. 쭉! 키우,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거지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완전히 속았어.
5: 세상에서 거미가 제일 싫어.
6: 나도 거미 너무 무서워.
5: 또 나타나진 않겠지?
6: 그러겠지?

0: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1: 훈민정음을 되찾기 전엔 계속해서 침입해올 겁니다. 천지 잡히기만 해봐라.
2: 이번에 또 어떤 한글을 파괴한 거야?
0: 곧 알게 되겠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3: 사마 왜? 나 안 불렀는데 그림 그리잖아.
4: 그럼 내 어깨에 있는 건 뭐지?
5: 야! 괴물인!

0: 그렇게 큰 거야?
1: 무서워.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3: 어? 거미?
2: 어, 나도 무서워.
4: 거미가 왜 저렇게?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5: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1: 기억과 미음, 그럼
0: 거미?
2: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1: 이러다 들킬 것 같은데.
2: 거미의 시선을 돌려야 해.
6: 아, 한글마법 켜다.
5: TV를 켜다.
1: 전 세계에 거미가 다 커졌나 봐.
7: 천지가 거미 글자에 커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2: 어서 한글 세계로 가야 해.
7: 가서 거미 글자를 찾으면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
4: 모음, 자음, 준비됐지?
0: 네! 모음, 자음, 변신!
2: 어서 거미를 찾아보자.
1: 응? 저기 기은미음 있어요. 아, 저건 거미가 아니라 개미야. 거미는 어디 있지?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응? 저기! 응?

0: 거미가 더, 더, 더 거지다!
1: 거미가 더 커지고 있어!
2: 천지 그만둬!
3: 히앗! 아다라 스프렌치!
4: 우리도 따라가자!
2: 그래!
5: 어디까지 가신 거야? 못 보고 가겠지?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1: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던지면 거미가 이쪽으로 오잖아! 와, 어떡해!
4: 어? 무슨 일이야?
1: 거미가 이쪽으로 와요.
6: 제발, 오다가 미끄러져라, 제발.
2: 미끄러져? 좋은 생각이야.
1: 좋은 생각이요?
7: 아, 미끄러지게!
2: 참,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7: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미음 이 미.
4: 쌍기역 으 끄.
3: 리을 어 러.
4: 지읒 이 지.
3: 디귿 아 하. 거미가 미끄러지다.
1: 저기 뭐야? 그러니까 꼭 춤추는 것 같아. 거미 진짜 웃겨.
5: 천지 대장님 도와주세요. 대장님!
0: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군.
2: 거미가 미끄러져서 오지를 못하네. 그렇다면 헛!
3: 나와 달리!
2: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헛! 이는 내가 쓸게. 태극공으로 이! 쭉! 헛! 쭉!
4: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1: 네. 기역이 어를 만나 거! 미음이 이를 만나 미! 거미!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모미, 자우미도 놀러 왔구나. 모미와 자우미가 이 장난감을 좋아할지 몰라. 짠!
1: 거미가 롤러스케이트 신고 미끄러진다는 거 생각난다. 너무
0: 아니, 그럼 모미와 자우민 거미가 안 무서운가 봐.
1: 좀 무서운데 이젠 아니에요.
0: 그래. 사실 거미는 해로운 벌레 잡아먹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거든.
1: 우와, 그럼 우리 편이네.
2: 자세히 보니 좀 귀여운 것 같아. 그치?
0: 그래. 사실 무섭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3: 맞아요.
0: 그래, 그럼 우리 한글 과자 먹으러 갈까?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그래비트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트렉스, 고어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사라진 바지.
1: 1443년 조선시대 나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고 한글 용사 아이아에게 한글을 지키게 했지. 반대하는 신하들이 보낸 악당 천지가 한글방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시지파
0: 악당 천지 어둠 속에 잠들라
2: 잠들라
0: 전
1: 그렇게 한글방을 지키고 훗날 나는 죽어 우주의 별 대왕별이 되었지.

0: 새벽 네 피리 소리가 날 깨웠군.
1: 예.
0: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1: 600년이나 흘렸어요. 600년.
0: 600년이라.
2: 아 맞다. 천지대왕님, 제가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훈민정음 책이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0: 그래?
3: 거긴 누구냐?

0: 아니, 훈민정음이 한글방이 위험하구나. 한글용사 아이야!
1: 드디어 열렸군. 넌 여기서 지키도록 해.
0: 예!

0: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1: 내 꿈은 한글 용사 명망지로 얍!
2: 뭐마? 너 요리하려고?
3: 응. 어린이 요리대에 도전하려고. 이 가지 요리로.
2: 왜? 하필 왜 맛없는 가지? 딴 요리하면 안 돼?
3: 맛없는 가지라니. 가지를 먹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2: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안 먹을래.
3: 하하. 내가 만든 가지 요리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0: 아.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이런, 서둘러야겠어. 시옷, 아, 사, 밀, 아, 라, 지읒, 이, 지, 디귿, 아, 사. 사라지다.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한 발 늦은 것 같아.
6: 천지대장님! 또 같이 쉬는 줄 알았잖아요.
4: 어서 가자.
6: 예!
7: 그 짧은 시간에 한글을 파괴하다니. 어서 대왕별의 기운을 받은 자음과 모음에게 가세요. 그 아이들만이 파괴된 한글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8: 네, 대왕별님.
7: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지읒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9: 채소씻기 끝. 그럼 이제 가지를.
2: 어? 가지가 어디 갔지?
9: 자음아, 여기 있던 가지 못 봤어?
2: 못 봤는데? 잘 찾아봐.
9: 어디 간 거야? 한글용사. 아이야?
10: 놀라지 마, 얘들아.
2: 우와, 진짜 한글용사 맞아요?
11: 맞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2: 도움이요?
11: 그래, 이제 우리와 같이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해.
12: 저희가요? 어? 이건 한글 시계?
11: 우리가 갈 한글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자음 마법진과 모음 마법진을 펼쳐야 한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2: 아, 모음 마법진요? 우와.
13: 그럼 나도 자음 마법진!
2: 우와, 꿈이 벌써 이루어지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11: 먼저 천지가 파괴시킨 글자가 뭔지 알아야 해.
14: 기억, 지읒이 들어간 글자야.
2: 기억, 지읒? 기억 지읒이면 감자?
14: 감자? 히엇! 감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감자는 아닌 것 같아.
2: 그럼 아, 공주 아니야?
11: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지공주. 공주는 다 있어, 사라지지 않고.
2: 사라져요? 한글이 파괴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10: 맞아. 그 글자로 된 게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또 망가지거나 변할 수도 있어.
2: 그럼 혹시 가지?
3: 좀 아까 가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10: 가지가? 가지밭에 가지가 모두 사라졌어.
11: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가지였어.
14: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가지 글자를 찾아.
2: 아, 하필 왜 가지야? 맛도 없는 가지. 찾기 싫은데.
3: 무슨 소리야? 이번 요리대에 나가려면 가지가 꼭 필요해. 가지 글자를 꼭 찾아야 해.

0: 여긴 글자들이 모여있는 한글 세계야. 이곳에서 가지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1: 어? 너 금방 변신한 거 아니었어?
2: 근데 왜 다시 풀렸지?
0: 글자를 꼭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2: 진짜 꼭 누구보다 더 찾고 싶어요. 아, 왜 내가 싫어하는 가지를 찾는 거야?
3: 시간이 없어. 어서 글자를 찾자.
1: 어? 저기 개울에 기억 지우시 있어요.
2: 아, 저건 가재예요.
1: 어? 저기도 기억 지우시 있어요.
0: 어서 가재에서 글자를 찾자.
4: 자. 과연 글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3: 개벽?
1: 개벽?
3: 천재 부하야.
4: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야!
0: 거기서 욕망치로 지진.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가지는 내가 가져. 오. 천지.
5: 이 가지를 파괴. 글자 가지를 영영 못 찾게 하겠다. 썰다. 가지를 썰다. 오! 가지가 흩어지다. 오!
2: 어떡해. 가지가 다 흩어졌어.
0: 가지를 다시 모아야 해. 그 전에 먼저 천지부터 막자.
3: 알았어.
6: 바다라 뿅뿅치. 대결은 회의!

0: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1: 그러게.
2: 아, 몸잠 마법진. 그래야 한글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0: 아, 좋아.
2: 몸 마법진.
0: 다음 마법진.
1: 몸만 가지고는 한글 마법을 쓸 수 없어.
0: 아까 변신 안 하고도 됐는데. 아.
1: 이러다 진짜 가지가 사라지면 어떡해. 대회 못 나가는데.
0: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1: 안 돼. 난 가지가 좋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0: 좋아. 난 가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널 위해서 꼭 찾고 말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지 엄청 좋아하거든.
1: 변신했어!
2: 우와! 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3: 천지 군!
4: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치자.
5: 좋아.
6: 한글 용사 아! 이! 야!
7: 천지대장님! 아! 치사하게 나를 천지대장님 대적이 살려요.
3: 두고 보자, 아이야.
8: 천지가 도망갔어.
6: 작전 성공!
8: 몸, 자음,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자음 마법진! 몸 마법진!
8: 미음, 오, 모. 이응, 으, 으.
4: 디귿, 아, 다.
8: 가지를
6: 모으다.

0: 나는 내가 쓸게. 똥망치로. 아! 이는 내가 쓸게. 이.
1: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2: 네. 지역이 알을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하, 정말 다행이로다. 모음과 자음 처음인데도 정말 장하다. 장해.

0: 전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1: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2: 엄마 폰 말고 내 폰.
3: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4: 오빠 좀 하면
5: 플러스.
4: 물론 그래.
5: 플러스
3: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0: 축제.
1: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갑니다.
0: 우리 지금 어디 가요, 할머니?
2: 퍼즐 축제에 가고 있단다.
0: 어, 나 축제 좋아하는데.
3: 그래, 이번 축제는 퍼즐 축제란다.
0: 에, 퍼즐 축제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벌써 지루하네요.
2: 난 재밌을 것 같은데.
1: 팔팔가 퍼즐 축제에 도착했습니다.
0: 우와, 여기 퍼즐 진짜로 많다. 초록색은 나무 퍼즐, 빨강은 원숭이 퍼즐, 주황은 당근 퍼즐이네.
4: 어때? 다 멋지지 않니?
0: 네!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3: 색깔을 잘 보는 게 퍼즐을 잘 맞추는 비결이기는 하지, 페파. 색깔이 같은 퍼즐 조각은 보통 딱 붙거든.
0: 와!
2: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하세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0: 안녕하세요, 당나귀 할머니. 여기 퍼즐 맞추는 거예요?
5: 맞아. 처음엔 네 개의 모서리 조각을 이렇게 찾아내야 해요. 그런 다음 한 면이 일자인 가장자리 조각들을 찾아내고,
0: 그런 다음 색깔이 비슷한 조각들을 찾아서 이어붙이면 되겠네요.
5: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페파.
3: 애가 좀 똑똑하죠.
5: 조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4: 에? 설마 퍼즐 조각을 잃어버린 건가요?
5: 아니요, 토끼 아저씨, 잃어버린 조각은 없어요.
4: 퍼즐 잃어버린 게 아니래요.
6: 괜히 떨었네.

0: 조지가 공룡 퍼즐을 발견했습니다.
1: 아주 좋은데?
0: 파파는 땅 지킴이 요정 퍼즐을 발견했고요.
2: 멋지군.
3: 이거 사도 돼요, 할아버지?
2: 미안하지만 페파, 이 퍼즐은 경매로만 살수 있는 퍼즐이란다.
3: 경매가 뭐예요?
2: 경매란 말이지, 많은 사람이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하는 건데, 사회자가 나와서 작은 나무망치를 두드리면 시작하고 어떤 물건을 팔지 말해주지.
4: 멋진 땅 요정 퍼즐, 경매에 들어갑니다.
5: 그럼
2: 저걸 사고 싶은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지.
5: 좋아요.
4: 4만 원 나왔습니다.
3: 근데요, 다른 사람도 저걸 사고 싶으면 어떡해요?
2: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지.
4: 8만 원 나왔습니다. 10만 원이요.
2: 손이 아니라 이렇게 코를 만져도 상관은 없어.
4: 20만 원 나왔습니다.
5: 뭐요?
4: 20만 원, 20만 원두 번. 낙찰자는 페퍼 할아버지입니다.
6: 예?
4: 잘하셨습니다, 페퍼 할아버지. 퍼즐 값으로 20만 원 주시면 됩니다.
2: 20만 원이요?
5: 정말 통이 크시네요, 페퍼 할아버지.
7: 역시 페퍼 할아버지시네.
5: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요.
2: 아이, 그렇죠. 내야죠.
1: 어머, 정말 멋진 퍼즐이네요. 나 주려고 산 거예요?
2: 예, 나 잘했죠?
1: 고마워요, 페퍼 할아버지. 자상도 하시지.
0: 퍼즐 축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3: 오, 저게 뭐지? 퍼즐 조각 같은데.
8: 여기 쓰레기통에 버려. 네, 알았어요.
9: 우리가 가진 퍼즐 중에 조각이 빠진 게 있나 보네요.
7: 어떤 퍼즐에서 빠진 건지 어떻게 알지?
3: 글쎄요, 이 조각은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있는 퍼즐이 어떤 건지 알아요. 이 주황색 조각은 당근 퍼즐에서 빠진 거예요.
4: 오, 그런가 보네, 페파. 고맙다.
2: 역시 우리 손녀가 최고네.
3: 전 그냥 색깔만 보고 어떤 퍼즐이 이 색에 잘 맞을지 찾아낸 거예요.
9: 이제 보니 우리 페파가 퍼즐 전문가였는데 몰랐네.
3: 네, 이제 아셨죠?
0: 페파는 퍼즐 축제가 정말 좋았어요. 퍼즐 축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3: 모두의 취미.
0: 쉬는 시간이 끝나고 페파랑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1: 어머, 벌써 쉬는 시간이 끝난 거니?
3: 네, 선생님, 맞아요.
10: 지금 뭐 하세요?
1: 바구니를 하나 만들고 있단다.
11: 사면 됐지, 왜 만들어요?
12: 저희 아빠 바구니도 파는데 세 개를 한 개 값이에요.
1: 고맙다, 프레디. 근데 바구니가 꼭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란다.
12: 그럼 왜 만드시는 건데요?
1: 이건 선생님이 한가할 때 재미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내 취미거든. 선생님은 기타를 치는 것도 좋아하지.
3: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시죠?
1: 맞는 말이야. 하지만 가르치는 건 내 직업이지.
11: 우릴 가르치고 돈을 버세요?
1: 그래, 수지.
12: 선생님, 선생님! 전 바구니도 기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1: 아유, 페드로. 취미는 좋아하는 건 뭐든지 다 되는 거야.
12: 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1: 춤을 추는 것도 정말 즐겁고 좋은 취미지. 취미는 또 뭔가를 모으거나 만드는 것도 될 수 있단다.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씩은 있을 텐데.
3: 우리 아빠는요, 저녁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게 우리 아빠 취미예요.
7: 맛있다.
3: 드럼 치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매일 신문 읽는 것도 좋아하세요.
1: 오호, 맞아. 어떤 취미는 아주 느긋한 것도 있지.
12: 아, 우리 할머니는요, 역사 재현하는 거 좋아하세요. 차랑 비스킷을 드시거든요.
5: 어우, 고마워.
1: 역사 재현은 단지 차랑 비스킷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데니. 또 다른 취미 아는 친구 있나요?
3: 우리 엄마는요, 직접 만드신 걸 사진으로 찍어서요, 컴퓨터에 올리세요.
1: 멋진 취미시네.
13: 우리 엄마도 그런 거 하시는데. 근데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1: 아하, 취미로 하는 일을 또 누구는 직업으로 하는구나.

0: 서로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취미예요?
1: 그럼!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것도 취미가 될 수 있지.
2: 우리 아빠는요, 당근 옷을 입는 거 좋아하세요. 이것도 취미예요?
1: 물론이지. 옷을 갈아입고 변신놀이도 많이 하잖니.
3: 수지도 간호사 옷 입는 거 좋아하는데.
0: 네, 맞아요. 그게 제 취미거든요.
1: 그렇지. 너희도 다 취미가 있을 거야.
2: 제 취미는요, 비행기 그리고 노는 거예요.
1: 좋은 취미구나.
4: 제 취미는요, 복잡한 수학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1: 아이쿠야, 그건 취미가 아니라 일 같은데.
4: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1: 자, 이것만 봐도 취미라는 건 각자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겠지.
5: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3: 아빠, 아빠! 오늘 취미가 뭔지 배웠어요.
6: 오, 그래?
3: 아빠 취미는요, 요리랑 드럼치기랑 신문읽기 같은데 맞죠, 아빠?
6: 그래, 아빠 취미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0: 엄마, 저는 엄마 취미가 컴퓨터로 물건을 사는 거라고 말했어요.
7: 그런 것도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수지?
0: 취미 맞아요. 엄마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7: 맨날은 아니거든.
0: 어쨌든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좋아하시고요.
7: 맞아, 아주 좋아하지.
1: 아 참, 레베카 아버지 취미도 다들 듣고 재미있어 했답니다.
6: 오, 저한테 그런 취미가 있는 줄...
2: 당근 옷 갈아입고 좋아했잖아요.
6: 그건 딱 한 번이었는데, 분장 파티 때 입은 거고.
2: 그래도 좋아하셨잖아요.
6: 그래, 좋아했지. 잠깐, 그럼 너희들 취미는 다 뭔데? 페파도 취미가 따로 있니?
0: 페파 취미는 동네방네 다 소문났을걸요?
3: 제 취미는 바로...
5: 페파는 자기 취미가 좋았어요. 페파의 취미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1: 성공이다.
2: 사건 발생.
1: 도망쳐. 나 잡아봐라.
0: 도주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1: 야호.
0: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메카빌더 힘을 합쳐.
3: 탐험가 친구 여러분, 이렇게 땅속으로 깊숙이 내려와서 지금 최초로 공개해드리는 이 장면은 트리탑 숲의 바위 틈 동굴 속 모습입니다. 우와, 지금까지 공원 하이킹 TV의 넷이었습니다. 이상 마쳐요. 오버.

0: 너희도 방금 들었어?
1: 아,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는 들었지. 잠깐만, 누가 도와달라고 했잖아.
2: 도와줘요!
3: 저 위쪽에서 들리는데?
0: 메카를 어서 가자! 제트기!
1: 스프링 구치!
3: 블루벤치!
0: 내가 높이 올라가서 무슨 일인지 볼게!
2: 도와줘요! 여기에요!
0: 공원 관리원 넷이 소리친 거잖아. 메카 쿠키 몬스터, 메카 엘모, 이쪽이야. 걱정 마요. 금방 가서 도와줄게요. 아이쿠, 여기 지나가기가 아주 좁네. 겨우 빠져나가겠어. 안녕하세요, 넷.
2: 메카 엘비, 네가 와주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0: 다친 건 아니죠?
2: 아니야. 아줄이 끊어져서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것뿐이야.
1: 아하! 우리가 왔다! 어디에 있는 거야?
0: 아래를 봐!
3: 안녕하세요, 넷!
2: 메카빌더 셋이 전부 다 날 구해주려고 오다니! 최고다! 나 여기에서 저 위로 끌어올려줄 수 있어?
1: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 생각한다. 덤디덤덤덤, 덤디덤. 나 생각하고 있는 소리야.
3: 혹시 메카이비가 늘어나는 팔을 이용해서 넷을 위로 올려보내면 어떨까?
0: 좋다. 한번 해봐요. 늘어나는 팔!
2: 아직 끝까지 안 왔어. 근데 왜 멈췄어?
0: 이게 다 늘어난 거거든요. 이건 안 되겠네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1: 나 생각났어. 네가 넷을 등에 업고 같이 여기까지 날아올라오면 어떨까?
0: 아, 나갈 구멍이 너무 좁아서 한 명씩밖에 못 빠져나갈 듯해. 그렇다면 한 번에 한 명씩 올라가야 하는데 이 밧줄은 끊어졌어. 내가 새 밧줄을 가져오면? 그럼 그걸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2: 아, 좋은 생각이다.
0: 그럼 긴 밧줄 갖고 금방 올게요. 예! 이 문제는 이제 금방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겠네. 날개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3: 어떡해?
2: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그렇단 건 애비가 저렇게 걸려있는 한 나도 올라갈 수 없단 거잖아.
1: 어우 이런. 일단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메카 애비부터 먼저 구해내야 해. 그래 아래에 갇혀있는 넷도 위로 올라오게 할 수 있어.
3: 메카 쿠키 몬스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1: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3: 시험하고
1: 해결한다.
3: 좋아, 제일 먼저 메카이비가 낀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0: 어, 좋은 생각이 났어. 늘어나는 팔.
3: 그치만 메카이비, 늘어나는 팔은 아까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잖아.
0: 내 말은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써보자는 거야. 내 손 잡고 당겨봐.
1: 하나, 둘, 셋, 당겨.
0: 이야! 아직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더 당겨. 손을 당겨도 소용이 없네. 가지가 날 꼼짝도 못하게 해.
3: 혹시 메카들이 나뭇가지를 들어올려서 사이를 벌려보면 어떨까? 그럼 메카이비가 빠져나올 수 있잖아.
0: 시험해보자.
1: 예!
3: 나뭇가지까지 손이 닿질 않아.
0: 가지까지 닿을 만큼 길면서 가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어.
2: 아, 위에서 밧줄을 내려서 나뭇가지에 묶은 다음 밧줄을 당겨서 가지를 끌어올리면 어때?
1: 우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밧줄을 내려서 가지에 묶고 밧줄을 당기면... 근데 잠깐만, 밧줄이 없잖아. 숲 한가운데서 어떻게 밧줄을 구하지?
3: 메카이모가 가서 구해야 할게. 난로장치! 금방 할게. 메카이모가 벌써 바로 저 앞에 있는
4: 안녕, 메카엘모.
3: 아하, 안녕. 우와, 제리는 힘이 엄청 센가 봐요. 이렇게 큰 통나무를 혼자 들다니.
4: 칭찬 고마워, 메카엘모. 난 이 간단한 도구에 도움을 받고 있어. 도르르라고 하지.
3: 와, 멋져요.
4: 근데 다른 메카빌더들은 같이 안 왔어?
3: 그게 메카엘모가 밧줄 구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메카엘모한테 빌려줄 밧줄 있나요?
4: 물론이지. 밧줄은 아주 많이 있어. 저거 가져가도 돼.
3: 고마워요, 체리. 무거운 통나무 잘 옮겨요.
5: 꼬르륵 소리 났어? 배고프면 나한테 늘 갖고 다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험용 오트밀 건포도 쿠키가 있는데.
1: 쿠키?
0: 고마워요, 넷. 하지만 먼저 이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해요. 쿠키는 그 다음에 같이 먹자.
1: 아주 좋아.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쿠키를 먹는다. 냠냠냠.
3: 메카이모, 밧줄 가져왔어. 짜잔! 내려간다.
0: 잡았어.
3: 메카이비, 이제 그 밧줄을 가지에 잘 묶어. 아주 단단하게.
0: 알았어. 그리고 밧줄을 당기면 가지가 들어올려지고 난 빠져나갈 수 있어. 그렇게 문제 하나 해결이야.
5: 그 다음에 나도 나갈 수 있겠지?
0: 준비.
1: 하나, 둘, 셋, 당겨.
5: 아직도 가지가 안 움직여?
0: 그게 아직이네요. 좀 더 세게 당겨봐.
1: 더 이상은 못 당기겠어.
3: 몬스터가 나뭇가지 하나도 못 움직인다는 게 말이 돼? 제리는 혼자 통나무도 돌던데. 아, 제리는 도르래란 걸 이용했어.
1: 도르래?
0: 그래, 맞아. 도르래. 그거야. 도르래는 바퀴와 밧줄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간단한 도구야. 아, 도르래로 가지를 들어올린 다음 빠져나가면 되겠다.
6: 시험해보자!
1: 안녕, 제리. 도르래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지금 좀 급하게 필요해서요.
4: 그럼, 물론이지. 저것들 가져가.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어?
1: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4: 고맙긴 뭘.
1: 도르래 가지고 왔다. 어떻게 설치하지?
3: 제리의 도르래는 큰 트럭의 막대기에 걸려있었어. 아, 어떡해. 우린 트럭이 없잖아.
0: 메카쿠키 몬스터가 있잖아. 트럭보다 훨씬 나은걸.
1: 고마워. 사실 나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트럭을 이겨서 뭐하겠어.
3: 준비됐어, 쿠키?
1: 됐지. 메카쿠키 몬스터 도르래. 이렇게 하는 거 맞지?
3: 응, 맞아. 도르래가 돌아가고 있어.
0: 나뭇가지에 연결해볼게. 준비됐어. 나뭇가지가 움직인다.
3: 잘 되고 있어.
0: 계속해.
1: 조금만 더.
0: 드디어 가지를 들어올렸어. 나 나갔다. 예후! 좋았어. 이제 넷을 거기서 꺼내줄 차례예요.
5: 밧줄을 내려줘. 그럼 타고 올라갈게.
0: 나한테 더 좋은 생각 있어.
5: 우후! 이거 정말 최고다.
0: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도르래와 밧줄을 이용해서 나와 공원관리원 넷을 바위 틈에서 꺼냈어. 예!
5: 우와,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내가 메카빌더들한테 직접 구조되다니 말이야. 게다가 전부 촬영했고.
3: 고마워요, 제리.
1: 고마워요.
0: 고마워요.
4: 언제든 빌려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메카빌더가 내 도르래와 밧줄을 이용해서 구조를 했다고 말이야.
5: 도르래와 밧줄을 어떻게 썼는지 말해줘.
0: 오늘은 두 명을 구조했어요. 나랑 공원관리원 넷.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

0: 것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2: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1: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2: 출동할 시간이야.
3: 안녕, 메카비다. 아, 참. 내 쿠키를 나눠 먹기로 했었는데.
2: 쿠키다. 고마워요. 냠냠냠냠. 들어올려. 그리고 날려보내.
4: 따라따따따라따따. 좋아. 우주정거장까지 이 상자를 보낼 시간은 아직 충분해. 상자를 여기에 넣고 문을 닫아. 그럼 끝.
5: 어? 안 돼. 아니야, 제발 열리지 마. 부탁해. 알았지? 그래.
4: 모든 준비 다 됐어. 발사 준비 완료.
6: 15, 14,

0: 메카빌더 출동 준비!
1: 어서와 메카빌더.
2: 안녕 농부 맥밤. 안녕 젖소들.
0: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나 보네요.
1: 저게 급한 문제 같은데?
3: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1: 일단 다들 건초더미 뒤로 숨어.

0: 우와! 어디에 떨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네요.
1: 아, 농장에 살다 보면 배우는 게 많아. 특히 농장 바로 옆에 로켓 발사대가 있으면 말이야.
2: 아, 근데 로켓은 우주로 날아가야지 농장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네. 무슨 말인지 알지?
3: 그래,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긴 거야. 우선 이 로켓을 발사대로 옮기고 문제를 해결하자.
0: 좋은 생각이야. 어서 들고 가자. 하나, 둘, 셋.
3: 이 로켓 너무 무거운데 뭔가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해. 아우, 안녕 졌어요.
1: 얘 말이 메카 자이언트로 변신하래. 너희가 커지면 다들 좋아하잖아.
0: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자, 메카들 다 같이 렛츠 고!
4: 메카 자이언트!
0: 고, 메카 미!
3: 고, 메카 파워!
2: 고, 메카 자이언트! 좋아, 규칙 기억하지?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자, 메카애비, 네가 먼저 로켓을 들고 가.
0: 아, 고마워.
4: 안녕!
1: 언제든 또 와라.

0: 저기 양말 같은 건 뭐예요?
1: 이 바람자루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를 알려주는 도구야. 그래서 아주 아!
2: 로켓 잃어버렸죠?
1: 그래!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로켓 좀 발사대에 세워줄래? 곧바로 다시 발사해야 하거든. 기립장치 고장났으니까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2: 어? 와, 완전히 고장났네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1: 원래 그게 로켓을 세워줘서 로켓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거야. 너희가 와줘서 다행이구나.
2: 이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0: 안 돼! 로켓을 이렇게 발사시킬 순 없어!
1: 왜 그러는데요?
0: 이 작은 문이 열렸잖아. 그래서, 내가 문을 닫아야 해. 이대로 로켓이 날아가면 이 상자가 튀어나오잖아.
2: 뭔가 특별한 상자예요?
0: 아주 특별한 거란다. 우주인에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지. 우주정거장으로 보내야 해. 오늘! 뒤로 물러나. 이 문을 어떻게든 꽉 닫을 테니까. 아하! 내가 문을 닫는 데 성공했구나. 안 돼! 어떡해!
3: 로켓 꼭대기는 발사할 때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지 않아요?
0: 맞아, 메카쿠키 몬스터. 그런데 지금 로켓을 바로 세워줄 장치가 고장이 났잖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 부탁해!
3: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2: 계획하고?
1: 시험하고?
3: 해결한다!
2: 문제는 이거야. 로켓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걸 일으켜 세워야 해. 이렇게. 근데 로켓을 세우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단 거지.
0: 그러니까 내 생각엔 다시 한번 메카 자이언트로 변신해서 로켓을 세우면 되지 않아?
2: 안 돼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한번 변신하고 나면 금방 다시 할 수 없거든요.
0: 아, 망했네. 어떡하면 좋아.
3: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 생각해보자. 우리처럼 자이언트 변신을 못하면 어떻게 물건을 들지?
3: 저 도르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생각할 수가 없네. 맞다! 도르래를 쓰면 어때?
2: 그렇지! 도르래는 밧줄과 바퀴를 이용해서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쓰는 거야.
1: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저 무거운 로켓을 들어올릴 만큼 엄청나게 크고 힘센 도르래네?
3: 그런 도르래 있어요?
0: 없어.
2: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죠. 밧줄이랑 크고 강력한 바퀴가 필요해.
3: 밧줄. 밧줄을 어디서 구하지?
1: 메카이모가 하나 찾았어.
3: 밧줄은 찾았어. 그럼 이제 커다란 바퀴 아니면 크고 둥글고 바퀴처럼 돌아가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2: 예헤! 뭔가 커다랗고
3: 둥글고
1: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
2: 크고
3: 둥글고
1: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야.
0: 저게 될까?
1: 시험해보자. 나 좀 들어줄래, 메카이비?
2: 알았어. 자, 메카 엘모, 일단 이 접시를 돌리고 뒤집어서 로켓을 들어올리기에 적당한 위치로 옮겨야 해.
1: 메카 엘모가 알맞은 도구를 이용해볼게. 이게 아닌데. 잠깐만, 여기 있어. 나올 거야. 아하! 짜잔! 렌치! 우선 이 볼트를 풀게. 오른쪽은 저이고 왼쪽은 푸는 거. 너무 부러졌어.
2: 잡았다.
1: 고마워, 메카이비.
2: 접시가 이렇게 기울었네. 도르래처럼 쓰려면 똑바로 세워져야 할 것 같아. 이렇게.
1: 알았어. 메카이비가 들어올리면 메카이모가 볼트를 줘있게.
2: 들어올렸어.
1: 이제 밧줄만 연결하면 되겠다.
3: 밧줄 한 줄 올라갑니다.
2: 됐다. 이제 시험해보자.
0: 잘해야 해. 제발.
2: 준비?
0: 제발.
2: 하나, 둘, 셋, 당겨!

0: 옷이 너무 무거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1: 아! 메카 일모가 알아! 다들 준비됐어?
2: 됐어!
1: 준비됐어, 첫사들?
0: 하나, 둘, 셋, 당겨! 도르래를 만들어서 로켓을 들어올리고 세웠어!
2: 고마워, 젖소들!
3: 가자! 어서 로켓을 쏘아올려야 해! 지금 당장!
4: 3, 2, 1

0: 이 우주 정거장까지 가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야?
1: 맞아. 거기까지 가는 거야, 메카에머.
0: 와, 정말 멋지네요.
2: 야, 로켓 날아가는 거 봐라. 메카 빌더가 오늘도 문제를 해결해 줬구나.
1: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 시프한테 연락이 왔어. 안녕, 시프. 여기는 지. 메카 빌더도 같이 있어. 로켓 안의 상자는 잘 받았어?
3: 물론이지. 근데 이왕이면 함께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케이크잖아.
0: 아, 케이크.
3: 그래. 내가 우주에서 지낸 지 100일 기념 케이크야.
4: 오, 정말 축하해요.
0: 우주에서의 고기 진심으로 축하해요.
3: 냄새부터 맛있고 보기에도 맛있고 어디? 맛은 훨씬 더 좋은데?
1: 맛있다니 다행이다. 실은 아까 로켓 발사대가 고장나서 메카빌더가 문제를 해결해줬거든.
3: 정말? 어떻게 해결했어?
5: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0: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4: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0: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4: 출동할 시간이야.

0: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2: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4: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다들 놀라운 게 아니라니까. 랜디온들은 인파가 몰리는 이런 관광지에 출몰한다고. 좋았어. 오늘도 힘내서 찾아보자. 하긴 이런 축제 분위기는 좀처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건 츠네네의 환술 공격이야. 모두 환상 속 세계에 빠져버린 거라고. 하지만 어째서 다들 저렇게 행복한 환상에 빠져있는 거지? 츠네네는 원래 영원한 고통을 주는 잔인한 현실을 거는 랜디 오닐 텐데. 분명 무언가 변수가 일어난 게 틀림없어. 확인해봐야겠어. 소메가, 가족들이 갇힌 환술 세계는 이 VR 모드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 좀 불편하지? 그래도 참아. 이번 게임은 피하기 게임이야. 공격 패턴을 잘 보고 피하면 돼. 쉽지? 누나가 조종당하고 있어. 소맥이 너를 행복한 환상을 보지라는 치밀자로 인식한 거야. 가족이니까 분명 패턴이 보일 거야. 잘 좀 관찰.

0: 너네가 그렇게 싫어? 두 번째 스테이지는 아빠야. 빨아들이는 공격을 초수해. 왔다. 이런, 엄마의 공격은 피할 길이 없어. 엎드려. 지네는 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1: 난 말이야, 게임 전어머가 항상 궁금했었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저게 대체 무슨 감정인지 말이야. 그래서 변신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 행복한 감정이 뭔지 알게 됐어. 소맥이 네가 알려줬잖아. 그래서 모두를 행복한 세계로 초대해준 것뿐이야.

0: 그런데 내 게임 상대가 소맥이 너였다니. 운명이 참 얄궂네. 너도 행복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게. 도이치사가 가족들이 환수를 이겨냈어. 이런 환상 속에서의 행복은 무의미하다는 걸 소맥이 너를 보고 깨달은 거야.
1: 모처럼의 환수이 풀려버렸잖아.
0: 하지만 저 많은 분신들 중에서 진짜를 찾지 못하면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없어.

0: 행복은 오래갈 수 없는 거였구나.
1: 소매가 캡처하자.
0: 그래도 너와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 안녕.
1: 그렇구나. 랭기온들이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게임 속 존재인 자신들은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감정이란 걸 느껴보기 위해서였어. 비록 지치긴 했지만 저마다의 방식이 이런 이상현상으로 발현되는 거야.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EBS 뉴스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60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이전부터 정서적 불안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에서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얼마나 일찍 발견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로 연결할 수 있는지 학교 안전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학생의 위기 신호를 제때 찾아내고 상담과 치료로 제대로 연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송수정 전국 전문상담교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이번 청주 사건처럼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교사나 다른 학생과 심각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여러 건 있겠죠.
1: 네, 최근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교사나 다른 학생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폭력적인 학생과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위기 학생들이 폭력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폭력 행동 역시 정서적 어려움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또래나 교사와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생을 문제의 학생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심각해지기 전에 학교 안에서 신호를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우리 학교 안에는 여러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위기의 학생이 발견됐을 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는 위클래스 전문 상담교사가 있고 위센터, 병원 등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학생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제도가 단절된 채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 사이의 연계가 일방적이고 행정적인 방식으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발견, 학교 상담, 보호자와의 협력,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연계, 치료 전문 지원, 그리고 학교 복귀, 학교 내 후속 상담과 적응 지원, 그리고 지속 관찰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이라도 끊기면 그곳이 바로 학생에게는 사각지대가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연계했다는 것과 학생이 실제로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그런 지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위센터나 병원 등 외부 기관에 연계를 하면 행정적으로는 연계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지원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외부 기관에서 학생이 어떤 지원과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 이후에 학교로 돌아왔을 때, 누가 학생의 적응을 돕고 상담을 이어나갈 것인지, 이후 상태를 누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인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교에서 외부 기관으로 나가는 길은 있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조금 그 길이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리고 저희 전국 전문상담교사 노조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연계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방향적이고 행정적인 연계 중심의 체계에서 학교 복귀와 지속적인 관리를 포함하는 순환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연계했는가가 아니라 그 학생이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고 다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올해부터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우리가 이제 학마통이라고 하는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런 학생들을 돕겠다 이런 취지인데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시기에는 좀 이전과 달라진 것 같습니까?
1: 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 시행되면서 분명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생의 학습이나 정서, 행동, 가정환경, 복지 등의 어려움을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대응했다면, 이제는 이를 한 학생이 가진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하는 점이 이제 달라진 점인데요. 이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전문적인 학교 상담 또는 정신건강 지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학마통은 교육, 복지, 상담,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체계이지 그 자체가 전문상담이거나 정신건강치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협업을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졌지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담당할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례회의를 한다고 해서 전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기관을 연결한다고 해서 그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사례 발굴, 사례회의, 지원 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지원의 통합이 아니라 행정의 통합이 아닐까 이렇게 머무르지는 않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학교에서 매년 그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감사원이요. 이 검사만으로는 위기 신호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한계를 느끼시는지 어떠신가요?
1: 네. 저희는 지난 6월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이 검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행 정서행동 특성 검사만으로 위기 학생을 충분히 발견하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문제 진단에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문제의 진단에는 공감하지만 대안에서는 현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검사의 한계를 문항을 수정하거나 검사 도구를 보완하는 방식만을 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우선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스크리닝 도구입니다.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위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학생을 선별해서 추가적인 관찰이나 상담이 필요한지를 보는 1차 스크리닝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심리검사는 상담과 관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돕는 보조도구인 것입니다. 학교 상담에서도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생과의 상담, 행동, 관찰, 담임 또는 교과교사 선생님과의 또는 보호자와의 정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결국 검사는 상담과 관계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상담과 관계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년 초 한 달 동안 학교 생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관찰 과정입니다.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며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들은 이미 학생들을 일정 기간 만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그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의 일상적인 관찰과 상담 교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연결되는 상시 발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위기는 4월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에도 9월에도 12월에도 검사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학생에게 이후에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중심을 특정 시점에 검사해서 관계 중심의 상시 발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발견 이후에도 2차 연계율 같은 정책의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몇 명을 관심군으로 선별했고 몇 명을 외부기관에 연계했느냐만으로 학생 문제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실제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는지 학교 생활로 다시

0: 돌아왔는지 이후에도 필요한 지원과 관찰이 지속되고 있는지입니다. 결국 정서행동 특성 검사의 문항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 네. 우리 정서위기 학생은 사실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또 지속적인 관리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나 또 제대로 된 연계망을 갖추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대학별 반영 기준도 중요한 지원 변수가 됐는데요. 학교폭력 기록은 언제까지 남고 또 실제 합격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수경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대학에 제공되고 또 실제 합격 여부에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2: 대학에 제공되는 자료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으로 1호 서면사가부터 9호 태학까지가 기본이며 정시나 논술처럼 학생부를 주요 전형 자료로 쓰지 않는 전형에서는 대학이 별도 서식에 학교 폭력 조치 사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상 크게 세 가지 유형 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정 수위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해당 전형에 지원조차 할수 없게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정량적인 감점을 하는 방식인데요. 예컨대 1호부터 3호까지는 감점이 없고 4호부터 7호는 총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고 8호, 9호는 더큰 폭으로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정성평가로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서류 평가나 면접에서 인성, 공동체 역량 항목의 평가 요소로 참작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같은 조치를 받았더라도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일부 감점에 그칠 수도 있지만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 영향력의 폭이 매우 넓다 하겠습니다.
0: 네. 변호사님, 그런데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에 따라서 학생부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이 또 다릅니다. 대입 전에 삭제된 기록이 대학에서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지원 시점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반영되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2: 대입 전 대학이 삭제된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느냐에 있어 대입 지원 시점 이전에 이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삭제가 완료된 기록은 학생부 자체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제출 조회되는 학생부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대학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반대로 지원 시점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록은 예외 없이 대학에 그대로 제공되고 반영 대상이 됩니다.
0: 네.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서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시가 끝난 뒤에 처분이 취소됐다. 이러면 혹시 합격 여부를 다시 다퉈볼 수도 있는 걸까요?
2: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 측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용해야만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의 집행이 잠정적으로 멈춥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조치는 그대로 유효하게 학생부에 남아 대입에 반영됩니다. 문제는 입시가 끝난 뒤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종료된 대입 전형 결과를 자동으로 재심사하거나 불합격을 합격으로 되돌려주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처분 취소가 확정된 뒤에 대학의 불합격 처분 자체를 별도로 다투는 소송을 시도하거나 국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합격 여부 판정은 대학의 폭넓은 재량적 판단 영역이고 이미 다른 학생이 그 자리에 입학해 학기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익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인정되더라도 제3자인 재학생의 지위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실제로 합격 여부 자체를 뒤집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입의 불이익을 먼저 반영하는 것이 불복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네. 같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아도 대학에 따라서 감점폭이나 평가 방식이 또 다릅니다. 이걸 대학의 자율성으로 볼수 있는지, 또 지원 대학에 따라 불이익이 이렇게 크게 다릅니다.

0: 달라지면 어떤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 그 교육부와 대교협의 가이드라인은 필수 반영이라는 의무만 부과할 뿐 지원 자격 제한, 정량 감점, 정성 평가 중 어떤 방식을 쓸지, 감점 폭을 얼마나 할지는 대학의 모집 요강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치를 받은 두 학생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한쪽은 감점 몇 점에 그치고 다른 쪽은 아예 지원 자격을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강도가 학생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지원 대학 선택에 좌우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 대교협 차원에서 감점 예시표 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대학 간의 편차를 줄이려 하고 있고 모집 요강의 반영 기준을 사전 공개하도록 해 지원 전에 학생이 불이익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0: 네, 학교에서 이미 징계와 교육적인 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 대입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두고는 이중제재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반복을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행정적 조치로 성격이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과거 관련 사건에서 학생부 기재제도 자체는 학교폭력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잠재적, 간접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학교 내 조치와 대입에서의 불이익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재이므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다수의 입장입니다. 다만 실질을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미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등으로 책임을 진 뒤 그 기록이 대입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서 또다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처벌이 두 번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입 반영이 대학의 선택이던 과거와 달리 의무가 된 만큼 헌법재판소가 과거 판단의 전제로 삼았던 사실관계 자체가 바뀌었다며 이를 근거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아직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 할 살아있는 쟁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0: 네, 대입 불이익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처분을 둘러싼 행정심판과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당연히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거겠고요. 또 학교가 이런 어떤 법정 분쟁의 장으로 변하게 하지 않으려면 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대입 불이익이 커질수록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려는 유인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복 절차까지 급증하면 학교와 교육청은 분쟁 처리에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고 정작 신속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의 구제와 회복은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시간을 끌며 대입 시점까지 조치를 확정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적 불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완책으로는 몇 가지를 함께 고려할 만합니다.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의 조사와 심의 절차 자체를 더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 애초에 불복의 여지가 적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이 대입 일정 안에서 신속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보복 금지 등 보호 조치를 더 두텁게 하는 한편 화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애초에 조치 자체를 다투는 사안 자체를 줄이는 접근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대입 불이익이라는 결과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조사 심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소송 전으로의 변질을 막는 데 더 근본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 지켜져야 하고 또 처분의 정확성과 대학별 기준의 어떤 예측 가능성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9월 7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거려운 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남쪽 지방과 서울을 잇는 관문이었던 성남. 발걸음이 쌓이며 역사와 삶이 깃든 길이 만들어졌죠. 성남 누비길이 그런 곳입니다.
1: 바랄망자 서울경자, 서울을 바라보는 남자라.
0: 누군가는 아련한 추억을 찾아 수십 년째 발걸음을 합니다.
2: 옛날에는 엄마 아빠 손잡고 왔었는데 지금은 커갖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진짜 맛집입니다.
0: 꿈을 이루기 위해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죠.
3: 저는 박물관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겨할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꿈꾸니까 행복한 거죠.
0: 성남 누비길 따라 발걸음이 모이는 곳에 담긴 이야기들, 자, 함께 만나보시죠. 성남에 위치한 주요 명산들을 이어 만들어진 성남 누비길. 모두 7개 구간으로 더불어 누비는 아름다운 숲길이란 뜻이랍니다. 그중 누비길 1구간에 자리 잡은 영장사는 성남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죠. 다른 지역과 경계에 있는 산들과 다르게 산 전체가 성남시 관할인데다가 성남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건축문화재 봉국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1674년 건립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봉국사. 도심 속 사찰이지만 꽤 큰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광 명전의 자태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4: 현재 봉국사 대광 명전의 기둥이나 대들보와 같은 주요 자재가 연대 칠정 결과 1673년 가을에서 1674년 봄에 벌목된 나무라는 게 확인이 됐던 게 보물로 지정되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0: 역시 이곳 대광 명전이 보물이었군요. 불공을 드리는 스님 앞으로 보기 드물게 화려한 불단. 여기엔 슬픈 사연이 있다는데요.
4: 명성과 명희 공주가 9살, 13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두 딸이 극락왕생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요 법당을 창건을 하게 됐고요.
0: 3개월 사이 연달아 어린 두 딸을 잃은 조선 현종.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봉국사의 대광명전이 특별해진 이유입니다.
4: 대광명전은 요 규모의 법당에 비해서 부처님 위에 있는 닷집이 매우 화려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닷집은 왕실의 지원으로 중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0: 194m 야트막한 산에 역사와 유서 깊은 사찰이 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영장산의 진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봉국사 홍인 스님 따라 산을 올라봅니다.
4: 영장산이 예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동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법륜사 그리고 봉국사 망경까지 완만한 산치고는 이렇게 유서 깊은 사찰이 세 개나 있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0: 홍인 스님이 안내한 곳은 영장산 정상 가까이 자리 잡은 또 다른 사찰 망경암입니다. 암자인 망경암은 스님들의 수행을 위한 절이라는데요.
4: 스님, 안녕하십니까?
5: 오셨어요. 예예.
6: 절에서 먹을 거 풀 뽑고 있습니다.
4: 잘 자랐네요, 스님.
6: 예예. 지금 뭐 텃밭 가꾸고. 네. 이게 이제 여기는 작업 자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4: 망경암이라는. 네. 암자 이름조차도 이제 서울이 보이는. 네. 암자란 뜻이죠?
6: 그렇죠. 바랄망자 서울경자. 그래서 서울을 바라보는 그 암자라는 것.
0: 절 마당에서 내려다보면 멀리 북한산까지 훤히 보이는 망경암.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땐 이곳에 간절한 마음들이 모였다지요.
4: 마예열의 좌상이 어디 계신가요?
6: 마예열의 좌상이요? 마예열의 좌상은 부처님은 제일 위에, 오른쪽에 제일 위에 그 조그마한 불상이 있죠.
4: 네, 스님.
7: 저 불상은 조선 말기에 이 불상을 새기고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도하는.
0: 만경암의 칠성대 절벽에 새겨진 불상과 나라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글귀들. 그 애달픈 이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37년째 만경암에서 수행 중이라는 정법 스님. 절 뒤편에 밭이 있네요.
8: 뭘 심으신 거예요?
6: 딸기를 심어놨죠. 심심하면 주진머리로 하여서 따먹고 있습니다.
0: 스님에게 영장사는 자급자족을 위한 터전이자 깨달음을 얻는 수행처라죠.
6: 아, 여기는 제가 수행하면서 몸 체력을 단련하는 운동하는 곳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곳은 스님의 숲속 헬스장이네요.
8: 좋은 경치 감상하시면서 운동하실 수 있겠네요.
6: 그렇죠. 이거 뭐 자연 속에서 운동을 이렇게 목도 이렇게 풀고 이렇게 팔 힘을 올리기 위해서 매달려서 철봉하던 식으로 이렇게 해서
0: 어설픈 듯해도 나름의 기능이 있는 헬스 기구들. 스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회원권이 탐나는데요.
6: 도시에 살다 보면 이렇게 공기 오염이라든지 각박하기 때문에 산을 이렇게 많이 찾아서 산책을 하다 보면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0: 예, 스님. 그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자, 영양산에서 1구간 누비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남한산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름난 유원지이기도 했던 남한산성엔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소울푸드가 있죠. 바로 닭죽입니다. 남한산성 등산로 주변에 천막 닭죽집들이 그냥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98년 지금의 반대동으로 모두 옮겨왔다는데요. 여전히 남한산성의 먹거리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닭죽집. 이지영 사장님도 이 구역의 욕쟁이로 이름났던 시어머니의 대를 이어 그 맛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9: 반가우면 욕을 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에 오신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시냐. 이놈아, 언제 왔냐. 음식 언제 나와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 이놈아,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왜 오늘 왔냐.
0: 험할 수밖에 없었던 천막 장사. 시어머니의 욕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자 반가움의 표현이기도 했다는데요.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에게 거친 입담은 배우지 못했지만 그 손맛만큼은 혹독하게 전수받았다는 사장님. 시어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 닭죽을 끓여내고 있습니다.
9: 저희 어머님이 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큰 뚝배기에다가 이제 그 들어가는 죽 재료라든가 이런 걸 놓고 같이 끓여서 한번 해보자.
0: 닭을 삶아 쟁반에 건져내던 백숙이 전부였던 시절.

0: 녹두와 찹쌀을 곁들인 닭죽은 남한산성의 별미가 되었답니다.
1: 도가니에 끓인다 그래서 그러면 닭도가니로 하자 이래갖고 닭도가니탕이 유래가 됐다 하더라고요.
0: 주머니 사정 넉넉하지 않던 때 남한산성 나들이 길에 먹는 닭죽, 닭도가니탕은 손님들에겐 특별한 날의 보양식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늘 강조하시던 것이 있답니다.
1: 비싸다고 아끼지 마라. 좋은 거 재료를 써라. 늘 그런 걸 강조하셨어요. 물건 좋은 거는 비싸잖아요. 그래도 비싼 걸 사니까 이문을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옳으신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0: 추억 찾아, 입맛 찾아 지금도 발걸음을 한다는 손님들. 옛맛 그대로의 닭죽 한 그릇에 묵혀두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 가볍다 먹어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3: 아, 그거.
4: 걱정 먹어요.
3: 옛날에는 엄마 아빠 손잡고 어렸을 때는 같이 손잡고 그러고 왔었는데 지금은 커갖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진짜 맛집입니다.
5: 저희 엄마 아빠 따라서 여기로 왔었거든요. 욕쟁이 할머니 계실 때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저 20대, 10대 때부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집도 다 아이들이 여기서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거 음식이 항상 옛날 같은 그 맛이라서 너무 좋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정도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잘 먹었으니 율동공원이 있는 누비길 3구간까지 좀 더 걸어볼까요? 걷기 좋은 호젓한 숲길이 이어진 3구간. 이곳에서는 독특한 차림의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는데요. 맨발로 내 집 안방처럼 산길을 걷는 사람들. 맨발의 행진은 인근 율동공원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조성됐다는 맨발 황토길인데요. 건강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타고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6: 근데 엄청 많이 고쳤대요. 여기저기 안 좋으신 분들이.
7: 그렇대요.
6: 진짜.
7: 그렇다고.
6: 거짓말일 정도로. 네.
4: 뭐 아, 암... 여기 황토가 좋아요?
6: 네, 네, 그렇게 좋대. 이거 효과 엄청 본다.
7: 그럼, 참봉이.
8: 많이 할 거면 이따 오후에 오셔.
4: 본인은 어떻게 좀 몸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6: 저는요, 잠을 못 잤어요. 깨면은. 2시고, 3시고 일어나야 돼요. 너무 지겨우니까 차라리 일어나버려야지. 지금은 2시에 깨던 새가 또 잔다는 게 너무 신기해.
0: 황토길이 있는 율동공원은 원래 60년대 농업용수 용도의 저수지였다는데요.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며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유로 율동공원을 찾는다는 이분.
9: 선생님도 어떻게 운동하러 오셨어요?
10: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낳고 자라서 우리 선산하고 제실 사당을 둘러보고 그리고 또 좀 여기가 내가 낳은 터라서 그거를 좀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들여보다 봅니다. 이 물, 내가 난 자리가 바로 여기 물이에요.
0: 대대로 살던 집터가 저수지가 되고 또 공원이 되기까지 율동공원의 역사를 지켜봤다는 어르신.
10: 이 동네에서 저희가 그 6.25 나던 해 그때서부터 여긴 원예의 1번지입니다. 서울의 수박, 참외, 무, 배추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딴 데 건 못 팔아먹어요.
0: 휴식을 즐기러 온 사람이라면 그냥 스쳐 지나기 쉬운 샛길. 안쪽에 덩그러니 자리한 묘소에는 율동공원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데요.
10: 저희 할아버님이시고 휘자는 백자봉자신데 한백봉. 그런데 3.1운동 당시에 경기도 이 서광주 일대의 총책이셨고 또 이 돌만 학생

0: 두 군데에서 3,000명을 동원해서 만세를 부르서
1: 고종의 장례식 이후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만세운동을 펼치다 옥보를 치르기도 했던 한백봉 선생. 어르신에겐 다정한 할아버지셨다죠.
0: 어려서 할아버지 무릎팎에서 내가 저 명심보감까지 배웠으니까.
2: 그 할아버님이 평소에 어떤 좋은 말씀을
0: 아유, 뭐 항상 말씀은 나를 먼저 생각해,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돼. 첫째 나라, 두 번째가 부모, 그 다음에 나.
1: 조부였던 한백봉 선생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다는 어르신. 공원 안에 자리한 문중의 제실에서 조그맣게 남아 그 뜻을 펼치고 있는데요. 벌써 다들 모이셨군요. 이곳은 옛날로 치자면 서당. 16년째 재능기부로 한자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어르신이 훈장님인 셈이죠.
0: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신하들한테 묻고 그러면서.
3: 근데 간신한테 물으면 되지
0: 않아요?
3: 간신한테 물으면 안 되지 않아요?
0: 간신한테 물으면 안 되지. 근데 간신을 어떻게 선별을 했고?
3: 일단 다 물어보면서 이 신하들의 대답을 각자 파악하여서 나라에 진정 도움이 되는 의견을 낸 신하를 충신으로 판결하고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한 말을 한 신하를 간신으로 판결하면 될것 같아요.
0: 봐봐, 바로 봤어. 왜냐하면 간신은
1: 어이쿠야, 훌륭한 스승에게 훌륭한 제자가 난다더니 청출어람이옵니다.
0: 많은 그 양육 오늘 2시간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까지 편안히 계십시다.
3: 감사합니다. 네.
0: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나도 즐겁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1: 누비길의 사구간은 잘 정비된 도심과 탄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길. 어이, 근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2: 뭘 지금 연주하신 거예요?
4: 아, 안녕하세요. 예. 이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라는 곡인데요. 점심 먹고 나와서 산책 겸 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연주하곤 합니다.
2: 선생님, 이게 취미세요?
4: 아, 네, 취미이기도 하고요.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어쩐지 실력이 남다르다 했습니다. 음악 관련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인근의 한 건물로 들어선 신재현 씨. 입구부터 늘어선 악기들이, 와, 이거 심상치 않네요.
5: 어서 오십시오. 지난
2: 악기가 많네요.
5: 예, 지난 24년간 수집해놓은 악기들이고요. 유럽의 아주 오래된 악기들을 하나씩 모아서 24년간 수집해서 이렇게 전시해두었습니다.
1: 세계 곳곳을 누비며 아름아름 또는 경매를 통해 직접 수집했다는 오래되고 희귀한 악기들. 수백 년 된 고악기는 물론이고요. 이건 음악사에 남을 최초의 악보랍니다. 모양도 특이하죠?
5: 자, 이은 양피지로서 아마 1000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악보입니다.
1: 하나하나 역사가 있는 악기들.
5: 여기 보시면 이 기타는 싱카박스 기타라고 하는데요. 흑인 노예들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기타입니다. 목화를 따든 거친 손으로 주인이 담배통을 버리면 그 담배통을 주워서 기타를 만들어서 치고, 이것이 오늘날 재즈 음악의 시작이야.
1: 가치 있는 악기라면 가리지 않고 모았다는 관장님.
5: 이 바이올린은 관악기하고 현악기가 합쳐진 그런 신기한 악기야.
1: 수집할 당시 집 한 채 답 나가는 악기들도 꽤 있었다는데요. 이렇게 악기를 모으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 제가 헝가리에서 유학

0: 을 했는데요. 헝가리에 가는 지방도시나 유럽에 몇몇 가본 도시에서 음악박물관이나 악기박물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 그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클래식 음악박물관이 없더라고요. 아 우리도 그런 음악 악기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씩 수집해야 되겠다는 어떤 제 마음의 어떤 소망, 어떤 의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20년째 교육용 오카리나를 손수 만들고 보급하고 있다는 관장님. 비싼 고학기를 모으며 어려움도 많았답니다.
2: 제가 악기를 수집하면서 이사를 20번 정도 다녔습니다. 와이프한테 참 미안했고 또 아이들이 자라서 아빠는 악기만 모았지 우리 공부도 안 시켜주고 그러면 그런 나중에 타박을 받게 될까봐 그게 제가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1: 그런데 옆집에 한술 더 뜨는 분이 이사를 왔다고요?
0: 자, 이곳은 아주 옛날부터 모아진 피아노의 조상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또 각 나라의 시대별 피아노가 있습니다.
1: 한눈에도 오래돼 보이는 피아노들이 방 안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분의 수집품일까요?
3: 어서 오세요.
1: 이분이셨군요. 마침 손님이 와 계셨네요.
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게 네덜란드에서 피아노 수리 전문가가 오셔서 독일에서 네. 지금 경매해온 피아노를 지금 어떤 수리를 할지 지금 의논 중입니다.
1: 이건가 보군요.
4: 독일 베를린의 쉐리프라는 그 작품을 만드신 건데 이게 지금 한 150년 이상 된 거라 네, 부품들이 많이 손상이 가서 지금 제대로 이렇게 복원을 해서 연주가 가능한 피아노로 만들 계획입니다.
5: And what you see here, it's the name of the piano. It's Lyra. It's a Lyra. And a Lyra is of course the most oldest instrument what we know. And what you see also here is that the style of the furniture is empire, like Napoleon. But this piano is, I think, from 1820.
1: 그렇게 오래된 피아노들이라니, 하하, 눈이 호강하는 날입니다. 근데 소리는 어떨까요?
4: 이쪽에 있는 피아노는 모차르트 피아노라고 하는 건데요. 모차르트가 쓰던 피아노, 모차르트 시대의 피아노.
6: 아, 그럼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4: 이거는 초기 때니까 한 300년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선생님 잠깐만 한번 만져봐 주시죠. 이게 모차르트 피아노, 모차르트 곡을 한번
6: 쳐. 여기 선생님은?
4: 피아노, 포르테 피아니스트인데 독일에서 활동 중이신데 한국에 오셔서 지금 연습을 오셨는데 잠깐 한번 만져봐 주시죠. 유현주 선생님이시.
6: 300년 전 그런 소리를 듣는 거나
4: 모차르트가 당시에 쓰던 피아노
7: 작곡을 할 때 지금 네. 피아노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했던 거죠. 지금 피아노는 그 당시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는 모차르트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6: 아 그럼 저희도 그 당시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4: 네, 지금 그렇죠. 모차르트 곡을 들으시는 거예요. 네. 소리가 지금 피아노와 너무 다르죠. 주위에서 다 미쳤다 그러죠. 아니 돈이 되는 게 아닌데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유럽을 쫓아다니면서 미국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박물관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겨 할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꿈꾸니까 행복합니다.
1: 두 분의 그 고귀한 꿈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0: 전국에서 가장 오기가 좋은 곳이 성남입니다. 이곳에 음악 박물관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속

0: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성남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다.
1: 길목마다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성남 누빗길에는 오늘도 귀한 발걸음이 쌓여갑니다.
2: 배면 넘어서 그런가? 묵직하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3: 이제 너무 힘든 세월도 있고 지금은요 너무 행복하죠.
4: 한국이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잖아요.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보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2: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3: 이민혁이 최상품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 원이니까.
2: 150만 원이요?
3: 네. 와, 소중한 거는 여기. 이렇게 보면 보물이 나죠, 이게.
2: 당근장, 당근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4: 이게 위로 오는 거지.
2: 유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야생에서 자란다는 건 꽤 힘든 일이죠. 점프도 배워야 하고, 으르렁대기도 해야 하고, 수영하는 법과 비행하는 법도 난생 처음 배워야 하니까요. 제대로 배워야 해요. 속도도 빨라야 하고, 강해야 하며, 위장도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야생에서 잘 번식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누구이며, 가장 작거나 혹은 가장 길들지 않은 동물은 과연 누구일지. 그 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죠. 그들은 귀엽고 야생에서 살아갑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대표적인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치명적 무기를 지닌 새끼 동물들을 만나봅시다.

새끼 동물들은 사랑스럽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어린 동물들은 작고 귀엽지만 그 귀여움만으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순 없습니다.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독을 사용하거나 위협도 해야 하며 자신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죠. 여러분은 이제 먹이를 추격하고 씹어먹고 독침을 쏘는 작은 동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치명적 무기를 지닌 동물들이 곧 등장합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아마 1등을 차지할 수도 있는 동물이죠. 하지만 보송보송한 털과 긴 속눈썹, 그리고 부드러운 발 아래에는 무시무시한 맹수의 심장이 뛰고 있죠. 10위는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육식동물이죠. 풀이 아무리 많아도 이 최상위 포식자들의 먹이가 될 순 없으니 이 귀엽고 장난기 많은 새끼 사자들은 좋든 싫든 사냥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는 이렇게 귀엽고 안아주고 싶은 생명체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야생동물이 되는 걸까요? 새끼들은 생후 6주까지는 무방비 상태로 어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며 안전을 위해 나머지 사자들을 피해 숨어 지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사자들과

어울려 지내게 되죠. 새끼 사자들은 자신이 강한 전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사바나에는 새끼 사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무리에 있는 암컷들이나 용감한 어린 사자, 그리고 사나운 수컷 사자 또는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새끼 사자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장벽은 어미와 이모 사자들 뿐이죠. 새끼들은 힘이 넘치고 어른 사자의 기술을 연마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새끼들은 무섭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어미가 늘 새끼들을 통제하죠. 어미는 목소리를 이용하여 새끼들을 진정시킵니다. 새끼 사자들은 동물 중에서 최고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그 방법을 제일 잘하는 건 바로 어미 사자죠. 사자의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무리의 암컷들이 사자 가족 전부를 책임지죠. 암사자들은 함께 새끼를 돌봅니다. 다른 암사자들이 새끼 사자를 돌봐주긴 하지만 먹이는 여전히 어미에게 의존해야 하죠. 생후 3개월쯤 되면 새끼들이 무리에 합류할 준비가 되는데 이쯤 되면 귀여웠던 새끼들의 털빛이 어두워지고 조금씩 위험해집니다. 다음 순위의 새끼 동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호주로 가야 하죠. 우리는 가장 생존이 힘든 혹독한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 준비가 된 녀석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부인은 바로 딩고죠. 딩고는 약 4천년 전 아시아 선원들이 호주 본토에 소개한 고대의 개 품종입니다. 딩고의 서식 범위는 넓습니다. 모래사장부터 덤불까지 포함되죠. 새끼 딩고는 한 배에 5마리 정도씩 태어납니다. 이 딩고들은 특별보호소에서 사육되고 있죠. 새끼 딩고의 주둥이는 어두운 색인데 자랄수록 밝아집니다. 생후 2주까지는 모유만 먹죠. 그 이후에는 고기를 맛보게 됩니다. 생후 2개월이 되면 새끼 딩고들은 젖을 떼게 되죠. 이 단계에서 새끼는 부모와 1년 정도 함께 지내거나 스스로 사냥을 하면서 독립하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귀엽게 생겼더라도 야생동물이니까요. 새끼 딩고들이 마음 놓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건 어른 딩고들이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이죠. 사막이든 해안이든 딩고의 서식지는 험난합니다. 부족한 물과 제한된 먹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딩고는 빠르게 사냥해야 하죠. 이것은 새끼 딩고들이 놀이를 통해 사냥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잡기놀이, 레슬링 게임, 제압하기, 그리고 이런 놀이 이후엔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자야 하죠. 딩고의 턱은 중요한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사실 딩고는 턱을 아주 크게 벌릴 수 있죠. 집에서 키우는 비슷한 크기의 개들보다 턱이 더 길고 이빨이 더 큽니다. 딩고는 생존에 적합한 몸을 갖추고 있습니다. 날씬하고

튼튼하며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털도 있죠. 이것은 딩고가 비바람이나 극심한 더위에도 끄떡없단 뜻입니다. 무엇보다 혼자 사냥하는 딩고는 몸에서 체취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먹이를 먹기에 완벽합니다. 딩고는 정말 개일까요? 2014년 한 연구팀은 이 질문에 답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죠. 과학자들은 딩고를 개나 늑대로 분류하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딩고가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딩고를 들개 혹은 호주 늑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심지어 복슬복슬 복슬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렇게 부르면 아마 딩고가 싫어할 겁니다. 딩고는 호주의 유일한 육식성 야생개입니다. 도시 생활에 쉽게 적응하는 동물이 아니죠. 새끼 딩고가 귀여운 손뭉치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이 사는 곳은 엄연히 야생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덩치 큰 아기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이번에 소개할 치명적 무기를 지닌 새끼 동물 중 파리는 바로 하마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하마가 있죠. 피그미 하마는 덩치가 작고 어두운 색이며 온순한 편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하마는 10배 정도 더 무겁고 훨씬 더 공격적이죠. 두 종 모두 아프리카의 강과 호수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보호구역 안에서 사육되는 특별한 개체군도 있죠. 채식을 하는 하마에게 야생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른 하마는 자신의 강 영역을 지키는 일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죠. 그들은 영역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몸 전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새끼 하마는 아직 어른들만큼 덩치가 크지 않죠. 어미 곁에서 함께 다니는 새끼 하마의 몸무게는 25에서 50kg 정도입니다. 이것은 덩치가 큰 반려견과 비슷한 크기죠. 그래서 이 새끼 하마는 엄마 하마와 함께 강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강에 들어가기 위해 영양분이 풍부한 모유를 먹으며 살을 찌우기 시작하죠. 한 달이 지나면 새끼 하마들은 풀을 먹기 시작합니다. 생후 8개월이 되면 젖을 떼고 하루에 22kg 정도의 풀을 먹죠. 이는 약 142개의 핫도그를 먹는 양과 같습니다. 새끼 하마는 귀가 접혀 있고 눈에 보호막이 있으며 피부가 두껍고 분홍빛입니다. 이것은 새끼 하마의 민물 생활을 위해 특별히 형성된 것이죠. 하마는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물속에서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끼 하마가 도전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숨을 참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새끼가 잠수 가능한 시간은 1분 미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보다 5배를 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언제든지 큰 큐브처럼 새끼들을 도와주는 어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어미 하마의 본능은 매우 강합니다. 어미는 출산 후 2주 동안 새끼와 무리에서 떨어져 지내며 유대감을 쌓고 수유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 18개월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진정한 하마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데 서로 거의 떨어지는 일이 없죠. 어른 하마의

새끼에겐 아무도 덤비지 않지만 새끼 하마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강을 공유하는 악어들은 새끼 하마를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수컷들이 매일 충돌하기 때문에 새끼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른이 된 하마의 이빨은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 길이는 30cm가 넘습니다. 다 자란 하마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턱을 180도로 벌려 물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마의 무는 힘은 육지동물 중 가장 강하니 여러분은 감히 하마의 입 근처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마는 수영을 못합니다. 몸이 모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밀도가 높아 물에 뜰 수 없죠. 그래서 하마가 강을 건널 땐 잠수하여 발가락을 이용해 강바닥을 걷습니다. 하지만 새끼 하마는 다리가 너무 짧아서 수면에서 어미 옆에 매달려 있죠. 새끼 하마는 이렇게 어미의 도움을 받으며 물속에서나 지상에서나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동물로 자라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소개할 새끼 동물은 작지만 치명적인 펀치를 날리는 친구죠. 7위에 오른 동물은 창백한 색을 띠는 새끼 전갈이죠. 전갈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갈은 거미류에 속하죠. 그래서 거미와 진드기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혹시 이들이 가족 모임을 한다면 좀 소름이 끼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갈을 자외선으로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갈이 어둠 속에서 빛나거든요. 전갈에게 물리면 두려워해야 할 건 전갈의 이빨이 아니죠. 전갈은 먹이를 공격하고 꼬리에 있는 침을 쏘아 자신을 방어합니다. 전갈이 침을 쏘면 치명적인 독이 나올 수 있죠. 그 독에는 작은 동물과 사람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독소가 섞여 있습니다. 독에 관한 흔한 오해는 새끼 전갈의 독이 어른 전갈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새끼 전갈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을 축적하며 독립하자마자 그것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죠. 전갈의 이상적인 서식지는 바로 사막이죠. 외골격이 딱딱한 전갈에게 수분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갈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많죠. 이것이 지금 전갈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갈에겐 앞발이 두 개 있죠. 눈은 여섯 개에서 열두 개고 다리는 여덟 개이며 그리고 다섯 개의 마디와 매우 고약한 독침이 있는 꼬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갈의 생김새를 보면 먹이를 고상하게 먹을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전갈이 먹이를 먹을 때 꽤 거칠게 먹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 전갈이 먹이를 먹는 동안 살짝 꿈틀거리는 게 보이시나요? 그건 위액을 역류시키는 겁니다. 그 위액으로 먹이가 물린 곳을 녹여 삼키는 것이죠. 치명적 무기를 지닌 동물을 떠올렸을 때 초식 동물을 상상하기는 어렵죠. 유기는 바로

아프리카 물소입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지역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살죠. 새끼 물소의 생김새는 아주 귀엽지만 진지한 생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머리 위에 뿔에 있죠. 하지만 뿔이 강력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새끼 아프리카 물소는 꽤 귀엽죠. 갓 태어난 새끼의 머리에는 두 개의 작은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뿔이 완전히 자라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리는데 이것은 어미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새끼는 젖을 빨 때 젖을 잘 나오게 하려고 어미의 젖에 박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미로선 새끼의 뿔이 빨리 커지지 않는 것이 좋죠. 새끼는 최대 1년 동안 젖을 먹으며 이 기간에 어미와 새끼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수컷은 새끼를 키우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지만 양육은 부모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새끼에게는 많은 유모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완전히 무장한 유모 군단입니다. 아프리카 물소의 뿔은 머리 쪽에 매우 가깝게 자라며 머리를 가로질러 보스라고 알려진 뼈 투구가 형성되죠. 가장 큰 수컷은 가로 1m 길이의 뿔을 가질 수 있는데 암컷의 머리에서 나오는 위력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물소의 두 번째 무기를 알아보죠. 이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아프리카 물소의 무리는 최소 2,000마리로 구성되죠. 단 1분 만에 우르르 몰려올 준비가 된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무리입니다. 이것은 포식자가 사냥하러 올 때 매우 유용하죠. 아프리카 물소가 육중한 몸으로 뜁니다. 수컷의 평균 체중은 900kg에 이르죠. 하자란 암컷의 체중은 수컷의 절반 정도입니다. 물소로 성장하는 과정은 길죠. 완전히 성숙하기까지는 5-6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영을 하고 강을 건너는 법과 같이 배울 것들이 많죠. 강 건너편의 풀이 더 푸르러지면 물소 무리는 강을 건널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끼에겐 어려운 일이지만 이 어린 물소들은 잘 해냈습니다. 아프리카 물소는 인간과 포식자의 눈에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걸 꽤 행복해하는 무리도 있죠. 바로 소등쪼기새입니다. 이 작은 새들은 아프리카 물소와 상호주의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존을 위해 서로 완전히 의존하진 않지만 서로 많이 돕는다는 뜻이죠. 물소는 개인 청소부와 보안 요원을 얻는 셈입니다. 새는 진드기와 기생충들을 물소의 몸에서 제거해주고 가끔은 포식자가 다가올 때 경고도 해주죠. 그리고 새는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점심도 먹고 물소의 콧구멍에서 저녁도 해결합니다. 이 새끼 물소는 새로 돋아난 뿔이 완전히 커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먹이를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이죠. 호주에는 몇몇의 치명적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무기를 지닌 새끼 동물 5위는 바로 타이판입니다. 이 사실을 미화할 방법은 없을 것 같네요.
타이파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보다도 독성이 강한 뱀이죠. 타이판의 성군리는 12mm가 넘을 수 있으며 그곳에서 독이 전달되죠. 하지만 그것이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타이판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죠. 여기 타이판의 알이 있습니다. 가죽과 같은 알의 표면은 꽤 독특하죠. 공기와 땅에서 액체를 흡수하며 내부에 있는 개체를 수용하기 위해 확장됩니다. 각각의 알에서는 약 45cm의 타이판이 나오죠. 이 새끼 타이판들에겐 태어난 첫날에도 어른의 송곳니와 같은 기능을 하는 작은 송곳니가 있습니다. 이 새끼 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4배 크기로 자랄 겁니다. 송곳니도 자라겠죠. 그리고 먹이가 필요할 때마다 송곳니를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타이판의 독은 명백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른 뱀의 독과 함께 인간에게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죠. 실제로 뱀에 물렸을 때 쓰이는 해독제는 뱀독 자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뱀독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신경계 및 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많은 약을 개발했죠. 그러나 이 과정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뱀독 추출자라고 불리는 매우 용감한 파충류학자들인데 이들은 귀중한 독을 얻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뱀을 다루는 법을 훈련받은 이들이죠. 두 번째는 뱀의 협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보장되진 않죠. 우린 두 가지 사실에 감사할 수 있죠. 하나는 타이판의 서식 영역이 호주의 중심부에 있는 매우 외지고 험난한 곳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타이판이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격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죠. 먹을 수 없는 품종과는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굶주린 타이판을 가까이에서 만날 일이 없죠. 타이판과 건조한 호주 사막을 공유하는 작은 포유류에겐 이 소식이 반갑지 않습니다. 특히 타이판의 은신처로 잘못 들어온 이 쥐에겐 더욱 그렇겠죠. 타이판은 긴 송곳니를 사용해 한 번의 공격으로 수많은 동물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타이판에겐 긴 송곳니 외에도 다른 작은 이빨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집에 있을 땐 그들의 규칙을 존중해야 하죠. 타이판의 규칙은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푸른 바다에서 우리를 초대한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위에 오른 새끼 동물인 상어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5줄에서 15줄 사이에 끊임없이 보충되는 이빨이 있는 걸 자랑스러워하죠. 물론 상어는 평판이 좋진 않지만 그런 비난을 들어야 할까요? 사실 500여 종의 상어 중에서 인간을 공격한 것으로 기록된 종은 겨우 30종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으로 뱀상어, 황소상어, 그리고 백상아리죠.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상어의

물려줍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매년 수백만 마리의 상어가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 몇몇 종의 상어는 물지만 나머지 수백 종은 물지 않습니다. 이 꼬마들처럼요. 이들은 포트 잭슨 상어의 새끼들이죠. 이빨이 있긴 하지만 너무 작아서 먹이를 먹을 때 말고 다른 걸 무는 데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괴하게 생긴 것이 이들의 알집 중 하나죠. 네, 이 사랑스러운 새끼들은 이 나선형 알집 속에서 부화하여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길 이 신기한 것은 이너의 지갑이라 불리죠. 이 기괴한 캡슐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은 흉상어의 일종인 두툽상어입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이들의 사촌 중에는 귀상어와 뱀상어도 있죠. 알 속에서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이 산호 두툽상어는 새 집을 구석구석 탐험할 준비가 됩니다. 눈이 고양이처럼 생겨 고양이 상어라고도 불리죠. 일부 상어는 알에서 부화하지만 이 흑기 흉상어처럼 어미의 몸속에서 성장하는 상어도 있습니다. 어미들은 얕은 물에 있는 타가소에 새끼들을 맡기죠. 이곳은 어른 흑기 흉상어나 다른 포식자들이 헤엄을 치거나 사냥을 할 만큼 물이 깊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아직 먹이를 한입에 물기엔 작은 새끼들이지만 열정적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다행히도 이 상어들이 완전히 자랐을 땐 인간이 아닌 물고기나 바다의 포유류 같은 먹이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상어 이빨은 사람을 물기에는 너무 작거나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백상아리나 뱀상어같이 더 큰 종은 분명히 최상위 포식자죠. 인간은 상어를 막연히 두려워하죠. 큰 상어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격받을 확률은 400만 분의 1이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바다에서 새끼 상어를 만나게 된다면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치명적 무기를 지닌 새끼 동물들은 먹이를 입으로 씹거나 독을 주입하거나 갈기갈기 찢어버리기도 했죠. 이번에는 3위부터 1위까지의 상위권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3위는 풀밖에 먹지 않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동물로 성장할 새끼 동물이죠. 바로 코뿔소입니다. 코뿔소는 다섯 종이 있는데 각각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죠. 인도 코뿔소, 자바 코뿔소, 수마트라 코뿔소는 남아시아에서 발견되고 검은 코뿔소와 흰 코뿔소는 아프리카에서 발견됩니다. 생김새와 생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인상적인 육지 포유류를 하나로 묶는 것은 거대한 몸집과 필요할 땐 언제든 달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새끼 코뿔소가 태어날 때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젊은 성인의 크기와 비슷하죠. 종에 따라 다르지만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의 체중은 40에서 68kg 사이입니다. 새끼 코뿔소는 태어난 즉시 발을 딛고 일어서며
출생 몇 시간 만에 어미의 젖을 먹고

며칠 만에 세상을 탐험하죠. 이 새끼 코뿔소들은 움직일 수 있는 순간부터 어미를 흉내내고 귀찮게 하면서 삶의 모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리한 행동이죠. 비록 새끼의 덩치가 크긴 하지만 아직은 포식자들이 잡아먹지 못할 만큼 크진 않으니까요. 새끼 코뿔소는 나중에 뿔이 자라게 될 곳에 작은 돌기만 있지만 어미 코뿔소에게는 그 자리에 거대한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신의 뿔과 이빨, 그리고 육중한 몸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자나 호랑이가 새끼 코뿔소를 먹잇감으로 노린다면 어미 코뿔소가 공격할 겁니다. 다행히 새끼 코뿔소는 빨리 자라죠. 이들은 하루에 2, 3kg씩 몸무게가 늘어나고 머지않아 포식자들이 추격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험악해질 겁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세계적으로 코뿔소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다섯 종 중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 아닌 건 두 종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뿔을 얻기 위해 사냥하고 밀렵하기 때문이죠. 코뿔소라는 뜻의 라이노란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인 라이노세로스에서 왔습니다. 라이노는 코를 뜻하고 코뿔소의 코를 구성하는 물질인 케로스는 케라틴을 의미하죠. 우리가 코뿔소의 이름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은 코뿔소가 실제로는 희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겁니다. 코뿔소의 이름이 아프리카어로 넓다는 뜻인 와이드에서 왔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입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어를 쓰는 자연주의 학자들이 와이드를 화이트로 잘못 들었던 겁니다. 장난치며 노는 새끼 코뿔소는 인형처럼 귀엽고 순수해 보이죠. 하지만 이 새끼 코뿔소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육상동물로 자랄 것이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뾰족한 뿔과 커다란 이빨을 가질 것이고 어떠한 부당함도 참지 않게 되겠죠. 다음 동물은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까지요. 이들은 매우 크고 무시무시하지만 새끼 때는 아주아주 아름답죠. 오늘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표범입니다. 새끼 표범은 태어날 때 눈이 보이지 않아서 부모의 의존적입니다. 어미 표범은 500g밖에 나가지 않는 새끼를 생후 첫 주 동안 숨겨두고 자주 옮기죠. 하지만 새끼 표범들이 생후 3개월이 되면 어미와 함께 사냥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살이 될 때쯤 새끼들은 스승으로부터 충분한 생존 기술을 배워 독립된 어른 표범으로 성장하게 되죠. 표범은 시속 60km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무언가 잡고자 한다면 성인 3명의 길이만큼 점프하여 덮칠 수도 있죠. 표범의 날카로운 이빨은 그들의 사냥 무기입니다. 표범은 식성이 특별히 까다롭지 않습니다. 영양, 설치류, 토끼, 심지어 소, 양, 염소와 같은 농장동물도 먹죠.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식물이나 과일 같은 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해야겠네요. 표범은 육식에 한해서는

보기에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범은 먹이를 섭취할 때 이빨을 사용하지 않죠. 먹이를 공유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표범은 강력한 턱으로 먹이를 문 채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안전한 나뭇가지 위에서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는 거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표범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어른 표범은 고독한 동물이죠. 편안한 나무와 먹잇감인 영양이나 토끼를 친구 삼아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좋은 친구는 아니겠지만 이해해야죠.

학교범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모습은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교범은 필요한 수분 대부분을 먹이로부터 얻기 때문이죠. 교범은 다른 어떤 고양이과 동물보다 다양한 서식지에서 발견되지만 그 서식지 중 많은 곳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조합니다. 따라서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표범만의 적응 방식이죠. 표범의 이름인 레오파드는 사자를 뜻하는 레오와 검은 표범을 뜻하는 파두스라는 두 라틴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표범을 처음 칭한 학자들이 표범은 그 자체로 고유종이 아니라 사자와 검은 표범의 교배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표범을 어떻게 부르든 그들은 소중한 동물입니다. 사냥과 밀렵, 그리고 서식지 감소로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생에서 표범을 발견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일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원숭이 중에 심각하게 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종이 여기 있죠. 그래서 치명적 무기를 지닌 새끼 동물 중 1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개코 원숭이죠.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전역의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이 오래되고 거대한 세계의 원숭이들은 매우 강한 동물입니다. 다섯 종의 개코 원숭이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른 수컷의 평균 몸무게는 15에서 37kg이며 키는 1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코 원숭이에겐 긴 꼬리가 있으며 자랑스럽게 꼬리를 말며 돌아다니죠. 새끼 개코 원숭이도 비록 꼬리에 대해 확실히 알진 못하지만 자신의 꼬리를 자랑합니다. 개코 원숭이는 끝부분에 큰 콧구멍이 있는 긴 주둥이로 구별할 수 있죠. 이빨로도 구별합니다. 개코 원숭이는 길고 날카로운 이빨을 누구에게나 주저없이 보여주죠. 개코 원숭이가 무시무시하고 많은 이빨을 보여줄 때의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그냥 과시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늘 과시용인 건 아니죠. 수컷 개코 원숭이는 지배권과 짝짓기를 위해 암컷을 놓고 경쟁할 때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식사를 위해 이빨을 아껴두죠. 개코 원숭이의

먹잇감은 매우 다양합니다. 잡식동물 중에 잡식동물이죠. 개코원숭이의 식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리는 게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죠. 포유류, 열매, 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개코원숭이의 이빨 구조는 사자와 매우 비슷해서 먹이를 잡고 죽이고 분해하는 데 완벽하죠. 새끼 개코원숭이는 보통 밤에 태어납니다. 체중이 1kg 미만인 새끼 원숭이에게는 한 가지 반사작용이 있죠. 바로 움켜쥐기입니다. 새끼는 튼튼한 손과 발을 이용해 어미의 가슴에 달라붙죠. 첫 2개월 동안은 젖을 먹고 매달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후 새끼 개코원숭이는 어미의 품을 떠나 탐험을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모든 것이 먹잇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빨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새끼 개코원숭이는 어른들의 무시무시한 기술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배우죠. 새끼들의 놀이는 어른의 삶을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 작은 원숭이들은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지나친 독립심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죠. 개코원숭이 다섯 종 중 망토원숭이만이 관심 대상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멋진 갈기가 사냥꾼의 표적이 되죠. 하지만 다행인 건 모든 개코원숭이 종의 안전이나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원숭이들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0: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3: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14: To pray for all the dancing Shinbis.
13: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15: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6: 서울 드라마 어워즈 대상의 영광은
17: 99.9% 확정이야.
18: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됐는데.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박수 한번 짜. 하나, 둘, 셋.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아 최한이 외할아버지 조영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한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또 손주들.
3: 할아버지, 손주 자랑 해주실 수 있으세요?
4: 레아는 보니까 외향적이고 섬세하고 재주가 좀 있을 것 같기도.
5: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6: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4: 이제는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애교스러운, 애교를 막 부리려고 하고, 애교를 부려서 좀 이렇게 의미를 좀 적기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비행기 탔다 해야 지연 나중에 보자.
1: 나 저 뛰어야 돼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2: 빨리 가 빨리.
3: 할아버지는 엄마 할머니의 딸을 옆에 앉을 거고 할머니는 우리 둘 다 옆에 앉을 거예요.
4: 그럴까?
3: 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4: 어 빨리.
5: 아이들이 누구 더 좋아하는 거?
6: 저는 퇴전을 좀 하니까 그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2: 게임이 안 되지. 한 배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3: 할머니는 아주 좋아한대요. 할아버지는 그냥 좋아해요.
4: 무슨 조까요, 공주님? 예? 시원하요?
2: 우리 경상도 사람으로서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좀 무식하지. 그 뭐 인정하는 건 인정해야지. 사실인데. 야야 기다려. 할아버지 간다. 야 오늘 뭐 했어? 응? 재밌었어 오늘? 친구랑?

0: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이렇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1: 아, 좀 따뜻해.
2: Moi, je suis la fille.
1: Allez, allez-y.
3: 아가씨도 수영복 입었네.
1: 위에.
3: 언더는
1: 줄 알았나?
3: 어디 가는 거야?
1: 우와. 짠.
2: 우와.
1: Allez-y. On va installer la piscine. Ah bah parce qu'il faisait trop chaud, il fallait absolument que les enfants puissent aller se rafraîchir dans l'eau.
3: 이야, 보자. 아빠 어떻게 하는가 보자.
2: 엄마, 이제 아플라티, 봐봐.
1: Elle est toute aplatie, mais tu vas venir gonfler, là. 응? Allez.
3: 아빠 어깨 잡고, 옳지. 오. 와.
1: 네. C'est bon? Je vais le faire avec Lara.
3: 오, 오, 오, 오, 커지고 있다, 지금.
2: 네, 커지고 있어요. 오, 오, 오.
1: Vas-y, Léa, continue. Je vais chercher la machine. Je vais chercher une machine pour gonfler.
4: 안 돼, 안 돼.
2: 아니, 힘내라. 아니, 힘내라. 할 수 있다.
3: 할 수 있다. 야, 진짜 말 잘하네.
4: 야.
3: 우와. 아빠가 뭔가 들고 오고 있어. 우와. 완전히 맥가이버네.
4: 원래 맥가이버.
0: 우리 남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2: 아빠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3: 박수 한번 하자, 우리 아빠한테. 박수! 우와! 우와! 간단하네, 이거 하면.
4: 될까?
3: 응? 할 수 있어? 되니까 들고 오겠지, 케빈이. 아빠, 내가 아빠 대단하다. 이야. 와, 건방할 뻔했어.

0: 야, 이 들어올래?
1: 근데 먼저 발좀 씻을래요?
2: 발 이렇게 발리게 해야지.
0: 얘도 제라서 안 나와. 그래.
2: 아, 발 씻고 와.
0: 레아,
2: 잠깐만. 잠깐 할머니도.

0: 너 가지고
1: 있는 거 같아.
2: 어! 이 가는 거야, 이제. 이 가는 거야, 이제. 미혜 언니한테 해야 돼. 지혜한테 해야 돼. 아자!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경쟁해봐.
0: 예.
2: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3: 애들 노는 거 보기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좋은 말로 표현해. 관계무량하다, 이거? 어디부터 관광도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못해봤어요. 못하고. 새벽에 가갖고 뭐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으니까. 빵점이지, 아빠 지금. 빵점 아빠. 스스로 난 알아. 빵점하고. 야!
4: 안돼!
1: 야! 하루 잡아줄게, 자.
4: 준비 됐어? 조심해. 아기 무당벌레야. 조심해.
0: 어디?
4: 무당벌레. 내가 보여줄게.
2: 무당벌레?
4: 나 동물 아주 좋아해요. 다리가 여섯 개 있는 동물도 좋아해요. 벌레도 좋아해요. 물속에 있어서 아직 무서웠지.
0: 무당벌레 맞나? 어, 무당벌레 맞다.
4: 아기 무당벌레. 이제 무당벌레 세 개.
0: 어, 살려줘봐.
4: 자, 아기 무당벌레야. 집으로 가야지.
0: 어, 우리라 착하다.
4: 조심하세요. 무당벌레는 깨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0: 야, 어떻게 이렇게 발견했지, 리아야? 잠깐만,
3: 좋아.
0: 지아, 내려와.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이고, 좋아.
1: 추워, 이제?
0: 예, 생각보다 차갑네.
1: 그래.
0: 이제 따뜻해?
4: 아주 포근해요.
0: 아주 포근해?
4: 아, 진짜로 포근해요.
0: 진짜로 포근해요.
1: 밀지 마자, 어디다, 뭔가 뿐노. 얘들아. 이거 한 개 들고 왔나? 폼 잡아놨다.
0: 자기는 어울리네, 질문지네.
5: 밀짚 모자 하니까. 모자가 너무. 이걸 그냥 하나 드러내고 여기 나무 하나를 심으면 돼. 원래 여기 화분이 이렇게 들어 올라와 있었어.
1: 이 나무 화분만 있다, 이걸.
5: 병원이 방치해놓은 상태로 1년이 지났거든요. 또 너무 바쁘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와서 내가 내 바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빠 뭘? 아빠가 이거는 나 좀 추천해줘요. 아빠 뭘 심으면 좋을까 우리 집에?
1: 건강하게 생긴 거세요.
2: 어, 라임?
5: 어, 케빈 좋아하겠다.
1: 석류나무 한 개 실어. 이 무화 꽃 피는 거 아이가? 무화 꽃이 만발하면 엄청 보기 좋다고. 이 나무.

0: 커피만 있지. 이건 이게 비교 안 된다. 아니 이것부터 다 파놓고 하자고 파놓고.
1: 나 한 김에 저 잡초 좀 뽑자 엄마.

0: 저희 또 그대로 봐.
1: 응.
0: 좋은 맛이에요.
1: 너 너무 많다.

0: 거기 좋은 떡 나오잖아, 이거. 오케이. 자, 케빈. 이거 파자. 여기 파자.
1: 응?
0: 여기 파자, 여기 파자. 이거 파야지, 이제. 이거 틈 내놓고 파야지. 이거 파, 땅 파야지.
1: 이거 파야 돼요.
0: 여기 놔놓고 땅 파야지. 여기, 여기. 파야지. 개비.
2: 나중에 애들 오무시볼까, 이거?
3: 애들 깨울까?
0: 애들 깨웠나? 그, 저기 한번, 전시하면 된다, 야. 어, 엄마. 나무 심자,
4: 엄마. 꽃송이가 있는 꽃 있네.
3: 꽃송이가 있지.
0: 나무 심자, 엄마.
2: 오, 잘 잤어.
0: 야, 지안이, 하고, 내가 엄마 빨리 무궁화꽃 심자. 할아버지, 무궁화꽃 심자, 이야. 무궁화. 이야, 이야, 이야, 이야. 그 나무를 또 심어가지고 살아나면 우리가 흔적이 남는 거니까 엄청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1: 여기 계좌.
2: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 많이 해. 알았지?
0: 그렇지.

0: 테이블 챙겨갈 거. 테이블 보 테이프 챙겼지. 양갱 네 박스 가져갈까 봐.
1: 4개부터 뭐 이게 한 개가 100개더라.
0: 이제 우리 한복을 꼭 챙겨야 돼. 한복을 잘 챙기면
1: 돼. 한복은 너는 내 거 챙겨가면 돼.
0: 응, 한복 잘 챙기면 돼.
2: 단오축제라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샤또의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봉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오봉서원의 책임자로서 이 단오축제를 참여하는 걸로 하고
1: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외국인을 상대로 유교 문화라든지 정신 걸 좀 가르쳐주려고 해요. 양보 닥치는 건데 사나이들 스타일이잖아요. 애들아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가자 나가자.
3: 갑시다.
4: 갑시다.
3: 갑시다.
4: 날 좀 보소. 농지사다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1: 제가 내리자. 으쌰. 그래, 들고 그냥 끌고 가.

제 아버지가 그냥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봉서원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온 거기 때문에.

0: 외국분들한테 알리다 하는 그 자체가 뿌듯하지.
1: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라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저희 집에 모시게 돼서 너무 기뻐요.
2: 감사합니다.
1: 선생님, 거기 앉으시고. 아니, 아니에요.
3: 예, 그러시는 거 아니고.
0: 안녕하세요. 와우, 사람이 많네.
1: 많이 오셨죠?
0: 네, 많이 오셨네.
1: 저희가 출산했는데도 이렇게 오시고.
0: 내보다 더 한국인이네. 인사하는 법을 제가 한 가지 전파를 해드리겠습니다. 유교 관습으로 상업이라고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상업. 상업.
4: 상업. 상업.
0: 바로 요게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은혜 아버지입니다.
4: Bonjour, je suis le père de 은혜 조영한.
0: 저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한 오봉서원을 관리하면서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봉서원이란 선조님들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곳입니다. 저희 선조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우애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밀양 지역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서민주의 민족이 있습니다. 저희들 가족들이 모여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Après, on va chanter Miriam Arirang, Arirang de Miriam, c'est ça. Est-ce que vous connaissez Arirang? Arirang, Arirang, Arario. Et Miriam Arirang, c'est un peu différent. C'est jouer en piano et vous allez entendre mélodie. Je vais faire mon mieux. Voilà, voilà. 저 이제 피아노 칠게요.
0: 피아노 되겠나?
4: 화이팅!

0: 한 번 더 해라.
1: 뭘 하면 돼.
2: 우리가 이렇게 여름을 여는 행사 단어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단어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훌륭하셔서 여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쑥떡으로 나눔을 했어요. 밭에서 쑥을 가지고 와서 쑥 인절미를 같이 만들 거예요.
0: 자, 가져오도록
3: 합시다.
0: 쑥떡을

0: 가자.
1: 쑥 뜯으러 갑시다. 쑥 뜯으러 갈래요, 쑥.
0: 쑥은 진짜 여성분한테 좋은 거. 쑥이요? 쑥이, 쑥. 찜질방 갔을 때, 응? 사우나 가서 그 쑥, 쑥, 시험이 엄청 좋아.
1: 친해지셨어, 아버지. 벌써.
0: 야! 야! 하나이. 대한민국. 몰라? 봐. 해볼게. 대한민국.
1: 따단, 따단, 따단. 그래. 같이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반에.
0: 어휴, 이게 속이네.
2: 여기다, 여기, 여기.
1: 아, 이게 속이.
2: 너무 컸다.
0: 너무 컸다.
2: 너무 커.
0: 자.
1: 아, 쭈그리지 않아도
0: 은혜야,
1: 돼서.
0: 독립해라.
2: 고마워. 네?
0: 독립해. 쑥에 대해서, 쑥의 현황.
2: 네.
0: 음식물을 만들 수 있다. 약용.
1: 아시르, 옹센, 메디신, 메디신 코리아나.
0: 그 집안의 소독, 천년 방향제.
1: 아, 방향제를 뭐라 그러죠?
0: 곤충 벌레.
1: 방향제, 그.
0: 이 쑥을 가지고, 사우나 시설에 가가지고.
3: 사우나에 쑥을, 그, 뜨거운데 쑥을 이렇게 탁 하고, 쑥의 향기를 피부에 들은, 그러니까 북한 출신들은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딸을 이 쑥 죽이려고 보내, 3일. 그 몸을 완전히 알칼리성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개조해서 씹을.
0: 그만큼 쑥이 좋다.
1: 예, parce que ça fait filtrer,
2: antioxydant.
1: Oui.
2: Purifier le corps.
1: Oui, voilà, exactement.
2: OK.
0: 쑥은 여성에서 여성들한테 가장 좋은 식물이다. 나도 내 목소리를 땄습니다. 왜냐면.
2: 미안해, 바네사.
0: 자, 짧은 지식을 마치겠습니다.
4: 오이, 훌륭하시네. 오이.
2: 그걸 이제 손으로 하는 거야, 이제.
5: 이걸 많이 할수록 쫄깃쫄깃해져요.
0: 손절구네, 손절구.
1: 손절구.
0: 예? 절구. 저기니, 저기니.
1: 왜?
0: 절구 좀 줘. 저, 절구 좀 줘. 네? 이게 이래야 돼, 이래야 된다고, 이래. 이건 잘해야 돼. 나도 해본 지 오래.
5: 아버지, 친구도 해보고 싶대.
1: 몽룡 씨도 하고 싶대. 몽룡 씨.
0: 어, 그래.
6: 박수.
0: 박수.
2: 박수.
0: 어이. 해볼래? 야, 해볼래? 야, 야, 해봐. 야, 궁 해봐. 궁, 궁. 궁 이랬어, 이랬어. 야, 궁. 옳지, 옳지, 옳지. 야, 힘꺼, 힘꺼. 이야, 이야, 이야. 어서, 어서. 으쌰, 붕, 붕, 이야, 이야, 이야, 이야, 됐다, 이제.
6: 야, 파워,
0: 됐다.
5: 와, 좋다.
7: 와우, 맛있게 생겼네요.
0: 어, 냄새 나네.
1: 어, 그쵸, 네.
0: 콩, 콩가루 냄새 나네. 콩.
7: 에? 에? 접시로 해요?
5: 그래서 걔 떡은 칼로 안 자르고 되도록 이렇게 접시 같은 걸로 잘라요.
2: 표현을 해야 돼요.
1: 써요?
2: 생각보다 안 쓰죠?
0: 야,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예. 하나 더 주세요. 자.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자, 니도. 어. 자, 이도령도 하나. 이도령도 하나. 식으면 맛없어요.
2: 이거 식어도 괜찮아요.
0: 자, 케빈. 라스트다, 이제.
6: 일 제일 많이 한 사람.
0: 그래.
6: 제일 많이 얘기 안 되죠.
0: 미량.

0: 정치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내가 내 입에서 외국 분들한테 알리겠다 하는 그 자체가 또 우리 선조님들을 알리겠다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속으로 내가 언제 뿌듯하지 사실.
1: 하나 둘 셋
2: 인절미.
0: 가자.
1: 가자. 엄마가 이거 선물만 좀 들어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레아가 만들었다. 이거 레아 만들었다. 아이디어 진짜.
3: 장병.
1: 자, 가자. 하나, 둘.
3: 이야.
1: 봉슈. 코쿠레송포. 아이고네. 아, bonjour!
4: Bonjour!
1: Ça, c'est le cadeau de la Corée.
4: Merci! Tout! Regardez les filles! Merci!
5: Mais on va tout partager à tout le monde, on va partager à chacun.
4: Tu crois, on va partager? André, elle partage jamais.
1: Oui, André, elle prend tout pour elle.
4: Tout, tout, tout!
6: 어린이집은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부터 동료 봉사활동을 한 10번 정도 했어요.
7: 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속간 중간
8: 강아지 밥 먹자 강아지가
6: 저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애가 어린이집을 가면서 그쪽 마을 사람들이랑 제가 좀 교류를 시작하게 된 거여가지고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곳이고 내가 어딘가 엄마 아빠한테 보여준다면 좀 당연히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0: 일단 뭐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1: Et ça c'est mon père qui s'habille en hanbok. C'est l'habit traditionnel coréen.
0: 신기하지, 저 엄마. 신기하지? 그런 거만 같이 한다 해라 그럼. 결하는 거만.
1: 아버지 시작할까요?
0: 자, 같이 하자. 시작.
1: C'est la salutation coréen et on peut pas faire deux fois parce que si on fait deux fois c'est pour les morts.
4: Ah d'accord. Alors, une fois, c'est tout. Merci d'être venu.
1: 자, 엄마 아버지 앉으시고 이제는 경기 지안이는 여기 서줘 이렇게. 엄마 옆에 서줘 알겠지? Allez les enfants, je vais faire une chanson en coréen et c'est mes enfants Léa et Diane vont m'aider. Voilà. On commence par la classique. Les enfants, qu'est-ce que c'est? Une étoile. Et une étoile en coréen, c'est... Qu'est-ce que c'est une étoile en coréen?
5: Pial.
1: Pial. Et le bruit. Et en coréen, on dit panchak, panchak. Ça fait en tout panchak, panchak, jagun byeol. Allez, je vais jouer. Léa et Oma, dis-moi, je l'ai. 시작.

0: 내가 이 프랑스에서 낯선 곳에서 제가 또 좋아서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아, 우리 언니는 그래도 시골에 정착하면서도 나름대로 진짜 멋지게 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1: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내 딸이 최고다.
2: 안시안 샹송 코리안 트라디셔널. Il s'appelle Arirang. Il s'appelle Arirang. Et ça,

0: 잘했다.
1: 이게 뭐야 이거?
2: 내 아기.
1: 야. 야. 여기가 아기.
3: 지안이는 지금 뭔가 우는 아기야. 울보공주.
1: 어디
3: 여기 있네. 여기 있어야 된다.

0: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 승리. 요렇게, 요렇게 또, 이렇게 막아야 돼, 일단. 내 엄마가 원래 바둑을 어릴 때 배웠었거든. 얘가 바둑을 좀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리. 먼저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1: 무슨 말인지 하나도
0: 모르겠죠? 자, 일단, 해보자, 일단. 이렇게 했지? 막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옳지.
2: 옳지.
0: 이야.
2: 레아 지금 1위씩 그 가능성이 너무 많다.
0: 진짜. 또.
1: 아, 또.
0: 레아가 3개 되는데 놔야 돼.
1: 근데 5개 말은 뭐 했어요?
0: 5개 하면 승리.
1: 그럼 승리는 뭐예요?
0: 승리는 승리로 이긴 거지.
1: 왜?
0: 레아가 이긴 거지, 승리. 할아버지 승. 자, 몇 개야? 해봐.
1: 다섯 개.
0: 다섯 개. 할아버지 승.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할아버지 끝.

0: 좋아해요. 만났을 때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많이 만나서 이제 좋아해요. 와우, 나도 도와줄래. 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 자, 해야 될 건 이렇게. 지한 거 여기 있어.
1: 다시 해보니.
2: 어머나, 불이 있으니까 더 이쁘네.
1: 왜네? 나 리모나드. 아버님.
3: 진짜 더 맛있겠다, 시원하게.
1: 네. 얼음. 선티?
3: 와, 케빈. 고마워.
4: 네.
3: 우리도 오늘 진짜 재미나게 즐겁게 진짜 마무리 잘하네.
4: 케빈이 왜 무슨 요리 했을까?
1: 몰라. 오리고기.
5: 오리?
1: 아버님 제일 좋아하는 고기. 아버님 제일 좋아하는 고기.

0: 보시나우 가는데 내가?
1: 냄새.
0: 그러니까 고민 많이 했네 기술이네.
2: 어때요? 맛있어요?
0: 맛있어. 맛있다 야. 나한테 엄마 스타일이다 이거는. 대비 너무 맛있다.
1: 야, 감사합니다.
0: 진짜 이거는 좀 특별한데.
2: 으쓱 잘한다. 얘들아 너 그 뭐지 단오 축제에서 못 불렀으니까 그거 불러줄래? 비처럼 음악처럼 불러줘. 어. 얘 서서 불러줄래 한번?
3: 습도 시작 비가

0: 떠나시던 그날에.
1: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질 않았는데 좀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뭐 표현하기 좀 그렇고
2: 시간이 다 오면 좀 아쉬우신가 봐요.
1: 그렇지.
3: 이야 이야
0: 하주 빙 반자핑 조아핑 아자핑
1: 그 전보다는 조금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볼 때 애들이 더 끌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0: 할아버지네 가셔서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는 게 목표인가요?
1: 그래서 할 일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2: 지연이 힘들어. 뭐야, 뭐야.
3: 할아버지.
2: 왜 또? 또?
3: 팔자매나
2: 이야.
1: 내가 지연이 귀염둥이 손녀들아. 할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짧았어. 미안해.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올 기회가 있을 거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자리를 마련해 볼게. 야, 지안이 할아버지.

0: 잘 있었어?
1: 이렇게 컸어.
2: 할머니, 할아버지 꼭 간다.
1: 아이고, 참, 진짜.
3: 할머니, 나요. 엄청 더웠을 거예요, 지금. 털을 안 깎아가지고.

0: 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엄마 식당이지.
1: 야, 감사합니다.
2: 이건 마지막으로 먹을 거야. 이거 제일 맛있다고.
3: 뭐도 지안이 맛있겠냐. 빨리 먹어.
0: 화이팅.
4: 가비.
5: 상담을 요구해.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17: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3: 이게 왜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0: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삼다완류씨, 가입, 결제 아닙니다. 초경량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7: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 비행기 7항품이라 한문에 뭐 한 150만원 주니까.
1: 150만원이요?
2: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다죠, 이게.
1: 당근무장 당근무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3: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4: 특이하다. 얘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5: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3: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4: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6: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7: 아이고야.
6: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뻔하고 흔한 명절 선물. 그 흔한 선물 위에 구전녹용. 명절 선물은 이제 구전녹용입니다.
1: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2: 상쾌
1: 통쾌 변비엔 메이킨.
3: KTX는 저렇게 빠른데 내 예매는 왜 이렇게 느릴까? 대한민국 모든 열차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고 빠르게 기차게 예매가 편해진다. 코레일.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7: For all the dancing 신비's.
6: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8: 빠우! 지메!
6: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부탄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나라. 남들과는 다른 행복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
9: 엄마 is for mother, 아빠 is for father.
10: 아빠.
9: 아빠.
10: 응. Same with Bhutanese.
11: 네 아빠 이 납치.
6: 수줍지만 다정하고 소박하지만 당당한 사람들의 나라 부탄. 그 안에 숨어 있는 행복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부탄으로 가는 길은 좀 복잡합니다. 직항이 없어 태국 방콕을 거쳐 도착한 곳은 부탄 서부의 작은 도시 파로. 이번 여행은 이 파로에서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동부에 자리한 작은 나라. 부탄을 비행기로 가는 방법은 단 하나, 파로를 통하는 것인데요. 파로는 부탄 유일의 국제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입니다. 히말라야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부탄은 저도 처음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마침내 도착. 와보고 싶었던 신비의 땅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부탄은 공항 역시 남달랐는데요. 전통 건축을 그대로 살린 공항 청사와 국왕 부부의 사진이 부탄에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12: 드디어 부탄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 신비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나라가 몇이 될까 생각해보자. 부탄이 그중에 단연 1등일 것 같아요. 공항이 내려오기 전까지도 날이 흐려서 어떤 모습인지 잘 보일 수 않았는데 끝까지 신비를 간직한 나라. 이제부터 뭔가 슬슬 보여줄 것 같습니다.
6: 공항에서 가이드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바로 이분들이군요.
2: Nice to meet you, sir.
11: I'm Young-ho.
2: I'm Santa. Nice to meet you.
13: Welcome. I'm Chandra.
11: Chandra.
2: In Bhutanese custom and tradition, we offer khadar when we welcome guests in our country, which helps accumulate different merits and blessing in life. Welcome to Bhutan, sir. Welcome.
13: Thank you.
2: Welcome to Bhutan, sir. You can just put it here around your neck. Okay.
13: So all the foreigners must have to guide when they're

0: traveling in Bhutan?
1: In Bhutan, we only do guided tour. People, you know, they cannot do backpacking and then travel on their own. The one way of providing opportunity, like job opportunity, and then other reason is to, you know, give good experience when guests are here in Bhutan. Joge, joge, let's go, let's go.
0: Oh, okay.
1: Joge, joge, joge.
2: So, 그 외에도 부탄 여행객들은 예외 없이 지속 가능 개발 부담금으로 1박당 1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쉽게 가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제일 먼저 찾아간 이곳은요.
3: 와, 여기가 전망대구나.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7: 지금부터 집중!
8: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9: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2: 8호 여행 코스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이곳. 대체 뭘 볼 수 있는 곳이길래 관광객들이 몰리나 싶었는데 바로 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구경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8호 공항은 세계에서 착륙이 가장 어렵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깊은 계곡 안에 자리한 데다 산악지형 때문에 착륙 직전에야 활주로가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의도에 비행장 있을 땐 이랬겠죠?
10: 잘했죠.
11: Very good. And actually it was technically you have to understand how it lands. It was interesting. The way they land, it's thrilling.
2: 조종사는 산과 계곡 사이를 따라 접근하면서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꾼 뒤 활주로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8호 공항 운항은 아무 파일럿이나 할 수 없다는데요. 별도의 훈련과 자격이 필요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륙이 어려운 공항. 왠지 부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집니다. 공항을 떠나 향하는 곳은 수도 팀프입니다. 팀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도와는 좀 다릅니다. 대도시라기보다는 계곡 안에 자리한 조용한 전통 도시의 느낌입니다. 여긴 번화가인 노르진 람인데요. 조용한 도시 팀프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거리입니다.
12: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조금은 분주한 느낌인데 이곳 팀프 참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떠올리는 부탄의 이미지 여유롭고 평화롭고 또 따뜻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곳 팀프 어딘가에는 곳곳에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이 거리엔 팀프의 명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통경찰인데요.
12: 여기 팀프의 메인 도로 중에 가장 중심인 교차로인데요.

0: 부탄 사람들은 왜 수신호를 더 선호하는 걸까요?
1: It's really interesting. The policemen directing vehicles by hand instead of a traffic light.
2: It's also a gap in the band, usually. So, I need to see tourists, the city called the Aurora, and you need to be control and light. For me, I put on the city.
0: 그러니까 효율과 편리함보다는 부탄스러움을 선택한 거네요.
3: 신호등 대신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하는 이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팀프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0: 발전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선택하려는 나라. 그게 부탄에 대한 저의 강렬한 첫인상입니다. 이제 부탄에서의 첫 끼니를 먹을 시간.
1: 가이드가 부탄의 전통 음식을 맛보여준다고 해서 한적하고 조용한 음식점을 왔어요. 건물도 그렇고 진짜 그 부탄의 전통적인 어떤 느낌이 물씬 납니다.
0: 한국으로 치자면 한정식집 같은 곳입니다.
1: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식당의 입구네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이제 식당이 나옵니다.
0: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 와, 진짜 스티피 왜?
5: Traditional house will always have staircases like this. We have to hold properly and then
1: 꽉 잡고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2: 네.
5: Yeah, please.
0: 부탄의 전통 가옥은 보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2층과 3층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긴 식당이 3층에 있습니다. 여행객은 보이지 않고 손님 대부분이 부탄 현지인. 맛집을 잘 찾아왔네요. 곧 음식들이 한상 차려집니다. 한국 음식의 반찬처럼 부탄도 이렇게 갖가지 음식들이 함께 나옵니다. 고추 치즈찌개 에마다치, 감자 치즈 스튜 케와다치, 돼지고기 채소조림 팍샤파. 근사한 한상입니다.
1: 밥도 밥이지만 반찬이 여러 가지니까 하나씩 다 맛을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0: 자신의 밥그릇에 먹고 싶은 요리들을 담아 먹으면 됩니다.
3: 가장 대표한 게 고추잖아요.
2: 네.
0: 처음 먹어보지만 맛있습니다.
1: 여기 부탄 특유의 어떤 그 향과 맛이 느껴져요. 약간 이질적이기도 하지만 또 시골 밥상의 푸근함은 익숙한 듯한 그런 맛이에요.
0: 고기는 보통 반건조로 먹습니다.
1: 그 부탄에서 never killed animals.
6: No, Buddhist practice. They try to minimize the killing of animal. That's why we don't kill here. People they eat, but import from India. Stop the killing of animals.
1: So at the time, Buddhism is not widely spread.
6: It's spread. People used to kill animal.
0: 도축한 고기를 수입하다 보니 말려서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 그래서 식감도 쫄깃합니다.
6: Pull, pull. You have to pull.
1: 수입을 해온다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그래서 여기 고기도 보면 꾸덕꾸덕하게 건조를 한 상태에서 조리를 한 거네요.
4: How to say yummy in Bhutan?
6: Jime. Pau jime.
1: Pau jime.
6: Pau jime.
1: 파우
6: 지메 지메 예스.
1: 그럼 식사 중이시면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셋.
6: 파우
1: 소리가 안 난다.
0: 정말 파우 지메한 한 끼였습니다.
1: 지메.
0: 이제 본격적으로 부탄 마을 구경에 나서 봅니다.
1: 아주머니가 계시네. 고추장 보라. 아, 집이 아주 멋지네요.
7: 아니, 로 헤치안. 헤치 소매.

0: 아니요.
1: 근데 지금도 새 것 같은데? It looks new one. 아마도 이 안주인 되시는 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20년 된 건물인데 보시면 이 페인팅이나 뭐 외관이 뭐 지금 금방 지은 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죠.
2: 네. 나중에십니다.
3: 이번에도 가파른 계단이 저를 기다립니다. 계단이라기보다는 사다리 같은 느낌입니다.
1: 우리가 연세가 좀 드시면은 이 계단 올라오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3: 내부로 들어서자 의외로 아늑한 공간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2층이 주 생활 공간입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즐비합니다. 주인 부부와 지금은 독립한 자녀들입니다.
2: 할로윈이다. 아,
4: 봄순다 부지.
2: 봄순다 부지. 아니 마 아시라 아니 부디.
4: 피겨. The sun is in Australia.
1: Who is this?
2: 아시도 아니
1: 명아들. King. King of Bhutan. Why you put on the wall?
2: 네,
4: 같이
2: 아니
4: 장원아, 남자 쌤과 왜 아니 왜? They appreciate the honor, king and queen of Bhutan. That's why they put.
3: 현재 국왕은 부탄의 5대 왕. 그는 서민적인 행보로 부탄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였던 선대 국왕들과 달리 일부 일처제를 고집하는 순회보로도 유명합니다.
1: 와, 여기가 기도하는 방이네요. 아주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인데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셨어요.
3: 부탄말로는 최심이라 불리는 곳인데 보통 집의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합니다.
1: So, did you pray this morning also?
2: 답질라. 저거 떨었다옹라. 밀람디 아니다옹라. 저러 아들이 무치도 아롱기 알루. 저러 디미디서 가라. 레짐 주치 나우서 미주 습다옹라.
1: 집안에 이렇게 작은 장소도 아니고 이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준다라는 건 그만큼 신앙심이 아주 깊다는 또 반증이겠죠?
3: 부탄은 헌법에서도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곧 일상이 되는 삶입니다. 부탄 여행을 계획하면서 꼭 가봐야지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궁장입니다.
1: 활 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통 의상을 입고 활을 쏘는데 뭐 누가 관역을 맞췄는지 다들 기분 좋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3: 양궁은 부탄의 국기, 국민 스포츠입니다.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놀라운 건 관역의 거리입니다. 활을 쏘는 곳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관역이 멀리 있습니다. 경기 규칙이 궁금합니다.
5: 타겟 is so far from here. How far is it? 145. 145 meters. Whoever reaches 25, game over.
3: 이걸 보통 사람들이 맞춘다고요?
5: 예! 캐물 다 부리고 갔어.
3: 부탄에서 양궁은 대부분 단체전입니다. 서로 팀을 이뤄 활을 주고받습니다. 생각보다 흥미진진합니다.
6: 야, 어디로 올지 몰라서 겁나는 거죠.
3: 승패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7: 도로마 동거!

0: 아니 활 하나 쏘는데 왜 이렇게 신나게 돌리시냐.
1: 양궁에는 부탄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잘 보입니다.
2: Is it your hobby or your profession?
3: Let's see. Wait, we will have to dance. Our friend hit the target, so we dance.
0: 아, 지금 타겟을 맞췄기 때문에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0: What is this song?
1: There are three types of songs that we practice here in Bhutan. Yeah. One is, we call it the Zunga, one is Beda, another one is Riksa. So usually when we play, we sing Beda song. Other way around, we are trying to preserve and promote our culture. So that is, because our, in GNH, there are four pillars. So out of four pillars, so preservation of culture is one of the pillars.
2: 부탄에서는 GDP, 국민 총생산지수보다 중요한 게 국민 총행복, GNH입니다. 그 핵심 방향을 네 가지 기둥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엔 경제적인 수치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삶의 가치를 국가가 챙겨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활 한번 쏴봐야겠죠?
3: 반역이 원래 145m인데요. 5m 앞에서 쏘고 있습니다.
2: 온 정신을 집중해 쏴봤지만 뭐 못 맞추고도 괜찮습니다.

0: 자, 추워시다 보면.
1: 야, 좀 부끄럽네요. 마치 그 어린애한테 활 처음 가르쳐주고 아저씨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2: 또 하나 부탄 행복의 비밀을 양궁장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도시를 떠나 부탄의 좀 더 깊은 산골짜기 하하계곡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굽이굽이 산을 따라 좁은 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3: 지금 하하마을로 가는 길인데요. 부탄에서 가장 높은 고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름은 체레라 패스입니다. 눈 밑으로 마을이 있고 산이 있고 굉장히 높아 보이죠. 벌써 귀가 멍멍한데 최고 높이가 3,988m, 4,000m에 가깝다고 해요.
2: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부탄에서도 가장 높은 고개. 날씨가 좋으면 해발 7,000m가 넘는 고봉 조몰하리를 비롯해 히말라야 설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개 때문에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지금 제가 향하는 하하계곡은 한때 금지된 계곡으로 불리었던 곳입니다. 부탄에서 가장 늦게 2002년에야 외부에 개방됐기 때문입니다. 21세기가 돼서야 문이 열린 셈입니다. 금지됐던 이유는 이곳이 티벳과의 국경지대이기 때문인데요. 개방된 후에는 부탄 특유의 순수함을 찾는 여행객들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하하계곡의 마을을 찾아가 하룻밤을 머무려고 합니다.
3: 이 부탄이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하밸리는 더군다나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저 앞에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2: 신비한 은둔의 왕국으로 실제 들어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하하마을은 계곡을 따라 집이 늘어선 고산계곡 마을. 주로 농사와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산촌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오래된 전통 가옥들이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토착민들입니다. 요즘 부탄은 우기라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립니다. 얼른 예약한 민박집으로 가봐야겠습니다.
3: 하하계곡에 있는 마을들을 좀 돌아보다가 이곳에 왔는데 오늘은 팜스테이를 할 거예요. 말 그대로 농가 민박이 되겠죠? 나와서
2: 기다리는 거예요. 고맙게 마중을 나와 계시네요.
3: 비가 오는데 나와 계셨어요.
2: 환영의식도 빠지지 않습니다.
3: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이 하얀 스카프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주는 거고 목에 걸고
2: 민박집 역시 부탄의 전통 가옥. 부탄에서는 이런 독특한 구조의 닫힌 가옥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각 층마다 공간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오늘 숨줄의 지향입니다. 침잡이. 아마 오늘 침잡이고 잔재 잡님이라 신기 오늘 소바 됐다오나 오늘 지대로 침센도 때나 지나도 비길 있어봐도 오늘
3: 세월이 뭐 지나도 이게 느슨해지지 않고 점점 결속력이 아주 좋아서 30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0: 튼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2: 계단이 좁고 가파른 건 생활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랍니다.
5: 야,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보세요. 계란 같기도 하고.
4: 아니, 뭔지 몰라.
5: 쫙 엮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4: 알고 통과지도 없는 게 몰라. 몬동을 좀 마바바 털러나오네. 미작세 털러나. 때 어느 날 몬도서 니마 추임소 밭에 몬도원에 쫀장을라.
5: 안에 쌀하고 버터를 넣어서 뭔가 쪄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 껍질만 남겨서 이렇게 또 만든 거예요.
2: 하 지역에서는 아직 토착 신앙 의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민박집 역시 집안 곳곳 그 흔적이 보입니다.
5: 벽에 이렇게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4: 딘바 빈지.
5: 딘바.
4: 빈지.
5: 민지.
4: 몰라. 몰라. 때 오늘 집나 냄비아진 때 레지미 스탑딩 아직이 압박이 오늘 드지밀라.
2: 화합과 협력을 뜻하는 불교 상징입니다. 손님을 위한 첫 대접은 부탄식 버터차 수자입니다.
5: 아, 향이 좋은 밀크티입니다.
2: 몸이 뜨끈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3: 부탄 카메라맨이 한 분 더 계시네요.
4: 이 아줌마 놈. 나 아줌마.
3: 여기 잠깐 와보세요. Please come. Please come.
4: 좀
3: 정말 뭐 한눈에 봐도 관계를 알 수 있겠죠, 그죠?
6: How many families do you live in your house?
4: 나 같이 숨이라. 무알로 지동 같이 니라.

0: me lam sinyane
1: ro alu mati wo ju alu ma tseni ro bi soyi la wana bom ju ju pana
2: Which one is your mom? How old are you?
3: 12 years old.
2: Where? Sixth grade.
4: 아 그렇구나. 야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아 저도 딸이 있거든요. 딸이 둘인데 아 요 또래라서 딸 보는 것 같아. 아빠 미소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1: 아빠 미소.
2: 아빠 미소. 아빠 스마일.
3: 엄마 is for mother. 아빠 is for father.
2: Really?
3: Yeah.
2: Interesting. Because in Korea you call 아빠.
3: 아빠.
2: Same. Same with Bhutanese.
0: 네 아빠 이답지.
4: 그 사이에 너 아빠라고 불러.
0: 실신 같은데?
2: 여기가 아빠? 그러면 우리는?
5: 뭐? New wife.
2: 큰일 나는데 이거?
6: 정말 먼 친척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민박집입니다.
7: 남게! 남게! 나수야 아빠도 지가지고 천여바시 난 참누 아빠도 소냐
2: 원래 아빠랑 뭘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7: 천여바시
2: 아빠가 돼버렸구만 자 이제 소금을 좀 사갖고 그래요 동네 조그만
7: 네,
2: 마트에 가서 자 소금을 사갑시다 오 비가 많이 오네
6: 안 그래도 동네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2: 아 근데 다행이다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냐 정말 고맙게도 소금이 떡 떨어져가지고 그냥 동네 마실이라도 나오게 생겼네
6: 여름 우기엔 일자리를 찾아 나가 있는 주민이 많아 동네가 한적합니다 마트라고 해서 제법 클 줄 알았는데 작은 구멍가게입니다. 이것저것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만물상회입니다.
2: 아기자기한 곳에 그냥 없는 게 없네.
6: 이 동네 유일한 가게입니다. 웬만한 생활용품부터 식자재까지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2: 심지어 이거 말린 드라이드 피쉬도 있네?
8: 내륙 국가라 아무래도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이렇게 건조해서 먹나 봐.
1: 섬섬은 왜 내심으로 안에 짜맛이 있다니까 내면 왜?
2: 아니요. 원데이, 원데이 바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치즈?
3: 감치고 맘무? 개, 아?
9: 개지.
3: 개지?
2: 아, 그럼 돈이 많이 남잖아. 뭘 좀 더 사먹고 싶어. 뭐해, 온 김에 사먹어야지.
3: You want?
2: Me? No, for you.
3: For me? 응. I want to find out. Find
1: out. 나 지금 온도가.
6: 사준다는데 기껏 고른 게 음료 한 병입니다.
2: 그동안 중에 제일 밝은 표정이네.
6: 남계리다와는 가게를 같이 다녀오며 제법 친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아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했더니 공책입니다.
8: 아, 아저씨가 이걸 읽을 줄은 모르지만 딱 보면 얘가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죠? 벌써 글씨에 이 아이의 성품이 느껴지네요. 너무 예쁘게 썼다.
10: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3: Math.
10: Math? Really?
2: 오, 좋다.
3: Once in class 4, I got 20 out of 19.5.
4: 이야, 잘했네. So what do you want to be?
3: A lawyer.
4: Lawyer?
3: I don't know how is lawyer, but who decides who's wrong or right, you know? I want to be that one because I can help people.
10: Justice.
3: Justice.
8: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음에 부탄에 왔을 때 정말 로이어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 있다.
6: 꿈마저도 참 예쁜 아이. 꿈을 꼭 이룰 거라 믿습니다. 계곡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또 하나 계단을 오르는데요.
8: 야, 이 계단이 무섭네. 아이고, 여기가 보물창고구나. 지붕 위에 이렇게 고추도 말리고 식자재들을 여기다 보관하는 것 같아요. 바짝 말려놨네요.
7: 올라 말아 들어오냐. 야, 나 죽을라.
8: 위에서. 위험해 보이는데.
6: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적은 지붕 아래를 곡식과 건초를 말리고 보관하는 천연 저장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 What do you cook for dinner?
7: 또 파샤.
8: 파샤?
6: 역시 반건조된 돼지고기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살코기보다는 지방이 훨씬 많다는 건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8: 우리나라 돼지고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생각해보니까 겨울이 워낙 혹독하게 춥고 하니까 지방을 많이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보다는 이 지방질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6: 팍샵하는 전통 요리의 하나인데요. 열량이 많은 돼지고기에 열을 낼 수 있는 고추를 넣어 함께 볶아내는 요리입니다. 고산지대에 딱 맞는 음식이네요.
7: 이마다시.
6: 고추는 부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10: 아, 치즈네 이게.
0: 아니 같은.
7: 마.
10: 다시.
7: 마.
0: 버터.
6: 버터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유를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 버터와 치즈로 가공해 쓰기 때문입니다.
7: 이마다시나 차.
6: 고산지대라는 환경과 목축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부탄의 전통 음식입니다. 항아리에 담긴 음식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하지만 먹으면 기운이 불끈 나는 고열량의 음식들입니다. 물론 맛도 있고요.
8: 또.
7: 또.
8: 아, 오케이, 오케이.
7: 또. 파샤.
8: 파샤.
7: 다 이만해. 매수가 이모다.
8: 아, 엄마냐? 왜냐면 음식을 남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7: 그러니까
8: 먹을 만큼 먹고.
6: 오늘의 저녁입니다.
4: 가린첼라. 가린첼라.
8: 진짜 맛있어요.
4: 아, 이 달에 달 자체도 구수하고 맛있지만 여기에 생강이 들어가서 그 풍미가 더 우러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구나.
0: 포도도 먹네.
4: You eat with your finger?
3: 네.
4: Can you show me how to eat with finger?
3: And so like we do it like this. Like we make it, smash it and.
4: 아, 그냥 먹으면 되는 거구나.
6: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손으로 먹는 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4: 손으로 먹으니까 그 촉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입에 딱 들어왔을 때 또 혀에서 한번 느껴지는

0: 번 이렇게 느끼고, 맛은 뭐 여기 분들이 워낙 또 손맛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아주 감칠맛 나고 훌륭한 저녁을 대접받고 있습니다.
1: 신나라.
0: I like it.
1: 신나라.
0: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2: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데 이 가족들과 진짜 식구가 된 것 같은 저녁입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제야 피곤이 몰려옵니다.
0: 진짜 부탄의 시골집에 온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내일 부탄에서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2: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계곡의 밤. 저도 여느 때보다 깊이 단잠에 들었습니다. 하하 계곡에서의 이튿날. 비 내리는 계곡의 운무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하하 계곡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가족의 아침 일상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3: 아침에 신선한 소 젖을 자러 갑니다.
2: 축사는 집과는 좀 떨어져 있는데요. 키우는 소에게 여물을 주고 젖을 짜는 것이 아침 첫 일상입니다. 부탄에서 소는 가축 이상입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소는 생계수단이자 생활의 기반. 그만큼 사람들도 소를 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1: 제일
0: 아, 이지?
2: 응.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와 마주하다니 도시에 사는 저로서는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4: 아, you have to pull hard.
2: 그런데 아무래도 소가 보기에도 초보 티가 났나 봅니다.
0: 엄마야.
3: 이 평소에 손길이 아닌 거야. 애들이 키기에.
2: 덩달아 놀란 송아지를 아이가 다정하게 안아줍니다. 둘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이 느껴집니다.
0: You like that friend?
5: Yeah, he's like perfect. When he was small, he sat on my lap.
0: What do you feel when you hug? You tell?
5: When I hug him, he hugs me back.
0: Ah, so what do you feel?
5: I feel happy. Even cow have no sense there, but they feel love.
0: Ah. 뭐 우리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런 너무 자연스러운 생활 환경에서 동물들과 교감하고 자연하고 교감하고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건 하하에서의 삶 자체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외양간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공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이별이 아쉽기만 합니다.
6: 가든체라. 록세게.
7: 록세게.
2: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도 많이 들었는데요.
6: 정이 많은 아이예요. 제게.
2: 부탄에 오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부탄은 행복의 나라가 된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함께여서가 아닐까요? 부탄이 말하는 행복의 비밀은 어쩌면 단순했습니다. 함께 살아갈 것, 그리고 함께 행복할 것.
8: 집집마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있네요.
9: 야,
8: 이제서야 야크를 만나네요.
1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장난이 아니에요.
1: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0: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1: 야, 귀여운 게 많네.
0: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
2: 쭉 뻗어보세요.
3: 어떤 일을 하셨나요?
0: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4: 안녕하세요.
5: 피넛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0: 세상의 영광은
1: 내가 원하는 건 This one's big.
2: 준비되셨어요?
3: 하이크 준비씨 네가 원하는 게 뭐야?
4: Creation of the champion
3: 99.9% 확정이야 확정
5: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는데

0: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1: 안심이 안 되는데?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3: 식품 안심 없어.
1: 몰라?
4: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5: 액션!
4: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3: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2: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1: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4: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여름이면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재원도 아빠다. 예부터 민어의 고향으로 불렸습니다. 산란 철을 맞아 민어가 돌아왔습니다.
2: 이게 물이 오른 쪽이야. 똑똑똑똑이네. 이게 물이 오른 쪽이야. 민어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1: 껍질부터 부레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민어.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3: 민어를 안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다가 파도로 성질이 내버립니다. 빨리 먹어주라고.
4: 아주 또 맛있어. 맛있어. 셔틀라까지 넘어가려고 하니.
1: 여름바다의 귀족. 민어의 귀향입니다. 천혜의 갯벌과 청정 바다를 품은 신안 앞바다. 민어가 나는 여름철이면 고깃배들도 신이 납니다. 재원도에서 나고 자라 도시 생활을 하다 10년 전에 돌아온 함옥규 선장도 기대를 품고 바다로 나섭니다. 겨울철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월동하다가 여름철 산란기가 되면 먹이가 풍부한 재원도 앞바다로 모여든다는 민어.
2: 재원도 바로 뒤 이쪽이가 민어가 아주 서식처 쪽이. 저기 보이는 백사장이 제가 예미라는 우리 마을 이제 백사장인데 저기서도 한때는 민어 때는 이렇게 배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가오리항. 그쪽 옆에선 페이도라고 또 있어요. 일본 사람들 지배했을 때부터 이게 민어 파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1: 과거 수백 척의 배가 닻을 내려 배를 딛고 옆 섬까지 건너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민어 파시. 예나 지금이나 섬과 섬 사이로 흐르는 거센 조류가 비옥한 갯벌을 뒤흔들어 민어가 알을 낳고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
2: 야차운 지역이라 지금 그나마 이렇게 이제 뻘물이 일어나.

0: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는데 조루가 약하면 안 걸리더만요. 조루가 세야 걸리죠.
1: 손절님만의 노하우인가요?
0: 하여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 지혜를 좀 많이 빌렸죠.
2: 조류가 쓰인 바다에 우뚝 멈춰선 배. 하지만 어탐기에는 아직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그때 선장이 긴 대나무를 꺼내드는데요. 바다에 장대를 꽂고선 귀를 기울입니다. 뭘 듣는 걸까요?
0: 이게 지금 민어가 우는 소리 들어보입니다.
1: 민어 우는 소리요?
0: 네. 울림으로 들어요, 울림으로. 이게 물속에서 울면 그 울림으로. 어렸을 때 그 저 실 전화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울림으로 들립니다. 한 마리가 울죠?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도망갑니다.
2: 민어 울음소리가 들리는 길목에 그물을 들이옵니다.
0: 암초가 있어요. 이제 그 암초 닿기 전에 그물을 뽑을 거예요. 좀만 떠가면. 그래도 조류가 안 가면은 그물도 같이 안 떠가요. 이게 조류가 가야 이게 그물이 이게 땅을 꺾고 가면서 고기가 이제 좀 한 마리라도 걸릴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어쩔란지 모르겠어요.
2: 400m에 달하는 그물을 던져놓고 조류가 그물을 끌어주길 20분 남짓 기다려봅니다.
0: 도시에서는 늦게 직장 생활하니까 애기들 학교 가고 이게 감당이 안 돼, 살림이. 그래가지고 저렇게 큰 배들 저런 어장을 했어요. 어장을 하다가 10년 하다가 이제 다 그만두고 이렇게 적은 걸로 이제 아이고 편히 살아야 쓰겠다. 편히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은 훨씬 더 힘드네. 혼자 함께.
2: 한때 재원도에서는 우스갯말로 민어 띄우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라고 할 만큼 민어가 흔했다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구경하기가 힘들어져 귀족 물고기로 불린답니다. 민어가 올라오길 고대하며 그물을 당겨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민어. 민어!
0: 어, 이게 문이 오른쪽이야. 들어요, 꽉꽉꽉 쏜다. 들어요, 꽉꽉꽉 쏜다. 이게 문이 오른쪽.
2: 빈 그물만 올리기 일쑤였던 요즘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묵직한 손맛 만선도 부럽지 않답니다.
0: 이것도 소량만 들었게 안 가봐.
2: 민어는 알을 밴 암컷보다 수컷을 더 친다는데요. 알이 큰 암컷은 그만큼 살이 적고 기름기가 빠지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도 제법 실한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1: 우와, 이건 몇 킬로 정도예요?
0: 나 6kg 정도.
1: 우와.
2: 성질이 급한 민어는 금세 죽기 때문에 손이 바빠집니다.
0: 피를 빼고 해를 끌어놓으면은 그대로.
1: 바로 피를 빼야 돼요?
2: 그래야 잡내를 없애고 선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0: 까먹는 거예요.
1: 그렇게만 딱 찌르면 피가 빠져요?
0: 그 연통에 딱 찌르면 약간 빵빵 이러면 다 피가 다 빠집니다.
1: 그럼 이렇게 해서는 어디다가 파시는 거예요?
0: 저기 지금 송도 이 방향으로 갑니다.
2: 모처럼 민어 8마리를 건졌습니다. 민어가 향한 곳은 작은 섬에 있는 위판장. 연안에서 갓 건져올린 싱싱한 생선이 모이는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어가 거래된답니다.
0: 놔두면은 내일 아침에 여기에 가요.
1: 저기 누가 훔쳐가면 돼?
0: 카메라가 수십 대 있어.
1: 오늘 고생하셨는데 잘 받아야 될 것 같아.
0: 잘 주겠죠. 고생을 받았는데 잘 주시겠지.
2: 고기는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그 값은 내일의 운에 맡겨봅니다.

0: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창 때는 업한장 바닥을 가득 채웠다는 민어지만 요즘은 물량이 귀해 중매인들의 손짓이 더 요동을 칩니다.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주인이 정해집니다.
1: 경매를 하러 오신 거예요?
2: 아니지, 나는 우리는 상인이지, 상인. 아까 중매인은 저렇게 파란색 조끼 입으신 건데. 근데 우리 같은 상인들이 와서 중매를 그거라도 내려줘야지.
1: 그럼 어떤 거를 좀 사달라고 요청하는 편이에요?
2: 좋은 거?
1: 좋은 건 뭘까요?
2: 비싸도 좀 좋은 거? 와봐요.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 신선도를 저 피색깔로 봐, 피색깔로. 저렇게 빨개야지.
1: 가격은 어때요, 오늘?
2: 너무 비싸요. 선어 수치 같은 경우는 58,000원에서 65,000원까지 나왔어.
0: 수컷 민어는 킬로그램당 6만 원 선. 잡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시 풍어가 들기를 기다려봅니다. 경매를 마친 민어가 향한 곳은 인근 수산물 상가. 여름 민어를 찾는 이들이 많아 곧바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답니다.
2: 겨울 민어하고 여름 민어하고 틀린 게 뭐냐면 여름 민어는 사골 국물처럼 정말 뽀얗게 나와요. 근데 겨울 민어는 아무리 끓여도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 민어를 더 많이 찾으시는 거죠.
3: 민어 사러 왔습니다.
2: 날마다 오세요.
1: 날마다 오세요?
2: 이렇게 비싼 민어를. 아, 걱정이야. 망할까봐. 그 어떻게 잘하고 있어. 솜씨가 좋은 게.
1: 아, 그러면 식당 하시는 거예요?
3: 예, 식당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은 두 마리 가져가려고.
1: 두 마리요?
3: 예, 예.
2: 민어 가져갈라.
0: 이자홍 씨는 아무리 비싸도 좋은 민어를 고집한다는데요. 오늘도 큼지막한 두 마리를 챙깁니다.
3: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2: 내일 또 만나요.
3: 예.
2: 내일 만나고 문 안 닫은지 알게.
0: 이정욱 씨를 따라 연육교를 건너 도착한 곳은 임자도. 재원도와 함께 민어 산란지로 꼽히는 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4: 지금 이게 4kg 살짝 넘거든요. 5kg가. 살짝 안 될 겁니다. 제가 쓸 때는 더 큰 놈 많이 쓰거든요.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이 사이즈가.
0: 민어는 덩치가 큰 만큼 부위마다 맛도 먹는 법도 제각각이라죠. 두툼한 살점은 회로 즐기고 뼈는 푹 고아 진한 국물을 낸답니다.
3: 보이시죠? 이 젤라틴처럼 소골같이 막
1: 우와.
3: 소사골처럼 뽀얀이 여기에 있는 영양성분들이 싹

0: 빠져나서 사골국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1: 껍질은 살짝 데치면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2: 민어 뱃살인데 이게 암놈하고 손놈하고 틀려요. 암놈이 더 이제 뱃살이 얇고 식감은 조금 덜하죠. 그 대신 이제 불에가 좋아요. 달콤하니 또 이게 기름기가 확 또 올라오거든요.
1: 별미 중에 별미라는 민어 불에. 복사꽃처럼 연분홍빛을 띠는 민어회는 담백하면서도 부드럽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바다의 보물입니다.
2: 도시에서 살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도 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지역의 특산품을 대접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민어 가지고 음식들도 개발해보고 민어라는 이 생선은 좀 각별하죠.
1: 민어 덕에 섬에 뿌리 내릴 이유를 찾았다는 부부. 이곳은 아내가 나고 자란 고향인데요. 한때는 벗어나고만 싶었던 섬이었지만 이제는 떠나고 싶지 않은 터전이랍니다.
3: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바다에 나가시니까 저희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눈 뜨면 일하고 해야 되는 그게 반복적인 생활들이 좀 힘들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밖으로 나간다면 제가 집인 것 같아요. 이제 안정기에 들어있는데 또다시 밖에 나가면 그 복잡한 생활들이 싫은 것 같아요.
1: 육지 사람이었던 남편은 지역의 보물인 민어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 요리 대회에서 실력까지 인정받았답니다. 여름이면 민어 맛을 보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4: 민어 맛이 그렇게 좋다고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전국 방방. 민어를 안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다가 파도로 성기를 내버립니다. 빨리 먹어주라고.
1: 백성들이 즐겨 찾는다고 민어라 불렸다지만 요즘은 귀한 별미로 대접받습니다. 부위마다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하다죠. 특히 불회를 먹으면 민어 한 마리를 다 먹은 것과 같다죠.
5: 나오자마자 불회를 딱 드시네요.
6: 예, 불회 민어는 불회를 모아준다.
4: 정말 쫄깃쫄깃하게 안쌀, 바깥쌀, 그리고 머리쌀입니다. 지느러미는 꼬리 지느러미. 자, 이게 바로 한 마리 다 먹는 겁니다. 민어 한 마리. 진짜 맛있어요. 정말 진짜 맛있어요. 기름물이 참기름물이 나온 것처럼 고소해야 돼요, 진짜.
1: 섬 어르신들이 찾는 또 하나의 별미는 뽀얗게 우러난 맑은 민어탕. 더위에 지친 기력을 채워주는 섬 사람들의 으뜸 복다림이랍니다.
7: 시원해가 그 맛이 국물이 고향탕 완전 지리가 맛있게 돼요.
8: 기력이 뿔끔뿔끔 나요.
9: 배가 아픈 게 기력이 올라오죠.
10: 아유 맛있어 맛있어.
11: 첫째가 넘어가라니.
1: 거친 바다가 품어낸 찬란한 여름 보물입니다.
12: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 도시에서 말하면 이것이 수제예요. 손으로 만드는 수제.
14: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그때 보면 보는 거 다 하죠, 이게.
1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6: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

0: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Why not?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 아, 100회 대망 주제는 뭡니까?
2: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0: 아, 파티.
2: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0: 파리, 파리 타임.
2: 예.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0: 뭡니까?
2: 초파리.
0: 아, 초파리. 아, 초파리. 예.
3: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0: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요?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3: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0: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3: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인자인데요.
0: 유전자의 실체.
3: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입니다.
0: 아, 초파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2: 예,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으로.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8: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9: 이분 위기.
10: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1: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2: 어? 보장기시?
1: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은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암,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자.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1: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0: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1: 1년이면 뭐 금방이네.
2: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3: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4315.
5: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7: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6: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8: 계약일로부터 91일?
6: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9: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0: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4: 1566-4315.
1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2: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6: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3: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6: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9: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0: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4315.
11: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지구를 감싸는 바다. 그 광대한 흐름 속에서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져 하나의 물결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은 폭발적으로 태어나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는 그 작은 입안에서 세상의 시작을 지켜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생명은 이어지고 거대한 질서를 이룹니다.

이 바다에서는 모든 것이 순간에 뒤바뀝니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그 끝없는 충돌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생명의 노래입니다.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바다. 그 면적은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광활한 바다 대부분은 수심 3,000m가 넘습니다. 하지만 산호초가 차지하는 공간은 1%도 채 되지 않죠. 이곳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풍요로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산호초에서는 수천의 생명이 매일 하나의 물결이 됩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거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생명이 모여 바다는 하나의 살아있는 큰 세계가 되죠. 그리고 그 흐름 속으로 포식자가 들어섭니다.

바다는 늘 팽팽한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루죠. 이런 바다는 빛에 따라 보이는 모습도 환경도 달라집니다. 햇빛은 바닷속으로 스며들지만 그 깊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지닌 햇빛은 수심 10m 이내에는 풍부하게 도달합니다. 이 깊이에서는 물고기들의 화려한 색이 온전히 보이죠. 하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빛은 점점 약해지고 20m를 지나면서 색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색은 무엇일까요? 빨간색입니다. 파장이 긴 빨간색은 바닷물에 빠르게 흡수되어 곧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면 사라졌던 원래의 색이 드러나죠. 붉은색 물고기는 조명빛이 닿는 순간 선명해지지만 빛이 사라지면 검은색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라진 색은 포식자의 눈을 피하는 효과적인 은폐가 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바다에서도 잘 보이는 색은 무엇일까요? 노란색과 흰색입니다. 노란색은 다른 색보다 덜 흡수되어 오래 남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존재를 드러냅니다.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는 바닷속. 하지만 끊임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물의 움직임은 생명을 흔들고 살아남기 위한 몸짓은 더욱 바빠집니다.

흐름이 약해지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깃대도 무리입니다. 평소에는 한두 마리씩 흩어져 살아가지만 1년에 두세 차례 하나의 무리가 되어 행진합니다. 이렇게 때를 이루는 시기는 산란기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던 개체들이 어떤 신호를 따라 모이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수백, 수천의 개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지만 알을 낳고 수정하는 순간은 아직까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상어는 집요하게 무리를 따라붙고 날이 갈수록 그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많던 무리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모두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생명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름달 무렵이면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레드 스네퍼입니다. 흩어져 있던 개체들이 사방에서 모이고 약속이나 한 듯 거리를 좁히며 밀집합니다. 불과 하루 사이 무리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암컷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수컷들은 경쟁하듯 따라붙습니다. 이유는 산란. 수컷들이 몰려들고 순식간에 알을 낳고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알들은 물살에 흩어지고 그 틈에서 일부는 곧바로 먹이가 됩니다. 산란은 여기저기서 동시에 일어나고 무리는 한순간에 집단 산란으로 이어집니다. 번식은 이렇게 끝나고 알의 운명은 바다의 흐름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을 바다에 맡기지는 않죠. 이 작은 물고기는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생명을 지켜냅니다. 알을 입안 가득 품은 채 먹지도 못하고 부화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알을 품고 있는 것은 수컷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즉시 수정시켜 입안에 넣고 열흘 넘게 지켜내죠. 알이 자라면서 부피는 점점 커지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입안에서 생존은 이어집니다. 이 물고기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지켜온 알에서 새 생명이 나올 준비를 합니다.

알을 지키는 것은 수컷. 작은 몸짓이 부화를 재촉합니다. 세상으로 나온 새끼는 입으로 물어 둥지 밖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알은 대부분 부화하고 둥지는 조용히 비워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작은 오징어들은 서로를 탐색하며 짝을 찾고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서로 마음에 드는 순간 망설임 없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짝짓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생존의 시간입니다. 오징어는 시력이 좋아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포착합니다. 오늘의 사냥은 가장 효율적인 먹이 새우입니다. 부드러운 조직만 먹고 껍질은 버립니다. 이 바다에는 상상을 벗어난 존재도 있습니다. 보기에도 징그러운 이 생물,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털 갯지렁입니다. 몸 길이가 2m가 넘고 모래 속에 숨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 속의 포식자죠. 밤에 먹이를 잡을 때만 잠시 활동하는데 한낮에 활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생물은 어둠이 내리면 감춰졌던 실체가 드러나죠. 섬뜩한 이빨입니다. 잠에 취해 이 주변에 머무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물고기든지 한 번 잡히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배를 부풀려 끝까지 버텨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밤바다의 저승사자지만 밤과 낮은 전혀 다른 환경이죠. 왕털 개치렁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긴 몸을 바짝 웅크립니다.

하지만 몸 길이가 2m가 넘다 보니 숨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공격이 벌어집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몸통이 맥없이 끊어지고 밤의 저승사자는 그대로 물고기 먹이가 됩니다. 먹고 먹히는 세상. 이 바다에서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하루의 움직임이 잠시 멈춥니다.

그러나 이 밤 모든 것이 잠들지는 않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존재, 알을 가득 품은 만티스 슈림프입니다. 이 종은 평소에는 강력한 펀치를 마구 날리는 무법자입니다. 단단한 먹이는 깨질 때까지 앞발로 계속 때립니다. 하지만 알을 가득 품은 지금은 더 이상 공격자가 아닙니다.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없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깊은 밤, 아주 작은 문어가 주변을 살핍니다. 조그만 움직임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크기는 고작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이 작은 몸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성체로 자랍니다. 다 자란 문어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죠. 지나가는 개는 순식간에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안전한 보금자리는 누구에게나 탐나는 공간이죠. 침입자가 등장합니다.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힘의 한계를 느낀 침입자가 슬며시 꽁무니를 뺍니다. 그 순간 한 번 더 공격, 완전히 제압합니다. 싸움의 끝, 침입자가 가져왔던 조개 껍데기까지 승자의 몫이 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바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포식자. 몸을 바닥에 붙인 채 때를 기다립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이 사냥꾼은 오늘 밤 매복 장소를 고릅니다. 잠깐 사이 눈과 입만 내놓은 채 먹이를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시간이 흐르고 먹이는 스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순간 존재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 바다에는 밤이 깊어질수록 깨어있는 종도 있습니다. 카디널 피쉬 수컷 아비입니다. 입안 가득 알을 품은 채 주기적으로 내뱉었다 다시 물며 산소를 공급합니다. 열흘 넘게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한 시간, 그 흔적은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 모든 기다림이 끝을 향해 갑니다. 아비는 지느러미를 빠르게 움직이며 새끼들의 부활을 재촉합니다.

본능적으로 떠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줍니다. 이 밤 아비들은 새로운 시작을 모두 바다로 보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입니다.

산호초 아래 이곳은 모진 환경을 이겨낸 존재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개체들은 3주 이상 플랑크톤 상태로 떠들다가 치어로 성장하며 산호초로 모여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곳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는 늘 포식자들이 머물고 순간을 기다립니다. 수많은 치어 중 성장까지 이어지는 개체는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성장해 넓은 바다로 나서는 순간 이곳은 더 자유롭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이 물고기는 위험을 피해 몸을 굴 속에 반쯤 숨기고 살아갑니다. 산란기가 되면 새끼의 안전을 위해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죠. 모래를 입으로 퍼내고 무너지는 가장자리는 몸으로 다져가며 조금씩 완성해 갑니다.

둥지는 한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피씨가 둥지를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죠. 버려진 둥지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걸 보니 뭔가 다른 생각이 있나 봅니다. 산호조각을 슬쩍 치우고 꼬리부터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암컷들은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기대를 안고 입구를 정리해보지만 그날 늦도록 암컷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듯 열대의 바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1년에 지구에 내리는 비는 약 500조 톤. 이 가운데 90%는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이 빗물은 바다 표층의 염분을 낮추고 물의 밀도 차이를 만들어 해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모여 바다 순환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둥지를 고치고 암컷을 기다리던 조 피쉬 수컷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받은 수컷은 이미 입안 가득 알을 물고 육아를 시작합니다. 조 피쉬 역시 수컷 아비가 알을 품는 특이한 종이죠. 한편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수컷들은 급기야 남의 집을 넘봅니다. 꼬리부터 슬그머니 들어가더니 집 주인을 굴 속으로 밀어넣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더 폭력적인 수컷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입을 벌리며 완강히 버팁니다. 그러자 아예 머리부터 밀어넣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 피쉬의 알 속 새끼들은 눈이 보일 만큼 자랐습니다.

육아에 지친 나비들이 많아집니다. 커져버린 알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결국에는 알을 포기합니다. 탄생으로 이어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치열하게 생명들이 모여 사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물이 빠져나간 자리, 갯벌입니다. 이곳은 단위 면적당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곳이죠. 워낙 많은 수가 살다 보니 산란기가 되면 경쟁도 거칠어집니다. 산란기 때 수컷의 몸에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공격성과 번식 행동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암컷은 외면한 채 집으로 향합니다. 수컷은 조급해집니다. 훌쩍 뛰어올라 암컷의 굴 입구를 몸으로 막습니다. 서로 거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과연 수컷의 이런 전략이 통할까요? 암컷이 계속 거절하자 수컷의 행동이 더 거칠어집니다. 결국 암컷은 자리를 피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수컷은 여전히 암컷의 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참 후 돌아온 암컷. 과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암컷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바닷물은 점점 차오르고 조급해진 수컷은 다시 구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암컷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외면한 채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온종일 기다린 수컷, 구애 방식이 틀렸을까요? 오늘은 허탕입니다. 이곳에는 천적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몸을 낮춘 채 잡으려는 자, 숨어야만 사는 자. 여기서는 한순간이 생명을 가릅니다. 오늘은 계산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아무리 조심히 다가가도 눈치 빠른 이곳의 생명들, 위험은 먼저 감지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루에도 몇 번씩 팽팽한 긴장이 오갑니다. 오늘은 포식자도 별 수확이 없어 보입니다. 천적이 사라지자 다시 활기가 넘칩니다. 아직도 짝을 못 찾은 수컷들, 애써 구애해보지만 암컷은 출행량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저기서 수컷들의 구애는 이어지지만 암컷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예 못 본 척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짝짓기에 성공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수컷을 따라오는 암컷, 마음이 통했을까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니 암컷이 살짝 돌아섭니다. 수컷은 곧바로 더 간절하게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하나의 짝이 완성됩니다. 같은 시각, 산란기의 농개들 세상도 더욱 분주해집니다.

암컷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히 먹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수컷들은 조금 다릅니다.

암컷만 보이면 괜히 힘을 과시하고 바짝 따라붙어 어설픈 구애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마리의 수컷이 경쟁하듯 암컷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번에는 세 마리가 앞다투어 달려듭니다. 그 틈을 타 암컷은 빠져나가고 수컷들은 뒤엉켜 싸움을 벌입니다. 산란기가 되면 농계 수컷의 몸에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공격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여기저기서 진흙탕 싸움은 계속됩니다. 너무 치열한 나머지 이제는 짝짓기마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많은 수컷 가운데 정작 짝짓기에 성공하는 개체는 따로 있습니다. 암컷이 선택한 수컷은 치열한 싸움과는 거리가 먼 듯 말끔합니다.

둘만의 시간이 끝나면 각자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짝짓기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싸움도 경쟁도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겨진 것은 승자도 패자도 아닌 암컷의 몸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생명들입니다. 이 생명들은 이곳에서 자라 대를 잇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0: 방송됩니다.
1: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2: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3: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1: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2: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4: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5: 아이고야.
4: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6: 안녕하세요.
7: 피나트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5: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냥 잠깐의 1인자였을 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 뭐 업적을 쌓았다고 하긴 또 그럴 것 같고요.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둑 때보다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면 다시 두면 돼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무게감이 다르죠.

0: 예, 안녕하세요. 처음 프로바둑 기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도 복귀라고 하죠. 바둑의 복귀처럼 한번 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오랜만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어, 이게 제 모습인가요, 이게? 88년도. 참 이게 장난기 있죠.
1: 여기 섬인가봐요?
0: 그렇죠, 여기 섬이 있죠. 여기도 섬이고.

0: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섬입니다. 신안군이죠. 신안군이 비금도 배 타고 한 요즘도 거의 2시간 걸릴 겁니다. 뭔가 섬만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섬에서만 제 나이 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섬만이 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 제 나이 또래에서 개구리 잡고 뭐 개구리 뭐 이렇게 뒷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피자 같은 것도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비파나무라고 착각을 해서 피자나무 있다. 5살 말쯤? 그러니까 만으로 4살이죠, 아직. 만으로 4살이고요. 큰 누나 아니면 작은 누나예요. 이렇게 무릎 위에 얹혀놓고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사방을 막으면 드러낸다. 그게 너무 좋잖아요.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하나의 놀이로서. 예.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돌 구단 친형이고 프로 기사인 이상훈 구단입니다. 이제 아버님도 이제 교편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자식들한테 바둑을 자연스럽게 한번 가르쳐 본 거죠.
2: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고향 신안에서 하게 돼서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고 아시다시피 저는 바둑을 두던 사람입니다. 만 5살에 바둑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말 은퇴할 때까지 약 30년간 바둑을 두었습니다. 프로 생활만 24년을 했고요. 바둑은 인류가 만들어온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19x19입니다. 361칸에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한 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 추상 전략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아버지가 세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대를 안 했죠. 거기서 이렇게 좀 혼자서 아버님 가르쳐주는 정도 가지고 얼마나 두겠는가라고 이제 기대를 전혀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둬봤는데 뭐 저보다 난 것 같더라고요.

0: 우리나라의 조훈현 구단이 중국의 소비평 구단을 물리치고 웅창기배 세계 대회의 패권을 차지한
1: 광자 갑자기 영자 광감 영사 아니에요? 내재자 들어가게 됐고요.
2: 권감용 사부님, 뭐 제자 뭐 여러 명이 있지만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뭐 당연히 이세돌구나. 그냥 번뜩번뜩이었어요. 뭐 바둑도 그렇고.
3: 아, 이세돌은 다르다. 실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두면서도 추이기가 너무 정확하고 사활 잘 풀고. 그리고 세돌 형이 그때 그 충암 연구실에 자주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돌 형 자주 봤었고.

0: 설렁체.
1: 바둑 재밌어요?
2: 저는 지금
0: 알파고 이긴 사람.
3: 근데 너무 잘 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딱 듣는 게 친구가 제가 7살 때 그 정도 건자리 정도의 실력 같아요. 바둑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지. 사방이 막히면 드러내는 거고 그런 다음에 두 집이지 두 집. 두 집을 내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배우는 게 패 같은 걸 거야. 응? 따내면 뭐 한 대 하나 두고 다시 따내는 거. 그렇지? 사실 바둑은 요 외에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둑이라는 거는 이런 기술적인 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지고 이기는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상대방과 내가 어떤 바둑을 두었느냐가 중요해요. 한 줄씩 두어가면서 둘이서 만들어가는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겠지. 아저씨는 6살 때부터 존중하고 책임지는 그걸 한 30년간 배웠어. 우리 친구도 조금만 더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음에 혹시 또 오게 되면 한 번 둘까요? 그때는 정식으로 한 6, 7점에?

0: 자기 기풍이 그 주위에선 공격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1: 모르겠어. 제 프로 첫 대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기사 조한순 구단이고 지금 프로기사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입단 대회에서 두 명만 입단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프로가 된 거에는 좀 의미가 있었고요.
1: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둘 다 그렇게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가 되고 참 재밌는 게 바둑계가요. 진짜 로터치예요. 알아서 해, 이거예요. 바둑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건 네가 알아서 해요. 좀 한 95년도 입단을 했고요. 98년도까지는 예상만큼 발전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 97년도 말이죠. 또 외환위기 왔었잖아요. IMF. 어수선했어요. 또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바둑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3: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소득을 올려서 이제 집안을 건사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소득이 끊기잖아요.
1: 이게 사금돔이라고요. 저기 예, 아담하게 살았죠. 반지하는. 예.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정신도 못 차리고 98년도까지는 그렇게 성적도 없는데 없었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의 그런 신체적 그런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2: 근데 아마 좀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4: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혼자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돌거나 그런 식으로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5: 지나고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3: 한동안은 뭐 말도 잘 못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옆에 같이 있었으면은 이제 같은 바둑계다 보니까 승부를 함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도 없었을 수 있는데 많이 이제 저도 안타까운 일이죠.
1: 97년도 말이죠, 그게. 선생님 98년도에서 돌아가시고. 뭐, 바둑의 가치가 존중배려 책임을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쌓아주신 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기록을 남긴 97년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제대로 된 기부를 거의 못 보셨죠. 그때 그 암울한 상황에 아버지도 이렇게 되시면서 그때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은데 살면서 좀 그런 거예요.
6: 연초 32연승에 돌풍을 일으킨 후 연말 바둑대상 MVP까지 수상한 이세돌.
4: 2000년에 이제 32연승 하면서 불패소년이라는 별명도 붙고 이미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그 저희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7: 무서운 신예. 차기 이제 바둑 1인자. 저와 한 살 차이밖에 안 났지만 그 경지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어요.
5: 강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강했기 때문에.
2: 아마 그 시절에는 이창호 구단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
7: 이창호 구단의 아성을 과연 이세돌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6: 금이 환영하는 조년을 맞이하는 이 소년을 당시 최연소 타이틀 보유자 이창호.
8: 이창호 사모님의 존재는 어떤 느낌이에요?
1: 아, 거의 구름이의 존재죠. 시대마다 1인자는 존재하는데 그런 단순한 1인자가 아니에요. 저는 시기는 짧지만 저도 1인자였던 시절이 있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1인자가 아니라요. 패러다임을 뭐 바꿨거나 혹은 완성시킨 분입니다.

0: 그렇게 쓴 1국과 2국을 완전 압도했어요.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제한 시간도 얼마 안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3국이 치러졌는데
1: 모두 다 그 바둑을 다 보고 있었고 2연승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아 이제 넘어가는구나 이제 이제도 우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2: 참 재밌었어요. 그 유일했던 이제 그게 뭐냐면 1, 2국을 두고 3, 4, 5국을 몇 개월 후에 둬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0: 기억나는 게 검토실에서 그 대국을 검토하다가 세도령이 거의 우승했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이제 검토실에 계속 남아있던 박영훈 구단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형이 간 다음에 이창호 사범님이 아니라 바둑에 신이 든 것 같다고 해서 세도령이 역전패 당했다.
2: 처음에는 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아, 바둑 쪽으로 봐도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바둑이 뭐가 문제였을까? 결국 정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1, 2국을 승리한 다음에는 너무 이제 자신감이 올라갔고 특히 구름 위의 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구름 위의 존재, 그 이창사님이 더 이상 구름 위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좀 자만, 오만 이런 게 들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삼국의 그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패배한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로부터 2년 뒤죠?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1: 이세돌 구단은 날카로운 창, 이창호 구단은 이제 방패.

0: 97회 LGB 세계 2강전 우승 이세돌 육단.
1: 이제는 뭐 이세돌 구단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2: 1인자에 딱 올라갔던 것 같아요.
3: 이세돌 구단이 도요타 덴소베 세계 바둑 결승에서 중국의 창하오 구단을 188승 만에 불계로 물리치며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4: 이세돌 구단은 이로써 지난해 삼성화재배 세계 바둑대회 패권에 이어 후지츠배 등 세계 바둑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하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0: 30, 30, 60, 70, 74니까 80.5집. 60대 80.5집. 100승.
1: 아니요.
0: 이름.
1: 너 지금 육가족도
0: 아니야? 이거 아니야.
2: 가족을 배우는 김하민이에요. 이기니까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3: 이겼어요? 졌어요?
2: 졌어요.
3: 그 지금 기분 어때요?

근데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이랑, 근데 바둑이라는 게 원래 뭐 지고 이기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에 너무 집착하면 사실 바둑에서 좋은 점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바둑 기사처럼 많이 지는 경우가 드물긴 하겠죠. 최고의 기사도 진짜 많이 패하는 것이 바둑이다 보니까. 저는 18판 이긴 경우, 8판 못 이겼습니다. 평생 80%를 못 해본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두 번을 넘게 진다는 거죠. 또, 졌을 때뭐 엄청난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못 해요. 바둑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일 수 있거든요, 이게. 승패라는 게. 좋은 대국을 하고 있으면 또 그걸로도 괜찮은 거거든요.

0: 시범기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뭐 몇십 년 만일까요? 엄청나게 오랜만에, 60몇 년 만에 아마 벌어진 시범일 겁니다. 그 굉장히 명예스러운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리스크도 큰데요, 졌을 때는 아무래도.
1: 전통적으로는 정말 이 시대의 1인자를 가리는 시합이고,
2: 그 승부를 사실 받아들이는 그 두 기사가 대단하다. 그런 승부에서 지는 순간에는 본인의 이제 바둑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0: 그 전에 사전에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시범기계 명예스러운 대결을 그 리스크 때문에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0: 자신감은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역시 아직은 인간의 직관력이나 이런 감각들을 컴퓨터인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꼭 인간의 그런 걸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그 결승전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 하는 샵인데 제가 이제 커지고 다니는 2대3으로 패하고 돌아오는 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거든요.

0: 큰 시합을 패하면 조금 이제 시간을 줘요. 근데 이제 이 알파고 얘기였던 거죠. 뭐 비밀주의약서 쓰고 이러는데 좀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은 했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체스가 진즉에 컴퓨터 같은 정복을 했잖아요.
1: When in 1997, another IBM computer named Deep Blue beat the reigning world champion, Gary Kasparov.
0: 하도 또 언젠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제안이 왔을 때, 아, 이제 바둑이 시작되는구나라. 그러니까 몇년 후, 한 2년 후, 3년 후에는 모르겠구나. 근데 그 시작점이 저잖아요. 그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2: 상금도 이제 얘기해주고 뭐 하길래 아그뭐 속된 말로 뭐 거저 아니야? 당연히 해야지 뭐 이제
3: 이형땡 잡았다. 그냥 이거는 당연히 인간이 이기는 승부인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4: 네,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가 펼치는 세계 바둑 대결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계 대표 이세돌 9단.
5: But we'll have to see how they do against someone of the brilliance and creativity of Lee Sedol.
6: 알파고의 현재 능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7: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는 바둑 최강자와 이 세계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3: 아무리 구글이라고 해도 이게 뭐별 수가 있겠어? 그때는 뭐 이제 뭐 딥러닝이라는 이런 걸 알지도 못했고.
0: 저는 진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종 수컷, 뭐, 한판 제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전체 시리즈를 제가 패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8: 일곱은 좀이 본인 스타일대로 처치해 둘것 같습니다. 예.
9: 어떤 면에서는 이세돌 9단이 정말 잘 둔다면 알파고와는 명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베스트였을까 하나. 13수? 12수구나. 12번째 수부터. 이건 좀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9: 분위기가 좀
8: 네, 그렇습니다.
9: 무거워졌어요.
8: 너무 많이 지금.
9: 네, 이세돌 9단 또한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것
8: 그렇죠.
9: 같은데요.
8: 뭔가 좀.
9: 아, 지금.
8: 던졌어요.
9: 던졌습니다. 이세돌 9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8: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죠. 와,
9: 네.
8: 너무 추워요.
9: 이세돌 9단의 알파고의 대결, 첫 번째 대결, 알파고의 불계승입니다. 정말 충격을 감추지 못하겠네요.
0: 알파고가 생각보다 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일곡을 패배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은 여전히 좀 존재했었어요.
10: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 그두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야, 근데 이 곡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1: 끝까지 계산도 안 해요.
10: 네.
11: 연습 전 졌습니다.
10: 이세돌 9단이
11: 네,
10: 현곡을 합니다.
11: 지금 많이 졌어요.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바둑판에 본인이 어떻게 하는데,
10: 네.
11: 의미가 없어요. 받아줄 사람이
10: 지금
11: 없어요. 혼자서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이건.
10: 거의 벽이죠, 지금.
0: 이게 진 것도 진 건데요. 뭘 정확하게 몰라요. 왜 졌는지.
2: 진짜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알파고가 되는 수법이 너무 신선하면서도 독창적인 그 창의력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0: 이창호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편안히 돌아. 그 사람이 못 이기는 것 같다.
3: 예, 2부 끝나고 형수님이 연락이 오셔서 이럴 땐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럼 복귀하는 거 좋아할 거라고 세돌이 형은 평소에 시합 두면 복귀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방에 와줄 수 있냐?
2: 밤새 아마 새벽 한 4시 반? 5시쯤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바둑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처음부터 어떤 백지화시켜놓고 토론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0: 제가 3국부터는 작전을 짜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못 이긴다. 하여튼 작전 자체는

초반에 승부를 거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둑은 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죠. 저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도 승부를 한 거예요. 알파고가 연산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제가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초반에 승부를 했는데 아니었죠.

0: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첫 수를 넣는 그 순간부터 어쨌든 승률 높은 수를 두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돌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익기를 못해요. 일종의 감각으로 두는 겁니다. 감각과 데이터에 쌓으면 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압승입니다.
1: 내용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눌렸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벽에다가 주먹치기 하는 것처럼 막 무릎이 후들거리더라고요. 너무 이제 제 생각과 빗나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 우리 바둑계는 어떻게 되지? 막 생각부터.
0: 동료, 지인, 가족, 총출동을 했죠. 당연히 분위기도 딱 어렴풋이 알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 응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뭐 절망이었죠. 1, 2, 3국 졌을 때가 참 바둑 두면서 이게 나의 패배가 아니구나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나만의 패배가 아니구나. 아니, 그런 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2: 자, 이제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포시즌스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초반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전투를 피합니다. 오히려. 최대한 간명하게.
2: 세계 대결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제4구 함께 보고 계십니다.
0: 68번째, 이게 여기가 68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78번째. 굉장히 이상한 점이다. 이상한 수를 주면서 지금 버그를 유도한 거거든요.
2: 먼저 끼워갔어요.
3: 그게 뭔가 느낌이 좀 있는 수예요.
0: 어쨌든 저걸 두는 순간 사실 거의 끝나버립니다.
4: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5: Look, basically,
6: he found the wedge.
7: The sharpest dropping wind rate we've seen.
8: He dropped a
9: 50%.
10: Wow.
9: 어? 어? 어? 뭐지?
2: 아니, 이거는
9: 뭐지?
2: 오늘 뭐 렉 걸린 것 같은데?
3: Africa.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2: 네. 네.
9: 박수 한번 칠까요?
11: 네.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 승.
12: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등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13: 승리의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무장한 이세돌 앞에서 결국 인공지능도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1: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실제로 인공지능이 막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수를 읽어내지만 바둑판의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럼 예측 못한 곳으로 찔러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건데.
14: 뭐 모두 딱 보셨잖아요. 네, 신의 한 수 이렇게 친한 형이지만 그 바둑은 정말 진짜 인정한다고.
15: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 길을 결국 혼자 만들어냈고.
16: 他是能够洞察到，作为人类历史上，他应该这个是一个人类历史的围棋的人类围棋历史的丰碑。
0: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겨 한 판이라도 이긴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게 지금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패배한 사람이죠. 처음으로. 네, 시리 전체를 패배한 사람이죠. 바둑계는 2017년도부터 아주 큰 영향,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17: 꼬물이는 거 너무
18: 떨어져.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19: 약간 이거 쫄만 한데.
0: 제가 그때가 이제 33이었죠.

0: 제가 예전부터 거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만의 뭔가 시그니처 뭐 이런 걸딱 끼고 싶다라는 게 강해요. 뭔가 이창호 사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뭔가 남기고 싶었는데 깔파고가 이렇게 바로 딱 되면서 이제는 뭐 남겨봤 수가 없고 이미 시대가 바뀐 거고요. 이미. 도대체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1: 한국 바둑의 간판으로 꼽히던 이세돌 9단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를 이겼던 바둑기사는 단상 밖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0: 그것을 제가 뭐 결정할 부분은 아니었어. 결정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요. 제가 바둑을 막 30년을 뒀지만, 바둑에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스스로 부여한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의미가 사라진 순간에 제가 무슨 뭐 거기서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요?

정신없이 정상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 자체가 그냥 뭔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상을 향해 가는 게. 1인자만 돼도 뭐 정상에 섰냐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또 업적을 쌓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0: 지금 보드게임도 만들어. 지금도 좀 점점 조금씩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고마운 제안이었죠. 인베스트에서 트레이닝에서 제안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일이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중심감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아직은 그걸 좀 찾고 있는 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바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 차도 못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막막하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같이 찾고 있잖아요, 사실은. 비슷할 거예요. 상호우존적인 존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너무 와닿아요. 우리가 같이 뭔가를 의미도 찾아가면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이게 좀 와닿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파동장은 그 전문가로서 얘기할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건 제가 뭐 거의 뭐 인생에서는 다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나 설렘의 그런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1: 바둑의 풍은아? 저는 세돌이 형은 항상 똑같았어요.
2: 영원한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음악하는 사람보다 더 영감을 불러 일으키고

0: 일으키면서 이성을보다는 영감을 불러일으켜요, 사람은.
1: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선후배.
2: 짧은 추억, 오랜 동경.
3: 전신도 든다.
4: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5: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6: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7: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5: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6: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8: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9: 아이고야.
10: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11: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물결된 게 많아요.
12: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13: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14: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15: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13: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취향도 방식도 다양하다. 다양한 우리가 모여 우리는 문화가 된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에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이 하루에 5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져. 5분 없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5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을 뭐 속도도 상관없고 그냥 천천히 달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균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야, 귀여운 게 많네.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
1: 쭉 뻗어보세요.
2: 어떤 일을 하셨나요?
0: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부터 8번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50을 위한 심리 처방전. 모든 처방전은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이 원래 힘든 시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유명한 본인의 신곡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나는 길을 잃었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이때 단테의 나이가 35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70살 정도였다고 하니까 인생의 정확히 절반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몇 살 정도나 될까요? 한 50살? 50대가 인생의 중간 지점인 겁니다. 8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인생 중반쯤에 와서 방향을 잃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아마도 그 이전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50대가 유독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제 상담 클리닉에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대 분들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교수님,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 원래 이 정도는 더한 일도 많이 겪었었고 이거 가지고는 사실 별 문제 없었는데 근데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책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생물학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50대에 접어들면 호르몬이 변한다는 얘기 다 아십니다. 여성들은 흔히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죠. 갱년기에 접어듭니다. 남성들은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하죠. 남자도 갱년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몸의 변화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기운 빠지고 근력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신체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요, 사실은 그게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 호르몬인데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민감성을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 정도면 나 기분 괜찮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종착지에 갔을 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 거예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좀 주니까 세로토닌은 아직 몸 안에 좀 남아있는데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얼굴에 화장품을 좋은 거를 발랐는데 피부가 흡수를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결국은 이게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뇌의 화학이 달라진 겁니다. 남성도 비슷해요. 남성의 뇌에도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여성 호르몬이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남성 호르몬이 주는 거죠.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요. 의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몸 안에서 이 도파민이 잘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파민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상태는 우리가 다 알아요. 파킨슨병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병은 아닌데 살짝 떨어지면 그냥 일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서 남자들의 경우 부인들이 그러죠. 저 인간이 안 그러다가 갑자기 요새 좀 게을러졌어. 자꾸 늘어져 있네. 근데 이게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수면 습관도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50대가 넘어가면요. 정상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없다고 해도 깊은 수면이 줄어들어요.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죠. 그리고 중간에 깨니까 깊은 잠이 가기 전에 꿈꾸다가 깨니까 나는 밤새도록 꿈만 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우울증기가 생기면 이게 더 심해져요. 이게 그냥 제가 제 머릿속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만 결국 나이 50대가 되면 기계 자체가 중고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그 얘기만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의 변화만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도 우리는 느낍니다. 인생의 중간에 삼중고의 시대를 만난 거죠. 사실은 몸만 좀 약해지는 거면 그나마 좀 낫죠. 그거에 맞춰서 그냥 내 몸의 운동 속도 조절하고 살살 맞춰서 살면 되니까. 문제는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동시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트리플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파도가 동시에 나한테 달려드는 거죠. 첫 번째 파도는 이렇습니다. 직장 내 위상 변화가 달라져요. 40대까지는요. 커리어가 쭉 올라갑니다. 50대가 되면 멈추죠. 그리고 주변에 누구누구가 대충 날짜 채운 사람들이 명예퇴직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후배들이 제 아래 직급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단체 톡방을 만들었대요.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일처리들을 하기 시작을 하네. 그게 내가 더 좋을 거라고. 두 번째 파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가요. 독립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결혼하고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집에 가면 그냥 큰소리 치고 자식들은 내 맘대로 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대신에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예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살면서 심리적으로는 독립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느끼는 그 공허감은 그냥 아쉬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뜬금없이 TV나 이런 데서 어린 아이들 또 어린 강아지 이런 영상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해요. 내 자식 어릴 때 생각도 막 나고 괜히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는 걸 느끼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아쉬움이고 그리움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 정체성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경험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축이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세 번째 파도는 뭘까요? 노부모에 대한 책임이 증가됩니다. 위로는요, 아직 부모님들 건강하세요. 의료가 발전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50대가 되고 60대가 다 돼가는 자녀들이 아직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직도 30이 다 돼가지만 또는 20살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부모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부모를 온전히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 그러면서도 자식한테는 아직 기대하지 않는. 제가 늘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당신이 아프면 자식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저한테 그러죠.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놈의 자녀들이 그럴 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겐 기대하지 않는 처음 세대, 마처 세대라고도 부르죠. 이런 걸 내가 몸으로 느끼면 내가 흔들리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50대를 흔히 제2의 사춘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죠. 저는 사축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게 사춘기라는 얘기는 함자를 보시면 봄을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사축이는요, 이제 슬슬 올랐던 물이 빠지면서 잎사귀는 떨어지고 꽃은 이미 졌고 가을을 생각한다는 의미죠. 어쩌면 50대에 맞는 이 곤란한 시기는 사축이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은요, 인간의 일생을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50대는 7번째 단계에 해당되죠. 7번째 단계에서 인간이 할 일은요, 생산성이냐 또는 침체냐의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바닥을 기다가 쇼파 잡고 내가 벌떡 일어나기만 해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박수 쳐주고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가방 메고 학교만 가도 좋아했죠. 근데 나이 먹으면 공부 잘해야 칭찬받았고요. 더 나이 먹으면 직장 좋은 데 가야 칭찬받았고요. 결혼하고 났더니 돈 잘 벌어와야 칭찬받았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되니까 내가 살아온 것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끝날 것 같은데 아니면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세대 후배들한테 의미 있게 만들어서 전달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나는 소비되다가 그냥 끝날까? 이런 물음이 50대에 사는 분들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요새 자주 생각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대치 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나라는 인간은 좀 누구랑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이냐?
제가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의사는 되게 많잖아요.

잖아요. 이 수천 명,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내가 당장 내일 안 나오면 이 기관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일 하는 사람으로 그냥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10대 사춘기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제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잘하지? 이런 거를 처음 묻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50대에는요. 나는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을 다시 묻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춘기 때는요. 약간의 환상과 과장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획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혹시 안 될지 몰라도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고 뭐 장군 되고 싶다 그러고 대기업 총수가 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야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내 젊은 인생을 살죠. 하지만 중년기 50대에는요. 그러지 못해요. 훨씬 더 현실에 기반한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 경제, 사회, 더 현실적인 거를 잘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그거를 훨씬 더 철저하게 계산된 나의 미래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서도 그걸 증명을 해요. 이걸 잘한 분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게 46세래요. 이제 딱 50대 직전이죠. 아마 그 당시 46대면 50대보다 넘었을 거예요. 괴테가 파우스트 2부를 완성한 건 무려 82세였다고 합니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건 57세였고요. 톨스토이가 부활을 쓴 건 71세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50대라는 건 끝이 아니었고요. 인생의 전성기였던 겁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인생을 네 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네 개의 아쉬라마라고 부릅니다. 학생기, 가주기를 거쳐서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임서기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나는 유행기로 접어들죠. 그 중에서 50대는 임서기, 이제 내가 활개치고 살던 세상에서 손을 띄고 숲으로 물러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온 거예요. 혼란스럽고 낯섭니다. 외로워요. 근데 이걸 통과해야 다음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시기. 이것은 마치 어두운 숲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50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0에 느끼는 감정 중에 우울함과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용띄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장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웰컴 투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우리 일상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요. 기대하지 않은 소소한 행복.
1: 오.
0: 이라고 해서 뜻밖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이 좀 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네. 우리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뭐 옛날도 아니고 뭐 불과 한 2, 3년 전에
0: 네.
1: 소확행이라고
0: 아.
1: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서
0: 맞아요.
1: 나에겐 소확행이
0: 아하.
1: 뭐 육아 끝나고 밤에 치킨 먹는 거 뭐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0: 작은 거, 작은 거.
1: 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0: 아, 그런 게 진짜 네. 뭐 클 필요도 없다.
1: 맞아요.
0: 작은 거 하나로 행복하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또 네. 갑자기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행복이 벌어집니다.
1: 어?
0: 내용 들으면
1: 뭘까요?
0: 아 이거 하고 공감하실
1: 궁금한데요.
0: 거예요.
1: 궁금한데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이 행보
1: 아, 너무,
0: 있죠,
1: 이거 완전
0: 솔직히. 네, 주머니
1: 럭키잖아요.
0: 딱 이렇게 뒤졌는데 꼬깃꼬깃한, 오! $5.
1: 심지어 100원, 뭐 10원도 아니고, 지폐가
0: 그러니까요.
1: 나온 거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에,
0: 엄청납니다. 네.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뭐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물론
1: 네.
0: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 그쵸?
0: 아, 이거 그냥 뭔가 얻은 것 같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예, 또그 행복을 다른 행복으로 채우는
0: Oh,
1: 거.
0: yes.
1: 더 진짜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거죠.
0: Alright. 자, 이
1: 예.
0: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뜻밖의 기분 좋은 일, 우리 함께 나눠야 됩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Good mood?
2: Yea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Look good?
2: Yeah, you look happy.
1: Ah, happy.
2: Why? What's
1: Yeah, I know.
2: up?
1: Happy.
2: Why?
1: 아, 오래된 자켓 안에서 오브를 찾았거든.
2: Jacket?
1: Jacket.
2: Nice.
1: Old jacket. My old jacket.
2: Old jacket.
1: 요즘에는 안 입어. No wearing. But
2: Okay.
1: yeah, I found the $5 in pocket.
2: $5.
1: Yeah.
2: 5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5? How are you going to spend it? What are you going to buy?
1: Going 어디 가냐는 건가? Spend.
2: How? Yeah,
1: $5.
2: how are you going
1: How?
2: to use it?
1: 아, 오케이.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약간 뭔가 입이 심심하잖아.
2: Huh? You're going to
1: 그
2: talk?
1: 과자, 과자. Snack.
2: Snack.
1: Yes. Yeah, buy some snacks.
2: Oh, that sounds good. We could share,
1: 좀
2: yeah.
1: 줄게? 좀 줄까?
2: Me and you together.
1: 오케이, 좀
2: Yes.
1: 줄게요.
0: 아이고, 알고 보니까
1: 네.
0: 보드게임 할때 쓰던 돈이었다라는 소문이
1: 아,
0: 있어요.
1: 정말. 예, 어쨌든 그 보드게임 할 때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벌어지면 행복해요.
0: 기분 좋죠?
1: 예, 그럼요.
0: Alright.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하지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제가 트레이닝 좀 시켜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4: I found $5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4: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상대방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입니다.
1: 그쵸.
0: 그래서, 너 기분 좋아?

0: 좋은 거 같네. 무슨 일이야? 왜?
1: 이 정도 텐션이면 거의 무슨 복권 당첨 느낌도
0: 그쵸.
1: 살짝 나는데.
0: 너무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얼굴에 빛이 난다
1: 그치,
0: 그럴까요?
1: 뜻밖의 뭔가 행복을 맞이하면은 진짜
0: 그쵸.
1: 그런 게 있어요.
0: 맞아요.
1: You are in a good mood. 오, 이것도 좀 약간 새로운 표현인데요.
0: Right.
1: 무슨 일이야? 라는 영어 표현이 필요하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할게요.
0: Okay.
1: What happened? 지금 당장 벌어진 무언가니까 그냥 happened 말고 happen으로 할게요.
0: 아, 오케이,
1: 예.
0: 알겠습니다. Okay, so you're in a good mood. What happened?
1: 응?
0: 살짝 아쉽긴 한데요.
1: 왜요?
0: 자, 오늘 아예 다른 표현을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happen 괜찮아요. 근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1: 아,
0: 제가 좀 이따
1: 그래요?
0: 설명드릴게요.
1: 네.
0: 자,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1: What's up?
0: Hey, what's
1: 아, 이거 편하다.
0: up? Yes.
1: 훨씬
0: 훨씬
1: 편하네요.
0: 편하죠, 그렇죠?
1: 네.
0: 자, what's up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야라고 질문을 할때쓸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right? 많은 분들이 what's up은 그냥 안녕이란 인사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녕처럼도 쓰인다가 맞아요. 원래 up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도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hey, what's up? Are you okay? 이런 느낌으로도 쓸수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up?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쓰는 거고요. 그게 의역이 되면서 그냥, Hey, 무슨 일이 있어? 너의 하루에? 이게 이제 인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what happened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려면 what's happening이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과거형으로 what happened. 라고 쓴다든가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한참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what's happening이 맞겠죠.
1: 그리고
0: Right.
1: 동사가 없었군요.
0: Yes. 아, 동사를 쓰긴 했는데
1: 예.
0: 만약 그렇게 했으면 s가 붙던가 뭔가 써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So what's
1: 네네네.
0: happening or what happened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네.
0: Alright, so what's up이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비슷한 게또 있죠. 인사 중에. 에이,
1: 이거는
0: what's going on?
1: 할게요.
0: What's going on?
1: 네,
0: 아,
1: 이거는 그냥 입에 딱 붙어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얘가 왓츠업이랑 같은 패밀리예요. 이 친구마저도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기분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그냥
1: 아하.
0: 인사처럼도 Hey, what's going on? 그냥 인사처럼도 쓰는
1: 근데
0: 겁니다.
1: 이거 대신 그냥 어부로만 쓸게요.
0: 좀
1: 좀
0: 간단하죠?
1: 기네요.
0: 아, 근데 지금 듣고 있는데 영원히 안 보였어요.
1: 맞아요.
0: 네, so what's going on?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슬기 씨가 이제 좀 느낌이 온것 같아요.
1: 네.
0: 이게 뭔가 대단한 표현이 있어요.
1: 어허,
0: Right? Okay.
1: 예.
0: 자, 무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감정, 기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
1: 그쵸.
0: 이렇게 하면 in a
1: A
0: good
1: good mood.
0: mood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섞어주시면, 아, 좋은 기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인이 기분이 좋아. 제인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1: Jane is in a good mood.
0: 그렇죠. 비동사만 살짝 바꿔서, Jane is in a good mood. How about this?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오늘 건들면 안될것 같아.
1: Yeah, he is in a bad mood.
0: He is in a bad mood.
1: Yes?
0: Good, good, good.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난만 걸었어요. 네.
1: 부정으로.
0: 그런데 bad로 쓰셔도
1: 아,
0: 좋습니다.
1: 그래요?
0: So, he is in a bad mood or he is not in a good mood. 물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1: 네.
0: 기분이 좋지는 않아. 혹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야.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케이? So, 사실 그걸 제가 응용 문장으로 드리려고 했던
1: 아,
0: 거거든요. 그거 한번
1: 그래요?
0: 해볼게요.
1: 제가 항상 한발 앞서가요.
0: bad를 써서, 조심해야 돼. 엄마 기분 지금 안 좋아. 안 좋으셔. 엄마.
1: Mommy is in a bad mood.
0: 그렇죠. Mommy or mom is in a bad mood. 이러면
1: Yeah.
0: 확실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Yes.
1: Mommy's in a
0: Alright.
1: bad
0: 표정만
1: mood.
0: 봐도 우리 느낄 수 있죠?
1: 네,
0: 네.
1: 맞아요.
0: Alright. 자, 참고로 이거는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Mood swings라는 게 있습니다.
1: 오!
0: 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 기분, 기복 있죠.
1: 저 이거 부자예요. 기복 부자.
0: 많이 갖고 계시군요.
1: 박슬 기복 부자. 예. 제가 정말 심해가지고 저희
0: 아,
1: 남편이 많이
0: 와.
1: 힘들어해요.
0: 남편분이
1: 예.
0: 보시고 계시면은 그냥 조용히 커피 한잔
1: 미안해요.
0: 드시면서, 하실
1: 예.
0: 것 같아요.
1: 그쵸.
0: So, 이게 스윙이라고 하는 게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Mood swings도 나중에 제가 다이얼로그에 한번 넣어서 같이 입용작 해볼게요.
1: 네.
0: Alright.

0: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0: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 뭐죠?
0: 미션 문장.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1: 아,
0: 오, 예스.
1: 우리는 진짜 이 마지막 어미를 참 많이 변환하잖아요.
0: 맞아요.
1: 오메찌롱, 아싸리, 뭐뭐 했다, 뭐 이런,
0: 뭔가
1: 그니까.
0: 이응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1: 기분이 좋고, 떠
0: 맞아요.
1: 있잖아, 약간.
0: 맞아요.
1: 예. I found five in my old jacket.
0: 예스.
1: 오, 여기에서 끊어도 될것
0: 오,
1: 같아요.
0: 오케이.
1: 네. 그러면, five, 오 불.
0: 오불.
1: 오 불이 five dollars란 얘기잖아요.
0: 오케이,
1: So,
0: yes.
1: 그래서, five dollars? 이건가요? 예. 아,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0: 잠깐만,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누가, 저기, 이거를,
1: 아, 근데
0: 보통,
1: 너무 헷갈려. A 같기도 하고,
0: 네.
1: 그죠?
0: 근데 왜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1: 예.
0: 이렇게 하고 나서 숫자 5를 그 뒤에 이제 써야
1: 아, 그런데
0: 되거든요.
1: 5
0: 그래서,
1: 앞에 나왔네요.
0: 자, 그래도 나쁘진 않고, 대신에 dollars 할때 뒤에 A인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0: dollars.
1: 아, O랑 A가 이렇게 들어가야
0: 맞아요,
1: 되는군요.
0: 맞아요. 자,
1: 아하.
0: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단어도 당연히 맞습니다. 달러.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져왔어요. 바로,
1: 다른 게또뭐 있죠?
0: box.
1: 에?
0: 뭐, 처음 보셨나요?
1: 저 몰라요.
0: 오케이, 오케이. So I found five bucks in my old jacke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버그는요,
1: 예.
0: 달러, 불.
1: 어머.
0: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더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1: 오.
0: 한국에서도 보세요.
1: 예.
0: 너 5달러 있어? 해외 여행을 가도요.
1: 예.
0: 한국 사람들끼리 희한하게 5달러 있어? 이렇게 안 쓰고 보통 5불 있어?
1: 오불 있어?
0: 10불 있어?
1: 맞아요.
0: 불을 많이 쓰거든요.
1: 그게 더 간단하고.
0: Right?
1: 예.
0: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볼수 있는데 이 BUCK bug은 사슴을 얘기를 해요. 원래 예전 단어로
1: 아.
0: 어린 사슴 이렇게 얘기해요.
1: 네.
0: 옛날에는 이제 사슴의 스킨으로 화폐 단위로 썼기 때문에 화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버그를 회화체에서 저도 그렇고요. dollars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쓰는 거 아니면 많이 잘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1: 네.
0: 버그 추천드릴게요.
1: 오복.
0: Yeah. Okay,
1: 오케이.
0: so bug이 나왔고요.
1: 응?
0: So I found five bucks. 근데 어디서요?
1: In my old jacket.
0: Exactly.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를 하죠?
1: 안쪽인데요?
0: That's right.
1: 예. 네.
0: So in 명사를 쓰니까 명사 안에 혹은 명사 안에서.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명사에서라고도 쓰면 이 컨텍스트로 알아듣기는 하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In my pocket.
0: In my pocket. 자, 이번에는요, 그 서랍 안에서, 서랍장 안에서,
1: In
0: 그 서랍장이라고 하죠?
1: the drawer.
0: where, okay.
1: 에.
0: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거 내 파켓 안에 있었어. 과거형으로.
1: That was in my pocket.
0: It was
1: It
0: in
1: was
0: my
1: in my pocket.
0: pocket.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열쇠를 찾았어. 그런데 그 서랍장 안에서 찾았다.
1: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0: drawer. Perfect.
1: Yes.
0: Alright. So, 뭔가 이렇게, 가둬진 상태인 거죠, 뭔가. 그래서 그
1: 네.
0: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in my room, 뭐, 기타 등등.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in my pocket.
1: It was in my pocket.
0: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1: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0: Alright. 자, 본문도 같이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I found five bucks in my old jacket 아니라, Jacket.
1: Jacket. I found five bucks in my old jacke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I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It 나왔습니다.
1: 오.
0: 그러면서 대박. 그걸로 뭐할 거야?
1: 아, 근데 되게 착한 친구다. 사실 5달러 찾았다고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한 7, 8천 원 조금 넘나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찾아도
0: 요즘에는
1: 그걸 찾았어.
0: 맞아요.
1: 나라면 그럴 것
0: 근데
1: 같은데.
0: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1: 그쵸?
0: 상대방의
1: 예.
0: 행복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막 이럴 때
1: 그렇죠. 예.
0: 있거든요.
1: 그 약간 좀 뭔가 그 마음으로 배도 아프고,
0: Right.
1: 예.
0: 이 정도면 보통
1: 잘 받아줬어.
0: 로또가 돼야 이 정도 얘기하지 않나
1: 그쵸.
0: 싶은데, 아, 너무 착해요.
1: 너무
0: Right. So
1: 착하다.
0: nice.

0: What are you going to do? Eat.
1: 이것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잠깐만요.
1: What
0: 그럼
1: are you?
0: nice가 대박이고, What are you going?
1: To?
0: 여기까지 자를까요? 아, 두까지
1: 아,
0: 자를까요?
1: 네네네네네. 지금
0: 이거
1: 너무
0: X.
1: 아팠어요.
0: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뭐할 거야? 뭐할 거야? 그걸로.
1: 그걸로,
0: 그것으로.
1: 그것으로,
0: 그럼 about이신가?
1: about it.
0: About 그거에 대해 뭐할 거야?
1: 오케이.
0: 예.
1: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0: 그걸 가지고 뭐할 거야? 뭐 이런 건가? bring이신가요?
1: 오케이. 자,
0: 아.
1: 근데 생각해보면,
0: 예.
1: about도 나쁘진 않은데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0: 와.
1: 일단은 제가 정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0: 네. 이거
1: 알려드릴게요.
0: 좀 헷갈리는데요?
1: Right. With라고 하는 거.
0: with가
1: 이게 뭐예요,
0: 있네.
1: with가?
0: with 몸을 가지고.
1: 그렇죠.
0: 아, 그쵸.
1: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0: 아, 그렇네.
1: 가지고,
0: 아.
1: 뭔가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사실 with
0: with까지
1: 자체가.
0: 왜 생각을 못 했을까요?
1: Right.
0: 예, 아쉽네요.
1: 근데 about도 어느 정도는 뉘앙스가 비슷하기는 해요.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를 뭐
0: 아.
1: 적응을 할 거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뭐할 거니랑 좀 비슷하게 이 상황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쓸 때는 hey, 영화 같은데,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him? 누군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0: 네네.
1: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쓰기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은.
0: 아,
1: Right. 오케이,
0: 그렇구나.
1: so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뭘할
0: 네.
1: 것이냐? So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론 의문사가 이렇게 왔죠. 무엇을?
0: 네.
1: Are you going to do? 여러분, be going to는 계획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그래서 너는 그거를 가지고 뭘할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with 뒤에 여기서는 돈이잖아요.
0: 네.
1: 그거 대신에 다른 걸 넣어도 되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뭘할 거냐? 너 명사로 뭐할 거냐?
0: 네.
1: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is로 돼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 돈.
0: 그 돈? The money.
1: The money. 아예 그렇게 풀어서 해보자고요.
0: 네.
1: 너그 돈으로 뭐할 거니?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그렇죠. 이번에는 it 대신에 너 이걸로 뭐할 거야? 너 이걸로 뭐
0: 이걸로?
1: 할 거야?
0: 이거?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그렇죠.
0: 아.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이걸
0: Yes.
1: 가지고 뭐 어디에 쓸 거냐? 이런
0: 아하.
1: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0: 네.
1: 굉장히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 심플한 입영작이에요. 왜냐하면 길어 보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0: 왜냐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뭐
1: 맞아요.
0: 써본 적은 많이 없어도 좀 익숙하거든요.
1: 맞아요.
0: 거기에 with만 우리가 연결해주면 되니까
1: Exactly.
0: 영작을 많이 할수 있을 것
1: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nna
0: 같아요.
1: do? 막 이런 식으로
0: 예.
1: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뭘할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0: 네.
1: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자, 그러면 응용으로요.
0: 네.
1: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로 뭐할 거야? 이랬어요.
0: 네.
1: 이런 만약 대답으로 be going to를 넣어서 나는 장난감을 살 거야? 그것으로. 그거
0: 오호.
1: 어떻게 할까요?
0: I'm going to buy a toy
1: toy
0: with
1: it.
0: it.
1: 그쵸? 그걸 가지고 나는 토이를 살 것이다. 그대로
0: 아.
1: 질문형에서 평소문 대답으로 바꿔버린 거죠.
0: 네.
1: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0: 으흠.
1: 그래서 입영작을 할 때는 질문형 입영작을 할 때는 대답하는 사람도 한명 더워서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네. 자,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막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살수 있는 게
0: 그쵸.
1: 많이는 없지만 요 정도 어떨까요?
0: 에?
1: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0: 그쵸. 예, 과자면 뭐
1: 어디에요?
0: 충분하죠. 한두봉 정도 사실 수 있어요.
1: 가능합니다,
0: 예.
1: 요즘에.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과자를 좀 사는 거니까.
1: 앞에서부터
0: I'm
1: 가볼까요?
0: thinking. 나는 생각 중이야. 이거를 살까? 여기서
1: 오케이.
0: 끊을까요?
1: 좋아요.
0: 예, 여기서 끊고, 그
1: I'm
0: 다음에,
1: thinking of what?
0: 여기는 과자니까 snacks. 예.
1: 오, 오케이. Alright, so I'm thinking of it 돼요.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Of buying some snacks.
0: Yes.
1: 정답. Perfect. Okay. So snack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과자, 간식이죠. 근데
0: 네.
1: 일반적으로는 S를 많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Snacks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nack.

0: 케이크라고 하는 게 있고 트릿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 둘다 어떻게 보면은 과자 아니면은 뭐 트릿이 원래 누구를 접대할 때뭐
1: 맞아요.
0: 손님이 오셨을 때 그럴 때 쓰는 접대하다도 되지만 접대 음식도 트릿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간식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또쓸 수가 있습니다. Do you understand?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1: 중요한 패턴이요?
0: By?
1: buying. 예, 아니요.
0: 아닌 것 같아요.
1: I'm thinking.
0: 그렇죠.
1: 네.
0: 자, 나 고민할 때 있죠, 우리.
1: 예.
0: 나 그거 할까? 나 요즘에 그거 고민 중이거든. 막
1: 아.
0: 이러면서, right? 자, 이럴 때 think of the ing를 넣는 거예요.
1: 오.
0: So think of doing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할까? 생각을 하다인데 얘는 대부분 생각 중이야로 쓸 확률이 높아서 항상
1: 네.
0: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러 제가 오늘은 진행형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So I'm thinking, she's thinking, are you thinking?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of doing something.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1: 오, 멋지다.
0: Spanish, right?
1: 네.
0: 나 있잖아,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일단 난 생각 중이죠.
1: I'm thinking
0: I'm thinking, 그 다음에
1: of learning Spanish.
0: Spanish. There you go.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자, how about this?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너
1: 오,
0: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중고거래?
0: 그죠? 질문형입니다.
1: 생각 중이야?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Selling it. 맞습니다.
1: 어허.
0: 이거는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요.
1: 야,
0: 그렇죠?
1: 네.
0: 고민 중이야,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이었는데 과거 진행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Alright, so 이 정도로 사실은 의미절로 끊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of 대신에 about을 쓰셔도 괜찮아요.
1: think
0: 네.
1: about.
0: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1: 네.
0: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거든요. Think of something 한다는 것은 그것을 떠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1: 네.
0: 단순하게. 근데 think about은 떠올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한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할 때는 둘다큰 차이 없이 쓸수 있습니다.
1: 네.
0: So I'm thinking about buying. 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1: About 뒤에도 ing 와야 되고요.
0: Exactly. 오케이.
1: 아하.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아지롱.
1: I found five bucks in my old jacket.
0: 자, 두 번째는요.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2: I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2: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굉장히 심플한 거 먼저 할게요. in 명사.
1: 네.
0: 그래서 명사 안에 뭐 안에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1: 네.
0: 그거 내 주머니 안에 있었어.
1: 오.
0: 그러니까 야, 너그 여권 없어졌어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거 yeah. 내 주머니 안에 있어.

0: 어때요?
1: It was in my pocket.
0: There you go. Oh, thank God.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 나 그 서랍에서 그 열쇠 찾았어. 나는 그 열쇠를 찾았다. 어떻게 해요?
1: I found the key.
0: 그 서랍 안에서.
1: In the drawer.
0: In the drawer.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Yeah.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자, 나는 옷을... Dollars 말고 뭐 있었죠?
1: Box.
0: Box, right? So 나는 오브를 찾았다. 나의 오래된 재킷 안에서.
1: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아, 대박입니다. 아주 에이. 좋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in my pocket.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I found $5 in my old jacket. 알라이트. Right. 다음은요? 아, I'm thinking of doing something.
1: Yes.
0: 조금 길어 보이지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Mm-hmm. 나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라고.
1: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Ooh, nice. 자, 이거는 또 언어를 바꾸면서 응용해봐도 괜찮겠죠,
1: 네.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Snacks를 써서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인데 약간의 과자들을 살까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그렇죠.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Okay, let's try one more. 이번엔 질문형입니다.
1: 네.
0: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왜냐면 그럴 거면 나한테 팔아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Oh, very nice.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뭐 부정도 가능하겠죠? No, I'm not thinking of selling it. 이런
1: yes.
0: 식으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a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네,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3: I found $5 in my old jacket.
2: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3: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O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Oh, I found $5 in my old jacket.
4: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4: Oh, good idea.
1: Yay.
4: Something delicious.
0: Ye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잘하십니다.
0: Good job, you guys.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네.
1: What time did they arrive?
0: Very 였습니다. nice. What time을 활용을 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thinking mm-hmm. of doing something.
1: 네.
0: Right?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다이얼로그 우리 나와 있는 것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1: 네.
0: 낭독도 몇 회 하시고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액팅하는 거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1: 집에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남편 뭐 혹은 아내분 계시다면 함께 또 연기해 보는 것도 예 네, 좋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팔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0: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1: 빠우! 지메!
0: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선생님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고. 아 지금 먹어 지금. 지금.
2: 흔한...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톨스토이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소설에 보면 판사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병에 걸렸고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았나? 아니면 남들이 옳다고 하는, 맞다고 하는 대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이 1886년 소설이에요. 근데 지금 50대 분들이 읽어도 뼛속까지 공감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 감정은 시대를 초월한 중년기의 감정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중년의 감정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 감정들은 우울 그리고 무기력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우울증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흔히들 우울증 그러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이불 덮고 이불 밖에서는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빗지도 않고 밥 먹으래도 안 먹고 그런 이미지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사실은 그게 멜랑콜리 우울증이라고 해서 아주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요. 50대 남성의 우울증은요, 세 가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우울증인데 겉으로는 우울함을 표시를 안 해요. 본인도 몰라요. 그냥 별거 아닌 일에 화가 나고요. 작은 일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화를 내죠. 왜 가족한테 화를 낼까요? 만만하니까. 하루 종일 참은 것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함도 참았고 슬픔도 있고 짜증도 있습니다. 그게 분노로 전환돼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가면은 술입니다. 예전에는 술 별로 많이 안 먹었고 그냥 한두 잔만 먹으면 그냥 거나하게 집에 들어와서 얘기 나누다가 자면 됐는데 요새는 한 병을 다 먹네. 와, 와인을 한 병 따도 그걸 내가 다 먹네. 더 중요한 건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마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면은 침묵입니다. 50대 남성이 되면 나도 모르게 집에 오면 말을 안 해요. 말해 뭐해 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TV만 봅니다. 야구만 보고 운동 프로그램이나 보다가 멍하니 있다 그냥 자요. 이걸 전문용어로 가면을 쓴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슬픔을 드러내면 안 돼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슬픔이 분노로 나타나고 술로 나타나고 그냥 말 없는 침묵으로 표현되는 거죠. 50대 여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50대 여성은요, 갱년기와 우울증이 겹쳐 있습니다. 갱년기는 생물학적인 증상이죠. 우울증은 생물학과 심리학이 겹쳐 있는 증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증상의 연속성입니다. 갱년기 증상은요, 하루 중에도 파도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확 밀려왔다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하루에도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해요. 반면에 우울증은 조금 달라요. 우울증은요, 마치 미숫가루 타놓으면 밑에 미숫가루 깔아앉아가지고 위에는 물이 더 많고 밑에는 가루가 더 많은 것처럼 밑에 깔아앉은 감정이 우울증이에요. 낮게 깔려서 그냥 지속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가장 힘들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전 내내 기분이 불쾌하고 의욕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약 먹을 때쯤 되면 조금 나아지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울증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번 1강에서 여성 호르몬 얘기를 했었죠.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의 수용체 민감성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행복 호르몬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라서 그게 떨어지면 세로토닌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실인 거죠. 가족들한테 드릴 말씀도 있어요. 혹시 집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짜증이 좀 많아지고 술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괜히 혼자 드라마 보고 우는 시간도 좀 늘어난 것 같다? 말수가 좀 줄었다? 그러면 왜 이래? 어우 짜증나. 뭐 이게 아니라 아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수십 년 그거 안 해봐서 좀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그런 질문이 듣는 우리 집 남자의 마음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것도 만약에 힘들다면 그냥 가만히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본인의 시간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말고 가만히 TV만 보지 말고 나가서 좀 쓰레기를 버리고 오든지 동네 청소를 좀 하든지 해 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두는 것도 우리 집 남자를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느끼는 우울함 말고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또 있잖아요. 그 불안의 정체는 뭘까요? 정신과 의사가 볼 때 불안과 우울은 흔히들 같이 옵니다. 50대에는 불안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불안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 돈, 관계에 대한 불안이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은퇴는 눈앞이에요. 그리고 임금 피크 들어가서 월급은 줄기 시작했어요. 노후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집에서 자녀들은 멀어지고요. 부부 사이도 약간 좀 어색해지는 느낌이에요. 어쩌면 그 부인도 내가 싫은데 그냥 딴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느니 그냥 이혼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산다 하는 느낌일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나는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런 불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제감에

상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공부를 좀 해야 되면 내가 밤새 가면서 하면 됐고요. 집에 뭐 물건 부서진 게 있으면 내가 잘 못해도 망치하고 못 들고 내가 스스로 하면 됐어요. 근데 내 미래에서 벌어질 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벌어질 일, 내 경제에 벌어질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요, 명상록에서 현명한 사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안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가 혹시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올라갈 건지 일주일 후에 얼마나 올라갈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죽음. 통제 못하죠. 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내가 먹고 자고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건 통제 가능하죠. 내가 1년 후에 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오늘 공부하는 거 그건 가능했잖아요. 지금의 50대들은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 쉽지. 꼭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경험하는 감정이 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조금 떨어져 나가는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같이 오거든요. 젊을 때는 그나마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었고 체력이 있었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자꾸 내 마음을 침범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다가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냥 이 일 해서 뭐하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아무것도 안 해. 무기력이 정말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곤한 거하고 무기력한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울증은 전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긴 하죠. 근데 우울한 증상은 20%, 30%의 사람들이 인생에 한때는 우울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우울함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피곤함이거든요. 그냥 피곤해요. 기운 없고 쉽게 몸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가 쉬고 나면 나아지는 피곤함이냐. 그냥 피로는 육체 피로, 쉬고 나면 회복됩니다 라는 약물 광고처럼 잘 쉬고 잘 자면 돌아와요. 근데 우울증이 바닥에 깔려있는 무기력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자도 자도 피곤해요. 두 번째 질문은요,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 핵심 증상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만약에 없어졌다라고 하면 쾌감 상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면 이건 단순한 필요가 아닌 거예요. 만약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가 신체적 측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또는 잠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심리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번아웃에 빠졌는지 또는 뜬금없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지. 세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나와 무기력함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외로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네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저는 이걸 빨간 신호등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도 피곤하다. 두 번째, 늘 즐겁던 일들이 이제는 즐겁지 않다. 세 번째,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더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소에 잘 하던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마음정비소라고 부르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시설에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는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 단순히 약만 주는 곳은 아니에요. 마음이 기력을 차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대에 걸리는 우울증은요,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뭔가 하고 운동하고 활동을 자꾸 많이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요, 50대에 겪는 우울은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몸도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무기력과 우울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7시간, 혹시 가능하다면 8시간. 규칙적으로 자는 동안 뇌는 청소를 해요. 낮에 있었던 나쁜 기억을 지우고요. 낮에 있었던 뇌의 노폐물들을 청소를 합니다. 두 번째,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는 거는요, 천연 항우울제라고 부릅니다. 논문에서 보면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신경세포가 망가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관계죠. 하버드대학에서 몇십 년 동안 아기 때부터 나이 먹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들을 쭉 추적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하는가 라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노년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돈도 명예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국밥이 간이 아주 딱 맞았어. 아주 작은 일이어도 돼요. 이게 우울한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장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번아웃에 걸리는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2: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3: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1: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2: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4: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5: 아이고야.
4: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낙동강이 거친 물살을 접고 큰 물을 품었습니다.
1: 좋지 우리 집인데.
2: 그때가 그립네.
3: 그립지. 아이고.
1: 그죠.
0: 거대한 물그릇 아래에는 사라진 삶의 기억이 가득하죠.
1: 제일 뭐 그리운 거는 뭐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물 건너가면 땅콩밭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막 그 뭐 소리도 하고. 낙동강 구비구비.
3: 어, 잘하네.
0: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리운 추억들.
3: 감회가 새롭네, 이제.
0: 그래도 힘내서 살 수 있었던 건 정 붙이고 산 제2의 고향 덕분이죠. 1976년 낙동강에 최초로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34개 마을 2만여 명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예안면 서부리 사람들은 척박한 산비탈로 올라가 새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과 그리움을 예술적 에너지로 녹여내는 읽기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죠. 차마 고향을 멀리 떠날 수 없어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터를 잡은 강석수 어르신. 숨을 전부터 지금까지 마을의 유일한 이발사로 50년째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답니다.
3: 이 기계는 옛날 일제시대 때 이게 양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머리를 막 짓고 그때는 뭐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0: 농토가 부족해 고향 사람들이 하나둘씩 외지로 떠났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강 할아버지.
2: 형님 머리 깎으러 왔어요.
0: 여전히 이웃들에게는 최고의 가위손이랍니다.
4: 옛날부터 한번 30년 전부터 해서 깎았어요.
5: 아, 그래요? 오래되셨네.
4: 30년 단골.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알았어. 아예.
3: 이게 이발소가 유일하게 그 온해, 녹전, 와룡, 이 도산 중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뿐이에요.
0: 한때는 네 개 면의 남자들이 다 이 집 손님이었다죠. 장날이면 사방에서 몰려든 남자들로 이발관 문턱이 달았답니다. 직원을 네 명이나 두었는데도 온종일 밥도 제때 못 먹고 머리를 깎았더랬죠.
4: 아이고,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10년 젊었던 것 같아.
5: 10년 젊어진 것 같아요?
4: 야, 야. 아 형님도.
6: 야, 야, 맛있어요.
4: 야, 야.
6: 저 돈 넣어주래.
4: 어, 야, 양갈 길에서.
6: 농사는 뭐 잘 됐?
4: 야, 잘 됐지.
6: 다행이다. 이건 내 먹는다. 똑같이니라.
5: 친구분이세요?
4: 친구래요.
6: 뭐 불알 친구는 아니어도
4: 뭐 한 30년 친구.
6: 그렇지, 30년 지기지. 원래 20 미리고 여기는 이제 타지 이제 외지에서 이제 들어온 친구. 여 와서 이제 알게 된.
3: 그래. 더 왜 지냈어?
5: 잘 지냈습니다.
4: 어, 해미도. 야, 와서. 야, 이제 앉았어. 야, 앉았어.
3: 이 친구.
5: 예.
3: 제 친구는 우리 중마고우야.
5: 아, 최씨서.
3: 예, 우리 스몰대 이젠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활이 빨간 때부터 같이 커와서 이주해서 또 여기 같이 살고.
0: 지금은 이발관보다 이웃들의 사랑방으로 문턱에 닿습니다.
4: 야, 형님 저부터 잘 생겼다.
3: 이제 제가 결혼식 할 때는 그때는 12월 27일 날이었는데 76년도.
0: 마을이 수몰된 뒤 맞은 첫 겨울이었죠.
3: 가장 추운 날씨였어요. 새벽 5시에 이제 시가 나가지고.

0: 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워낙 날씨가 추워가지고 혼수신발 지고 나가지고 1분도 못 버티고 혼수신발을 벗어놓고 들어왔어요 방으로.
1: 암제기가 버티지를 못하길래 단돈 1,000원도 못 받는 거지. 발이 시렵고 추워갖고.
2: 근데 결혼식을 왜 새벽에 왜 해요?
3: 옛날엔 시를 안 지키면 못 산다 그랬거든. 못
4: 나는 시를 지켜야 공식을 했어.
3: 행복하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0: 하늘에 별이 빠져가서 끝내 결혼식을 했다니까.
5: 동고동락한 친구들이 있어 낯선 터전에 정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고향은 멀지 않습니다. 다리가 지나가는 물 아래가 바로 다 함께 살던 옛 마을 자리라죠.
2: 저 집 우리 집인데.
6: 아, 이거 옛날에 처음.
3: 이 생각나나?
2: 옛날. 나요. 저 집에.
6: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6: 아이고. 그죠?
5: 아직도 고향의 풍광과 추억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답니다.
2: 우리 형님 집은 어디 지금?
3: 옛날에 그 파주소.
2: 파주소,
3: 예. 하고 농협 지사 있을 때, 안동 지사 있을 때 그 사이.
7: 파주소도 있었지. 있었어요?
3: 그리고 의료원 병원도 있었고.
7: 엄청 큰 마을이었네.
3: 예.
0: 아, 중학교,
3: 위치 잡기는 힘드는데.
0: 극장 다 있었어요.
5: 수몰 전 서부리는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행정과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풍요로웠답니다. 그런데 1976년 낙동강 하류의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영남 지역의 공업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모든 터전이 물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2: 제일 뭐 그리운 거는 뭐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물 건너가면 땅콩밭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막 그 뭐 서리도 하고 참 그 재미가 아직까지 안 잊어버려.
0: 마을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은 전부 낙동강으로 다 나와.
2: 다 여름 되면
0: 수영하러, 목욕하러.
2: 그렇지 여름
7: 되면. 피서지가 뭐 따로
0: 없죠. 그렇죠.
2: 빨래도 뭐 와가고.
5: 기억이 선명할수록 더욱 애달픈 고향.
3: 이리 와봐. 이게 나무 이게.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0: 그렇지.
3: 엄청난
0: 오브리 역사가 오래된 나무인데
3: 이게 그 당시에 이게 한 200년 됐으니까.
5: 물에 잠긴 예안 국민학교는 1908년에 문을 연 안동 최초의 근대식 학교. 책가방을 메고 수십 리를 걸어오거나 나룻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 등교하는 학생 수가 무려 1,000명이 넘었다네요.
2: 그때
3: 풍금
2: 솔솔 날라 솔솔 위.
0: 옛날 선풍금.
3: 18 클래스에 전체 한 대뿐이래 가지고 수업 끝나면 이 풍금을 가지러 가야 돼.
2: 낙동강 구비 구비.
0: 오 잘하네.
2: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궁합대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5: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어르신들.
0: 감회가 새롭네 이제 어떻게.
3: 수업 시작 때는 땡땡땡 삼매.
2: 마칠 때는 땡땡땡땡 삼매.

0: 살다 보니 안동호는 기억의 무덤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주는 거울이 됐죠. 한때 의주에 나갔다 제2의 고향이 그리워 돌아온 권호성 이장님.
1: 이제 또 새로 귀농한 분이 계시가 거둘 거나 있나 싶어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님은 잘 가십니까? 손님은 잘 가세요?
2: 더운데 먹죠 뭐.
0: 새로운 이주민은 미술 작가로 낡은 집을 리모델링 중이랍니다.
1: 제가 왕위에는 톱 좀 썰었는데.
2: 아, 요 정도, 요 정도.
1: 아, 요 정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 입질이 가능하신데.
0: 제2의 네. 고향을 가져본 터라 이주민에게 더욱 따뜻한 이장님.
2: 어우, 정말 잘하시는데요.
1: 그럼요, 왕위는 뭐 이거 뭐 참 뭐 알아본 거 없이.

0: 를 밀어내듯 옛기마을 역시 이주민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죠. 옛기마을로 귀촌해온 이미옥 씨 부부.
1: 여보, 야, 나무 그렇게 뜨는데 아직도 나무 이렇게 있는 거 봐봐라. 대단하다, 그죠? 이 자연의 힘이.
0: 산이 감추어둔 보물 찾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2: 너무 이쁘다. 탐스럽고. 당신이 뜨더라.
0: 소풍 같은 산나물 채취.
3: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1: 방풍나물이요. 베면 벨수록 새순이 나와. 데쳐서 초장으로 찍어 먹기도 하고 부친 게 제일 맛있어요. 부친 게 가지고 비빔밥에 들어가고.
0: 여름 풀은 억세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독성도 강하다죠.
1: 이렇게 부드럽다 그죠?
0: 하지만 오히려 사람에게 약이 되는 여름 나물도 많답니다.
3: 어떤 나물이에요?
1: 왕고들빼기라고 하기도 하고 수혜초라 하기도 하고 토끼풀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연하고 독성도 없고 지금 나오는 것도 풀을 이겨내고 나기 때문에 또 뜨거운 태양을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생으로 먹는 거 쌉쌀해요. 맛있지?
2: 맛있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건강엔 좋은 것 같아.
0: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뿜어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쓴맛 그리고 해독 성분이 잎사귀에 가득하다죠.
1: 여기 한산동물 봐라. 전혀 연하다 그지? 여기 가시가 있어도 맛있는 나물이야.
4: 그럼 데치면 다 없어지니까. 응.
1: 우리는 그냥 잡초밥상. 잡초밥상.
0: 자연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루하루. 그럴수록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생각난답니다.
1: 맛있다, 그죠?
2: 바람 시원하고
1: 맛있다.
2: 바구니는 가득 찼고 옥수수는 맛있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1: 지금 귀촌해 가지고 지금 9년 정도 이렇게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우리 나이 되면 다 고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우리 또 떠나가신 분들 아버님 몸이 생각나기도 하고.
0: 수몰민의 후손은 아니지만 9년 동안 어르신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어느새 진짜 옛기마을 주민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산을 내려오자마자 서둘러 나물을 손질하는 부부. 나물은 신선할 때 빨리 손질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5: 뜯는 건 나물을 또 뜯는 건 재밌는데 나머지 뒤처리하는 게 나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1: 맛이 다 다르니까 요거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 나물의 특성에 맞게끔 요리하는 거죠. 좋답니다.
0: 좋은 음식은 문 닫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 소박한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면 정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다는 부부.
1: 이 더위에도 이렇게 자연이 준 선물이 많아가지고 좀 나누러 가야.
6: 안녕하세요.
7: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0: 이발관은 이 부부에게도 즐겨 찾는 사랑방이 됐답니다.
1: 산에 가서 나무를 뜯었어요.
8: 아주 사랑합니다.
1: 근데 이거 아무리 너무 이렇게 이 귀한 나물이라서 좀 나눠 드시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8: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 자, 예. 이 방통 이거 부친 게 오늘 진짜 맛있어요. 데쳐 가지고 초장처럼 드셔도 돼요. 사장님 자.
7: 예.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8: 자. 근데 우리 마당님
9: 고맙습니다.
10: 귀촌하셨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원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시네요.
7: 네, 잘 어울려요.
8: 그래서 내가 그 도로한테 사랑합니다 가잖아.
10: 그래서
8: 그걸 뭐 모르는데 그 참. 그래서
1: 천도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속백이.
8: 이거 내가 먹겠습니다. 속을 먹어야.
0: 고향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정이 통하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10: 아, 옥수수 맛있어.
4: 맛있어요, 맛있어.
1: 실제로 이게 제 정착할 때 이발소 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뭘 모르니까 급하면 전화해가지고 뭐 불 안 껐어요. 뭐 좀 봐주세요. 옆에 어르신도 다 우리 전부 다 이 고마운 우리 한 동네 이웃 행복합니다.
0: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며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옛기마을. 안동.

0: 호의 시린 사연까지 싣고 낙동강은 다시 흘러갑니다.
1: 빨리 움직여. 이래 가지고 작업 못해.
2: 또 복숭아로 또 새로운 음식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3: 맛있어요?
4: 달콤한 맛이 좋으니.
1: 항상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5: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6: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5: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6: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7: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안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오! 선배님은 여전하신데?
3: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2: 과일상 팀메이트. 역시 우리 과일. 언제 먹는 거야? 아, 지금 먹어, 지금.

0: 지상에 푸른 낙원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요?
1: 와, 여기가 차탄종 마을이네요. 오, 오, 좋아한다. 좋아한다. 오.
0: 마음의 무릉을 찾아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온 동자승도 있습니다.
1: 양고기 만두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고기를 먹나 봐요.
2: 순식간에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야, 우리 부자다, 부자.
0: 외따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넉넉하다는 그곳으로 갑니다. 남부의 고비 사막을 제하면 한여름 평균 기온이 20도 안팎이라는 나라 몽골. 몽골 최북단에 자리한 홉수골은 특히 더 선선합니다. 홉수골의 관문 도시 무릉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름이면 천지가 초록으로 물듭니다. 그 시작과 끝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푸른 들판이 아득하게 이어지죠.

0: 수도원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 무릉. 무릉은 홉스골 호수가 있는 몽골 북부 여행의 거점인데요.
1: 이곳 무릉은 북몽골 여행의 베이스 캠프로 불려요. 홉스골 호수나 타이가 숲으로 향하는 거의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여기서 식량과 장비를 마지막으로 준비해서 북몽골의 야생으로 들어갑니다.
0: 무릉 출신의 몽골 민족 영웅. 그 기마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단체 여행객이 보입니다. 특별한 날인 듯 다들 격식 있게 차려입었네요.
1: 옷이 너무 예뻐요.
2: 찐찐따기 있잖아. 찐찐따기 있지. 40년. 만나요, 박씨.
1: 우와,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정정하셔서 다들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기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0: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라네요.
1: 선생님이 건강하셔서 50주년에도 여기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3: 봐이랬다 부르네.
1: 건강하세요.
3: 봐이랬다.
0: 긴 세월이 흘렀어도 스승과 제자는 40년 전의 인연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좀 더 둘러보면 의외의 인연도 만날 수 있죠. 티베트식 불교 사원인 단잔 다르자 사원. 멀리 티베트에서 이곳 몽골까지 티베트 불교가 전해졌다니 그 인연이 참 신기합니다. 한때는 2,000명이 넘는 승려들이 거주했던 몽골 북부의 불교 중심지 무릉. 그 시절의 북적임은 사라졌지만 수행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0: 이번에는 얼음 스님들과 함께 네 명의 동자승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매일 오전 9시.
1: 8년이 됐어요.
2: 지금 몇 살이에요?
1: 11살.
2: 와.
1: 15살.
3: 14살.
1: 15살.
0: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난 아이들. 짠하면서도 기특한데요.
2: 근데 이렇게 어린데도 벌써 최소 4년 정도 이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니 뭔가 기특하기도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경 외우면서 한 길을 간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이제는 사원이 집이자 두 번째 고향이 됐습니다. 이곳은 동자승들의 학교 겸 숙소. 예전 건물이 낡고 오래돼 최근 신축했다네요.
2: 아, 여기가 뭐 교실 같은 공간?
0: 내부는 여느 학교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과목이 불경이라는 것. 티베트어로 된 경전인데요. 나름 열심히 따라해봤는데 혀가 꼬이더라고요.
4: 맞지?
5: 어렵네요. 발음도 어렵고.
2: 이 동자승들도 지금 아직 뜻은 정확히 모르고 읽는 것부터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몇 년을 더 수련해야, 공부해야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어려운 공부가 아닌 것 같아요.
1: 예, 감사합니다.
0: 이번엔 숙소를 보여주겠답니다.
2: 아, 여기서 생활하는구나. 아, 여기서 동자승들이 생활을 하나 봅니다.
0: 단출하지만 침대부터 책상까지 수행에 필요한 살림은 다 있다네요. 경전 공부, 마음 공부, 해야 할 공부는 넘쳐나는데 요즘 이 속세의 물건이 말썽입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데요. 수행의 길은 참으로 지난합니다. 그새 점심시간입니다.
2: 아, 여긴가 보구나, 여기. 아.
0: 사원 한쪽에 자리한 작은 식당. 동자승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2: 보즈.
0: 몽골식 찐만두가 오늘의 점심 메뉴. 저도 식사에 동석했습니다. 성장기 소년들이라 그런지 다들 맛있게 먹는데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만두 안에 고기가 들어있네요.
2: 근데 여기서는 고기를 먹나 봐요. 보통 불교 사원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6: 근데 이 도쪼르도도도 자르모다 마게트코 이촌 이트초이벤 제 공르기 허르라 하 우니 하트코 운슈드 보라 마게트트고 이거들.
2: 그러면 어른 스님들도 다 고기를 드세요?
6: 어른 스님들 보고 다 드세요.

0: 몽골은 지리적 특성상 농사가 어려운 데다 고기가 주식인 유목문화라 스님도 고기를 먹는다고 하네요. 문득 스님이 데려온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온종일 사원에서 생활하는 동자승들과 함께 잠깐 바깥 세상 구경에 나섰습니다.
1: 저기가 시장인가 봐. 저기가 시장인가 봐. 저기 가자 가자.
2: 가자 가자.
0: 세계 어디를 가나 볼거리 중 제일은 역시나 시장 구경입니다.
1: 시장이 크네요. 먹을 것도 있고 그냥 만물시장이에요. 모든 걸 다 팔고 있어요.
0: 유목민들의 삶이 엿보이는데요. 몽골에서 두 번째로 큰 야외시장입니다.
1: 우와.
0: 동자승들은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직진만 하는데요.
1: 어디 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의견이 나뉜 것 같은데?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에 뭐가 있어? 혹시 과자 가게?
0: 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1: 결국은 장난감 가게네요.
0: 겉복을 걸쳤어도 아직은 아이. 장난감 앞에서 자꾸만 눈빛이 흔들리죠. 더 번뇌가 쌓이기 전에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자승들을 위한 응원 겸 시주의 의미로 장난감을 선물하기로 한 건데요. 번뇌가 가신 것 같죠?
1: 오, 기타! You found amazing one.
3: 지금 노래는 다시 이게 비슷비슷하게 가라앉게 소리시켜.
0: 낭만을 아는 수행자네요. 미래의 큰 스님은 농구공을 골랐습니다. 가장 어린 꼬마 스님은 뭘 가져왔을지 안 봐도 알만한데요.
4: 어, 진도 좀 맨.
0: 옛 일곱 살 때부터 참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왔을 동자승들.
5: 여기 카메라 와봐. 카메라 와봐.
0: 또래들처럼 밝게 웃는 모습에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이제 샘을 치를 시간.
1: 아, 기타가 제일 비싸네. 한 10만 원 좀, 10만 원 조금 넘게 나왔네요. 한국 돈으로. 와, 좋은 거 샀네, 다들.
6: 이거 뭐야? 길이. 나도 모르는.
0: 순수했던 동자승들 틈에서 마음의 무릉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0: 봐도 신기합니다. 몽골인들은 이정표 하나 없는 대초원에서 어떻게 길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까요? 그곳에 가면 답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라시아 초원 문화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이곳.
1: 이곳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슴돌 유적지입니다. 사슴돌은 이 돌에 사슴이나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청동기 시대 유적인데요. 저 앞에 여러 개, 한 15개 정도의 사슴돌이 펼쳐져 있습니다.
0: 오시깅 으부르 유적지입니다. 돌 표면에 사슴 형상이 주로 새겨져 있다 해서 사슴돌이라고 부른다죠. 가장 큰 사슴돌은 사람 키의 두세 배. 4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몽골의 광대한 초원을 누비던 유목민들의 생활, 문화, 신앙이 담겨 있는데요. 무릉에만 14기의 사슴돌이 있습니다. 석상의 각 부분마다 새겨놓은 그림과 의미가 다르다네요.
1: 호랑이? 뱀? 칼도 있어요. 오, 여기 역사책에서 보던 그 청동기 시대 칼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는 뭘까요?
0: 무릉 지역의 사슴돌은 문양이나 형태가 뚜렷하게 보존돼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1: 얘는 조금 특이해요. 사슴뿐만 아니라 저 위에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와, 3000년 전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가 않네요. 비슷하죠?
0: 사람의 얼굴을 새긴 이 사슴돌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희귀하다고 평가되죠. 한반도 고인돌과 몽골 사슴돌은 청동기 거성문화의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드넓은 야생의 땅. 몽골인들은 자연의 시간에 따라 삶을 꾸려왔습니다.
1: 와, 저기 호수도 있다, 옆에.
0: 호수는 호수인데 물 대신 소금이 지천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몽골의 기후 탓에 호수의 물이 증발을 거듭하면서 소금만 남게 됐다는데요. 말로만 듣던 소금 호수입니다. 낯선 풍경에 탐험가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1: 여기 소금호수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0: 오가는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한데요. 그럼 그렇죠. 역시납니다.
1: 저기 소금 캐시나 봐요. 샘베노!
0: 아버지와 아들이라네요. 방학을 맞은 아들이 연부인 아버지를 도와 소금을 채취 중입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일. 잔뜩 그을린 아버지가 반나절 동안 허리 한번 못 펴고 캔 소금입니다.
1: 만져봐도 돼요? 아, 진짜 소금이에요. 결정이 되게 크구나.
0: 김장할 때 쓰는 굵은 소금보다 조금 더 커 보였는데요.
1: 여기 소금호수에서는 아무나 이렇게 소금을 캘 수 있는 건가요?
2: 멀뚜고. 멀뚜고.

0: 노트가 두가리 주는 게 로데니 걸도 하나 갖고 있겠는데 저도 이노 수다와 되고 좋았어. 미어데니 그 휴스 납선 하나 세고 하나 갖고 주는 노트 수도 추천이 하나 갖고 있는다고 생각. 나는 누가 올 수도 나는 나와요.
1: 그럼 저도 조금만 캐가도 되나요?
0: 아, 뭐든 뭐든.
1: 아, 감사합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소금호수에 들어가 볼수 있었습니다. 오, 딱딱한데요? 소금이 꽤나 말랐어요. 저푹 빠질 줄 알았는데. 오, 근데 좀 힘을 주면 빠져요. 뺍니다. 먼저 삽으로 호수 바닥에 쌓인 소금층을 퍼올려 채반으로 옮깁니다. 조금씩 파헤치고 있어요. 호수 바닥에서 퍼올린 거라 흙이 조금 섞여 있네요. 와, 이거 봐. 진짜 많이 했어. 와, 순식간에 이만큼이나 모았어요. 야, 우리 부자다, 부자. 안 그래도 이렇게 땀도 많이 흘렸을 때한 개씩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도 되나? 하나 먹어볼까? 아, 안
2: 나오나?
1: 너?
2: 우아지지, 이게 또 핫아지지.
1: 아, 이거 써? 이게 햇빛에 이렇게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구나. 아,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하, 아직 공정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저는 바로 캐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소금 하나에도 엄청 많은 공정이 힘, 노력이 들어가네요. 구슬땀과 맞바꾼 귀한 짠맛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소금. 몽골 사람들이 거친 초원에서도 가축을 돌보며 삶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소금호수 같은 대자연의 선물 덕분입니다.

0: 자연은 뭐든 부족하면 채워주는 유목민들의 거대한 집. 속은 부자를 따라 그들의 보금자리로 향합니다.
1: 일단 왔다.
2: 아, 여기서 씻는구나.
0: 깨끗한 물로 불순물을 걸러내야 한다네요. 우물에서 갓 길어올린 지하수입니다.
2: 우물이 엄청 깊다. 우와.
0: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팠다는 우물.
2: 아, 저 해보라고요? 아, 저 우물 처음 길어봐요. 오, 진짜 긴데?
0: 깊이가 좋기 4m는 넘어 보였는데요. 힘 좀 쓴다는 저에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 소금이 다 녹는 거 아닌가?
4: 다행히도 태울 수 있을 때가 태울 수 있어.
3: 오, 소금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
4: 아, 누가 로또 자호든다 그랬니? 시트 에스튼이 뛰고 땅가래 누가 린치냐? 가시오시대.
3: 오, 소금입니다. 짜요. 됐다.
4: 흥겨웠다.
2: 굿. 맛있지? 맛있네. 진짜 소금의 맛.
0: 목구멍까지 여운을 남기는 짠맛이었습니다. 소년의 가족들은 이 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2: 엠베너.
0: 소년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가족이 살고 계시네요.
5: 옛날엔 소주죠.
6: 아, 어윤 침이게.
7: 어윤 침이게.

0: 그래야지.
1: 멀리서 온 손님이라고 뜨끈한 차를 끓여주시겠답니다.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할 땐 가축의 분변이 최고의 연료. 잘 말려서인지 구수한 풀향이 납니다. 그래도 불쏘시개로는 나뭇가지가 좀 필요하다네요. 슬그머니 게르 밖으로 나온 소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집안일을 거두는 속 깊은 아들입니다. 아이들은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부모의 어깨 너머로 배우고 있죠. 구수하면서 향긋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찬물에 소금을 넣는 게 색다른데요. 건조한 고원지대에서 염분을 보충하는 방법이라죠. 땀을 많이 흘린 아저씨는 소금 한 꼬집 더 추가. 저도 아저씨를 따라해봤습니다. 확실히 땀을 흘리고 나서 소금을 먹으니까 조금 힘이 나는 느낌이에요. 아, 맛있어요.
2: 잘 먹었으니까 잘 먹고 잘 먹고.
1: 지금 땀을 많이 흘리셔서 소금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3: 아니 이거 훌스
2: 아, 그거 혼다 없어 그랬죠.
1: 뜨끈한 차 대접도 황송한데. 아, 감사합니다, 바이오를라. 소금도 퍼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주시면 어떡해요? 귀한 소금을 얻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0: 몽골의 여름은 걷는 맛이 좋습니다. 하염없이 걷다 보면 살아있음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산을 보며 자랐고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미지의 세계를 찾아다녔습니다. 덕분에 자연의 넓은 품과 아름다움을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갈 때면 늘 가슴이 뜁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죠.
1: 호수걸 호수를 품은 마을 하트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마을 전체와 호수가 내려다 보여요. 아마 저 언덕이까지 오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0: 언덕을 오르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홉스걸 호수의 시작점 하트갈 마을. 알록달록한 목조 건축물이 숲과 호수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러시아 국경과 접해 있는 홉스걸 호수. 몽골 최북단의 자리에 6월까지 얼음이 남아있지만 한여름엔 푸른 낙원이 됩니다. 이렇게 영롱한 물빛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1.5배라는 몽골 최대의 담수호입니다. 산도, 물도, 하늘도 온통 빠짐없이 총 천연색.
1: 이곳은 몽골의 푸른 진주라고 불리는 홉스걸 호수입니다. 와,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호수 색깔만 봐도 알겠는데요? 정말 푸르르고 깨끗한 물이 한가득이에요. 와, 너무 멋져요.
2: 와, 진짜 시원하다.
0: 더없이 평화로운 홉스걸 호수. 해마다 첫 손에 꼽히는 몽골 최고의 여름 피서지입니다. 홉스걸 호수를 가장 가까이서 즐기는 방법은 바로 이것.
1: 댄데노.
3: 댄데노.
1: 와, 지금 보트 타시는 거예요?
3: 댄데노 가비디둥 그 목대려 가볼 수 있어? 고비국도 되나.
1: 와, 고비면은 고비에는 이런 호수가 없겠어요.
3: 산은 애물 톰배. 보르비드 보르자르지 있으면 거의 하였은 거였어. 이게 보르바이 때 니스트라스 거의 눈도 거의 바이클라 도지래. 거의 팀배노. 어제 인데로는 조국도 돼 바이클라스가.
0: 평원과 암석, 사막 분인 고비 지역에서 먼 걸음 했다는 딸부잣집. 요 녀석은 호수 구경이 처음이라죠? 아빠와 함께하는 생애 첫 물놀이. 물놀이의 재미를 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워낙에 넓어서 호수가 아니라 잔잔한 바다 위를 나아가는 기분입니다.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한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마음 밑바닥까지 푸른 물이 스며드는 것 같았는데요. 어딘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기엔 살짝 추웠지만 말로 다 못할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0: 너무 깨끗해요. 진짜 바닥으로 바닥에 바닥이 다 보이고 그리고 물이 진짜 시원하고 물이 너무 깨끗해요. 아 자꾸 멀어지네. 그래서 가족들도 이렇게 놀러와서 너무 신나게 놀고 있어요. 햇빛은 따뜻하고 물은 시원하고 와 스트레스가 싹 풀립니다. 아 너무 경치도 아름다워서 몇 시간이 아이고 몇 시간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지? 최고! 최고!
1: 고비에서 온 어린 자매와 놀다 보니 저도 깨벗고 놀던 어린 날의 송이로 돌아갔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해 몸을 일으켰는데 의욕이 과했던 걸까요? 물을 잔뜩 먹었어도 한없이 행복합니다. 호수골의 여름을 즐기는 방법은 이뿐이 아닙니다.
0: 말을 타고 이렇게 물에 들어오는구나.
1: 말과 한 몸이라도 된 듯 묘기를 선보이더니 쿨하게 퇴장. 이 녀석은 샤워를 했나 보네요.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몽골 최북단 청정오지. 홉스골에도

0: 밤이 찾아옵니다. 마치 동화책 속 한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황홀한 여름밤이 흘러갑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혹수고수 넘어 숲에서 살아간다는 특별한 유목민을 만나러 갈 건데요.
1: 원래 차탄족은 저 북쪽에 탈다숲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여름이면 순록들의 풀을 먹이러 이 홉수골 근처까지 내려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조금만 걸으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0: 겨울이면 영하 40도를 밑도는 고립의 땅 타이가. 차탄족 유목민은 이곳에서 순록을 돌보며 평생을 삽니다. 극심한 추위를 함께 이겨내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서로의 오래된 동반자죠. 소문으로만 듣던 차탄족을 찾아 홉수고로수 가장 깊숙이 자리한 문명 너머로 갑니다.

0: 장소도 없고 내비는 먹통이고 눈 크게 뜨고 가다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선장님의 말만 믿고 나선 길. 솔직히 처음엔 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1: 여기 텐트들이 보이는데요? 텐트? 천마?
0: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1: 와, 여기가 짜탄족 마을이네요.
0: 울창한 침엽수림에 둘러싸인 그 고립된 땅에 차탄족이 살고 있습니다. 국갈 모양의 저 천막이 차탄족의 집인데요.
1: 뱀뱀아, 사람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와, 차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럼 술록이 있다는 거네요, 여기에?
2: 배가, 배가.
1: 저 술록 만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베를라.
0: 환기와 채광을 위해 열어둔 천장 아래 차탄족의 귀한 양식이 있습니다.
1: 겨울에 잡은 술록고기를 이렇게 말려서 여름 내내 먹는다고 하네요.
0: 말린 술록고기를 먹고 차 한 잔으로 몸을 데우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차탄족.
1: 감사합니다. 와, 술록 우유는 처음인데 너무 깔끔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0: 마침 출출했는데 요깃거리를 주시네요. 따스한 환대에 저도 화답을 해야겠죠?
1: 이거 술록 주려고 가져왔어요. 이거 술록이 좋아한다고 해서 소금이에요. 제가 직접 캔 소금. 우와, 술록이다. 술록 처음 봐요. 와, 뿔에도 털이 있구나.
0: 가장 추운 지역에 사는 가축 중 하나라는 술록. 몽골에선 타이가에서만 서식합니다.
1: 그러면 술록을 타고 다니기도 하나요?
2: 차보가 우울 남머 하버 운동 다시 갈때 되게 종이 하산도 뭐 되게 조승 이유를 따라 북한처럼 뒤쳐져 их тураad байдаг амьтан болохоор 100 уналганд ашиглахгүй хаалга тэгээд бусад үлрэлд уналганд ингээд ашиглаад хэрэглээд явдага. Ингээд гараацсан. Ээ. Маш чанга. Амралаа ич.
0: 이 순간을 위해 소금 호수에서 소금을 얻어왔습니다.
1: 되게 좋아한다. 무적무적 씹어 먹는데요? 짜지도 않나? 안 그래도 여름에는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지. 제가 좋았네요.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나요? 내 손까지 먹으면 안 돼. 너 소금 진짜 좋아하는구나. 야, 더 깨울 걸 그랬다, 야. 다 먹었어요. 와. 술록이 너무 착해요. 정말 움직이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순한 양 같은 술록?
0: 사람과 오래 살아선지 이방인에게도 경계심이 없습니다.
1: 우와, 여기는 술록불들이 있어요. 이 뿔은 엄청 큰데요? 와, 진짜 크죠? 이게 저 작은 뿔이 자라면 이만큼까지 자라나 봐요. 여기도 털이 복슬복슬 남아 있어요. 술록의 벗이자 숲이 놀이터라는 차탄족 아이들과 함께 타이가 숲으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야생 버섯과 야생 열매 따러 간다고 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버섯인가? 이거 독버섯 아니야? 얘들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모르는 버섯은 만지면 안 돼.
2: 아, 배드린 목에 이제 빠삭빠삭고 밑고 와서 앞저 예지 사서가 아이들 저 빠삭고게 나서가 드래. 아, 인 탈수로가 하마 있을 인 인아가를 하.
1: 저쪽 가볼까?
2: 야.
1: 여기 파가 있어요.
0: 무성한 풀들 틈에 혹시 보이시나요?
1: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 네.
1: 제가 아는 파향이에요.
0: 야생파라 그런지 향기가 더 알싸하고 싱그러운데요.
1: 야, 이게 뭐야? 그린 어니언 꽃다발. 파 꽃다발을 받았어요. 향기가 너무 좋다. 파 냄새 나는 꽃다발은 제 인생 처음으로 받아봅니다. 평생 간직할게. 고마워. 뭐가 또 있어?
2: 요런 이득득. 아, 봐서 차박질도 홍우스질도 이런 데 복대를 했득.
0: 타이가에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숲을 잘 알아야 합니다.
1: 와, 많이도 땄다.
2: 공?
0: 이 버섯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2: 송이 이때 좋고 차 홍이 이때 좋고 뭐차 봐서 이때도 먹으면 버섯 뺏은 거좀 데워주드려래.
1: 이건 실패. 하루하루 자연 속에서 배웁니다. 식용 가능한 풀은 요 녀석에게 주기로 했죠. 좋아한다. 좋아한다. 오.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찌긴 부분 안 먹고.
0: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차탄족 사람들. 비록 고립되어 있지만 푸른 숲과 호수, 그리고 오랜 동반자인 술록이 있어 적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낙원이 아니고 무어라 부를 수 있을까요?
1: 전망대가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져요! 우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그 수천 년간의 그 유목민의 지혜 같아요.

0: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1: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2: 오늘의 주인공?
3: 그럼 난 뭐냐?

0: 미아는 운동 천재.
1: 일찍 일어났네.
0: 난 나가볼게.

0: 준비 끝!
1: 학교 가는 게 좋아?
0: 아!
2: 신기하네.
0: 뭐가?
2: 아니야.
0: 다녀오겠습니다.
3: 잘 갔다 와.
0: 윤호야!
4: 나가!
5: 세나, 안녕.
0: 안녕하세요. 소근아, 안녕.
3: 가자.
0: 응?
3: 다녀오겠습니다.
5: 그래.
0: 동준이다. 세워줘.
2: 응? 응. 거참, 학교가 저렇게 좋나?
1: 그러게.
6: 안녕, 왔어?
7: 자.
0: 자.
7: 동준아,
8: 어?
7: 너 이 게임 해봤어?
8: 처음 보는데?
7: 뭐지?
8: 뭐긴, 네가 가져온 거겠지.
7: 그런가?
0: 안녕.
8: 아, 안녕. 어제 전화 갔지? 이름이...
0: 미아야.
8: 윤호야.
3: 어?
8: 이따 끝나고. 알지?
3: 또 축구냐.
9: 다 모였죠?
10: 네!
9: 오늘은 농구를 해볼 거예요.
0: 농구?
9: 잘 보세요. 받고 이렇게 으쨔! 이제 돌아가며 던져보기로 해요. 먼저 우동준.
8: 네.

0: 들어가라!
1: 다음. 다음. 다음은 미아.
2: 미아야. 골대 뒤에 네모에만 맞힌다고 생각해. 파이팅!
3: 야! 삐요삐요.
2: 멋있어!
3: 이 정도 가지고 뭘.

거긴 아닌 것 같은데. 방울이 반응하고 있어. 저쪽이다. 학교로 가보자. 가라리오!

0: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1: 선생님께 인사!
0: 감사합니다.
2: 윤호야, 어? 축구해야지. 어? 리아야,
1: 어?
2: 같이 축구할래?
1: 축구?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3: 그래.
4: 어? 저기다.
5: 날씨 좋다. 보그나, 너도 좋지? 윤호가 수업도 끝났을 텐데 어? 학교 쪽으로 가볼까?
2: 범수야, 받아!
6: 좋아!
5: 학교 다 왔네.

0: 오늘 왜 온 거야?
1: 아, 포근아, 그만. 사람들이 놀라잖아. 그만해. 어휴.
2: 자, 내가 막을게.
3: 어떻게 하지?
4: 리아! 어? 빨리 슛해!

0: 알아리오! 자!
1: 포근아, 뭘 본 거야? 방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무슨 일이야?
1: 이건 선계 마법이 인간계에 혼란을 일으키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0: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수습해야 할 텐데.
2: 수평선 너머 희미하게 섬이 보였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어? 흐치다! 들어와.
3: 고마워.
2: 찾았어?
3: 아직. 포근아, 밖에서 날 봐도 아는 체 하면 안 돼. 그런데 아까는
2: 무슨 일 있었어?
3: 정말 잘했어. 그런 뜻에서

0: 이어서 모두 함께 불순우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있으니
1: 빠르게 달리는 스포츠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타요. 차고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0: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도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0: 놀이터로 와.
1: 신난디야.
0: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 새로운 친구 탄탄.
4: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잭, 뭐하고 있어?
5: 아, 토스터기 고치고 있어요.
4: 어? 그건 용량요리사가 아끼는 거잖아. 잭이 망가뜨렸어?
5: 아, 그게... 그래도 제가 다 고쳤어요.
6: 그거 망가졌어? 어?
5: 너 누구야?
6: 난 탄탄! 나는 탄탄!
5: 탄탄? 아, 너구나. 오늘 새로 온다는 보조요리사. 반가워. 나는 잭. 나도 보조요리사야.
6: 그거 망가졌어?
5: 응? 아, 아니야. 어머, 멀쩡해.
6: 그거 나 고칠 수 있어.
5: 왜? 네가 고친다고? 이걸? 이거 아무도 못 고쳐. 완전 망가졌다고.
4: 잭, 망가진 거 맞구나.
5: 아, 아니 그게
6: 나 고쳤어. 여기.
5: 와, 성능이 엄청나네.
6: 저쪽이 주방이야? 우와, 우리 정말 예쁘다. 주방에 들어가도 되지.
5: 어휴, 그래서 특이한 녀석이네. 어? 히어로 옆에?
7: 슈퍼제, 지금 공원 근처 공사장에서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악당들이 레시피스톤을 차지하기 전에 어서 출동해요.
5: 네, 걱정 마세요. 아차, 용용 요리사님이 시킨 일이 있었지. 저기 탄탄, 나 신부름 좀 갔다 올게.

0: 단신 슈퍼제 출동! 어? 으아! 너 왜 여기에?
1: 넌...
0: 설마 다 본 거야?
1: 넌... 누구야? 이거 영화 찍는 거야? 우와, 이런 거 처음 봐!
0: 휴, 아무것도 못 봤나?
1: 사인해줘.
0: 영화 찍는 게 아니야. 난 냠냠 시티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 슈퍼잭이야.

0: 돌려라.
1: 난 시민들을 지키러 가야 해서 이만.
0: 나도 너처럼 시민들 도와줄래. 어?
1: 넌 안 돼.
0: 왜? 나도 힘센데.
1: 슈퍼히어로는 아무나 될 수 없어.
0: 나 힘센데.
2: 슈퍼제, 어서 레시피스톤을 찾아야지.
1: 아차! 어쨌든 난 이만 가볼게.
0: 나도 같이 가.
3: 그러니까 여기 이 보물을 찾아오신 분께는 냠냠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특별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4: 레오의 보물찾기 대회에 참여하세요. 대단해요, 레오 박사님. 이렇게 앉아서 레시피 스톤을 찾다니.
3: 역시 악당은 머리를 써야.
4: 맞아요. 레오 박사님은 최고의 악당이에요.
5: 세계 최고의 천재 악당.
4: 세계 최고의 비열하고 못된 악당.
5: 최고의 비열하고 못되고 비겁한 악당.
3: 그만해. 뭔가 기분이 썩 좋지 않아.
1: 어? 어? 왜 이렇게 시민들이 많지?
2: 저게 봐, 슈퍼제.
1: 으아, 저건 레오 박사잖아요.
2: 레오 박사가 시민들을 이용해서 레시피 스톤을 찾고 있나 봐. 서둘러야겠어, 슈퍼제.
1: 네. 레시피 스톤을 뺏길 순 없어. 에이.

0: 뭐야, 또 너야?
1: 시민들도 와서 보물찾기 하는 거야? 나 보물찾기 진짜 잘하는데.
0: 답답해. 난 지금 보물찾기를 하는 게 아니야.
1: 보물찾기 하는 거 아니야?
0: 그래, 방해되니까 어서 돌아가.
2: 책은 슈퍼잭이잖아.
3: 학생님 계획을 또 방해하려나 봐요.
2: 이번엔 쉽지 않을걸.
4: 찾았어요.
2: 이번엔 내가 먼저 레시피 쓰더니. 뭐야, 그냥 거울이잖아.
4: 여기 찾았어요.
2: 왜 다들 이상한 것만 가져오는 거야?
0: 참깨 부리더니 꿀 좋다.
5: 맞았죠?
0: 잠깐 기다려.
1: 나도 찾았어요.
2: 뭐야? 또 무슨 엉뚱한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레시피스톤이잖아. 축하합니다, 우승자님.
0: 그 돈 주면 안 돼. 그 녀석들은 악당이야.
1: 악당? 착하게 생겼는데. 주면 안 돼?
0: 그래.
2: 우승자님, 지금 그 돈을 저희에게 주시면 우승 상품을 드려요. 짜잔.
1: 우와, 염염 카드다.
2: 우승자님,
1: 주면 안 돼?
0: 안 돼, 안 돼.
1: 상품 받고 싶은데. 진짜 주지 마.
2: 아우, 신경질 나. 감히 날 내오리냐고요? 너희들 여기서 딱 기다려. 도움을 찾기 대회는 끝났다. 레시피 스톤을 이리 내놔. 레시피 스토리 내 손에. 슈퍼잭이잖아. 그럼 아까 큰 녀석. 그래, 거기 있었구나. 왜 안 잡히는 거야?
0: 단단! 뒤에!
1: 힘들어.
0: 간다!
2: 너? 레시피 스톤.
0: 안 돼!
6: 배고파서 힘이 안 나.
7: 슈퍼잭! 슈퍼쉐이커를 다시 사용해봐.
6: 오!

0: 1위.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된 탄탄.
1: 탄탄! 근데 너 모습이 어떻게 된 거야?
0: 슈퍼지! 탄탄이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아.
2: 어? 우와! 그게 물도 들어와!
3: 오! 슈퍼지!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0: 성공이다.
1: 잡았다, 이 얄미운 녀석. 멈춰, 내려갔다.

0: 내가요, 뚱뚱 치킨! 잭!
1: 어?
2: 이거 봐! 나 이제 슈퍼히어로야! 짜잔!
1: 안 돼! 우리 같은 슈퍼히어로는 정체를 숨겨야 한다고!
2: 맙소사!
1: 아유, 정말.
2: 어? 근데 너도 슈퍼히어로였어?
1: 네?
3: 슈퍼젤 큰탄은 정체를 들켰네요. 둘 다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꼬마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블록 변신 경찰차.
5: 데뷔가 최강을 꿈꾸는 이유. 너 정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좋아,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1대1로 붙자고.
6: 방금 전까지 친구 어쩌고 한 건 핑계였구나. 좋아, 나도 이게 더 편해. 뭘 꿈을 가려, 어서 공격해. 루시오, 데뷔랑은 배틀 안 할 거라고 했잖아.
5: 하지만 델비가 계속 못되게 구는걸. 나도 더는 못 참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좋아, 어디 해보자고! 랩터 킥!
6: 다이노 슛! 변신! 앙킬러 펀치!
5: 뭐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랩터 킥! 랩터 스파이크!
6: 빠른 게 다가 아니라고? 역시 별거 없는 녀석이었잖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5: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6: 이제 다이노 쉴드로 가자.
5: 잠깐만! 멈춰! 나랑 다시 대결해!
6: 루시오, 이제 그만해. 그런 실력으론 아무리 반복해서 대결해도 결과는 똑같아. 비켜, 브라키오한테 밟히고 싶지 않다면.
5: 다음엔 절대 안 봐줄 거야.
2: 델비, 오늘도 왔구나.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 구조야. 무리하는 거 아니니?
6: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별거 아니에요.
2: 델비.
6: 루시오! 왜 이렇게 늦었어? 세상에!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5: 델비랑 다이노 배틀을 하고 오는 길이야. 결과는 보다시피 이렇게 됐고.
6: 안으로 들어가자. 델비랑 붙어서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거면 거의 기적이라고 봐도 돼. 나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고 한번 도전했다가 완전히 깨졌거든. 다신 안 해.
5: 최강 다이노스터가 뭐길래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되고 나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
6: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다이노스터를 한 거야? 최강의 퀀텀 다이노의 힘을 얻어서 멀티버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최고로 강한 영웅이 될 수 있지.
5: 정말이야? 그럼 나도 원래 살던 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단 거네? 아파.
6: 진정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0: 모두가 그 힘을 노리고 있거든. 난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 그 힘을 원하지.
1: 그럼 델비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게 꿈이라서 그렇게 열심인 거야?
0: 맞아. 델비는 더 간절해. 3년 전에 거대한 터널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거든. 그때 델비 아빠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던 중에 퀀텀 터널에 휩쓸렸대. 델비는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서 아빠를 찾고 싶어 하는 거고.
2: 제나.
0: 어?
2: 나 숨 막혀.
0: 중앙 교차로에 있는 걸 봤다고 했다는 거지?
3: 그래, 맞아. 근데 안 보이네. 그냥 돌아가자, 델비.
4: 어서 잡아!
0: 잠깐. 이 골목부터 확인해보자.
2: 잡았다.
5: 이게 퀀텀 다이노였으면 우린 떼부자가 됐겠죠, 대장?
4: 어서 움직여.
0: 찾았다.
6: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0: 이따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요?
4: 이런! 다이노스터잖아! 밟아!
6: 하! 안킬로 해머!
0: 순순히 항복하는 게 어때?
5: 대장! 이쯤에서 그냥 항복할까요?
4: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조건 작전대로 간다!
0: 네, 대장! 나와라! 오뚜기 로봇! 이건 또 무슨 유치한 장난감이야?
7: 어떠냐? 다이노스터를 혼내주려고 만든 우리의 최강 로봇이다!
0: 하여간 유치하긴. 내가 산산조각을 내주지.
6: 안킬로 해머 슛!
4: 어때, 델비? 이젠 너 정도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3: 저 로봇은 공격받은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0: 그럼 더 강하게 공격하면 돼.

0: 공격을 할수록 우린 더 강한 힘으로 되돌려주지. 어뚜기 반칙!
1: 무슨 일이지?
2: 중앙 교차로에 아기 공룡이 나타났대. 근데 델비가 먼저 도착한 모양이야.
1: 어? 델비? 나도 가봐야겠다. 퀀텀 다이너 파워! 다이너 슛 변신!
3: 이번에도 끼어들면 델비가 화낼 텐데.
1: 이제 델비 사정도 알았고, 무엇보다 혼자 두긴 너무 위험해.
0: 어뜨기 펀치!
4: 안킬로 해머 블레이!

0: 제대로 한방 먹였네요.
1: 이제 확실히 끝내주자고.
2: 또 공격당하면 세트가 강제로 해제될 거야.
0: 멈춰!
3: 뭐야! 전에 마주쳤던 그 다이노서잖아!

0: 안녕, 오랜만이야.
1: 좋은 녀석 왜 저렇게 빨라?
0: 대비! 공격할 준비해!
1: 지금 장난해?
0: 이 녀석을 멈출 방법이 있어! 잘 보라고!
2: 뭘 하려는 거지?
0: 내비쳐! 다이브! 안 움직여! 꼼짝도 안 해! 지금이야, 대비!
1: 킬로 해머! 블래스트!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우와!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 안 둬!
2: 시끄러워! 어서 차나무라! 빨리!
3: 밀렵꾼들은 도망쳤어. 이제 안전해.
0: 내 실력 어땠어, 델비? 꽤 괜찮았지?
3: 감사 인사라도 듣고 싶은 거야? 앞으론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난 꼭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야 하니까.
0: 아빠 때문인 거지?
3: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0: 미안해. 제나한테 네 사정 들었어. 아빠를 찾고 싶어 한다고? 나도 돕고 싶어!
3: 그럼 넌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자린 단 한 명만 차지할 수 있어.
0: 뭐? 그건 전혀 몰랐는데?
3: 좋아. 다음에 우리 수리점에 들러.
0: 야호! 그럼 우리 이제 친구 맞지?
3: 멋대로 앞서가지 마.
0: 너무하잖아!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옥스퍼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4: 사건 발생.
3: 도망쳐. 나 잡아봐라.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퍼드!
5: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6: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아산소
7: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0: 응급환자 발생 성질이비 구급차 출동
7: 엑스레이 찍을게요
2: 상처가 났네요
0: 진짜 받고 주사도 꽁
2: 성질한가 주세요 알약이 짠
7: 입원이 필요합니다
2: 주사 싫어
0: 성질이비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왕
2: 피니핑 노트북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좋죠. 생일 축하해 축. 더 쌤뺄쌤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축.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게

0: 어떤 곤충이죠?
1: 예, 사슴벌레예요. 그런데 몸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0: 죽어요? 설마요? 아, 진짜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렇다면
2: 아이고 사부지 누나.
1: 사부지 이게 무슨 일이야?
0: 비키세요. 어서 진료실로. 사부지
3: 오늘의 환자 사슴벌레 암컷. 몸이 죽은 듯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역시 눈동자의 반응이 전혀 없네요. 몸도 죽은 사슴벌레처럼 딱딱하게 굳고.
4: 역시 죽은 건가요?
3: 그런가? 심장은 뛰고 있단 말이야.
1: 그럼 살아있는 거네?
3: 그게 몸은 죽은 곤충 같은데 심장은 뛰니 이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4: 네? 그럼 좀비!
3: 의사를 오래 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혹시 떨어질 때 머리에 이상이
0: 선생님! 자, 머리 촬영한 사진 나왔어요.
3: 마침 나왔네요. 자, 어디 보자.
1: 왜요?
3: 머리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0: 깜짝 놀랐잖아요.
3: 근데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지?
0: 근데 이쪽 분은 집게 모양의 턱이 강한 사슴벌레, 이쪽 분은 뿔이 강력한 장수풍뎅이잖아요. 어쩌다 두 분이 같이 사분 씨를 데려온 거예요?
2: 아, 실은 저희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3: 네? 왜 싸워요?
2: 저희가 싸운 이유는
1: 문제!
5: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싸우는 이유는?
6: 1번,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0: 헤이, 심심한데 왜 싸워?
3: 그니까 정답은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2: 맞아요. 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도
1: 시큼하면서도 상큼한 나무 수액을 좋아하거든요.
6: 숲에 장수풍뎅이들이 찾은 수액 맛집. 우리들의 아지트 나무가 있거든요. 장수라, 안녕. 여기서 더 맛있는 수액 냄새가 나는데.
7: 내 자리야.
6: 가끔 자리 다툼도 하지만 장수풍뎅이들은 아지트 나무에서 수액도 먹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키우죠.
7: 사슴벌레가 아지트에 들어왔다.
6: 저리 가, 이야.
2: 누가 우리 사슴벌레 건드렸어?
8: 내가 그랬다. 우리 수액을 빼앗아 먹었거든.
2: 참나, 수액에 무슨 주인이 있어? 나눠 먹을 수도 있지.
8: 이 나무는 내가 먼저 찾았어.
2: 그렇게 지키고 싶을 정도로 수액이 맛있나 봐. 더 뺏고 싶은 걸?
8: 새돌이네. 좋다,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2: 결투?
8: 결투에서 지면 순순히 물러나는 거야. 어때?
2: 좋다. 그렇게 우린 나무를 차지하기 위한 결투를

0: 시작했죠.
1: 사돌이랑 장풍이가 싸운대.
2: 어머, 내 친척 동생 사돌이잖아. 사돌아, 내가 응원할게.
0: 싸움 구경을 하려고 금세 사슴벌레들도 모였어요.
3: 바다라 뿔!
0: 내 턱으로 막아주마!
3: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2: 이겨라! 이겨라! 아이고!
0: 잠깐! 사부니 누나! 그렇게 된 거예요.
4: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다 심장마비가 왔나?
5: 어, 아니야. 심장은 잘 뛰거든.
4: 어? 아, 근데 왜 몸은 죽은 사슴벌레 같은 거야?
5: 어, 이상하냐?
3: 다시 살아났어.
0: 사부니 누나, 정신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5: 아유, 많이 놀랬죠. 아이, 싫은 나 죽은 척한 거야.
6: 죽은 척?
4: 아니, 죽은 척을 왜 해요?
5: 아이, 그건 문제로 낼게요.
6: 문제?
2: 내가 갑자기 죽은 척을 한 이유는 1번,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싶어서. 2번, 무서운 천적이 나타나서.
4: 배우로 일하는 사슴벌레는 본 적이 없는데?
5: 천적이 나타나서 그런 건가?
7: 맞아요. 정답은 2번. 아니, 아까 싸움 구경을 하는데
2: 하늘에 무서운 새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사슴벌레는 천적이 나타나 위험에 처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연기를 해서 위기를 피하거든요.
0: 그런데 보통 적이 사라지면 몇 분 있다가 일어나는데. 아이, 누나는 한 시간 동안이나 죽은 척 연기를 한 거야? 나도 깜빡 속았잖아.
7: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거야. 아니, 어차피 네가 밀리고 있으니까 시간 끌면서 다시 체력 회복하고 좋잖아.
0: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7: 아니야, 너 밀리고 있었어. 그때 장풍 씨가.
0: 아이, 누나.
5: 어쨌든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4: 맞아. 근데 사부 씨는 암컷이라 턱이 아주 조그만하네요. 아, 장수풍뎅이도 그런가요?
3: 예, 맞아요. 장수풍뎅이 수컷은 큰 뿔이 있지만 암컷은 뿔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죠.
4: 그렇구나.
0: 여보세요. 뭐?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큰 턱 사슴벌레 형님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3: 어떡하지? 여보세요. 뭐? 아이, 우리 쪽에선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형님이 도와주러 오신다고. 지금. 뭐? 형님들의 싸움을 생중계한다고?
4: 생중계요? 어디? 오, 한다.
8: 남수익을 차지하기 위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대결. 참가 선수는 크고 두꺼운 턱을 자랑하는 큰턱 사슴벌레. 단단한 뿔이 3개, 곤충계의 코뿔소로 통하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3번의 경기 중 2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남은 수액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오, 큰턱 사슴벌레가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9: 내 방심했어. 기다려라.
10: 얼마든지 덤벼라.
8: 오, 코카소스 장수 풍경이 이번엔 꽤 저돌적입니다.
9: 이번엔 못 들어올걸. 바다라!
0: 어림없다!
9: 밀치기!
5: 우와!
7: 오, 1대1이야!
4: 마지막 한 판을 이기는 곤충이 승리야!
6: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9: 이겨라!
8: 장수 풍뎅이와 사슴벌레냐,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4: 언제까지 싸우는 거야?
7: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나?
10: 그니까.
8: 아, 이게 무슨 일이죠? 경기 중단인가요?
6: 경기 중단?
9: 너무 지쳤어. 우리 무승부로 하자.
0: 좋아. 나머지 사도라 부탁한다.
4: 아, 뭐야? 엄청난 기세로 도와준다고 오더니.
7: 엥? 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3: 좋아. 그렇다면 사도리, 우리 다시 한번 정정당당하게 겨루자.
0: 좋아.
3: 결투다! 수행맞춤은 내가 지킨다!
0: 흥! 우리가 뺏을 건데? 승리하는 건 우리 사슴벌레다!
3: 흥! 불을 받아라!
0: 내 턱으로 막아줘봐!
3: 야! 야!
0: 들어올리기! 터졌다!
3: 안 돼! 야! 찌뜨다! 간신히 빠져나왔어!
0: 흥! 운이 좋군!
3: 이제 내 차례인가? 짜자! 따라! 야!
0: 큰일 날 뻔했어. 만만치 않은데? 에잇!
3: 걸렸다. 줄배지기! 자! 우와! 내가 나무를 지켰어. 우와!
0: 내가 당하다니.
7: 장풍이가 나무를 지키려 한 또 다른 이유는 장순이와 낳은 애벌레가 나무 밑에서 자라기 때문이었다.
3: 우리 수명은 1년 정도. 1년 중 9개월에서 10개월은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아.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허물을 두 번 벗으며 점점 자라다 번데기가 되지.
11: 아유, 귀여운 내 아기 꼬물꼬물 꼬물이. 장수 풍뎅이 애벌레 잘 키우는 방법 좀 알려줄까? 먼저 썩은 나무나 톱밥은 애벌레 먹이니까 지저분하다고 자꾸 갈아주면 안 돼. 그리고 이 톱밥도 너무 마르거나 너무 축축해도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촉촉한 정도로. 그리고 애벌레가 너무 귀엽다고 자꾸 만지면 안 돼. 알겠지? 아유, 우리 예쁜 아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빠가 지키는 입맛있는 스웩도 마음껏 먹고 말이야. 이 스웩. 스웩. 만지면 안 돼. 자꾸 만지면 안 돼.
4: 자. 잠깐 앉아 계세요.
12: 예. 아, 참. 그 나무가 수행 맛집인데 뺏을 수가 없네.
4: 아이, 누나가 더 맛있는데 알아. 나중에 데리고 가줄게.
12: 아이, 알았어. 누나, 저기 있는 물 좀 갖다 줘. 누나.
7: 아, 물. 깨끗하다.
0: 아, 이 누나 죽은 척 또 연기하네. 연기 좀 그만해, 누나. 누나, 아, 이번에는 몇 시간이야? 2시간? 3시간?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3: 꼬마 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 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4: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5: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3: 알았어요. 소방 구조대 출동.
6: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5: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6: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발색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근시에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원 영웅 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2: 으아,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3: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1: 박사, 준비됐지?
4: 네, 조그만. 자, 오. 아.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1: 당장 진행시키지.
4: 자,
1: 뭐지?
4: 아무 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0: 들어간 거지.
1: 1화 암흑보석의 주인.
2: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3: 야, 신기록이네.
4: 번개맨.
5: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 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4: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5: 찾았어?
4: 드디어.
5: 어디? 찾았어. 어디?
3: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5: 두쩡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내 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어,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 치.
3: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3: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일단? 거야.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0: 어? 머리가 없네.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키고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야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아빠, 좀...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4: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병만 들고.
4: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4: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5: 아유, 와. 아,
6: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6: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0: 지난 두쫑쿠 꼭 드셔야겠어요.
1: 유행 다 지난 두쫑쿠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1: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2: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2: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1: 네.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흥!
2: 아니, 저.
1: 계산해 주세요.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1: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너 먼저 먹어.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1: 그걸 왜 3초 지나고 알려줘?
3: 하얀데라는 자기소개 아닐?
4: 백원정
0: 한지구
5: 모범 연아를
6: 김대표
0: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코능이랑 고사양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4: 번개울촌에 서러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번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번개쌤!
1: 자, 친구들, 오늘은... 저 친구는? 어제 그 두쫑쿠? 새로 전화 건 친구가 너구나. 사랑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 선생님.
1: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7: 번개요.
1: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걸. 태평 친구 어디 가니?
8: 화장실이요.
1: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8: 똥이라서.
9: 우와,
0: 멋지다. 근데 왜 반반 달라?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8: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0: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8: 응. 뭔데? 아! 이게 뭐야?
0: 아바타잖아. 몰라?
8: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나 괴물 싫은데.
0: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8: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귀엽다. 난 이게 뭐야?
0: 좀 아쉬워. 붙여봐.
8: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0: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8: 네가?
7: 야! 이게 뭐야?
0: 뭐긴, 넌 무서워. 북극곰.
8: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0: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1: 해주고 해줄게. 누구한테 해줄까? 너?
2: 제가!
1: 너? 너? 이리 와봐.
2: 가만히 있으라고.
3: 고마워.
2: 사랑아, 듣고 꾸면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1: 진짜 잘 그려줄게.
4: 자, 그만. 자, 뚝!
3: 선생님, 두 사람의 얼굴 망쳐놨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다.
3: 뭐가 아니야? 이거 나빠, 미워!
4: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가자. 괜찮아.
3: 대박.
1: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5: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 나쁘게 군 거 아니야.
5: 노사랑!
1: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5: 아, 사랑아. 아, 노사랑!
6: 조그마왕님!
7: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8: 지구? 왜지?
6: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7: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8: 시끄러! 암흑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1: 미워. 다 미워.
4: 정크, 이제 안 먹어보네.
8: 암흑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 레오미, 네, 주인님.
2: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1: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3: 11.
1: 정답입니다.
2: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러. 로봇 사이언, 원앤원.

0: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X-Trade, X-Fighter, 카봇 X! 카봇 이산트리오, 브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새로운 X와 브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브랜드 카봇 GX! 히트가, 코드가, 헤트롤 가이드,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0: 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지.
0: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3: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4: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3: 암흑보석이요?
4: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3: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5: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2: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0: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5: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2: 친한 친구?
6: 생겼지, 그럼. 당연.
5: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6: 친구?
5: 어.
2: 누구 이름 되지?
6: 좋겠다. 안 보러 갈게.
5: 오,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6: 하늘아!
7: 어, 사랑아.
6: 안녕?
7: 응?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6: 어? 할 얘기?
7: 뭔데?
6: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7: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8: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7: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9: 자, 친구들 안녕.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9: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8: 아, 그게 아니고요.
7: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을 먹고 할까?

0: 마뭇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4: 선생님, 우리 한 팀...

0: 사랑이랑 하늘이랑.
1: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아, 싫냐고!
2: 아니, 그건 아닌데.
1: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0: 아, 그러면은?
3: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4: 좋은 생각.
5: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0: 그렇지?
5: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1: 네, 좋아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5: 자, 체크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0: 완성됐나요?
6: 네, 선생님!
1: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저,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맞아, 이건 지구예요.
7: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4: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2: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년에 137일 굶는데 빙하가 녹아서.
1: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7: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1: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2: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근데 사랑이가...
1: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5: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1: 어, 한번개쌤.
5: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2: 그런 거 같아요.
1: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맞아, 그럼 되는데.
5: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6: 통했습니다.
1: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1: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1: 다 싫다니까요.
3: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3: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3: 가자.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5: 깜짝 놀라, 지구인?

0: 것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1: 당장 내 놔!
0: 안 돼! 멈춰! 내가 10명 묶인 주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0: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 보석이 아닌 것 같아.
3: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0: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3: 어떡하지.
0: 네 저리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4: 제가 풀어드리죠. 자, 이제

0: 니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1: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2: 경계 쉐드.
0: 경계.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3: 네.
0: 다행이다.
4: 더 악당들.
5: 어? 경계맨 뒤에.
6: 공포의 똥폭탄.
0: 저 녀석들 암흑 보석을 찾는 건가?
7: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8: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얼른 가.
7: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8: 같이?
9: 둘이?
8: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7: 같이 가.
0: 어, 사랑아, 실내 와.
8: 아, 맞다. 번개쌤.
0: 응?
8: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0: 아까 뭐?
8: 아까 번개맨인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10: 오늘이 무슨 날?
11: 정정당당 우승하는 날!
8: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이번에도 보석에게 수원해?
12: 이어서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가 방송됩니다.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2: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키트가, 코드가,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0: 의문의 지하철 사고. 유리의 표정은 분명히 나한테 반한 표정이었어. 아닌가? 피닉스한테 반한 건가?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피닉스가 바로 나잖아.
1: 지각 대마왕, 혼자 뭘 그리 중얼거리고 있어?
2: 유리랑 데이트라도 했냐?
0: 어디 데이트뿐이었겠냐? 사실은
3: 어? 저기 어? 유리 온다. 어?
0: 유리? 그래, 유리가 피닉스의 정체를 아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 유리야.
4: 안녕. 너희들 재밌게 노네.
0: 유리야, 이거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
4: 정말? 어? 생각나는 거?
0: 응. 그래, 내가 바로 피닉스야, 피닉스. 그리고 넌 피닉스인 내게 반한 거고 말이야.
4: 생각나는 거.
0: 어? 있어? 응? 있어?
4: 아니, 없는데.
0: 아, 왜? 사실은 내가 바로 피닉스. 기다려! 유리한테 할 말이 있다고! 유리야! 내가 바로 피니?
5: 이안, 어? 너 제정신이야? 정말로 정체를 밝힐 생각이었어?
0: 그냥 유리가 나한테 반한 건지 피닉스한테 반한 건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5: 유리가 반한 건 맞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임무에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야.

0: 무슨 일이지? 아, 따가워. 이거 왜 이래?
1: 나 나갈래요!
2: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빨리 불을 끄자.
1: 본부에는 내가 알릴게. 마리 팀장님,
3: 보고 있어. 지금 너희가 탄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역사 전체의 전기가 모조리 끊기거나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고 있어.
4: 전기 사고라. 설마 아니겠지.
3: 박사님, 서둘러야 해요.
5: 알겠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넘어지지 않도록 순서대로 나가세요.
1: 자자, 모두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나가세요. 자.
2: 좋아. 승객들이 모두 대피했어.
0: 딱 맞춰 도착했네.
2: 피닉스 액션!

0: 스
1: 허큘리스 액션! 헛! 자, 이제 구역을 나눠서 불을 꺼볼까?
0: 알았어!
1: 어, 이런...
0: 피닉스, 등장!
2: 어? 어? 뭐였지? 뭔가 본적였는데.
0: 으악! 으악!
1: 이안! 무슨 일이야? 대답해! 일단 막아야 해. 태오! 맞은편 선로로 지금 열차가 들어오는 중이야. 이안 좀 확인해봐.
0: 자, 알았어.
2: 뭐가? 응? 아, 뭐가 번쩍였는데?

0: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1: 아, 진짜라니까. 스파크에서 갑자기 유령 손이 나타났다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아, 몰라. 날 감전시키고는 감쪽같이 사라졌어.
2: 모두 고생했어.
1: 아무튼 느낌이 이상해. 누가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 같달까?
0: 증거는?
1: 없지. 그냥 내 감이야.
0: 감? 그런 사고를 감으로 판단한다고?
1: 그래, 감으로 판단한다. 그게 뭐?
0: 어떻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감으로 판단하냐?
1: 난 그렇게 한다니까.
0: 한심하게.
2: 아, 저 녀석들.
3: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알겠니?
0: 당연히